오늘 첫 곡, 야, 벌써 1987년에 이 노래가 담긴 앨범으로 소위 정말 대한민국 가요계의 분위기 자체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예, 유재하의 우리들의 사랑. 김미자님께서 예전에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너무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자, 오늘 오프닝에 할머니들이 키우시는 강아지 이야기 드렸는데 걔들은 늘 시린 눈을 하고 있어요. 먼 산 보고. 6351님 시린 눈이라 하면 뭐지? 이렇게 개슴츠레? 예. 가늘고 길게 뜨는 글쎄요. 뭐 저희 어머니도 할머니인데 집에 댕이들이 둘이 있거든요. 근데 걔들도 내가 이렇게 안아들면은 눈을 절대 안 마주쳐요.

0: 꼭 딴 데 봐요. 진짜 내가 몇 년째 어? 아빠 봐야지! 그래도 꼭 멀리 보고 어쩜 그렇게 천연벽스럽게. 박현진님, 저희 할머니 집의 뒷집 강아지는요, 주인이 집에 있을 때는 정말 용맹하게 짖어요. 근데 주인이 없으면 그렇게 겁쟁이가 되거든요. 가끔 제가 간식 주러 가는데 진짜 멀리 떨어져야 먹으러 나와요. 그래서 집 지키겠냐고요. 그거 모르시는구나. 개들이 짖는 거는 애들이 겁쟁이라서 짖는 거예요. 짖는 애들이 다 나 무서워. 너 저리 가 이러고 짖는 거라고 하던데. 에, 물론 뭐 덩치 크고 뭐 그런 싸나운 개들도 잘 짖지만 그런 심리래요 대부분. 우리 옆집 강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시는데 되게 안 칼져요. 저희가 복도식 아파트인데요, 맨날 신기 안 건드리려고 살금살금 지나가요. 9688님. 그렇죠. 이게 뭐 그냥 보편적으로 말씀드린 거지. 애들이 다 개성이 다 강하고 그렇죠. 그나저나 아까 오늘 굿모닝 FM의 식구들이 엄청 많이 놀러 왔었죠. 게스트들이. 그 와중에 저를 얼핏 보신 것 같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저 맞나? 티는 아니고 저 셔츠 입고 있는데 오늘 3, 4부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오늘 아침도 미니에서 화면 열어드릴 거거든요. 네. 림킴 씨가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찾아오실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무려 13년 만에 앨범을 발표했다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저도 한 곡에 참여를 해서 왜 저를 불렀는지 저도 아직까지 녹음하면서조차도 일면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진짜 아침 초대석 오랜만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림킴 씨의 목격담이라든지 궁금한 얘기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50원 부과되고요. 또 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그냥 문자 게시판에 질문들 적어주시면 참고해서 이따가 아침 초대석 때 대신 여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1, 2부는요. 이카운트, 3일제약, KB국민은행, 유엔난민기구, IS동서, 음주 후엔 티맵대리, 백초싱크, 롯데렌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공무원 시험 합격 해커스, 오뚜기 카레와 함께할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7: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0: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아이고.
3: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4: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거움네.
3: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5: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새해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3: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4: 좋다.
3: 두루누리라고?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어머, 이 노래 남성 합창이 나왔나요? 그러게요. 또 새삼 그렇게 얘기 듣고 보니까 후렴구가 여럿이 불렀어요. 뭐 이범학 씨 혼자 여러 번 몇십 번 더빙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코러스가 같이 불렀을 수도 있고요. 91년도 큰 사랑을 받았죠. 예.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우리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함께하는 라떼를 들었다 놨다에 자주 등장하는 참 대단한 송라이터입니다. 오태오 씨 작품, 작사, 작곡. 군대에서 제대할 때 이 노래가 울려 퍼졌더랬죠. 1744님. 오, 일찍 다녀오셨네요. 백진아님, 이범학님 생일이 7월 2일이신데 저희 오빠랑 생일이 같아서 괜히 기억에 남고 정이 가요. 예, 그런 걸 내적 칠밀도라고 하죠. 어, 7월 2일? 어, 벌써 7월이 다 갔네요. 4421님은 일주일 전에 소개팅남 연락이 없는데 연락할까 말까라고 고민했던 사연. 아, 그분이시군요. 제가 하지 말라고. 굉장히 차갑게 상디가 연락 말라 하셨는데 저 까인 게 맞았어요. 소개해준 매니저님 통해서 전달받았는데 본인은 공무원인데 저의 삶이 화려해서 자기는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고 그랬대요. 뭐가 화려하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래도 상디 얘기 듣고 연락 안 하길 천만다행. 화려한데 집요한 여자가 될 뻔했지 뭐예요. 아니 뭐가 본인이 생각할 때 화려하신 게 아니 근데 4421님 조심하셔야겠어요. 이거를 제가 말려서 안 했다라는 건 다행이지만 제가 말리지 않았으면 연락 그 정도 분위기면 네, 연락 안 하시는 게 몸에 배이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아마 다른 앞으로 만나실 인연도 그래야 이제 정말 좋아하는 우리 사연자님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괜히 마음에 든다고 내가 먼저 이렇게 그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아마 저희 언제라고 확신은 못하지만 이렇게 헤매는 청춘들을 위한 연애 상담하는 코너가 곧 마련될 예 새롭게 준비될 예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저도 은근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기대해 주시고 이번에는 포이트리 그리고 영준이 함께합니다. 아, 진짜 최근에 어제도 좀 힘드셨죠? 제목부터가 열대야입니다.

0: 사실 제가 오늘 아침으로 오면서 처음 그 프로그램을 연출하셨던 송명석 프로듀서가 몸담고 있는 팀입니다. 포이트리 그리고 부아 소울, 예, 영준 씨가 함께한 열대야 문제야였습니다. 들을 때마다 라임 잘 짰네. 내 마음은 열대야, 식지 않은 10대야. 야, 아무튼 오늘 아침부터 좀 사우나 분위기던데 컨디션 잘 챙기십시오. 볕이 따가워서 우산이라도 쓰려고 아내한테 우산 좀 챙겨달랬더니 비닐 우산을 내주는 거 있죠. 이 도움이 될까요? 비닐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적외선을 그냥 그게 투과될 것 같은데. 3951님. 3738님은 가구 제작하는 공장입니다. 분량이 아침부터 많이 나와서 공장장한테 크게 혼났어요. 너무 더워서 실수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당연하죠. 사람이 특히 이렇게 공장에서 소파 같은 거 만들고 하시다 보면 이게 진짜 아무리 주변에 뭐 냉방장치가 있다 한들 아, 너무 힘드시겠네요. 자, 아무튼 그래도 뭐 결국 분량이 나오면 다시 또 하셔야 되니까 최대한 좀 집중하시길. 그러니까 좀 중간중간 적당하게 좀 쉬실 수 있어야 하는데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휴가 첫날 늦잠 자지 않고 평소 못하던 아침 산책도 하고 오하윤을 틀었습니다. 내일은 친구들과 30년 만에 속초 여행 간다는 2660님 파이팅입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MBC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운전 중에 앞차에서 뭔가 쓰레기 같은 게 떨어질 때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아 이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경우가 있죠. 여기에 서울시설공단이 자동차 전용도로 쓰레기 무단 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시민 제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서울 시내 12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수거된 쓰레기가 160톤이었대요. 와. 자, 신고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카카오톡 앱에서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 무단 투기 채널을 추가하시고 제보할 수가 있는데 차량 앞, 그러니까 버린 차량의 번호판이 확인되는 사진이나 그 투기 영상 같은 게 있으면 건당 10,000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답니다. 뭐 포상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경각심을 좀 일으킬 수 있도록 간단한 제보 하나가 도로 위에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남 고흥, 무안, 여수, 또 충남 서산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추가로 등재가 되었다는 소식이 있어요. 다양한 생태계를 품은 갯벌이 여름철 특별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갯벌 명소 네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바지락캐기 체험으로 유명한 전북 고창 갯벌이 있고요. 국내 최대 규모의 전남 신안 갯벌에서는 달랑개, 짱뚱어 이런 생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충남 서산 가로림만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박이 물범을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인천 갯벌은 저

철새를 비롯한 다양한 철새들의 중요한 서식지로 꼽히고 있죠. 자, 올여름 아름다운 자연이 살아 숨쉬는 갯벌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는 건 어떠실까요?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에 변화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초과 근무 기준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 보상을 받게 되는데 기존에는 뭐 4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해도 추가 시간을 인정받지 못했었대요. 근데 이제 일한 만큼 인정을 받는데 대신에 한 달 초과 근무는 57시간으로 제한해서 과도한 장시간 근무를 막을 계획이고요. 또 대신에 부정수령 관리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부정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단 한 차례 적발만으로도 징계 대상이 되는데요. 자, 업무 효율과 또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한 보상과 또 엄격한 관리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법일 테니까. 자,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릴게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많이 모여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지역이 있어요. 학원과 저렴한 식당, 원룸이 밀집해 있는데요. 아, 저는 여기를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수산시장이 있는 곳으로만 기억을 했는데 이렇게 학원과 원룸이 밀집해 있다라는 것은 예전에는 그런 학원, 그 원룸 유명한 곳이 또 다른 동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무튼 동작구에 위치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수산시장이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샵 8000번도 열려 있고요. 자, 문자 지금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문자 게시판 이용하셔서 정답 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힌트곡은 콜드플레이인데요. 제목이 옐로우니까 노랑이죠. 예, 옐로우. 이 노래 들을 때까지 맞춰주세요.

아유, 히트송으로 들었는데 콜드플레이 새삼 풋풋함이 느껴지네요. 2000년에 발매된 그들의 첫 정규 앨범 패러슈트에서 옐로우 노량이었습니다. 자, 노량진 오늘의 정답인데요. 여기서 공부하셨다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아침 가족분들 중에 박대성님이 노량진은 회만 뜨는 곳이 아닙니다. 꿈도 같이 뜨는 곳이죠. 야, 뭔가 좀 숙연해지는. 먼저 유산균 세트 받으실 한 분입니다. 노량진 저도 한 1년 왔다 갔다 했죠. 지금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아유, 고생하신 만큼 뜻을 이루셨군요. 5513님 축하드립니다. 소소하지만 저희가 유산균 세트 보내드릴게요. 스킨케어 받으실 다섯 분입니다. 서울 사람은 아니지만 임용 공부할 때 갔었어요. 진짜 공부하러 많이 가시는군요.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죠. 네. 3769님 또 3051님 다행히 시험에 붙긴 했는데 지금도 노량진 쪽을 바라다 보면 울컥울컥 한답니다. 뭔지 알아요. 저도 좀 대학원이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들 맨하탄 떠올리시면 막 화려하고 뭐 그런 거 떠올리실 때 저는 야, 이거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난답니다. 7847님 우리 아들이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지금은 세종시청에서 일을 해요. 좁은 단칸방 보고 제가 눈물이 났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다들 그렇게 힘든 시간 끝에 뜻을 이루셨다고 하니까 아, 그래도 뭐 예, 정말 소중한 기억이 소중한 장소로 기억되실 거예요. 그 외에도 장선희님, 김지웅님 네, 소소하지만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이어서 콜드플레이 노래 한 곡을 아 잘못 썼구나. 하이앤드라이라고 라디오헤드의 노래가 네, 이게 진짜 이 곡도 95년도 라디오헤드의 정규 2집 The Bends라는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High and Dry.

0: 네. 야, 이거 오랜만인데요. 매치박스 20라고 기억하시죠? 산타나의 스무드라는 노래, 여기 피처링했던 로브 토마스가 몸담았던 밴드죠. 매치박스 20의 Unwell, 라디오헤드의 High and Dry에 이어드렸습니다. 노래도 좋지만 악기 소리들이 너무 깊이 와닿네요. 김덕선님. 윤나연님은 나이스 드림을 시작으로 한창 라디오헤드에 빠져있던 나의 20대. 아, 생각난 김에 오늘은 라디오헤드 노래 들으면서 오후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또 너무 좋은 곡들이 많으니까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이어드립니다.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0: 특히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찐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 세트를 드립니다. 자, 흐르는 곡은 아비치의 히트곡이죠. Wake Me Up. 이 곡을 BGM으로 다시 한번 3, 4부 예고 드립니다. 오늘 김예림 씨죠. 원래 2개월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림킴이라는 스테이지 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림킴 씨 직접 오늘 아침을 찾아주실 예정이에요. 왜냐면 이번 13년 만에 발표한 정규 앨범에 제가 피처링으로 듀엣을 했는데 저도 왜 제가 선택을 받았는지 오늘 처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미니 문자 게시판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이용해서 네, 질문 주시면 제가 대신 여쭤봐 드리고요. 네, 아비치의 Wake Me Up 들으면서 저는 잠시 후 3부에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7월 27일 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 특별 초대석에 앞서서 그래도 3부 첫 곡은 늘 제가 출근길에 생각난 노래 한 곡을 먼저 들려드리면서 문을 여는데요. 오늘은 락커빌리 스타일의 노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목이 외로운 여름밤이거든요. Lonely Summer Night. 근데 락커빌리 그러면은 흔히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소위 그 개다리춤으로 대변될 수 있는 1950년대 쯤에 락앤롤인데 요게 뭔가 컨트리 음악과 리듬앤블루스, 그러니까 정말 흑인 음악과 백인 음악이 절묘하게 교차하는 그 지점에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스타일인데 그만큼 화려했지만 오래 유지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스트레이 캣츠라는 팀은 바로 이 락커빌리 스타일만을 고집했고요. 팀도 팀인데 이 팀을 이끌었던 브라이언 세저라고 하는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타리스트가 참 그 음악하면서 한 가지 장르에만 몰두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정말 평생을 이 락커빌리 스타일을 정말 장인 정신으로 대를 이어가고 계시고요. 지금도 본인의 오케스트라를 이끌면서 락커빌리를 계속 계승하고 계십니다. 자, 스트레이 캐츠의 최고 전성기 시절 히트곡 중에 바로 이 Lonely Summer Nights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스트레이 캐츠 스트롯이라는 빌보드 인기곡도 있지만 외로운 여름밤 오늘 생각난 노래로 같이 들어요.

0: Lonely Summer Night. 방황하는 고양이들. 스트레이캐치의 노래였습니다. 외근직인데요. 등나무 그늘에 잠시 머무르며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매미 소리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에 거의 묻히는 듯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아, 요새 매미들 진짜 아주 격렬하게 들 울고 있더라고요. 정말 1414님 김인혜님 벌써 휴양지 바닷가에 와 있는 기분이라고. 예, 감사합니다. 스트레이캐치의 Lonely Summer Night 오늘 생각난 노래였고요. 자, 오늘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형편 되시면 거기 비디오 모양을 누르시면 저희 오늘 아침 스튜디오 우리 림킴 씨 벌써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광고 빨리 듣고 그러면 오늘의 특별 초대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3, 4부는요. 키움증권, 오뚜기카레, KB국민은행, 경기도청, 주식회사 그레인원, 음주 후엔 팀앱대리,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헤리즈하보의 가마치통닭, 브람스 안마의자와 함께하겠습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4: 효소에 대한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정말 많은 아침 가족분들께서 이 소식을 기억하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신청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듀엣에 참여했던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오늘 월요일 아침에 모신다고 미리 예고를 드렸어요. 그리고 왜 윤상을 불러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직접 모시고 앞에 모시고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초대석은 신비로운 음색이 너무나 매력적인 림킴 씨와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림킴 씨.
4: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림킴입니다. 네.
3: 뭐 오며 가며 네. 뭐 이렇게 인사를 했을 수는 있지만 네.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는 네. 저희 처음 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4: 오며 가며도 뵌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3: 저는 그때 네. 코로나 막 시작됐을 때 네. 제가 뮤콘이라는 그 행사가 있죠.
4: 네.
3: 이제 국내 아티스트들을 뭔가 이제 이게 나라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보자.
4: 네.
3: 그래서 해마다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4: 맞아요.
3: 그때 리허설하는 모습을 제가 먼 발치에서.
4: 아, 정말요?
3: 봤었습니다. 예, 예, 예.
4: 제가 몰랐었나 봐요.
3: 알 수 없는 거리였어요.
4: 아, 그래요?
3: 네네. 아무튼 좀 궁금한 게 참 많은데.
4: 네.
3: 홍지연 님이 림킴 씨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라디오 키셨다고. 대박. 저 어제 림킴님 곡 신청하면서 홈피에도 글 남겼었는데 소름. 박효정님 반응이 주로 이렇습니다. 아니 근데 정규 그러니까 앨범으로는 지금 이게 13년이라고 써있는데
4: 네.
3: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4: 그렇죠. 뭐 싱글도 내고 EP가 이제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정규로는 오랜만에 한 거더라고요.
3: 그러게요.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하는데 마침 또 이번 그 정규 앨범을 발매하고 첫 라디오 스케줄이 바로 오늘 아침입니다.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나와주셔서. 근데 보통 림킴 씨 정도 때면은 아침 이 시간이면 좀 숙면에 들 시간 아닐까요? 평소 루틴이 어떻게 돼요?
4: 저는 완전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3: 아 그래요?
4: 네. 그래서 좀 보기 드문 스타일인데
3: 네.
4: 오늘도 한 6시 정도 일어났는데 보통 한 7시 정도 일어납니다.
3: 그게 몸에는 좋겠지만
4: 네.
3: 뭔가 이미지는
4: 네네.
3: 굉장히 좀 낮밤도 바뀌어 있을 것 같고
4: 그렇죠.
3: 예. 그리고 림킴으로 활동하신지는 지금 몇 년째 되는 거죠?
4: 그게 한 7년 좀 넘은 것

0: 같아요. 어, 네, 네.
1: 꽤 되긴 하는데.
0: 네.
1: 어,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0: 아, 이름이요?
1: 네.
0: 어, 사실은 그 전에도 영어 이름을 림킴을 계속 썼었는데.
1: 아, 그랬어요?
0: 네. 네. 근데 이제 이 음악의 느낌이 달라지면서 뭔가 김예림보다는 좀 림킴이 어울릴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생각이죠. 그걸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림킴으로 많이 이제 각인이 되더라고요.
1: 그러니까 그 시절, 그러니까 이 이름을 사용할 때부터
0: 네.
1: 보면 그때도 제가 기억나는 게 아까 뮤콘 얘기 들었지만 뭐 해외를 이미 그쪽을 겨냥해서 그런지 가사를 다 영어로 그때도 음악을 발표했던
0: 맞아요.
1: 걸로.
0: 네.
1: 어, 뭐 특별한 뭐 당연히 이유가 그러면 나는 한국만에서는 성이 안 찬다 이런 뜻이겠죠.
0: 아 그런 것은 아니지만.
1: 아 진짜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노래도 듣고 질문도 해볼 텐데 먼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BC 라디오 미니 앱 또 너튜브를 켜시면 그 무흐즈라고 검색하시면 지금 생방송을 저희 스튜디오 안에 우리 림킴 씨를 직접 스크린으로 만나면서 화면으로 만나면서 그렇게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아무튼 이번 정규 앨범의 이름은
0: Exit to Nowhere이라는 제목입니다.
1: 이게 뭐죠? 어디 그러니까 nowhere라는 것은 어딘지 모르는
0: 네.
1: 글로 비상구가 열려 있어요.
0: 그런 셈이죠. 네.
1: 벌써 이게 뭔가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떤 뜻으로 이렇게 앨범을 이 제목을 지었을까요?
0: 일단은 계속 이제 이 앨범을 만들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어딘지 모르겠는 그런 공간의 느낌이었어요. 그게 제가 지난 10년 동안 또 느꼈던 감정이기도 하고 이제 사회 나왔을 때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 그 감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감정을 좀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앨범을 만들었는데 그 전 앨범의 이제 첫 곡과 마지막 곡이 Entrance랑 Exit이에요.
1: 그래서 출구와
0: 네 출구.
1: 출구
0: 네 그래서 그 출구에서 이제 또 다른 출구로 딱 들어간 그런 의미로서 이제 짓게 됐던 것 같습니다.
1: 이런 세계관이라고 요즘에 표현을 하던데 근데 이게 이러다 보면 뭔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듣는 일반 리스너들한테는 약간의 허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0: 아 그런 부분도 있죠. 사실 뭐 이 부분을 모르고 들으셔도 된다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더 뭔가 이게 왜 만들어졌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은 부분이지 않을까.
1: 왜냐하면 제가 저도 짧지 않은 시간을 이제 이 동네에서 일을 해왔는데 림킴 씨처럼 이렇게 자기 색깔을 유지하면서 송라이터로 또 고집 있는 색깔로 음악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0: 네.
1: 근데 지금 그거를 꽤 오랜 시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0: 네.
1: 그만큼 본인이 또 희생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0: 네.
1: 그런 얘기들을 좀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0: 네.
1: 좀 들어보고 싶었고요. 이게 앨범 발매 하루 전날 독립영화관에서
0: 네.
1: 음감회를 여셨더라고요.
0: 맞아요.
1: 저도 그때 시간이 안 됐는데 제가 듀엣할 때 녹음을 맡아줬던 우리 회사의 김정환 음악팀장이
0: 오셨어요. 네. 네.
1: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0: 아, 정말요?
1: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0: 네.
1: 뭔가 영상이라든지 그 진행 분위기가
0: 네.
1: 오 정말 기대 이상이었다.
0: 아 정말요?
1: 네.
0: 너무 감사하네.
1: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인데
0: 네.
1: 이건 지금 소속사에서 그렇게 뭔가 준비를 해준 건가요? 아니면은
0: 네.
1: 림킴 씨가 그만큼 음감회에
0: 네.
1: 정성을 쏟은 건지.
0: 그 팀원들도 이제 당연히 너무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요.
1: 네.
0: 근데 모든 부분에서 제가 좀 다 이렇게 해야 좀 성격이 그런 게 있어서 네,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음악적인 색깔도 저희가 투 개월로 이제 만난 지가

0: 12년? 13년? 네.
1: 그러니까요. 슈퍼스타 K3였나요?
0: 맞습니다.
1: 네. 그때 정말 어디서 이런 분위기에 친구가 있지? 라는 그런 평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 이승철 씨인가 그때 그 당시 예림 씨를 보고 했던 평이 나 여기 원고에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인어 얘기했던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1: 인어가 노래 그 사이렌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다.
0: 네.
1: 뭐 그런 얘기가 좀 기억에 나는데 자 아무튼 먼저 지금 너무 앞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 신보에서 한 곡 좀 듣고 노래를 하나 듣고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림킴 씨의 음악적인 변화는 거의 이상은 씨가 생각날 만큼 너무 멋지다고. 이상은 씨도 한참 이채라는 이름으로
0: 네.
1: 예, 그 완전히 담다디 때와는 또 다른 네. 결의 음악으로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뭐 아티스트의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9629님께서 그런 비교를 해주셨는데 먼저 어떤 노래 좀 들어볼까요?
0: 먼저 그 선배님과 함께한 Feel the Glow 한번 들어볼까요?
1: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저희가 녹음할 때 스튜디오에서 같이 만나서 한 게 아니라
0: 네.
1: 예림 씨가 먼저 노래를 이런 분위기의 노래입니다 라고 아예 2절까지 불러주시고
0: 네.
1: 저는 이제 그걸 듣고 최대한 그 분위기에 맞게 제 스타일로 부른다고 했는데 자 결과는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자, 림킴의 새 앨범 중에서 Through the Glow라는 제가 피처링한 노래 먼저 듣고 오죠.

0: 자, 림킴 씨의 곡이죠. 사실 Through the Glow 제가 피처링을 했는데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이 곡을 만드신 분들 보니까 드레스, 그로잉 독,
1: 네,

0: 다 예명이라.
1: 네.
0: 한국 분들 맞아요?
1: 맞습니다.
0: 이제 제가 섭외된 이유를 이제 처음 여쭤보는데 어쩌다가 제 이름이 호명이 됐을까요?
1: 일단은 사실 저희가 다 너무 팬이었는데 그 이 음악을 이제 그 마지막 거의 후반부쯤에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곡이었거든요.
0: 아, 곡 자체가.
1: 네, 그래서 실제로 뭐 마지막 곡이기도 하고.
0: 그러니까.
1: 해서 이제 이 앨범의 스토리상 뭔가 좀 인생의 선배라고 할까요? 그런 좀 따뜻한 분이 와서 좀 맞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윤상 선배님의 그 특유의 되게 묵직하고 좀 따뜻한 그 목소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렸습니다.
0: 네. 생각보다 그냥 어른이라서
1: 아닙니다.
0: 어른이 필요했구나. 아니 0453님이 혹시 윤계상님 섭외하려다가
1: 아, 아닙니다.
0: 전화한 건 아니면
1: 전혀 아니에요.
0: 네, 아니 뭐 이제 농담이고요. 그 아무튼 이번 앨범 저는 쭉 듣는데 색깔이
1: 네.
0: 지금도 여기 보면 어떤 스트링이라든지 곡 분위기가 요즘 노래 같지 않은
1: 네.
0: 그리고 인사하세요라는 곡이 처음에 뭐 선공개가 됐었고 보면 이게 진짜 고집이 느껴지는 게 곡마다의 어떤 그 편곡 방향이라든지 스타일은 달라도 뭔가 이렇게 통하는
1: 네.
0: 그런 게 요즘에 쉽지는 않거든요.
1: 그럴
0: 이걸 지키려면은 상당히 좀 고집도 있어야 하고 그럴 텐데 이게 먼저 이제 제가 8페이지에 있는 우리 작가님들이 좀 써주신 질문들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사하세요를 발표할 때 이게 사회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경험이 담겨있는 노래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어땠어요? 2개월 때를 얘기하는 건가요?
1: 그때쯤이죠. 네, 제가 거의 딱 20살에 맞춰서 데뷔를 했던 것 같아요. 첫 앨범이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생각해보면은 뭔가 갑자기 이렇게 가수가 되게 됐다 보니까 TV에서만 보던 뭐 공간이나 아니면 어떤 이벤트나 이런 곳에 갑자기 제가 거기에 있는 자신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낯선 그 느낌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뭔가 동화된다기보다는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될까 하는 어떤 의문을 계속 가지게 되고
0: 그 얘기는 어렸을 때부터
1: 네.
0: 그 어린 김예림이라는 친구는 어떤 그 일단 노래를 좋아하고 꿈이 가수였던 친구였나요?
1: 맞습니다.
0: 하긴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경연에 나와서
1: 네.
0: 아무튼 그때는 2개월이라는 팀이
1: 네.
0: 이름부터가 상당히 독특하고
1: 네.
0: 그리고 나는 특유의 그 뭐랄까 뭐 별 관계 없어라는 듯한 이미지 아니면 분위기가 그게 뭐 세상의 속도랑 나랑은 살짝 달라라는 어떤 느낌이 한참 막 자기를 PR하고 뭔가 저 주목해 주세요라는 그런 텐션의 나이와 그런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여유로움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1: 아,
0: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1: 여유로움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 것도 그렇고 그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해왔던 일들이 그냥 되게 그 저의 직감을 좀 믿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뭔가 이쪽으로 가고 싶다라든지 어떤 방향성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좀 생각을 했다 보니까
0: 조숙하긴 했네요.
1: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네요.
0: 자 아무튼 광고 듣고 바로 더 얘기 이어드릴게요.

0: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자, 정규로는 13년 만에 앨범을 발표한 림킴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스튜디오 안을 미니로 보고 계신 분들께서 한결같이 슈스케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너무 예쁘다고.
6: 감사합니다.
5: 김재영님 비롯해서 관리하시는 거죠?
6: 관리 열심히 하죠.
5: 네. 뭐 특별히 뭐 운동 같은 거 하세요?
6: 운동은 막 무리하게는 못 하고 그냥 집에서 러닝머신 같은 거 하거나. 필라테스 같은 거.
5: 네. 필라 하시는군요.
6: 네.
5: 그 앨범이 보면은 그 인사하세요에
6: 네.
5: 보면 브리 런웨이라는 그 다들 내가 모르는 건지 어떻게 제대로 된 이름을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팀이에요? 이분은 또 네.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인사하세요의 브리 런웨이.
6: 브리원웨이요. 네. 브리원웨이는 이제 런던에 있는 그 래퍼인데요.
5: 진짜요?
6: 네, 런던 베이스의 아티스트예요.
5: 한국인이 아니라?
6: 한국인 아니고, 네.
5: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된 거죠?
6: 이분 음악을 저도 이제 종종 들었었는데, 이분이 좀 댄스 음악을 많이 하시거든요.
5: 네.
6: 근데 이제 이 하우스 느낌의 음악이다 보니까 인사하세요가.
5: 네.
6: 그분의 캐릭터랑 너무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되게 흔쾌히 또 해주셔서 그렇게 성사가 됐습니다.
5: 그랬구나. 상영이 요새 저는 안 하는데 SNS가 막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6: 네네.
5: 다 이분도 1만씩은 없었던 거겠네요.
6: 없었어요. 네.
5: 그렇군요. 전체적인 프로듀싱은 그러면 다 링킴이 했다고 봐야 될까요?
6: 드레스랑 글로잉도 그 두 분이 전반적으로 같이 해주셨습니다.
5: 그분들은 네. 언제부터 인연이 됐어요? 드레스, 글로잉 독.
6: 그분들은 제가 작년부터 이제 앨범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5: 어떻게 네. 보면 앨범을 위해서 만난 사이네요.
6: 그렇죠.
5: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색깔을 네. 잘 만들어줬을까?
6: 근데 전부터 그 드레스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주변에서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뵌 적이 없다 보니까 전혀 감이 없다가 이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좀 작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생각보다 잘 맞아서 네, 쭉 같이 하게 됐죠.
5: 오히려 주변에서 어울릴 것 같으니까 만나봐라.
6: 네.
5: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의 힘을 빌린 걸 수도 있을 테니까.
6: 그러게요.
5: 그러니까 예림 씨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뭐랄까 아직은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왠지 들떠 있지 않아.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매력 포인트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즘에 사실 솔로 가수들이 설 곳이라든지 활동하는데 좀 제약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쓸데없는 걱정을 좀 하게 되거든요.
6: 네. 네,
5: 이게 막 더 좀 뭔가 색깔이 오히려 좀 없어지게 만들어지는
6: 네.
5: 분위기인데
6: 네, 네.
5: 뭐 특별히 내가 이것만큼은 좀 지키고 싶다 하는 어떤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6: 근데 사실은 이제 투개월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항상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만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늘 고민을 하면서 가지 않았나.
5: 그러다 보니까
6: 네.
5: 오히려 이렇게 좀 들뜨지 않은.
6: 뜰 때도 있습니다.
5: 괜히 그냥 저같이 그냥 멀리서 볼 때는
6: 네네.
5: 나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더 어른 같아 보이고
6: 아 그래요?
5: 되려 그 하는 던지는 메시지들도
6: 네.
5: 가볍지가 않다 보니까
6: 네.
5: 네. 더 오히려 그런 생각을 근데 이번 앨범은 그래도 13년 만에 정규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는데 활동 계획이 어떻게 돼요? TV도 좀 나오고 해야 되지 않나요?
6: 네, 뭐 기회가 되면 이제 좀 나갈 것 같고요. 이렇게 뭐 라디오도 여러 곳 이렇게 좀 방문을 하게 될 것 같고 오랜만에 또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딱 활동 기간만 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하반기에 좀 이런저런 활동을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5: MBC도 TV 보면 막 그 약간 자기 집도 보여주고,
6: 네,
5: 네 뭐 그렇게.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6: 네네.
5: 그런 데 대해서 다 열려 있습니까?
6: 그럼요. 네. 항상 열려 있습니다.
5: 혹시 계획된 스케줄 있으면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6: 지금은 그런 프로그램은 없고요.
5: 아직.
6: 네, 조만간 한번
5: 스페이스 공감
6: 아, 맞아요. 맞아요. 공연은 네, 있습니다.
5: 그러니까 주로 이런 거예요.
6: 네네네.
5: 음악과 관계되지 않으면 왠지 좀 기피할 것 같고
6: 아 전혀 아니에요.
5: 그런 거 아니에요?
6: 네 전혀 아닙니다.
5: 이제 그런 분위기를
6: 언제든 연락 주시면
5: 그렇구나. 자 그러면 한 곡 더 지금 이게 타이틀이라고 돼 있는 표시가 두 곡에 돼 있거든요. Through the Glow도 마찬가지지만
6: 네.
5: 또 혼자 부르신 곡 중에서 이 Never Gonna Be Alone 이건 어떤 노래인지 소개를 좀 해주고 들어보죠.
6: 네, 이 노래는 이제 제목처럼 혼자가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 따뜻한 올드팝적인 어떤 멜로디나 뭐 스트링도 그렇고요.
5: 네.
6: 근데 가사에서는 또 약간 반전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또 그런 부분을 찾아봐도 재밌지 않을까.
5: 그럼 노래 듣고 좀 설명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6: 네.

0: 자, 이번 림킴의 새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Never Gonna Be Alone. 그래도 굉장히 에너지 느껴지고
1: 네.
0: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아까 Through the Glow도 그렇고 뭔가 그 스트링이라든지 같은 프로듀서들이
1: 네, 다 같은 프로듀서입니다.
0: 야, 그러니까 뭔가 스타일은 달라도 정서가 통하는 게 있고 자 처음에 가수를 한다 그랬을 때 집에서는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1: 맞아요.
0: 그러면 어머님은 어떤 뭘 기대하셨을까요? 가수가 아닌
1: 뭐 뭐를 기대했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부끄러움도 많고 했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뭔가 노래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아예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 의미로
0: 그러면 어렸을 때 뭐 어른들 오고 이러면은 아유 우리 예림이 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선뜻 나서서 노래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1: 일단 그런 분이 안 계셨고요.
0: 좀 의외인데.
1: 네.
0: 그러면 부모님 앞에서 노래하는 아이는 아니었다.
1: 그렇죠.
0: 그렇고 아니 낯을 그렇게 가리는데 아무튼 슈퍼스타 K에서 최종 몇 등이었죠 이때?
1: 3등.
0: 3등.
1: 네네.
0: 3등인데 아무튼 어떤 그 분위기로는 1등 못지않은 예, 그렇게 화제성을 불러일으키셨고. 그 당시에 뭐 심사위원이 이승철, 윤종신, 윤미래 결국 윤종신 씨 회사에서 이제 또 네. 활동을 좀 하셨죠. 그 속으로 어떤 분이 좀 제일 심리적으로 좀 부담스러웠을까요? 세 분 중에.
1: 아, 세 분 중에요?
0: 만만치 않은 분들이라.
1: 사실 뭐 다 너무 만만치 않으셔서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약간 이렇게 해탈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다.
0: 혹시 좀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는 누군지는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좋은 얘기는 워낙에 이제 이승철 씨가 인화한테 홀린 듯한 목소리다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애쓰지 않고
1: 네.
0: 고음을 막 내지르지 않아도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어필하는 이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지. 이게 제일 저는 그 온라인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1: 네.
0: 무심한데
1: 네.
0: 무심한데 왜 이게 자꾸 눈길이 갈까? 그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였는데 이게 좋은 일기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1: 네.
0: 혹시 당시에 아직도 좀 기억나는 긁힌 얘기 같은 건 없어요?
1: 긁히는 얘기. 근데 또 감사하게도 좀 제가 어렸어서 그런지 막 그렇게 안 좋은 말을 별로 안 해주셨던 것 같기도 해요.
0: 그런가?

0: 근데 이제 떨어질 때쯤 이제 됐을 때는 아쉬운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긴 했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1: 아무튼 본인이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하려는
0: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1: 있어요. 근데 일단 보면 2000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간 거예요?
0: 네,
1: 뉴저지로. 근데 간 지 1년 만에
0: 간지 정확히는 한 6개월? 네.
1: 그럼 언어 연수도 그 정도는 더 오래 가겠다.
0: 그렇죠.
1: 네. 근데 바로 이제 그 이민을 갔는데 슈스케에 6개월 만에 이러니까 집에서 걱정을 하겠죠.
0: 그렇죠.
1: 근데 그러면은 그 이민 가기 전부터 뭐 영어에 좀 자신이 있었던 겁니까?
0: 아, 중학교 때 캐나다에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1: 아, 네. 혼자?
0: 네, 혼자.
1: 그걸 다 허락해 주셨구나.
0: 네, 네.
1: 좀 열린 집이었네. 그러면은 그때 2개월 그 도대윤 씨.
0: 네.
1: 어떻게 해서 팀을 이룬 거예요? 그 보면 뉴저지로 이민까지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파트너를 만난 거예요?
0: 네, 대윤이는 제가 그 학교에 이제 다니기 시작했을 때
1: 친구예요.
0: 뭐 친구라고 하기도 살짝 애매하게 그냥 그 거기 되게 오래 살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터줏대감이라고 할까요? 그 학교에. 그래서 친구도 되게 많고
1: 오.
0: 저는 이제 완전 새로운 어떤 전학온 학생이라면 그래서 뭔가 아 저런 친구가 있구나를 아는 정도? 그래서 오다 가다가 그 친구들 겹치는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인사하고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1: 근데 아무튼 도대윤 씨랑 팀이 돼가지고 출전을 한 거잖아요. 그만큼 네. 뜻이 잘 통했다.
0: 그쵸. 제가 이제 이 오디션 나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뭔가 조금 색다르게 할 게 없을까 하다가 이제 기타를 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 대윤 씨한테 이제 메시지를 남겼던 거죠. 근데 태윤 씨가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1: 그것도 벌써 옛날인데
0: 네.
1: 최근에도 연락은 하는 관계입니까?
0: 네. 최근에 그 해피투게더에 같이 나갔었는데요.
1: 아 맞다.
0: 네.
1: 다시 시작했죠 거기. 지금 종신 씨 앞에서 노래했어요.
0: 맞아요.
1: 감회가 새로웠겠어요.
0: 그쵸. 꽤 오래돼서. 네.
1: 아이고. 그 잘 지내시는 편이군요. 아무튼.
0: 종신 선생님은 그때 처음 뵀어요. 그 이후로.
1: 한 10년 만에 본 거겠구나.
0: 네네.
1: 대윤 씨도 그러면 오랜만에 본 걸
0: 텐데. 대윤 씨는 한 1, 2년 정도 됐었으려나?
1: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연락은
0: 네네.
1: 하는 관계라는 얘기고.
0: 네.
1: 그렇군요. 뭐 지금도 그냥 너무 덤덤해서 이게 13년 만에 나온 정규 얘기하는데 뭐 좋죠 뭐. 2827님이 2013년 때 팬사인회를 간 적이 있대요. Her Voice라는 앨범.
0: 아 네. 네.
1: 그때 제가 극 내향인지라 말을 못 걸어서 제 이름과 할 말을 적어서 보여드렸어요.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이렇게. 근데 예림 씨가 사인에 그 글자를 똑같이 적어주셨더랬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꾸벅 인사를 했었습니다.
0: 아이고.
1: 그러니까 추석 연휴를 잘 보내시라고 예림 씨한테 얘기를 했는데
0: 아~
1: 예림 씨가 그걸 보고
0: 제가 예, 네, 그랬나 보네요.
1: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극 내향인들의 어떤 한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하다가 예림 씨는 어떤 노래를 듣고 있나 요즘에 궁금해서 몇 곡 추천을 해달라고
0: 네.
1: 그랬더니 처음 적어주신 노래가 오늘 첫 곡으로 틀었던 유재하님의 노래 중에서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을
0: 네
1: 이거는 예림 씨 태어나기 전 노래죠?
0: 맞아요. 네.
1: 처음에 어떻게 해서 유재하라는 음악인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몇 살 때쯤에?
0: 고등학교 때쯤 알게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뭐 슈스케 뭐 한창 할 때쯤이었죠 어떻게 보면
1: 아, 그 네. 경연곡 준비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0: 아니요 그 전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음악을 많이 듣고 있었는데 그 준비를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0: 네.
1: 듣자마자 뭐 모든 분들이 그랬듯이 그냥 마음을 빼앗기듯 그렇게 된 네. 사연인가요?
0: 그런 비슷한 사연이긴 한데요. 근데 지금까지도 항상 듣게 되는 거 보면
1: 확실히 지금도 듣고 네. 있군요. 아까도 저도 우리 나영 PD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선배님이 지금까지 계시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너무 궁금하고 너무 어이없이 22에 세상을 떠나신 거니까 정말 대한민국 가요계를 이렇게 평화롭게 흔들어 놓은 분도 없지 않을까.
0: 그렇죠.
1: 그게 이런 저한테 한참 후배인 우리 예림 씨한테까지 잊지 못할 그런 영감을 주신 분입니다. 아, 얘기하려는데 광고 듣고 와야 된대요. 광고 듣고 한두 곡이라도 더 좀 소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2: 자, 림킴 씨와 함께한 특별 초대석 6245님이 앨범 다 들었는데 전부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퇴근 무렵 때 차 창문 열고 볼륨 키워서 다시 다 듣겠습니다 하셨고. 아니 저도 처음 뵙다 보니까 네.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요. 림킴의 플레이리스트 먼저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하나 들었고요. 하나 더 듣고 싶은데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3: 네, 라비사프레의 My Song이라는 노래인데요.
2: 네.
3: 아마 한번 뭔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2: 아니요, 저는 전혀 몰라요.
3: 아, 그래요?
2: 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3: 아, 이 노래는 그 카니에 웨스트 노래 중에 I Wonder이란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이제 샘플로 쓰인 곡으로 처음 들었거든요.
2: 아.
3: 네, 근데 이 곡 자체가 너무 좋아서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 아, 라비 스프리의 My Song. 저도 꽤 찾아 듣지만 좀 생소한 뮤지션인데
3: 네.
2: 시간상 그냥 이 노래를 뒤에 틀어놓고 조금 질문 더 하다가 그냥 네. 끝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좀 재밌게 본 영화 같은 거 있어요?
3: 최근에 그거 봤어요. 그 상자 속의 양? 그 고래

0: 스 감독님 거 봤었고 햄릿도 봤었고요.
1: 개봉했나요?
0: 개봉했어요. 네.
1: 역시 예상치 않... 심상치 않은.
0: 심상치 않은.
1: 아니 그리고 최고 최.

0: 잘못된 정보인데요. 나무위키에 또 이렇게 적어주신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1: 아니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 알게 됐는데 네. 뭐 최애 음식 중에 홍어애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 질문 하려고 그랬더니 잘못됐다고. 그런 거 있더라고요 요새. 네. 그런 위키를 열어놓고 조목조목 이건 내가 아니다.
0: 아 맞아요. 나무위키 네. 보면서 네, 얘기하는
1: 그거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0: 그럴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1: 아, 네. 앞으로 방송도 많이 나가는데 네. 보통 작가님들은 이제 그런 것 중심으로
0: 그렇죠. 네.
1: 예, 이렇게 찾아보는데 거의가 다 아니래요. 그만큼 림킴을 좀 뭔가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 눈빛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13년 만에 정규 앨범이니까 좀 이번 활동으로 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바로잡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0: 네. 정정해 보겠습니다. 네.
1: 아, 생각 같아서는 한 두 곡 정도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활동 기간 넘어서도 이런저런 스케줄을 좀 하시겠다 그랬는데
0: 네.
1: 앞으로 TV 또 라디오 통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0: 네.
1: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파이팅이에요.
0: 감사합니다.
1: 네. 자, 그러면 림킴과 함께한 특별 초대석도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네, 함께해 주신 아침 가족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어릴 땐 꿈을 꾸기만 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깨달았죠. 꿈이란 혼자서 이루는 게 아니라 그 꿈을 믿어주고 알아봐주는 옆 사람들의 응원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요. 꿈을 쫓으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던 어린 소녀가 이제는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드림 헬퍼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꿈도 기꺼이 응원하겠습니다. 잠깐.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생활정보. 본격적인 여름 더위와 함께 불청객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습기인데요. 눅눅한 실내 환경은

0: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곰팡이 유발로 호흡기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주기적인 환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낮 시간대에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실내 습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옷장이나 신발장에는 신문지를 뭉쳐서 넣어두거나 다 쓴 커피 찌꺼기를 말려서 넣어두면 천연 제습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샤워 후엔 욕실 문을 바로 닫지 말고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문을 열어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도 곰팡이 방지의 핵심이겠네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지저귀는 창밖에 저 새처럼 오늘부터 일주일 오전 11시가 되면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도현입니다.

네, 오늘의 첫 곡은 제 노래였습니다. 윤도현의 너라면 좋겠어. 어쩌다가 이 곡을 선곡하신지 제가 PD님께 여쭤봤습니다. 아침이기 때문에 상큼해야 된다. 잘 고르셨네. 이 제 노래 중에

0: 핑크 마음으로는 원탑 곡이거든요. 저조차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곡을 선곡해 주셔서 저도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윤도현입니다. 이문세 형님 이제 휴가를 가셔가지고 지난주에는 로이킴 씨가 진행을 했고요. 이번 주는 제가 함께 하게 됐는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MBC 라디오는 저한테 진짜 뭐 고향 같은 진짜 그런 곳인데 제가 아마 3월쯤에 문세 형님 깜짝 손님으로 잠깐 왔다 갔었고 뭐 아시겠지만 윤디로 내신 윤도현입니다. 뭐 두시의 데이트보다 인연이 많죠 정말. 예, 두시의 데이트도 이문세 형님이 휴가 가신 바람에 제가 진행하다가 눌러 앉았고 그럼 이번에도 이번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휴가 갔다가 꼭 돌아오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기분이 좀 남다르기도 하고 아침 시간 라디오는 저는 처음 진행해 보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하루를 좀 길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또 설레임이 있고 여러분들하고 아침에 만나는 기분은 어떨지 한번 라디오 진행하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뭘 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계신지 사연을 보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부터 일주일 안녕하세요. 저는 윤도현입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7: 유동 골뱅이.
6: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8: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9: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이박이 사는 곳, 여기는 MBC FM4U. 안녕하세요, 윤도인입니다.

네, 몰도바의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연주로 들어본 헝가리 무곡 제5번이었습니다. 이 곡을 감상하시면서 청취자분들이 좀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터키 행진곡인 줄 알고 이렇게 적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좀 헷갈리긴 하죠. 둘 다 마이너 곡이고 터키 행진곡은 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딴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터키 행진곡, 지금 들으신 곡은 헝가리 무곡, 영어로 헝가리안 댄스 넘버 5 들으셨습니다. 브람스의 아주 뭐 익숙한 명곡인데 바이올린 연주로 들어보니까 또 색다르고 뭔가 힘이 넘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바이올린 한 대만으로도 이렇게 화려하고 아주 무한한 표현력을 가질 수 있구나. 새삼 놀라기도 하고요. 그런 악기 중에 하나가 기타이기도 하고, 기타도 기타 한 대만 있으면 뭐 하나의 작은 오케스트라라고 할 정도로 무한한 표현력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실시간으로 사연 주신 분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이하나 씨. 오빠 스디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출근해서 10시부터 이어폰을 끼고 기다렸습니다. 덕분에 월요병이 완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벤더라는 분은

지금이 사우나라 새벽 5시예요. 아, 지금 사우디라. 그래서 나는 사우나. 사우나는 왜 시간이 다르지? 뭐 이런 거. 아, 지금 사우디라 새벽 5시예요. 일찍 일어나서 윤디 목소리 들으려고 왔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요. 저 멀리 사우디에서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반가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2380님은 아이 방학 시작. 집 정리하다가 지쳐가지고 바닥에 앉아 옥수수 먹어요. 엄마도 방학이 있고 싶다. 아, 그러니까 이 방학 때 되면은 사실 부모님들은 이제 비상사태죠. 예, 이제 학교 갈 시간에 학교 가 있을 시간에 자유 시간을 갖고 좀 여유도 갖고 커피 한잔 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지는 거니까. 아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가 또 그래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있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라디오 들으면서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이렇게 불쌍하죠? 앉아서 옥수수 먹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가지고. 자,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거고요. 뭐 저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뭐 저의 목격담도 좋고 제가 뭐 공연을 하도 많이 다니니까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질문도 환영하고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에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진행을 해준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듣고 오겠습니다.

원 리퍼블릭의 카운팅 스타스, 그 전에는 로이킴의 내게의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들으셨습니다. 실시간으로 또 사연이 아주 많이 오고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창준 씨. 여기는 캘리포니아 실리콘 밸리예요. 아,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글로벌한 그런 방송이군요. 기분이 꿀꿀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윤디 목소리가 나오니까 위로가 되네요.

너무 반가워요. 야, 감사합니다. 그제 목소리가 위로가 된다니 참 저도 보람 있고 기쁘네요. 멀리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는 우리 교포 분들, 정말 다들 참 고향도 그립고 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곳에서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라디오 들으면서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영 씨는 윤디 YB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요. 윤디 센터 자리 뒤에 물통이 4개인가 그렇던데 왜 4개씩이나 되는 거예요? 다 다른 음료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우선은 제가 물을 먹을 때 무대에서 예전에는 바닥에 놓고 허리를 숙여서 아무 물병이나 집어가지고 먹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좀 공연의 일부분이라고 하면은 참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구나 생각이 돼서 뒤에다가 테이블에 예쁘게 이렇게 세팅을 해놨죠. 그다음에 이제 넘어질까봐 물통을 넣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놨습니다. 커스텀으로. 그리고 또 거기다가 다 텀블러를 꽂을 수 있게 해놨는데 왜네 개냐면 사실은 음료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바나나를 얼음이랑 같이 갈아서 넣은 바나나 쉐이크. 때로는 꿀을 조금 넣기도 하고요. 이유는 제가 공연하다가 워낙 공연이 좀 힘이 많이 드니까 바나나를 먹으면서 힘을 내면서 그러니까 순간 에너지 내기에 되게 좋거든요. 운동선수들이 많이 먹어서. 그리고 하나는 물. 이렇게 두 가지인데 공연이 길 때는 그걸 다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로 서브로 두 개씩 이렇게 놓고 합니다. 뭐 궁금증이 완전히 풀리셨겠죠? 이소정 씨, 8월에 타 지역에서 하는 한여름 페스티벌 참여를 처음 해보려는데 윤디가 생각하는 하루 종일 페스티벌 생존법을 읊어봐 주세요. 가로 열고 폭염이 가장 두려운 자. 일단 8월에 락 페스티벌이 좀 많이 있긴 하죠. 근데 생존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좀 신빙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객석에서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치만 한 가지 제가 얼핏 그냥 너머너머로 들은 거는 앞자리 사수라면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려면은 제 생각에는 조그마한 쿨러 같은 거 플라스틱으로 된거 말고 천으로 된 쿨러에다가 좀 시원한 음료나 그다음에 이제 바닥에 앉을 수 있는 돗자리 요 정도 챙겨 오시면 어떨까? 예. 아무튼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고요. 문자 소개되신 분들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나탈리 콜의 A Smile Like Yours 들려드리겠습니다.

0: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햇볕에 뜨겁게 달궈진 담벼락으로 주황색 꽃송이가 쏟아집니다. 여름날 흐드러지게 핀 끝꽃을 보셨나요? 업신여길 능에 하늘 소자를 써서 하늘을 업신여기는 꽃이란 이름의 능소화. 그 이름처럼 능소화는 다 녹여버릴 것 같은 기세의 무더위와 예상치 못한 소나기, 세차게 쏟아지는 장맛비를 이겨내고 당당하게 꽃을 피워냅니다. 그리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담벼락 아래로 하나 둘 꽃송이를 떨구며 이 여름도 끝나가고 있음을 알려주겠죠. 여름, 하늘은 뜨겁고 꽃은 유약하지만 또 피어납니다. 홀로 꽃을 피우는, 그렇게 또 떨구는 시간처럼 고독의 삶은 기본값이지만 세상을 원망치 않아야겠습니다. 결국 그런 시간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고 찬란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이소라의 트랙 9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는 형님이 휴가 가셨고 저는 그래서 오늘 스페셜 DJ로 일주일 동안 활약을 할 윤도현입니다. 2부의 시작은 저의 추천곡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 곡은 제가 비긴 어게인 이런 프로그램 할 때 몽드레 재즈 페스티벌 스위스 거기에 저희가 출연해서 그때 소라 누나가 이 노래를 부르고 제가 그때 기타를 쳤던 그런 곡이었는데 그때 이 곡을 알게 됐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 쭉 좋아하는 곡이고 가사도 너무 좋고 아까 뭐 능수와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가사가 주는 거는 이제 사랑 가사는 아니고 인생의 어떤 그 고독은 기본값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시지는 그겁니다. 원망하지 말고 살자. 예. 누구나 다 외롭고 고독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냐. 뭐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추천곡을 이 시간에 계속 내는 거죠. 이미 일곱 곡을 다 선곡해서 드렸고 그래서 이 시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요. 아까 라벤더님이 사우디에서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교포라고 말씀드렸더니 교포가 아니시라고 저 교포 아니고 그냥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한국말을 너무 잘 쓰셔서 당연히 좀 교포인 줄 알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전 당연히 교포인 줄 알았는데 죄송하고 고맙고 그래서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말로 또 준비했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슈크란 자질란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게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슈크란 자질란. 네. 감사합니다. 구연아 씨 너무 좋아요. 이소라 목소리는 늘 마음을 시리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소리가 가진 스토리가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7012번님 윤디 내적 친밀감이 뿜뿜. 전주의 마카롱 매장이에요. 2년 전 윤디 광주 온대가지고 문을 닫고 달려왔었죠. 덕분에 신랑도 윤디 찐팬이 되었고요. 오늘은 마침 신랑 생일이고 얼마 전에는 저희 26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작년엔 둘이 갱년기라 힘들었지만 이제 26년 의리로 더 잘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일단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드리고 26주년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갱년기는 정말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안 와도 될 것들이 오게 되죠. 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갱년기라든지 그걸 좀 잘 이겨내려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하면 그만큼 확실히 우리가 또덜 고통스럽게 나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뭐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Radiohead의 High and Dry만큼이나 대중적으로 사랑받은 곡이죠. High and Dry 틀줄 알았는데 오늘의 곡은 Fake Plastic Trees입니다.

0: be my own one he, your one he.
1: 자우림의 영원히 영원히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Radiohead의 Fake Plastic Trees 들으셨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또 사연이 많이 왔는데 아까 그 사우디아라비아 청취자 또 재미난 해프닝이 있었죠. 제가 2326번님 도현 오빠 아랍 어과 출신 청취자입니다. 방금 나온 아살라무 알라이쿰 슈크란 자질라는 안녕하세요 매우 고맙습니다입니다. 유일하게 그 정도 알고 있는 실력이라 자신 있게 뽐내봅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랍어과 출신 4년 동안 배우셨고 유일하게 욕을 아신다고요. 아 이거 좀 학교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살짝 상상이 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사드립니다. 윤지혜 씨, 여기 캐나다 캘거리예요. 윤디 목소리 너무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미니 같은 게 있으니까 듣기가 편하죠. 저도 해외 가서 라디오 듣고 싶을 때는 이렇게 미니 켜면은 그냥 바로 들을 수 있으니까 와이파이만 되면은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홍진희 씨, 난리 났습니다. 여기 저는 베트남 닌빈에 있어요. 남편이 여기서 일하는데 밥 해주러 왔습니다. 너무 덥네요. 오빠 방송을 틀어놓고 지금 집 정리하고 주방에서 일하는 중이에요. 아이고. 야, 이 더운데 베트남 또 얼마나 더 덥겠습니까? 아니, 비슷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 갔다 왔는데 인도네시아나 지금 한국이나 뭐 비슷해요, 날씨가. 습도도 그렇고. 아무튼 주방에서 더운 데서 일하실 텐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영국의 DJ이자 프로듀서인 앨런 워커의 곡인데 보니까 10월 17일에 앨런 워커가 놀 페스티벌이라는 페스티벌에 출연을 합니다. 예. 저희하고 같은 날이에요. 저희도 출연하는데 스테이지가 달라요. 앨런 워커는 EDM 스테이지. 저희는 슈퍼 라이브 스테이지. G.O.D도 있고 자우림도 뭐 아까 들었지만 자우림, 넬, 거미, 다이나믹 듀오, 이무진, 데이브레이크 뭐 이런 팀들이 K-POP 스테이지에는 또 예, 많은 팀들이 나옵니다. 제가 팀 이름을 괜히 잘못 읽을까 봐 요거는 잘 몰라서 K-POP 요즘 친구들 잘 모르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자, 아무튼 앨런 워커의 The Drum 듣겠습니다.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2: 예, 문희라 씨가 방금 윤디 오프닝 한 것 같은데 우리 집 시계 잘못된 거죠? 아쉽고 흑흑. 내일 또 만나요. 한 시간 이거 약간 거저 먹는 느낌. 진짜 짧군요, 한 시간은. 자, 오늘 끝곡은 하모니카 연주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림의 우리라는 이름의 추억. 이곳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도현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한국 스페셜 DJ 나비입니다. 정의가족 8534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이번 주 날씨 보셨나요? 33도, 32도, 34도, 심지어 체감 온도는 39도라는데 이거 정말 실화인가요? 체감 온도 39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땡볕에서 일하시는 분들,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따따블로 덥지 않겠습니까? 이럴수록 필요한 게 뭐다?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적당한 거리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방학 맞은 우리 친구들, 엄마 세 번 부를 거 꾹 참고 제발 한 번만 불러주길 바라면서 정호의 희망곡 출발할게요. Let's get it!

0: 정호임 한곡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저 나비도 함께했죠. WSG 워너비의 보고 싶었어 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급한 출장으로 자리를 잠시 비운 신디 김신영 씨를 대신해서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웃고 즐겨볼 NAVI 나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컴온! 아유, 감사합니다. 빵빠레가 반박자 늦네요. 예, 호흡이 아직은 안 맞아요. 예. 감사드리고 역시 우리 정 많고 의리 넘치는 우리 정의 가족들께서 시작부터 환영 문자를 팍팍 날려주시고 계십니다. 손선영님, 맞아요. 여기 경남 양산은요 38도입니다. 체감 온도는 50도예요. 너무 더워요. 나비씨 엄청 반갑습니다. 나비씨 목소리로 힐링할게요. 컴온 하셨고요. 맞아요. 또 이게 습도가 요즘에 굉장히 높다 보니까 체감 온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신지연님, 버터플라이 DJ 버디 반가워요. 오랜만에 나비나이트 듣는 건가요? 그렇죠. 나비나이트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또 선곡을 기가 막히게 쭉쭉 뽑아놨거든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4703님, 나비님 오늘 스페셜 DJ 하신다는 소식 듣고 달려왔습니다. 주말에 땡튜브 나는 나비지오 채널도 구독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정의 2시간 동안 여러분들 구독자 100분만 좀 모아볼게요. 예, 그리고 이어서 오늘도 어머니께 자녀분들 맡기고 오셨나요? 하셨는데, 사실 오늘 저의 계획은 제가 11시 정도에 집에서 나와서 이제 라디오가 끝나면 2시고 집에 가면 뭐 한 2시 반, 3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넉넉하게 한 4시간 정도 자유시간을 꿈꿨거든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희 첫째, 이준이가 방학이에요. 여름방학이라서 이제 유치원을 안 갔는데 원래는 아빠랑 있어야 되는데 엄마를 따라 나서겠다고 현관까지 벗은발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 제가 떼어놓고 떼어내다가 진짜 생방송 늦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같이 왔고요. 지금 저기 의자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땡튜브 보고 있습니다. 함께 출근했고요. 자, 두 시간 동안 조용히 아무 탈 없이 가만히 좀 있어주길 바라면서 자, 오늘 3, 4부 라이브 온웨어에서는요. 거침없는 청량 에너지로 돌아온 그룹 루네이트. 네, 루네이트와 함께하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자, 우리 박돌이 집순이 밖에 지금 덥다고 텐션 떨어진 거 아니죠?
1: 네. 네.
0: 잠깐만, 두 분이 뭐 싸웠어요?
2: 아닙니다.
0: 네, 호흡이 많이 안 맞고요. 제가 오랜만에 또 우리 두 분 텐션 잡돌이 들어갈게요. 톤을 많이 올려야 돼요.
1: 네네.
0: 예, 제가 지금 이준이가 따라와서 기분이 많이 안 좋거든요. 예, 여러분들이라도 좀 정확하게 부탁드릴게요. 자, 톤 올릴게요. 솔!
1: 솔!
0: 좋아요. 오케이. 음악 주세요. 뮤직 큐! 자! 정호의 만국 1, 2부 함께하시는 분들입니다. 도드람 한돈,
2: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3: 3일제약,
0: 롯데렌탈,
2: 공무원 시험합격 해커스,
3: 주식회사 워킷,
0: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2: 음주행 팀앱대리,
3: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0: 에어비앤비,
2: 서울우유 협동조합,
3: 백조싱크,
0: 오뚜기 카레 생유. 지하철에 오르자.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0: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0: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9: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0: 제조원
11: 현대 오피스.
12: 지긋지긋 무조맨
13: 티 어실 원스야.

0: 3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일어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0: 워킷 워킷 안전화.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나비가 응원합니다. 자영업자 선생님들 라차차 파워업! 자, 우리 선생님들 이제 다 아시죠? 저희 남편이 자영업자인 거. 매일 매출 확인하고 월말 결산하고 직원들 월급 챙기고 영수증 챙기고 엑셀 정리하는 거 누구겠어요? 예, 물론 메인은 남편이 하지만 전 옆에서 보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누구보다 우리 소상공인 선생님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전국의 자영업자 선생님들 어느 동네에서 무슨 업종, 어떤 가게를 운영 중이신지, 그리고 왜 파이팅이 필요한지 그 이유까지 사연에 보내주세요. 소개만 돼도 텀블러 세트 네, 기본으로 나가고요. 저 나비랑 통화까지 됐다 그러면 에너지 면역력 놓칠 수 없죠. 녹용 홍삼 세트 싹 다 드립니다. 자, 그럼 전국의 자영업자 선생님들 사연 기다리면서요,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규빈의 Really Like You, 우주의 난 너 없이.

0: 규빈의 Really Like You, 우주의 난 너 없이 두 곡 듣고 왔고요. 같은 업자 패밀리로서 나비가 응원합니다. 자영업자 선생님들 으라차차 파워업! 자, 우리 같이 함께 파이팅 해볼 사장님들, 대표님들, CEO 선생님들 사연을 많이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아시죠? 일단은 사연만 소개가 돼도 텀블러 세트 드리고요. 나비랑 전화 연결까지 됐다. 그럼 녹용 홍삼 세트까지 다 드립니다. 자, 그럼 쭉쭉 만나볼게요. 9065님, 아이고 이준 어머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남원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사우나로 들어오는 줄 알았네요. 분명 출근 전에 씻고 나왔는데 오븐을 켰더니 땀이 줄줄줄 얼음 속에 퐁당 빠지고 싶어요. 아이고 남원 지역도 지금 많이 더우시죠? 아유 어떡해요. 제가 대신 가서 어떻게 선풍기라도 손선풍기라도 얼굴에 좀 이렇게 대드리고 싶은데 아 우리 좀 덥지만 예 그래도 라디오 들으면서 좋은 음악 들으면서 조금 이제 힐링하시고 시원하게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634님 연희동에서 1인 네일샵 하고 있어요. 육아를 하며 네일샵같이 하니 몸이 남아나질 않아요. 화이팅 해주세요. 아이고야 우리 또 3634님도 워킹맘이시구나. 이게 워킹맘들은 정말 쉬는 시간이 없거든요. 오전에 이제 아이 등원시키고 낮 동안 이제 본인 일하고 다시 이제 퇴근을 하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집으로 육아 출근을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24시간이 모자라고 단 1분 1초도 쉴 수가 없다. 아이고 너무 고생하고 계시네요. 같은 워킹맘으로서 참 응원하겠습니다. 7847님 인천 검단구의 워킹맘이에요. 집에서 재택으로 온라인 설계사 일하는데요. 애들 방학이라 응원이 필요해요. 밥하면서 컴퓨터로 일하면서 라디오 들어요. 아니 검단구 주민이세요? 세상에 저도 지금 검단의 여신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검단의 빅토리아 베컴 모르세요? 7847님 어디 아파트셔? 너무 궁금하네. 이분 잠깐 전화 연결해보고 싶은데 예 일단은 잠깐만 바로 연결해도 돼요? 아니면 뒤에 사연을 더 듣고 가야 돼요? 바로 연결해볼까요? 우리 검단구 워킹맘 또 같은 워킹맘이고 같은 지역에 산다고 하니까 제가 바로 그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7847님 아이들 방학이라 함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화 바로 받아주세요. 정신 없으실 거야. 지금 애들이 막 뒤에서 난리치고 있을 거거든요. 자 여보세요?
1: 네.
0: 자 7847님 안녕하세요. 정오의 만국 저는 나비입니다.
1: 언니.
0: 언니.
1: 아니 지금 애기 데리러 가고 있어요.
0: 아 그랬구나. 애기 어디로 가요 지금?
1: 아실 거예요. 어딘지 여기 초등학교 앞이요. 집 앞에.
0: 아이고야 그러셨구나. 아이고 근데 지금 운전 중인데 괜찮으세요?
1: 네 카플레이 연결돼 있어서요. 괜찮아요.
0: 아 근데 저희가 이게 운전 중이면 통화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1: 아 그래요?
0: 네네.
1: 정차할까요?
0: 어떡하지? 잠깐 정차를 하실 수 있으세요?
1: 네 지금 학교 앞에 다 왔어요.
0: 네네 정차를 그럼 바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을까요?
1: 근데 저 왜 버텼지? 대박이다.
0: 아 학교 앞에 정차가 안 돼요? 아 학교 앞에 그 아이들 픽업하는 곳에 정차 존이 있거든요. 괜찮을까요?
1: 네네. 했어요.
0: 아우 감사합니다. 왜 뽑혔냐고요?
1: 네.
0: 저도 같은 검단구 주민이에요, 선생님.
1: 민영아, 여기.
0: 잠깐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1: 아니, 근데 같은 검단구 저 알아요. 저 윤슬이 엄마예요.
0: 어머머머, 잠깐만. 윤슬이 엄마라고? 잠깐만.
1: 아니, 아까 진짜로 일하다가 갑자기 라디오 생각나가지고 듣는데 문자가 와가지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제가 됐네요.
0: 어머 세상에 우리 같은 아파트 주민이에요. 저랑 아는 네. 엄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검단구 사는 이제 두 자매를 키우고 있는 문소영이라고 합니다.
0: 아이고 우리 소영씨.
2: 네.
0: 아이고 또 자기소개할 때 목소리가 싹 바뀌네. 프로야 프로.
2: 아, 또 이제 목소리를 가다듬어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릴렉스하게 말해봤어요.
0: 네네. 아, 저희가 또 자영업자분들 응원드리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제가
1: 아기를 낳고 경단으로 쉬다가 이제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0: 네.
1: 이제 블로그나 SNS 이런 쪽으로 온라인 그 보험 설계사를 하려고 그래서 집에서 재택으로 아기를 보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블로그 쓰다가

0: 애기 학교 시간에 지금 나왔어요, 잠깐.
1: 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은 이렇게 중간중간 또 아이들 픽업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0: 네, 맞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일하다가 잠깐 놓고 또 이렇게 집 앞에 나오신 거예요. 우리 소영 씨는 그러면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뭘까요?
0: 아무래도 제가 해야 될 시간이 한정적이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애기 엄마니까는 그런 거지만 한정적인 시간에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1: 맞아요. 우리 엄마들은 몸이 10개여도 모자라거든요. 정말 하루는 24시간인데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심지어 지금 자매 우리 자녀분이 두 분이잖아요.
0: 네, 맞아요.
1: 네, 아니 그럼 우리 남편분은 지금 어디 계시죠? 실례지만.
0: 남편은 지금 또 일하고 있어요.
1: 아, 열심히. 남편분은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계시고.
0: 네.
1: 아이고야. 그럼 지금 둘째 아기 태우고 첫째 아기를 데리러 간 거예요?
0: 아니, 다행히 둘째는 아직 방학을 안 해서 첫째만 데리러 왔답니다.
1: 아, 첫째만. 이제 둘째도 곧 방학인데.
0: 네.
1: 힘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전국의 워킹맘들이 굉장히 또 많이 함께하고 계세요.
0: 네.
1: 네, 우리 대한민국의 워킹맘 대표로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0: 우리 저랑 같은 워킹맘이신 분들 방학을 어떻게 잘 버티도록 잘 견뎌내보도록 다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1: 견디고 버텨라.
0: 네.
1: 맞아요. 정말 견디고 버티면 되고 혹시 우리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0: 네, 있어요.
1: 어떤 거요?
0: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1: 어머나.
0: 안 가고 싶어요, 지금 안 가고 싶어요, 집에.
1: 집에 안 가고 싶어. 이건 모든 엄마들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자유부인들의 마음이에요. 예. 아이고, 오늘 하루도 어쨌든 파이팅 하시고요, 소영씨.
0: 네, 감사합니다.
1: 네, 파이팅 할게요. 고마워요. 땡큐. 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 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2: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정말 이흥 치흥 덥다고 우리 안 놀 수 없잖아요. Everybody 소리 질러. I say 나, you say 비. 나 비, 나 비. Come on. 여러분들의 흥바람 비트 에어컨 나비나이트 활짝 오픈할게요. 들어와. 자, 첫 번째 BGM은요. 요 노래 제가 또 너무 사랑하는 BTS 노래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게 조금 몇 년 된 노래인데요. 제가 요즘에 꽂혀가지고 자주 듣고 있는 노래입니다. BTS의 Mic Drop. 마이크 들어 얘들아 가자. 우후. 자, 날 더운데 여러분 일어나세요.

어 마이크 너무 신납니다. 유옥주님 아이들과 다 같이 흔들고 있어요. 첫 곡 아이들 취향 저격이네요. 그렇죠. 우리 BTS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인채님 헉 와이프가 노래방에 부르는 노래네. 아이고 우리 아내분도 BTS 찐팬이신가 봐요. 반갑고요. 김연희님 오늘은 클럽 분위기예요. 쉐킷쉐킷. 그렇죠. 저는 이제 신디보다 한 3살 정도 제가 어리기 때문에 나이트보다는 클럽 세대거든요. 예, 클럽 분위기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황승희님 지금 둘째 유모차로 간신히 재우고 작게 미니로 밥 먹으면서 듣고 있는데 몸이랑 발이 두둠치네요. 내적 흥 폭발이네요. 어우 승희씨 조심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또 작은 소음에도 깰 수가 있거든요. 엄마들은 또 아이들이 낮잠 자는 이 시간이 굉장히 또 꿀타임이기 때문에 우리 애기 깨지 않게 예, 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좀 파이팅 외쳐주실게요. 김성민님 나는 아미 더워도 신나니 어쩔 수 없네요. 흔들어 흔들어. 자 대한민국의 아미분들 전세계 아미분들 다 일어나시고요. 1277님 확실히 신디보다 선곡이 젊다. 크크크. 그렇죠. 3살 연하예요. 연하 3살 어립니다. 자 그렇다면 더 젊은 선곡 최신곡으로 한번 더 달려볼게요. 사실 요 곡도 최신곡은 아니에요. 예 작가님 이걸 최신곡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것도 지금 몇 달 됐어요. 한때 한창 또 굉장히 핫했던 곡이죠. 아일리스의 It's Me. 캬캬캬 Come on. 소주갈 소주갈 소주갈 마시고 싶다.

어, 목말르다. 너무 초갈라. 여러분들 소리 질러. 컴온. 바로 이곳이 바로 MBC 이 스튜디오가 워터맘입니다. 여러분들 물 뿌려.

어, 벌써 끝난 거야? 벌써 끝났어요? 잠깐만. 어, 고기 생각보다 많이 잡네요. 이츠미 너무 아쉬워요. 자, 황구현님. 나비님 오자마자 바로 접속했네요. 어, 간만에 듣는데 명불허전 불나방이네요. 그렇죠. 사람이 변하면 안 됩니다. 한결같아요. 조진아님. 이번에 대학원에서 장기자랑을 위해서 연습 시작을 하는데요. 나비님 노래 참고할게요. 크크. 그렇죠. 이번 시즌에 이쯤이 들어가면은 예 젊은이 소리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신세대예요. 예 박성은님 크크크크크크 정치자보다 더 신난 느낌인데요. 딱 말해봐요. 나비님 노래방 간지 좀 됐죠?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워킹맘이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혼자서 시간을 내서 자유롭게 노래방을 갈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진짜 몇 년 된 것 같아요. 예, 정말 제가 20대, 30대 때 한창 때는 뭐 노래방뿐만 아니라 예, 저기 오케이 오케이 쪽 많이 갔어요. 거기서 맛있는 안주와

함께 노래도 많이 부르고 했었는데 아, 참 많이 못 갔네요. 자, 고승민님 원샷 원샷 너무 찰지네요. 낮술 땡긴다. 소주과일, 석류과일. 맞아요. 저도 그 술 중에 술은 낮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3, 4시 정도부터 이렇게 환할 때부터 이렇게 마시면은 아무리 술을 마셔도 집에 안 가도 돼. 아, 아직 6시밖에 안 됐어? 아직 7시야. 야, 더 놀자. 더 마시자. 예, 단점은 집에 갈 때쯤에는 예, 부모 형제를 못 알아보는 수가 있다. 예, 낮술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적당히 예, 목 잘 축이시길 바라고요. 자, 요렇게 나비나이트 화끈하게 달려봤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나비나이트 끝이야. 나 너무 서운한데. 예, 뭐 3, 4부에 없어요. 자, 이 분위기를 이어서 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이 노래 흥이 넘치더라, 이 음악 느낌이 있더라, 다 좋습니다. 거기에 저 나비와 함께 티키타카 주거니 받거니 수다 떨고 싶으신 사연거리들 함께 버무려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공짜.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요, 기본으로다가 차량용 소화기 드리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면서 저의 추천곡부터 땡겨 볼게요. 자, 무슨 노래를 들어볼까? 제 추천곡 신청하면 돼요? 어, 그래요? 어, 어떤 거 들을까? 어, 아, 그러면 요거는 우리 제가 오늘 이준이랑 또 같이 출근을 했잖아요. 이준이가 빅뱅 삼촌들의 뱅뱅뱅을 너무 좋아해요.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총을 24시간 쓰거든요. 예, 요 노래 틀고 우리 이준이 조금 예, 춤 한번 추자. 엄마 저기 쇼츠 좀 찍게. 자, 저희 메이킹 해야 되니까 빅뱅의 뱅뱅뱅 바로 듣고 올게요.

네, 빅뱅의 뱅뱅뱅 저의 추천곡 듣고 오셨고요. 아, 이 노래 틀어주니까 우리 그 땡튜브를 보던 이준이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손을 흔들면서 엉덩이를 둠칫둠칫. 아, 너무 좋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정희 선생님들의 신청곡을 만나볼게요. 1170님. 어머머머머머 버디. 주말에 만나다가 월요일에 만나니까 더욱 반갑고 좋다고요. 오늘 잘 부탁해요. 주말에 중복이었는데 몸보신은 했어요? 저는 빅뱅의 뱅뱅뱅 받고 아이브의 뱅뱅 신청합니다. 아, 맞아요. 뭐 저기 중복이었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아기가 하나일 때랑 둘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중복이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아, 오늘이라도 이거 끝나고 아기랑 삼계탕이라도 좀 먹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황정학님. 나비님, 지난주 정희 조인성님 다녀간 거 알고 계시나요? 너무 알아요. 너무 알아요. 자, 그날 스페셜 DJ를 하셨어야 되는데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신디가 뽑은 천년의 이상형 조인성, 버디의 이상형 궁금해요. 조인성 씨가 나왔던 영화 주제가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신청합니다. 아, 제가 요거 너무 압니다. 왜냐면 신디가 바로 평상시에는 신디가 SNS를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성 오빠가 다녀가신 그날 인성 오빠랑 찍은 사진을 SNS 스토리에 올렸더라고. 내가 그거 보고 언니 나 왜 안 불러 언니 연락하지 그랬어. 언니가 내가 바로 가는데. 그랬더니 언니가 휴 이러더라고요. 지호야 적당히 해라. 그래서 언니 내 첫사랑이다. 내 첫사랑 오빠. 제 이상형도 예, 인성 오빠였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성 오빠를 사랑하지 않을 여자가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영화관에서 그 인성 오빠를 시사회 마치고 나오시는 그 모습을 약간 한 조금 먼발치에서 바라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너무 멋지고 아, 참 가까이 하고 싶었는데 또 너무 그 경호원 선생님들이 너무 무서우셔가지고 다가가진 못했어요. 멀리서 봤는데 아, 인성 오빠 다음에 또 혹시 정오의 희망곡에 나오시거나 언젠간 한번 꼭 가까이서 마주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명희님. 라이즈의 Do Your Dance 신청합니다. 워터밤에서 라이즈가 상타를 했다는 소식이 자꾸 알고리즘으로 뜨네요. 예, 워터 낫 정의에서 신나게 들어봅시다. 맞아요. 왜 우리 엄마들 그 SNS 알고리즘에는 아이돌분들이 자꾸 상의 탈의한 영상이 자꾸 뜨는지. 저는 최근에 제 알고리즘은 그 에이티즈 예, 산희 씨가, 최산 씨, 최산 씨가 장악을 했어요. 가슴을 너무 잘 튕기는 거야. 제가 그 우리 최산 씨한테 그 민소매, 그거 진짜 100벌도 넘게 사드릴 수 있어요. 최산 씨, 너무 응원하고, 워터밤에 한번 좀 나와주세요. 예, 아, 지금 우리 소개된 분들께 우선은 차량용 소화기 전부 다 쏴드리고요. 이 중에서, 아, 이제 한 곡을 골라야 되는군요. 아, 인성 오빠. 인성 오빠 내가 또 버릴 수가 없는데 자탄풍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너니 지금 이 더위에 듣기에는 조금 푹푹 찌는 느낌이 있어. 죄송해요. 나 인성 오빠는 사랑하지만 이 음악이 주는 또 예, 그 느낌 때문에 지금 너무 덥고 일단은 시원해야 돼. 우리가 조금 시원해야 되니까 우리 워터밤에서 상의 탈의를 한 라이즈의 Do Your Dance 한번 가볼게. 너무 더우니까 일단 벗어 제껴봅시다. 예, 라이즈의 Do Your Dance 듣고 올게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네, 광고까지 듣고 왔고요. 저는 오늘 하루 출장 떠난 샌디 김신영 씨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를 맡은 불나방 NAVI 나비고요. 자, 2부 끝곡 감성 한 스푼 살포시 넣어드릴게요. 나비의 선물 지금 들리고 있는 이 노래 듣고 3부에 루네이트와 함께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운동 선수들은 훈련 일지를 쓰죠. 오늘은 무슨 훈련을 얼만큼 했는데 기록과 느낌이 이러저러했다. 짐 로허라는 미국의 훈련 전문가는 일반인들도 훈련 일지 방식으로 일기를 써보라고 권합니다. 말하자면 일상 속에서 뭐가 좋고 뭐가 나빴는지 데이터를 좀 내보라는 얘긴데요. 잠을 잘 못 자서 컨디션이 안 좋은 날,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던 날 등등 기록을 쭉 살피면 내가 뭘 많이 하고 뭐에 게으른지부터 나도 모르던 내 성향과 취향과 감정선까지 보인다. 해볼만 하겠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숨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 게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신영입니다.
1: 정호의 망곡 3부가 시작됐습니다. 우! 네, 저는 잠시 출장을 떠난 신디 김신영 씨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를 맡은 가수 나비고요. 잠시 후에는요, 청량함으로 돌아온 그룹이죠. 루네이트와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분들이 또 들어왔습니다. 네, 박돌이 집순이. 네. 자, 광고 소개 한 번 더 달려. 아, 잠깐만요. 대답을 하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2: 늘 대답을 네. 하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맞아요.
1: 그렇게 들어오면 내가 당황을 하잖아.
2: 죄송합니다.
1: 예, 박돌이 집순이 광고 소개 한 번 더 달려볼 건데, 자, 준비됐죠?
2: 네.
1: 지금 좋아요. 지금 딱 좋다. 요 톤으로 한번 가볼게요. 뮤직 큐. 자, 정호의 망곡 7월 상품 소개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4: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3: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4: 비타 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1: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3: 스페인 기미명가 벨라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4: 지구인의 입맛 정보 완료 상상떡볶이에서 떡볶이,
1: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 에서 문어 크림,
3: 로스트 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4: 내차 필수템 세이프 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1: 안 입은 듯 촥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3: 조미료 무첨가 덮품담에서 영월 고랭시 김치를 드립니다.
1: 네, 그리고 정호의 망곡 3, 4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IBK 기업은행,
3: 빙그레,
4: 키움증권,
1: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
3: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4: 음주소 엔티맵대리,
1: 가마치 통닭,
3: 환인제약,
4: 현대해상화재보험,
1: 유성물산교역,
3: 프리미엄 방탄꼭지,
1: 쟁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아니, 본다.

0: 자,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무더위 장난 아닙니다. 땀이 줄줄줄 잘잘잘 난리가 났어요. 자, 하지만 상암동 스튜디오에는 청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분들이 저의 이온음료, 내 에어컨이다, 선풍기다 강조해보면서 자, 오늘 라이브 온에어에서는요, 무더위를 싹 잊게 해주는 청량한 썸머송으로 컴백한 룸메이트와 함께할게요.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 무흐즈 앤다,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까지 두 채널 모두 활짝 열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켜세요. 빨리 켜세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팔로우까지 팍팍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룬에이트 어서 오세요. 자,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여러분, 안녕하세요. 룬에이트입니다.
0: 와, 자, 그러면 우리 한 분 한 분 카메라를 보면서 정의 청취자 선생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우리 진수 씨부터. 네.
3: 네, 안녕하세요. 룬에이트에서 리더와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진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룬에이트의 귀여운 개구리 유마입니다.
0: 귀여운 개구리 유마.
4: 왜 그래?
0: 큐트 프로그. 자.
5: 네, 안녕하십니까. 룬에이트의 기둥 카엘입니다.
0: 기둥.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자, 우리 카엘 그리고.
6: 네, 안녕하세요. 룬에이트의 청량 은발 타쿠마입니다.
0: 와, 청량 은발. 나 너무 청량해서 눈이 너무 부셔요. 예예. 우리 타쿠마 그리고.
7: 네, 안녕하십니까. 룬에이트의 천장 준우입니다.
0: 천장.
3: 처음 들어.
0: 잠깐만, 기둥에 이어서 천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준우 씨에 이어서 마지막은 뭐가 나올까요? 와.
8: 네, 안녕하세요. 룬에이트에서 축구돌이를 맡고 있는 이한입니다.
0: 축구돌이? 슛돌이세요?
8: 네,
0: 반갑습니다. 이한 씨까지. 자, 우리 이렇게 룬에이트 여섯 분 함께 지금 만났는데 아니,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룬에이트가 저 나비와 인연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8: 아, 맞죠, 맞죠.
7: 이게 사실 이건 운명이 아닌가라 생각을 합니다.
0: 운명까지? 데스티니?
7: 네, 완전 데스티니라고 생각하네요.
0: What happened? 무슨 일이에요?
7: It's like, 저는 이 곡이 조금 어쨌든 뭔가 의미가 좀 슬픈 곡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워하는 노래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0: 누군가를.
7: 사람을.
0: 누군가를. 예.
7: 그리워하는 노래지만 사실 이 그리워한 게 선배님이 아니었나.
0: 나? 바로 나? It's me?
7: It's you.
0: Why? Why?
7: 이 날을 위해서 네네. 진짜 곡 제목도 나비.
0: 곡 제목이 나비야?
7: 나비였어요.
0: 야, 이 곡이 잠깐만 대표님 어디 계세요?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룬에이트 대표님 나 피처링을 했었어야지. 왜 연락을 안 주신 거야? 작년 2월에 발매를 했고요.
7: 네네.
0: 곡 제목이 나비였습니다. 네네. 네,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은 지금 흐르고 있는 바로 이 곡입니다. 자, 잠깐 들어볼게요. 자, 동양풍의 힙합 곡이라고 하는데 컴온 좋다.

0: 어, 너무 좋다. 어, 나 지금 살짝 내 날개를 숨겨놨는데 꺼낼 뻔했잖아.
1: 살짝 보였어요.
0: 어, 살짝 보였죠. 네. 요 그런 곡 소개도 살짝 부탁드릴게요.
2: 네, 일단 이 곡은 동양적인 색채를 담은 곡이고요. 그 제가 사랑하는 죄가래. 저희가 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어, 이별의 감정을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0: 그럼 그 그리워하는 존재가 나비인 거예요?
2: 그걸 이제 나비에 빗대어서 표현한 노래입니다.
0: 언젠가 한번 정말 이 나비라는 곡으로 우리가 함께 어떤 콜라보 무대를 할 수 있는 날이 있다면
3: 아, 좋습니다.
0: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듣고 계신가요?
4: 대표님.
0: 네, 우리 이사님, 대표님 좀 부탁을 드리고 아니 사실 우리 루네이트 친구들이 좀 저보다는 한참 동생들이고 제가 거의 이모뻘 아닌가요?
1: 어, 아니, 아니, 누나 아니셨나요?
0: 그래요?
1: 네.
0: 아, 저를 알고 계셨어? 나비, 가수 나비를 알고 있었어요?
1: 아, 그럼요.
0: 제가 아까 얼핏 듣기론 대기실에서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제 노래 길에서를 부른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1: 맞습니다.
0: 누구세요? 어디 계셔?
1: 제가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0: 어디 어디? 어머어머 한 소절 돼요?
5: 이 길에서 널 만날 수 있다면
0: 그날처럼
5: 그날

0: 아~ 진수 씨.
1: I love it.
0: 진수 씨 역시 우리 루네이트의 리더고 메인 보컬.
2: 그렇습니다.
0: 예, 목소리도 너무 좋고 일단은 가사를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외웠다는 거.
2: 이게 사실 예. 그게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원래도 알고 있었는데 네. 준우가 연습생 네. 때 월말평가 보컬곡으로 불렀었어요.
0: 준우 씨가?
2: 네, 그래서 제가 더 좋아하게 된 노래여서 또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0: 세상에. 준우 씨도 이 노래를
3: 그럼요.
0: 불렀던 거예요?
3: 네, 저희가 보컬 선생님하고 예, 제가 좀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준우야 넌 이 노래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선생님 뭘까요? 해서 봤더니 이 노래를 제가 불러도 될까요? 라는 선생님이 노래를 해야지 는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0: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여섯 분 합격이고요.
1: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이분들이 어마어마한 분들입니다. 우리 카엘 그리고 타쿠마 씨. 자 어머 잠깐만요. 이분들 최근 인기 드라마 김부장에 출연을 했어요?
4: 와, 맞습니다.
3: 맞습니다.
0: 어떤 역할로 어떻게 출연한 거예요?
4: 제가 이제 1, 2화랑 네. 마지막 화에 이제 김나문이라는 네. 민지랑 약간 썸씽이 있었던
0: 어머나.
4: 그런 역할로 나옵니다.
0: 네.
4: 배구 선수, 배구 유망주였던 그런 학생으로도 나오는데요. 아주 좀 대부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어이구 영상이 나와요.
0: 지금 영상을 띄워주셨는데
4: 네,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흑막이 아니냐 네. 너 때문에 시작된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댓글들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우리 그럼 카일 씨는 고 역할로 나왔고 우리 타쿠마 씨는요? 네.
5: 저는 약간 그냥 조금 학생 1 같은 느낌으로
0: 지나가는 역할로.
5: 그렇죠.
0: 그냥 화면에 나오긴 나오죠.
5: 나오긴 하죠.
0: 나오긴
5: 한데 저라고 알아보시기 조금 힘들 수 있다.
0: 찝으면 알 수 있잖아 우리가.
5: 찝으면 알 수 있는데 제가 그 1화에서 제가 그 민지님이 그 나문이를 찾는 씬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교탁 앞에서 춤추고 있어요.
0: 아 교탁 앞에서 춤추는 사람이 바로 타쿠마다.
5: 네 그게 사실 저였습니다.
0: 아 여러분들 네
5: 대사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0: 대사가 있어요? 자 한번 해주세요.
3: 네, 명대사인데요. 와,
5: 그러면 그 민지님 역할을
6: 내가 할게.
0: 자 민지 씨.
6: 나문이 어디 갔어?
5: 모르겠는데.
0: 모르겠는데 명대사다. 정말 난 몰라. 와카라나요.
5: I don't know.
0: 너무 좋은데.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김부장의 주인공 또 우리 소지섭 선배님께서 또 워낙 뭐 대선배님이시고 대스타신데 어떻게 좀 많이 챙겨주시던가요 두 분을?
4: 정말 스윗하셨습니다.
0: 진짜로?
4: 예.
0: 정말?
4: 일단 현장에서도 제가 선배님과 호흡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요. 그 부분에서도 이제 저한테 연기에 대한 조언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네. 제 옷깃도 이렇게 딱 만져주시면서 딱 정리도 해주시고 챙겨주시고 사석에서도 이제 또 회식이나 이런 걸 하면은 제 또 그 민지랑 네. 또 썸씽이 있었던 만큼 되게 아버지처럼 군대는 다녀왔니 이렇게 하시고 되게 제 앞자리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딱 많이 챙겨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연기할 거냐고 물어봐 주시고 연기에 대해 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되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0: 세상에 너무 부럽네요. 나중에 혹시나 김부장 회식이 있다면 누나한테 연락해요. 나비 누나 같이 가야지.
4: 그럼요.
0: 예예. 제가 좀 그날은 좀 하루 코디로 해가지고 스타일리스트로 예, 좀 참석을 할게요.
4: 네.
0: 자 그렇다면 소지섭 씨 하면 떠오르는 명대사가 있잖아요.
3: 이거.
0: 예. 요거 잠깐만. 요거 괜찮아요?
4: 이걸 제가 감히.
0: 자 우리 카일 씨가 좀 요 명대사를 저희가 또 에코도 빵빵하게 넣어드리니까. 살짝 좀 들려주세요. 또 연기를 앞으로 계속 할 거잖아. 우리 지섭 오빠가 듣고 있거든요 지금.
4: 자, 제가 감히 해도 될까요?
0: 자 한번 부탁드릴게요.
6: 나 여기 들려줘.
7: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밥 먹을래 나랑 살래.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0: 밥 먹을래요. 잠깐 밥 안 먹을래요.
4: 밥 드세요.
0: 뽀뽀할래요. 같이 살래요. 어머 잠깐만. 연기를 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그룹 활동뿐만 아니라 나중에 계속해서 또 연기 활동도 예, 기대를 해봐도 좋겠네요.
3: 네 맞습니다.
0: 네, 너무 너무 기대를 하고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

0: 시작하기 전에 저희 정의 시그니처 타임이 있어요. 선포토 후토크 가볼 건데 여기서 잘해주시면 오늘 지금 기자님들이 또 매 눈으로 예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사가 빵빵 납니다. 예 잠깐 이제 저희가 살포시 일어나서 포즈를 취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 분씩 자 진수 씨, 진수 씨 일어나 주세요. 자 다정하고 자 카메라 올려주시고요. 자 우리 진수 씨입니다. 예 다정하고 섬세하고 배려심도 깊은 내가 바로 루네이트의 마음 따순 리더 진수다. 하나 둘 셋. 체크. 따스워. 너무 따스워. 어머머머. 이거 하트예요?
1: 그렇습니다.
0: 요게 요즘 하트야?
2: 기도 하트.
3: 아 진수.
0: 아 요즘엔 요렇게 해요?
4: 아니 진수. 자기가 만든 거예요.
0: 아 진수 하트야?
4: 네네.
0: 오늘 기억리은인 줄 알았어. I'm sorry. 자 다음에 우리 이우마님. 자 이렇게 귀여운 개구리 봤니? 하지만 루네이트에선 듬직한 맏형 이우마다. 하나 둘 셋. 아 맏형이었어?
4: 네.
0: 나 막내인 줄 알았어. 너무 동안인데 너무 어려 보여.
3: 감사합니다.
0: 아, 진짜. 어머 역시 귀여운 개구리.
3: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 우리 카엘 씨. 자 일어나 주시고. 와우. 자 김부장 배구부 유망주. 그게 바로 나야 나. 김남 훈남 훈훈한 매력의 소유자 카엘이야. 하나 둘 셋. 아! 어머 윙크까지. 하트랑 윙크 두 번 날려주셨어요. 하트 윙크. 자 그리고 우리 타쿠마. 자 카메라가 이쪽에 있습니다.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물을 흘리셔도 됩니다. 저희가 다 닦아요. 아, 자 팬들의 마음을 홀리는 루메니타. 죄송해요. 지금 저희 아기가 앞에서 손을 흔들어서 예 안녕 이준이 안녕. 삼촌들이 너무 좋은가 봐. 자 팬들의 마음을 홀리는 루네이트의 구미호. 그게 바로 나 아기 여우 타쿠마다. 하나 둘 셋. 아 베이비 폭스 아기 여우 앙 했고요.
4: 뭐야 난 뭐 이거야. 저 왜 이거예요?
0: 자 우리 준우 씨 요거 아 요거 준우 씨 준비됐어요?
5: 울라울라.
0: 괜찮죠? 자 울라울라 울라울라 울라울라 짱구를 좋아하는 루네이트 짱구 그게 바로 나야 준우야. 하나 둘 셋. 엉덩이 쉐이키 좋았어. 너무 좋았어.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이한 씨. 그라운드를 달리는 축구 신동. 이젠 무대 위를 누비는 가요계 아기 치타. 이안이야. 하나, 둘, 셋. 세레모니.
4: 축구장이요.
0: 이거 좋았어. 좋았어요.
4: 여기에서 맞아.
0: 예, 또 우리 여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 자, 이쯤에서 박수 세 번 시작. 루네이트의 미니 앨범 오프 더 그리드가 발매됐습니다. 네, 우리 지난 다크 컨셉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굉장히 밝게 청량 컨셉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멤버 중에 가장 청량미 넘치는 상큼한 멤버는 누가 있을까요?
6: 울라울라 루네이트의 짱구 준우가.
0: 준우 씨.
7: 그 롤모델인 남자.
0: 왜 상큼하죠? 왜 청량미가 넘치죠?
8: 제 생각엔 제가 또 분위기 메이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밝은 에너지가 이번 컨셉하고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멤버들이 저를 뽑아준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대화해봐도 알거든요. 밝은 친구인지 어떤 친구인지 에너지가 확 들어왔어요.
8: 감사합니다.
0: 이게 우리 과야. 네. 이게 토크를 해보면 알아요. 네, 아주 밝고 너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청량미 뿜뿜 준우 씨가 타이틀곡을 소개를 좀 해볼게요. 제목이 스니커즈예요?
8: 네, 제목이 바로 스니커즈입니다. 또 초콜릿도 있고 신발도 있지만 신발, 저희가 이번에 스니커즈는 신발로 어쨌든 좀 청량하게 돌아왔는데요. 또 이번에 또 에너지를 가득 담은 가사와 또 시원하게 터지는 후렴이 또 이제 청량감, 또 시원한 청량감을 일으키고 강한 중독성을 같이 일으키면서 곡의 매력을 한층 더 높았습니다.
0: 이거 발발 외웠다. 너무 잘했다. 아주 잘했어. 지금 들리는 이 곡인데 굉장히 청량합니다. 우리 노래 시작할 때부터 청량송 느낌이 오는 게 탄산음료 캔 따고 기포 올라오는 소리가 응원에 들어가 있어요.
8: 네,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0: 그래요? 그럼 누가 직접 녹음을 한 거예요?
8: 이건 제가 녹음을 하고 싶었는데
0: 소스로. 우리 또 작곡가 오빠가 넣어줬고.
7: 그렇습니다.
0: 이 곡에서 멤버들이 생각하는 킬링 파트 어디가 있을까요?
8: 개인적으로 저는 이한이가 한 바퀴 삥 도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 한 바퀴를 돌아요?
8: 네, 이렇게 자기 파트를 하려고 한 바퀴 돌려.

0: 하면서 나오는데
1: 안무 중에
0: 네 근데 그 표정이 야무져가지고 저기 켈리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 표정 카메라 앞에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0: 보여줘.
1: 자, 한 바퀴 돌면서
2: 돌면
1: 아 아랫 입술을 깨무는구나. 아랫 입술.
0: 네네.
1: 어머 세상에.
0: 어머나.
1: 네네. 자 그러면 우리 타이틀곡 스니커즈 포인트 안무도 직접 만들었어요.
0: 아 맞습니다.
1: 어떤 멤버들이 좀 참여를 했죠?
0: 이렇게
1: 세 분이.
0: 네 맞습니다.
1: 이 며칠 만에 좀 안무가 나왔나요?
0: 저희가 어쨌든 댄스 라인이다 보니까 네. 춤을 평소에도 같이 많이 연습을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뭐 하루도 안 걸렸고요.
1: 네. 하루도 안 걸리게.
0: 저희가 한 시간 반? 근데 사실 그 한 시간 반도 저희가 앞에 좀 헤맸다가 네. 뒤에 있는 30분에 거의 다 나온 거여가지고
1: 30 원래 명작들 명곡들은 금방 나오거든요.
0: 맞아요.
3: 맞아요. 맞아요.
1: 네네.
0: 그래서
1: 우리 준우 이한 타쿠마 씨가 한 시간 30분 만에 짠 안무인데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3: 일단 제일 뭐라 그러죠?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게 컸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신발을 정말 가르치고
1: 아 신발을
3: 네 이런 안무 포인트들로 최대한 만들어봤어요.
1: 아니 나 오늘부터 저는 이제 여름이니까 슬리퍼나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오. 난 스니커즈만 신고 다닐래.
3: 아이 감사합니다.
1: 난 발에 땀 차도 스니커즈밖에 안 신을 거야.
3: 감사합니다.
1: 정말 약속. 자 우리 무대 위 멤버들의 호흡이 정말 중요한 게 준우 씨가 진수 씨를 업고 춤을 춰요?
4: 정확히 공주님 안기를 한번.
1: 아 공주님 안기를 네. 그런 안무가 있는데.
4: 그렇습니다.
1: 연습하다 조금 이렇게 다치거나 놓친 적이 있어요?
4: 이게 사실 연습할 때는 저를 놓친 적은 없는데 네. 저희가 최근에 무대에서 한번 놓칠 뻔한 적이 있긴 합니다.
1: 놓칠 뻔.
4: 네. 그래서 딱 안겼는데 반만 네. 안겨져가지고 네네네. 아 이땐 또 잘 안겼는데
1: 요건 잘했고 지금 이게 MBC.
4: 근데 그 전날 산옥이었을 거예요. 다른 그 저 바로 전 무대였나 저 바로 다음 무대 한 번 더 했을 때 이제 준우가 저를 살짝 이렇게 미끌 저희 합이 살짝 안 맞아가지고 저희 서로 코어로 딱 버텨가지고
1: 그러니까.
4: 해냈던
0: 네네
1: 이런 안무가 있을 때는 진짜 서로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활동할 때 무대에서 아무쪼록 끝까지 사고 없이 네. 네 재밌게 즐겁게 무대 하셨으면 좋겠고요.
0: 네.
1: 미담이 왔습니다. 네 우리 리더 진수 씨가 한번 이 문자 좀 읽어주세요.
4: 3882님께서 우리 루네이트가 팬들 사랑하기로 유명한데 이번에 스니커즈로 컴백했다고 음반 온 팬들에게 스니커즈 선물해줬어요.
1: 팬분들한테 스니커즈 네네네. 신발을?
5: 그럼요.
1: 와, 정말 팬들이 너무 좋아하셨겠네요. 진짜 여기 신발 인증까지 해주셨는데 요건 사실 뭐 청바지도 그렇고 스커트, 원피스 아무데나 다 잘 어울리는 신발이니까 잘 신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루네이트의 신곡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0: 드디어.
1: 특별히 라이브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여섯 분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6: 네.
1: 자, 요거 저희 또 시그니처가 있어요. 라이브 끝나면 카메라 보고 엔딩 포즈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정말 청량미가 넘치는 이 무더위에 아주 정말 잘 어울리는 루네이트의 스니커즈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분들이 앉아 계시다가 또 이렇게 서니까 더 훤칠하고 잠깐만요. 5388님 오늘 라비씨 정말 기분 좋아 보이네요. 티났어요? 예,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고 자 준비됐나요 우리 멤버들?
4: 그렇습니다.
1: 자 그렇다면 루네이트의 스니커즈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쇼!
1: 자, 엔딩 포즈 바로 갈게요. 3, 2, 1! 오케이! 우! 자, 이렇게 룬에이트의 스니커즈 라이브로 듣고 오셨는데요. 지금 게시판에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9116님. 여름 휴가로 떠난 제주도 해안도로를 달리면서 바닷바람 맞는 느낌의 청량한 노래네요. 맞아, 진짜 그 해안도로 달리면서 그 오픈카에서.
2: 네.
1: 아, 시원한 그런 느낌이 났어요. 자, 우리 이한 씨 1270님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3: 아, 네. 1270님, 운동화 브랜드 관계자분들, 여기입니다. 청량도 루네이트, 얼른 광고 모델로 계약하세요.
1: 그러니까. 자, 우리 에이전 씨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분들 못 잡아요.
3: 가봅시다.
1: 빨리, 예, 빨리 도장 찍을 준비하시고. 자, 우리 유우마님 7108님 네. 문자 읽어주세요.
4: 7108님. 노래 제목이 스니커즈인 만큼 신발 스타일까지 신경 쓰는 르네이트의 패션 피플.
1: 패션 피플.
4: 패션 피플. 페피는 누군가요?
1: 어허. 자, 우리 여섯 명 중에 페피 누구예요?
5: 아, 저라고 볼 수 있죠.
1: 누구누구요?
5: 저요.
1: 아, 스스로. 네, 네, 멤버들 네. 모두가 인정합니까?
5: 인정합니다.
4: 네. 스니커즈 하겠습니다.
6: 굉장히 잘 어울리죠.
5: 이제 신발이 이제 그 막 신기한 게 네. 가끔 뭐 가시가 박혀 있는 신발도 있고 어. 그다음에 뭐지? 그 핑크색 그치. 약간 화려한 색깔 신발도 많아서 네. 이제 쿠마가 옷은 항상 위에는 좀 약간 단순하게 가고 신발은 예. 화려하게 가는 스타일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우리 타쿠마 씨가 페피라고 하셨고요. 자, 이제 잠시 우리 광고 듣고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이따 만나요.
3: 안녕.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용,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한

0: 1시 30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배우 소지섭입니다.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정이 들을래? 네, 소지섭이 밥보다 사랑하는 최고의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으로 커커커 커먼요.
2: 와! 와, 잠깐만요. 지금 우리 카엘 씨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3: 와.
2: 예, 오, 우리 몇 년 전에 소지섭 씨가 정의에 출연했을 때 녹음을 해주고 가셨어요. 예, 원조와 지금 우리 카엘 씨 버전 들으니까 어떠세요?
4: 다르다.
2: 예.
5: 다 역시.
4: 역시. 예. 역시 역시다.
2: 오리지널은 오리지널이네요.
6: 제가 괜히.
2: 아니야, 우리 카엘 씨 버전도 너무 좋았어. 난 밥 안 먹어도 돼. 우리 밥 안 먹어도 돼요.
6: 밥 많이 드세요.
2: 예. 자, 라이브 오네요. 오늘은요, 무더위를 싹 날려줄 청량한 그룹 르네이트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랜만에 발매한 미니 앨범이잖아요. 스페셜 DJ인 저 나비와도 잘 어울리는 수록곡 한 곡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이유도 궁금해요.
5: 물론 이거는 딱 추천드리자면 저의 4번 트랙인 나의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곡을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2: 4번 트랙의 나의 가장 아름다운 세상. 제목 너무 좋은데.
5: 그렇죠. 저희가 또 처음 한국 앨범에서 발매한 발라드 곡이거든요. 네. 근데 또 아무래도 이제 약간 불러주시면 또 저희가 너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추천을 드리는.
2: 제가 부르면?
5: 네.
2: 오.
7: 아름다우신
2: 진짜 아유, 멜로디가 너무 좋은데요.

0: 가사가 어떤 내용이죠?
1: 이제 이 노래가 저희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비로소 아버지의 시간과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약간 이런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0: 뭉클하네.
1: 그쵸.
0: 가사가 아버지의 등에 기대 꿈을 꾸며 잠이 들었고 나직한 숨소리조차도 포근한 위로가 됐죠.
1: 그쵸.
0: 이 노래는 제가 진짜 좀 빠르게 카피를 해서 예, 한번 좀 불러보고 싶네요. 너무 좋은데요. 또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네, 나의 가장 아름다운 세상 여러분들도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박수 세 번 시작.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루네이트 데뷔 첫 단독 팬콘서트 오프존이 열립니다. 네, 축제입니다. 예, 오프존, 요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1: 이 오프존이 이제 또 우리만의 구역 이런 느낌으로 해서 팬분들과 우리 루네이트만 놀 수 있는 약간 이런 구역을 그렇죠.
2: 비밀
1: 우리만의 아지트다 약간 이런 걸 표현하고 싶어서
0: 이게 포스터예요?
1: 그렇습니다.
0: 오, 너무 예쁘다. 아, 오프존. 그러면 우리 루네이트를 사랑하는 우리 팬분들이 팬분들만 함께 할 수 있는
1: 네. 그, 러베이트와 루네이트가 함께하는 비밀 아지트 이런 느낌.
0: 너무 즐거울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홍보 좀 해주세요.
3: 네, 네 8월 8일 토요일 ES24 라이브홀에서 5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0: 아, 저녁 5시에.
3: 5시.
0: 아, 여기 또 함께 하시는 분들 너무 좋겠다. 아니, 우리 잠시만요. 요거 진짜입니까? 팬클럽 회원 전원을 무료로 초대해요?
4: 그렇습니다.
0: 네. 아니, 너무 베푸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낌없이.
5: 주신 사랑에 비하면 부족합니다.
0: 어머. 운동화도 선물해 주고 무료 초대까지.
5: 네.
0: 요건 다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3: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의 아이디어입니다.
6: 이제 멤버들끼리 상의를 해서
0: 진짜
6: 나온
0: 이렇게
6: 아이디어였어요.
0: 그럼 대표님이나 이사님도 오케이 다 해주시죠.
5: 오히려.
0: 오히려. 너무 좋다.
6: 네네.
0: 맞아. 이렇게 멤버들끼리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팀들이 더 잘 되더라고요.
5: 아, 계속 내야죠.
0: 네. 자, 우리 8월 8일에 열립니다. 루네이트 팬 콘서트를 탁딱 8글자로 홍보를 해볼 수 있을까요? 8월 8일이니까.
5: 무료니까 언능 와요.
0: 아, 무료니까 얻는 거예요.
5: 네.
0: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5: 그렇죠. 맞습니다.
0: 안 갈 이유 없는 거죠. 안 갈 이유 없는 거죠. 무조건 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네, 8월 8일 5시 시간 비워놓으시고 루네이트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 네.
0: 자, 이번에는요 루네이트와 함께하는 스피드 질문 시간인데요.
5: 네.
0: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그 제한 시간 60초를 드리는데요. 대답한 질문 개수만큼 청취자분들에게 루네이트 이름으로 신발 교환권이 나갑니다. 만약에 질문 5개 성공하면 청취자 5분께 신발 교환권이 나가는 거고요. 자, 요거 아주 스피드.

0: 하게 센스 있게 자 우리 오케이. 질문을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멤버들 준비됐죠?
1: 준비됐습니다.
2: 네,
0: 자 그럼 초식의 스타트. 자 진수 씨 딱 한 명과 듀엣을 한다면 나비 정승환 하나 둘 셋
3: 나 나비 선생님
0: 네 유 선생님이요 유마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어는 하나 둘 셋
4: 어 밥 먹었어요
0: 네 카엘 하나만 나간다면 멤버들과 함께 런닝맨 나 혼자 신인 감독 김연경 튜 하나 둘 셋
5: 나 혼자 신인 감독 김연경
0: 튜 오케이 자 타쿠마 네. 내가 못 먹는 한국 음식은 하나 둘 셋
6: 깻잎
0: 어 깻잎 준우 내가 더 싫은 건 침대 위에서 과자 먹기 그리고 안 씻고 침대에 눕기 하나 둘 셋
6: 안 씻고 침대에 눕기
0: 이안 내가 꼭 챙겨 다니는 가방 속 필수품은 뭐다
1: 선글라스
0: 선글라스 컴온 자 진수 리더인 내가 요즘 제일 많이 의지하는 멤버는
1: 카엘
0: 카엘 이우마 자 내 친형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멤버는 하나 둘 셋
4: 타쿠마
0: 자 카엘 나랑 닮은 공룡은 하나 둘 셋
1: 티라노사우루스
0: 예 타쿠마 솔직히 나는 룸메이트 바꾸고 싶다 예스 노
6: 노
0: 네 준우 의외로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 둘 셋
6: 어 축구
0: 자 이안 최근 내가 눈물 났던 순간은
1: 어제
0: 어제 자 몇 개 12개 성공 오!
7: 잠시만요 저 교체 하겠습니다
8: 아니요
7: 연인의
8: 시간이 나갔습니다
7: 조심하십니다
0: 대답은 물을 수 없고요 아, 자 일단은 기쁜 소식은 여기 준비된 질문 12개 모두 성공했습니다 와우. 자 루네이트 이름으로 신발 교환권 우리 팬분들께 청취자분들께 드리고요 자 변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자 우리 진수 씨가 딱 한 명과 듀엣을 한다면 나비 정승환 중에 나비 선생님을 골라 주셨어요.
6: 그렇습니다.
0: 네 어떻게 저를 픽하셨죠?
6: 아 또 이건 또 당연히 픽해야 되는. 그런 제가 또
1: 일단 제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0: 있는데요. 잠깐 몇 년생이시죠? 아, 잠깐만요.
6: 나이와는 별개로 예. 제가 옛날에 실용음악 학원 다닐 때부터 이제 또 이렇게 저는 발라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노래 들으면서 저는 모든 분들에게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선생님을 붙이던 게 지금까지 습관이 돼가지고
0: 배움의 자세
6: 그렇습니다
0: 네. 아니 근데 우리 진수 씨 롤모델이 정승환 씨라고 들었어요
6: 그쵸 정승환 선생님 정말 제가 예. 롤모델 팬이어가지고 예. 그렇긴 한데요 또 예 제가 또 말을 하겠습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저랑 또 듀엣 한번 하고 정승환 씨랑 또 한번 하면
6: 그럼요.
0: 되지. 진수 씨 얼마나 목소리가 좋은데요. 자, 그러고 우리 유우마님.
4: 네.
0: 한국 제일 좋아하는 한국어가 밥 먹었어요.
4: 네, 그 이유가 있는데요.
0: 네, 이유가 뭐야?
4: 일본 입장에서는 이 말 들으면은 진짜 밥을 먹는지 궁금하시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인사로 하는 말이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거를 자연스럽게 쓰면은 뭔가 한국인 그 네이티브 같은 느낌 나가지고 저도 언젠가 이런 걸 좀 자연스럽게 쓰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거를 뽑았습니다.
0: 찐 한국인처럼 네. 자연스럽게 밥 네. 먹었니?
4: 네,
0: 밥
4: 맞습니다.
0: 먹었어? 이렇게 네. 좋아요. 지금 그리고 한국어를 너무 잘하셔서 뭐 손색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분 해명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카엘
6: 네, 굳이?
0: 어떻게 된 거죠? 자, 나 혼자 멤버들은 필요가 없다. 나 멤버들 버리겠다. 나 혼자서 그쵸. 신인 감독 김연경 2를 나가겠다라고 하셨는데 배구 선수 출신이에요?
7: 그렇죠.
0: 어머나 세상에. 그렇다면 또 이유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7: 이거야. 멤버들은 이제 피곤하니까 좀 쉬고.
0: 멤버들 배려 차원에서.
7: 네, 배려 차원에서 좀 네. 쉬고 제가 이제 가서 열심히 돈 벌어오겠다. 그런 마인드.
0: 내가 희생하겠다.
6: 네. 아니다. 저번에 좀
0: 예, 전례전례를 하고
7: 사실
0: 있고요.
7: 사실 아니고요. 네. 제가 그냥 네. 저는 이제 농담으로 한 말이고 저는 당연히 멤버들과 런닝맨 나가고 싶습니다.
6: 아 근데 형 뭐 성격을 잘 알아서 저희가
7: 원래 네. 웃자고 한 말입니다. 웃자고.
0: 아니 배구 선수 출신이에요. 그럼 배구도 그 포지션이 있잖아요.
7: 그렇습니다.
0: 어떤
7: 저는 이제 윙 스파이커로
0: 예.
7: 그 약간 김연경 선생님
0: 예.
7: 포지션이랑 같은
0: 와 윙에서 이게 스파이크를 때리는
7: 그렇습니다
0: 맞아요 야 아니 이렇게 잘생긴 배구 선수가 있단 말이야
7: 아유
0: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다 잘해야 하는 포지션이라고 하네요
7: 맞습니다
0: 근데 배구계에 있기는 너무 아까워요 예 우리 K 문화로 K 음악으로 와야 됩니다
7: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타쿠마
6: 네
0: 깻잎을 못 먹어요
8: 못 먹습니다
0: 깻잎을 무친 것도 못 먹고 생 깻잎도 못 먹고
8: 아 최근에도 그 이한이가 그 깻잎을 좀 먹으라고 제가 못 먹는 걸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먹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온 지 진짜 오래됐으니까
0: 네.
8: 이제 한번 먹어보자 했는데 안 돼요
0: 진짜
8: 향 때문에 그 향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써가지고 저한테는 좀 안 맞았습니다
0: 맞아. 그렇다면 혹시 반대

0: 제일 좋아하는 음식 있어? 한국
1: 와,
0: 음식?
1: 전 너무 한식을 너무 사랑해요.
2: 와,
1: 그냥 그 찌개.
0: 찌개.
1: 찌개 너무 좋아하고.
0: 어, 한국인이네.
1: 아, 근데
0: 찌개 중에서도 뭐 좋아요?
1: 저는 청국장도 좋아.
0: 어머머머머.
3: 야, 제대로
0: 한국인이다.
1: 진짜 좋아합니다. 와, 많이 좋아합니다.
0: 청국장 저 잘 끓여요.
3: 오, 예. 오 맛있겠다.
0: 내가 뚝배기에 끓여줄게. 기다리고 자 우리 잠깐만요. 2661님 아니 청국장 플러팅은 처음 아닌가요?
3: 어, 근데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0: 예, 신선했지.
3: 네,
0: 되게 좋았죠. 자 우리 준우 씨. 어 내가 더 싫은 거는 안 씻고 침대에 눕기.
2: 네네.
0: 어 평소에 좀 깔끔한 편인가요?
2: 아 네 제가 좀 평소에 좀 깔끔을 좀 이렇게 떠는 편이긴 한데 어. 그래도 뭔가 침대 위에서 과자를 먹은 적이 제가 좀 있어서 어. 그래서 뭐 과자 먹고 이렇게 털면 되는데 네. 사실 안 씻고 침대에 눕는 거는 네. 사실상 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어. 거여서 네, 절대 안 눕습니다.
0: 양말 신고 올라가면 안 되죠.
2: 아 저 제일 싫어요.
0: 제일 싫지.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 그러면 혹시 우리 준우 씨 굉장히 깔끔한 편인데 숙소에서 좀 너무 안 치우거나 어지럽히는 멤버가 있다. 누굴까요?
2: 아 저는 요즘 아 누굴까?
0: 아 지금 우리 타코마와 이안 어깨에 손을 누굴까? 올렸습니다.
3: 아 저는 그러면 이안으로 가겠습니다.
0: 이안 씨.
4: 아, 억울하지 이건.
0: 자 억울하지. 자 억울하지 바로 나왔어. 억울해요. 왜 억울하죠?
2: 억울할 수 없. 말해봐.
4: 왜 억울하냐면 어. 저는 제 방을 어지럽히는 거지 숙소 어. 거실을 어지럽히지 않는데 쿠마는 거실을 어지럽히고 방을 어지럽히지 않아요. 아니요. 거실은 공용 공간이니까.
2: 아니요 아니요.
3: 거실도 어지럽히죠.
2: 부엌도 맞지. 어지럽히는 걸 잡았습니다. 부엌 저희 책상에 어, 이안이 물건만 가득 있어서 제가 잔소리한 적도 있었고요. 어. 네.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네. 제 앞에 거울이 있는 거예요.
0: 네네.
2: 아니, 설거지인데 왜 이게 거울이 왜 있어?
0: 싱크대.
2: 네. 예. 알고 보니까 바쁘면 싱크대에 가서 바로 준비하러 나가가지고 어. 자기의 물건 여기저기 막 표시하고 아. 다니는 것 같습니다.
4: 네. 지금은 아닙니다.
0: 어 지금은 아닌가요?
2: 지금은 네.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좀 룰이 생겨가지고 어... 네, 그것 때문에 좀 더 깔끔해지긴 했습니다.
4: 네 아닙니다.
0: 어 그래요. 왜냐면 또 같이 살다 보면 이런 것도
2: 그렇죠.
0: 예민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죠. 지금 또 서로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 우리 이안 씨
4: 네.
0: 가방 속에 선글라스를 꼭 챙겨가요.
4: 네.
0: 아니 이 예쁜 눈을 왜 가려요?
4: 어 예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0: 한발 앞서가네.
4: 네 햇빛에 어. 예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 선글라스를 항상
0: 쓰고 있습니다. 이 눈은 보호해야 되긴 하다. 아니 어쩜 눈이 이렇게 깊은 호수 같아요.
4: 아 감사합니다.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0: 너무 예쁘다.
4: 감사합니다.
0: 얼굴이 정말 아이, 작은데 눈이 여러분 카메라 좀 가까이 좀 해주세요.
3: 와.
0: 누구 눈을 물려받은 거 엄마 아빠 중에?
2: 엄마.
4: 아 저는 엄마 아빠를 둘 다 닮아가지고.
2: 무섭다.
0: 어 너무 예쁘다. 만화 주인공 같아. 그리고 우리 이한 씨가 아니 여기는 아까 카일 씨는 배구 선수 출신이고 이한 씨는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4: 네 맞아요.
0: 어 맞어요?
5: 맞어요.
4: 맞습니다.
0: 맞어요. 아 맞어요. 아니 공격이에요 수비 어떻게 되는 골키퍼예요 어느 쪽이에요?
4: 저는 공격이었습니다.
0: 공격으로 가야지.
2: 이야 멋있다.
0: 왜냐면 저희 그 허즈밴드
4: 네.
0: 또 축구 선수 출신이기 네, 때문에. 네. 관심이 많거든요. 아니 이분도 사실 축구계에 있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4: 아...
0: 예. 잠깐만요. 많은 분들이 갸우뚱하시는데 왜 그러죠?
2: 어, 잘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0: 그러니까 아니 네. 이 얼굴로 축구까지 잘해봐. 호날두 와. 뺨치지.
2: 와.
0: 어깨빵 할 수 있지 뭐. 그렇지 않아요?
4: 아 네네. 네.
0: 아니 그런데 의외로 준우 씨가 내가 가장 못하는 건 축구다라고 네. 했는데 왜요?
4: 어 준우가 잘 못하긴 합니다. 확실히 이게 준호가 옛날에 뭐 축구를 좀 어렸을 때 뭐 축구를 축구부? 배우고 축구부. 축구부를 했다고
0: 준호 씨가
4: 했지만 이제 아 제가 봤을 땐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0: 어느 부분이 좀 많이 아니었나요?
4: 일단은 그냥 폼이 네 폼 자체만 봐도 사람 자체만 봐도
0: 어 준호 씨 아 폼이 안 나온다 미안하지만 아, 어 지금 다시 네. 해봐요. 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2: 자 골키퍼 그냥 이렇게.
0: 폼이 일단 안 나오고 잠깐 준우 씨 그럼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거 나는 무슨 선수 출신이다 운동 중에.
2: 아 사실 제가 축구를 많이 했긴 했거든요.
0: 어.
2: 그래서 제일 자신 있는 게 축구긴 한데
0: 네.
2: 사실 이한이가 뭐 축구로 뭐 옛날 일본도 가서
0: 진짜?
2: 네 진짜 이렇게 오래 한
0: 유망주였구나.
2: 친구고 네네 오래 한 친구고.
0: 어머나 어머.
2: 저는 이제 좀 재밌어 보여 사실 축구가 또 이제. 초등학생 사이에서 축구가 제일 약간 인기 있는 스포츠다 보니까
0: 인기 있지. 축구 잘하면 인기 많거든.
2: 그렇죠. 아, 나 좀 인기 좀 얻고 싶은 데서 축구부에 이제 들어간 건데 근데 제가 안 해본 포지션이 없을 정도로 다 해봐가지고
0: 다 해봤어.
2: 네. 저는 제일 그래도 공격수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네. 나중에 1대1로 좀 레슨 좀 해주세요, 이한 씨가.
4: 아, 가끔 해줍니다. 제가 작년에 유럽 투어를 갔었는데요. 네. 거기서 제가 투어 중간에 쉬는 날 있으면 축구 레슨을 같이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0: 너무 좋다. 축구도 배우고 배구도.

0: 예쁘고 얼마나 좋아요. 아, 네. 예, 스파이크 뭐 언제든 날릴 수 있고요. 자, 우리 진수 씨. 우리 진수 씨가 요즘에 의지하는 멤버가 우리 리틀 소지섭 하엘 씨예요. 리소.
1: 잠시만요.
0: 리틀 소지섭.
1: 아니 아니 아니 아니.
0: 나랑 살래 하엘 씨. 왜죠?
2: 아, 근데 아 물론 제가 형이랑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연습을 좀 같이 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형한테 자연스럽게 의지를 한 시간이 길어졌었는데 이제 또 형이 혼자서 프로그램을 하러 가면은 또 의지를 할 수 없게 될 것 같아서 아마 오늘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닐까.
3: 저는 러닝맨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1: 아니, 저는 러닝맨 다 같이 네. 나가고 예. 싶습니다.
2: 감사합니다. 예.
0: 진수 씨가 또 카일을 많이 의지했고
2: 했었죠.
0: 했었고 자, 오늘까지였고 자 이한 씨. 내가 최근에 눈물이 났던 순간은 어제.
1: 그냥 한 말 같은데.
0: 왜 울었어요? 무슨 일이었어?
2: 나한테 혼나서?
4: 아 어제 이제.
0: 진실을 밝혀주세요. 이제는 말해주세요.
4: 제가 또 저희 앨범에 있는 나의 가장 아름다운 세상의 노래를 들었거든요. 네 이제 아빠 생각이 나더라고요.
0: 진짜?
4: 그래서 눈물이 살짝 났어요.
0: 이거 메이킹한 거 아니죠? 진짜로 찐으로.
5: 진짜죠.
0: 왜냐면 이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
4: 네. 눈물 좀 많은 편이요.
0: 눈물 F예요?
4: 네, 제 F입니다.
0: 세상에.
3: 맞아. F야. 아까 맞지.
0: 눈물이 많고. 네네. 저도 아니 우리 아빠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3: 그렇죠.
0: 맞아요. 이 노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 들어보신 분들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타쿠마 씨. 네? 솔직히 나는 룸메이트를 바꾸고 싶다. 라고 했는데 NO 했어요. 지금 룸메이트가 누구죠?
5: 이한이.
0: 이한 씨. 맞아요. 방을 안 치우는 이한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좋아요.
5: 그게 포인트인데요.
0: 포인트다.
5: 저는 뭔가 너무 빡빡한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있고 싶은데
0: 서로 조금
5: 물건을 좀 바닥에 그냥 이미 워시노 깔려 있으니까 그 위에 있으면 그 바닥보다 안 더럽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이미 그러니까 바닥을 커버 쳐주니까
2: 카펫을
0: 내 더러움을 커버해준다.
5: 그런 것도 이제 또 편하니까
0: 서로 그냥 조금 무던하게 신경을 네. 덜 쓰고 살아도 된다.
5: 너무 좋아요.
4: 바닥에 이렇게 옷들이 있는데 요즘엔 쿠마 옷이랑 제 옷이랑 좀 섞여 있더라고요.
0: 그럼 서로 옷도 이렇게 돌려 입고 해요?
5: 아니요.
4: 그건 아니고
0: 각자 걸로.
1: 진짜 싫어요.
0: 진짜 싫다 나왔고요. 자 그렇다면 난 룸메이트를 좀 바꿔보고 싶다 하는 분 혹시 계실까요?
3: 없습니다.
0: 잠깐만 카일 씨 있는 것 같은데.
1: 있긴 한데요.
0: 예예. 누구랑 룸메죠?
1: 유메 형이랑 제가 방을 쓰는데 자꾸 침대 위에서 제가 분명히 뭘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0: 아, 뭘 또 드셔요?
1: 자꾸 그 취미 생활로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0: 뭘 드셔? 과자?
6: 저는 좀 과자를 저는 침대에서 먹는 게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1: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옆에 막 쓰레기 봉지도 떨어져 있고 과자 부스러기도 갑자기 침대에 올라갈 때
3: 머리에 캔 떨어지고.
1: 저번에 한번 진짜 머리에 캔이 떨어져가지고.
0: 캔이 떨어진 적 있어요? 자 유마 어떻게 된 거죠?
4: 아이고.
7: 근데 요즘에는 안 하고 있긴 합니다.
0: 바쁘니까. 확실해요?
1: 예. 요즘엔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0: 요건 사실입니다. 예, 나중에 좀 스케줄 없을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3: 네, 좋습니다.
0: 예, 정리를 잘해야 돼요. 자 그렇게 요렇게 스피드 질문까지 해봤고요. 루네이트 이름으로 총 12분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신발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노래를 듣고 와야 되는데요. 루네이트와 저의 연결고리인 바로 그 노래입니다. 루네이트와 나비는 운명이다. 데스티니.
3: 예.
0: 데스티니? 예, 바로 이 노래입니다. 루네이트의 나비.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남 영암에서 여러 어르신이 논을 메면서 부르던 소리입니다. 백중 무렵까지는 논매기를 모두 마쳐야 해서 농부들의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1: 여러분, 주파수 돌리면 안 돼요. 준호, 신디가 잡으러 갑니다. 엄마의 깃깃 그림 말린 못 가지 마. 난 다 깨끗깨끗 또 놓치지 않아.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웃음 사냥꾼 신디가 청취율 향해 쏩니다. 탕타랑 탕탕탕 타랑
2: 지금 잡으러 갑니다.
3: 네, 오늘은 신곡 스니커즈로 컴백 후 다음 주 팬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8월 8일이죠. 자, 루네이트와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리더 진수 씨가 대표로 정희 선생님들과 루네이트를 사랑해 주시는 리베이트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4: 네, 우리 정희 선생님들과 우리 러베이트 저희
3: 오타였어 작가님. 잘못 읽었잖아. 러베이트. 예, 러베이트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4: 우리 정희 선생님들과 러베이트 소중한 시간 내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이번 활동 뒤에는 또 팬콘서트, 그 뒤에는 유럽 투어까지 아직 보여드릴 모습도 너무 많이 남았고요. 그 뒤로도 더 멋있고 성장하고 매력적인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스피셜 DJ 나비 선배님께 저희를 또 너무 잘 챙겨주셔서 저희가 편하게 매력을 뽐낼 수 있지 않았나 싶은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좋고요. 지금은 배우로 활동하고 있어요. 노래도 너무 좋아하고요. 라디오 DJ 제안이 왔을 때 정말 신나게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자, 제가 누군지 아는 분 혹시 계신가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맞는지 노래 듣고 알려드릴게요. 7월 27일 월요일 2시 데이트. 저는 누굴까요?

2시 데이트? 저는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디오 출연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오프닝부터 혼자 인사하는 건 처음이라서 긴장이 되네요. 저는 슈퍼모델 대회를 통해 데뷔했고

0: I say something crazy? Will you marry me?
1: Can I say something even crazier? Yes!
2: 7월 27일 월요일 2시 데이트. 첫 곡으로 Love is an Open Door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중에서 안나와 한스의 노래였어요. 박현진 님이 치밀하다 치밀해. 보라를 켜도 안 보이다니. 7566 님. 와, 이 옷구슬 목소리는 누구시죠? 오지혜 님이 내 친구 채찍비티와 목소리가 비슷하신데요. 4243 님. 송혜나 님. 7811 님은 나르샤 님. 심정현 님은 성경언니 안녕하세요. 진짜 이 노래는 성경언니랑 찰떡. 너무 예쁘게 부르심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누군지 맞히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배우 이성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출산휴가를 떠난 안영미 씨를 대신해서 마이크 앞에 앉았고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아,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속여보려고 제가 이제 좀 성우 느낌 혹은 뭐 AI 느낌, 더빙 느낌으로 나름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시작부터 힘을 줘봤는데, 아, 좀 이렇게 감미로운 이미지를 떠올리고 DJ를 하러 왔는데 실패입니다. 이미지 관리는 실패고요. 예. 네, 대부분 맞추셨습니다. 네. 대부분 맞추셔서 조금 김이 새지만. 네. 전혜원 님이 언니 목소리 듣고 AI가 맞나 이럴 뻔했어요. 최미선 님은 라디오 진행하시는 모습도 뮤지컬 하시는 것 같아요. 어깨에 흥이 있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언니 진짜 팬이에요. 진짜요. 하고 김경정 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네 환영해 주시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라디오 DJ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이렇게 또 출산휴가를 가시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 초대를 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제 황금 시간대인 2시에서 4시에 이렇게 DJ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실수하더라도 귀엽게 봐주시고 네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일주일 동안 재미있게 우리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1482님. 오, 배우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목소리를 듣다니 깜짝이야. 앞으로 일주일 동안 잘 부탁드려요. 근데 배우님도 목소리에 지문이 있어서 속이 쉽지 않을 듯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줬죠. 안녕하세요.

0: 제목으로 곡을 검색하세요. 제 개인기거든요. 몇 안 되는 그 유일한 개인기인데 저 오늘 사실 감미롭게 진짜 하려고 왔거든요. 실패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만 행복하시다면 네 됐습니다. 저는 그게 제 목표고 행복이니까요. 네 스튜디오에 혼자 앉아있으니까 듣고 계신 분들이 진짜 정말 듣고 계신가?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실까 좀 많이 궁금한데요. 여기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자기소개를 좀 저한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어디서 뭐 하시면서 어떻게 듣고 계신지 또 어떤 걸 좋아하시고 뭐 어떤 걸 또 싫어하시는지 또 그런 소개들을 적어주시면 제가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참여하실 곳은 문자로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미니는 무료로 글 남길 수 있어요. 자, 2시 데이트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올품, 음주앤 티맵대리, 3일제약, 공무원 시험 합격 해커스, 롯데렌탈, 프리미엄 방탄꼭지, 모빌코리아 윤활유,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알레스 아우토, 경기주택도시공사, KB국민은행, 빙그레,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티켓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 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 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플러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배우 이성경입니다. 쿨의 애상 들었습니다. 안영미 씨는 지금 출산휴가로 잠깐 자리 비우셨고요. 그 사이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매일 2시간씩 함께할게요. 저는 배우 이성경입니다. 아이고 영미 누나 미안합니다. 이게 데이트죠? 하고 임진호 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네, 우리 데이트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휴대폰으로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는데요. 춤까지 춰주시고 갑자기 화면이 최고로 밝아졌어요. 하고 김정호 님이 보내주셨네요. 네, 제가 또 너무 얼마 전에 재미있게 영광스럽게 또 재훈 오빠와 쿨 무대를 얼마 전에 꾸몄는데요. 그 이후로 더 안 그래도 좋아하는 곡인데 이 예상일 더 애창곡이 되었죠, 제가. 네, 그리고 반가워요, 성경님. 호칭부터 정하셔요. 이디? 성디? 경디? 자스민 공주니까 자스디? 스디? 하고 배수아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역시 청취자분들께서 저보다 훨씬 경력자이시다 보니까, 경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게 호칭부터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제 호칭이 있을 거라고는. 호칭이요. 아, 무슨 뒤를 붙여서 말하니까. 오,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문자랑 이 보는 법을 배워서 보고 있는데, 제가 자스민을 할 때 이제 성경이 바이블 뜻이에요. 영어로 성경이 바이블인데, 그래서 불스민이라고 이제 불렸거든요. 팬분들이 그렇게 이름을 귀엽게 붙여주셔서. 근데 이제 여기 문자나 여기 이렇게 댓글에 불디도 있더라고요. 근데 좀 입에 안 붙나요? 한번 의견을 한 번만 주시면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7367님. 여름 휴가를 맞아 부산에서 거제 여행 가는 중에 듣고

있어요. 거제 야홍. 이거 아닌가요? 아니, 야홍. 아니, 죄송합니다. 네. 아, 여행 너무 좋죠. 거제 여행이면 야호 맞죠? 요즘 아주 핫하잖아요. 그렇죠? 즐거운 여행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 러블리하게 불디로 그러면 확정하는 걸로 할까요? 더 좋은 의견이 없다면 저는 그때까지는 불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인님. 저 학원 가야 되는데 언니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가는 길에 들어요. 오늘만 몰래 들을까? 김선아님. 안녕하세요. 우리 집 3학년 아들 방학 수영 들어가려고 수영장 앞에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경북 안동 수연이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아,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그 기다리시는 시간이 좀 재미있으셨으면 좋겠네요.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제가 또 까불까불 재미있게 같이 즐기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0668님, 여기는 부산시 남구 용호동 서민 정형외과입니다. 이성경 씨 목소리에 기분 좋게 하는 마법이 있는 듯 하네요. 더운 날 다들 화이팅!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씨는 감상하기엔 좋죠. 근데 너무너무 더워서, 네.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정말 더위를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활기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2시 데이트가. 네, 김지연님. 주말부터 막 배밀이를 시작한 아기. 도망 못 가게 의자에 붙잡아두고 늦은 점심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성경 배우님 목소리 들리니까 아기가 눈이 휘둥그레지네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아기야, 혹시 놀란 거 아니지? 우리 아기 놀라지 않게 더 예쁜 목소리로 얘기할게. 아,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어떤 분들 듣고 계신지 사연 남겨주시면 네, 계속 읽어드릴게요. 또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아주 또 핫한 곡이고 또 오늘 선곡이 조금 저와 인연이 좀 깊네요. 자꾸 저를 춤추게 하시려고 이런 선곡을 하시는 건지 안 추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은 드는데요. 네, 하이보이 뉴진스의 노래입니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하이포이 뉴진스의 노래 들었습니다. 이승현 님이 보내주셨어요. 사무실에 혼자 몰래 듣다가 벌떡 일어나 춤사위 한판 했네요. 잠시나마 지루함 탈출. 0046 님. 안녕하세요. 전 이번 주가 휴가예요. 1년에 한 번 있는 소중한 휴가인데 아들 학원 셔틀하네요. 학원이 멀어서 휴가와 특강이 겹쳐서 다행인 건지 휴가가 날아가서 슬픈 건지 초등 딸은 내일부터 방학인데 오빠 학원 보내놓고 짬짬이 즐기려고요. 와, 다들 열심히 현생을 살아가고 계시네요. 그래요. 현생을 살아갈 때 라디오만한 게 없죠. 그래서 이 라디오가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소소한 시간 속에서 또 행복을 발견하고 제가 또 행복을 드려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면 또 위로를 해드리기 위해서 커피 한 잔을 시원하게 쏴볼까요? 네, 열심히 또 휴가가 날아가서 슬픈 것이 아닌 또 2시의 데이트를 들으신 그 행운으로 시원한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7030님, 성경 씨 반가워요. 저는 대전에서 부동산 실장으로 있어요. 집 보러 다닐 때 땀을 한 바가지씩 흘리는 요즘이에요. 사무실이 제일 시원한데 이거 손님이 없길 바랄 수도 없고 우짠데요. 응원해 주세요. 집 보러 다니는 거 진짜 너무 스트레스죠. 저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사는 하는 것이 아니야. 항상 이랬었던 게 그 너무 힘들어서 짐 정리하는 것도 또 내가 살 집을 알아보고 정하는 모든 과정 돈도 많이 들잖아요. 예산보다 항상 훨씬 많이 들잖아요. 왜 그렇게 살림살이 그대로 이동하는데 꼭 뭐가 더 드는지. 아, 그래서 이사는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항상 했는데 그 좋은 집을 찾아주시는 또 직업이시다 보니 얼마나 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시겠어요. 날도 너무 더운데 말이죠. 그렇죠? 네, 정말 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네, 9279님, 여기는 수지입니다. 성경님 화이팅요. 전 야외에서 물놀이 안전요원으로 일하느라 힘들어요. 성경님 목소리 너무 힐링입니다. 너무 더우시겠다. 선크림 잘 바르세요. 아셨죠? 선크림 잘 바르시고 물놀이 안전요원이시지만 또 안전하게 일하셨으면 좋겠고 미끄러운 거 조심하시고 모두의 안전을 또 책임지시는 일이니까 또 얼마나 긴장을 하고 계시겠어요. 물은 눈앞에 있는데 가지도 못하고 말이죠. 아, 그럼 이런 분들한테 또 위로를 드려야겠네요. 시원한 커피 또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2972님. 성경아, 나 백석구 말자야. 출장 이동 중에 라디오를 틀었는데 네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가 너무 반가워서 문자 남겨. 항상 좋은 모습 보여줘서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다. 언제나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게 응원할게 보고 싶어. 말자야에서 지금 제가 말자 이렇게 지금 기억이 살짝 희미하게 나거든요. 그 혹시 안경 끼고 머리를 묶어 다녔던 친구가 맞나요? 그렇다면 너무 반갑고 만약에 내가 기억이 잘못된 거라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겠어 얼굴을. 너무 반가워. 진짜 진짜 반갑고 친구 찬스로 커피 한 잔 쏠게. 너무 반갑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래서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해. 자, 0536님. 성경씨 안녕하세요. 초이 아들 방학맞이 휴가 중인 아빠입니다. 뭘 하면 아들이 신날까요? 서점 데이트를 할지 게임을 시켜줄지. 와, 너무 좋은 아빠네요. 아빠가 아들을 위해 뭘 해주면 좋을지를 고민하신다는 것부터가 이미 아들은 너무 행복한 아들인 것 같네요. 아들이 뭘 하면 신나하실까요? 게임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서점은. 네, 게임을 시켜주시는 게 뭐 아니면 뭐 VR 체험이라던가 뭐 좀 그런 데를 아까도 안전요원 그 우리 청취자님 계신 그쪽으로 물놀이를 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대현님. 일해야 하는데 자꾸 보이는 라디오 화면 보면서 미소 짓는 제 모습을 발견하네요. 4시까지 그냥 편하게 몰아보고 야근해야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힘이 되네요.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많이 보시는 분이 많이 계신가요? 제가 되게 굉장히 긴장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감미롭고 그 라디오 DJ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밤에 심야 데이트 같이 안녕하세요 이성경입니다 이거 하려고 했는데 또 2시부터 4시까지는 좀 지치거나 식곤증도 올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시기여서 좀 활기차게 밝고 그런 걸 드려야 된다고 해서 컨셉을 직전에 바꿨어요. 직전에 미리 좀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좀 다르게 준비를 해왔을 텐데 여기 현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활기차야 된다고. 아, 물론 원래 우리 안영민 디자인님 봤을 때 활기차셨죠. 그렇지만 저는 컨셉을 좀 다르게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수다 하면서

정말 그 동네에서 모임 하듯이 정말 오디오 비지 않게 수다수다 활기차게 졸음을 어? 깨뜨려 깨끔 해드리는 그거가 목적이라고 막. 그래서 제가 지금 컨셉을 갑자기 바꿔서 지금 제가 조금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만 행복하다면 그 속상함은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구혜영님 방금 그 톤 오 너무 좋아요. 심야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심야 톤으로 한번 2부에서부터는 살짝 가보도록 할까요? 허락 안 해주셔도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 거니까요. 자, 1374님. 불디, 여긴 구미예요. 두 대 청취하면서 금오산 폭포 가는 중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스윔 신청이요. 와, 최고죠. 월드컵 보셨죠? 방탄소년단의 스윔.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2시의 데이트 2부 시작됐고요. 저는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Die with a smile, 브루노 마스, 레이디 가가의 노래였어요. 안영미 씨는 지금 출산휴가로 잠깐 자리 비우셨고요. 그 사이에 일주일 2시의 데이트와 함께합니다. 조자영님, 언니, 나 고이 반짝이에요. 언니 덕분에 라디오 듣게 되어서 너무 행복해요. 김연아님, 성경 언니, 저 중이 반짝이에요. 오늘 언니 좋아한 지 1040일이에요. 언니 너무 예뻐요. 우리 반짝이들. 여러분들, 우리 두댕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저의 사랑하는 우리 팬분들의 애칭인데요. 반짝이에요. 저를 빛내주고 또 너무 빛나는 소중한 저의 팬분들의 애칭이랍니다. 우리 반짝이분들도 많이 들어주시니까 정말 힘이 많이 나는데요. 우리 반짝이들, 또 아이스크림 하나 써야죠. 아이스크림 쿠폰 하나씩 줄 테니까 편의점에서 바꿔두세요. 와, 근데 진짜 너무 힘이 많이 되네요. 왜냐면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혼자 얘기를 하는데 다 같이 수다 떠는 전국민들과 함께 전국에 계신 두댕이 여러분들과 함께 전국 모임 갖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김정우님, 오늘은 성경님에 대한 선입견이 깨지는 날이네요. 차갑고 도도하실 줄 알았는데 친절하고 예쁜 옆집 누나시네요. 계속 칭찬을 올려주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제가 조금 새침대기 같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런 새침대기 같은 척으로 화보를 찍고 뭐 연기를 하곤 하지만 성격이 본래 그렇지가 못하여가지고 생각보다 조금 네, 그 진입장벽이 쉬운 성격입니다. 네, 어렵게 대하지 말고 편하게 네, 저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네요. 저에 대한 선입견이 또 이렇게 두 대를 통해 깨질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6236님, 안녕하세요 성경님. 10여 년 전 저희 입에서 화장품 모델이셨어요. 그때 화장품 박람회에 직접 나오시고 너무 친절하고 예쁘셨습니다. 최근에 알라딘도 관람했답니다. 라디오 DJ 축하드려요. 와, 반갑습니다. 알라딘도 봐주시고. 와. 맞아요. 제가 모델할 때도 화장품 모델을 하고 뷰티 모델로 시작을 했었어가지고 많이. 그래서 이제 화장품 그런 브랜드들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할 기회가 많았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너무너무 알라딘까지 봐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제가 지금 잠깐 까먹은 게 있네요. 2부부터는 제 추구미인 감미롭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빛나는 별이 빛나고 아름다운 별 그 하늘에 어울리는 그런 감미로운 DJ 컨셉을 좀 잠깐 해보겠다고 하는데 잠깐만 해볼게요. 6397님. 아, 이건 읽을 수가 없는데. 초등 조카 두 명이 서울 관광하겠다고 오늘 순천에서 기차 타고 올라왔네요. 이모인 제가 일주일간 고생해서 평생 남을 추억을 쌓아주려 합니다. 헌데 벌써 지치는데 이거 어쩌죠? 아, 초등학생의 서울 관광. 어디 가야 되지? 감성 목소리에 어울릴만한 사연으로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드릴게요. 이것까지만 좀 밝게 할게요. 놀이공원? 서울에 있는 놀이공원? 혹은 서울에 되게 큰 대형 쇼핑몰? 아니면 한강? 어떤가요? 그리고 또 서울에만 파는 맛집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디저트 맛집이나 아니면 성수동 거리 이런 것도 요즘에 또 핫하니까 어떨까요? 무엇보다 너무 더우니까요. 시원한 빙수 맛집, 시원한 디저트 맛집으로 저는 추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감성 목소리에 어울릴만한 사연으로 부탁드려야 제가 감성 DJ 흉내라도 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면에 죄송합니다. 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시원한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네, 이번에 들어볼 노래는요. 제가 골랐어요. 제 요즘에 정말 자주 듣는 곡이고 너무너무 가사도 좋고 멜로디도 좋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고요. 우리 마치 오늘처럼이라는 곡이고요. 정승환 씨 노래인데요. 첫 추천이네요. 제가 DJ를 한 후에 네 여러분들 듣고 오실게요.

마치 오늘처럼 정승환님 노래 들었습니다.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연이 하나가 왔어요. 7942님께서 7979님께서 좋은 노래 나온다. 노래 좋은 거 나온다. 감성적으로 하려면 호흡을 더 많이 섞고 느끼하게 해야 해 하고 7942 정승환님께서 네,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사연은 네.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튼 네, 임준호님 아, 이 노래 요즘 애창곡입니다. 정승환님이 영화 이프온리 보고 만들었다고 하던데 그 생각하면서 들으면 더 빠져들어요. 이혜원님 스터디 카페 갔다가 집에서 듣고 있는데 언니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녹아내릴 것 같네요. 공부하라고 감미롭게 잔소리해주세요. 여러분 감미롭게 DJ하고 싶다고 하는데 자꾸 도와주시지 않네요. 제 개인적인 바람인가요? 네,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제가 처음 듣고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예쁘고 좋은 가사들이 너무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사실 좀 옛날 노래, 예전 노래들이 가사가 좀 시적이고 좀 편지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마치 오늘처럼이 좀 그런 가사여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역시 또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기분이 아주 좋네요. 그리고 좀 방학 시즌이라서 그런지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를 가시네요. 멋져요. 전 방학이었으면 스터디 카페 안 갔어요. 정말 화이팅이고 이미 스터디 카페 가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하라고 어떻게 잔소리를 합니까? 힘내라고 선물을 드려야죠. 시원한 아메리카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조자영님. 헤어 디자이너 준비하고 있어요. 필기, 실기 자격증 시험 볼 게 많은데 공부가 잘 안 되네요.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세요. 내일 모레 필기 시험입니다. 아, 맞아요. 이게 나는 실기가 참 재밌는데 이걸 하려면 또 하기 싫은 필기도 해야 돼. 아, 이게 좀 힘들죠. 그치만 또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열정과 사랑이 모든 걸 해낼 수 있게 될 거라고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5803님. 제주도에서 7년 다닌 회사를 퇴사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많은 생각과 많은 추억이 뒤섞이네요. 한동안 새벽에 일어날 일은 없겠죠. 기분이 어떠실까요? 7년이면 꽤나 또 짧지 않은 긴 시간인데 거기에 있었던 모든 시간들과 내 삶이 함께 있었던 순간들, 뭐 동료들, 몸에 익어버린 많은 업무들, 그것들과 이렇게 이별하는 시간들일 텐데 좋은 추억으로 잘 이렇게 보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못 쉬신 것들 이번 기회에 또 잘 쉬셨으면 좋겠네요. 김선미님, 제가 실제로 성경이랑 참 친해요. 들어보세요. 제 친구 한성경, 아는 동생 임성경, 그리고 불디, 이성경님까지. 어디 가서 성경이라고, 성경이랑 친하다고 할 만하죠? 태연 들리나요? 신청합니다. 성경이 맞네요. 저는 주변에 성경이란 이름을 만난 적이 잘 없거든요. 거의. 많으신 거는 신기하네요. 성경. 누구랑 제일 친하시죠? 일주일 동안 저랑 제일 친해지시는 게 어떨까요? 네. 김선미님이 신청해 주신 들리나요? 태연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check, check, check, check, 엉덩이에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안 check, 팬티 check.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2시 데이트 듣고 계십니다. 안영미 씨는 출산휴가 떠나계시고요. 그 사이에 잠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오일심님, 성경님, 저희 아빠랑 이름이 똑같아요. 저희 아빠는 오성경이십니다. 오, 아버님 성함이 저랑 같은 건 되게 좀 생소하네요. 신기하네요, 되게. 0319님, 저는 한성경입니다. 한선경님, 이번 주 휴가여서 라디오 틀고 집정리 중이에요. 고3 엄마라 어디 안 가서 집에서 쉬네요. 이성경 씨 반가워요. 오, 두 분 또 특별한 인연이네요. 이름이 이렇게 같은. 가족 같은 느낌. 네, 두 분께 베이글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황정왕님, 정승환님 지난주 라디오스타 출연하신 거 보면 불디한테 조언하실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읽어볼게요. 정승환님, 지난주 라디오스타 출연하신 거 보면 불디한테 조언하실 입장은 아니신 것 같아요. 크크크. 잘 들으신 것 맞겠죠? 네. 우리 또 두쟁이 분들께서 또 벌써 편을 들어주시네요. 진짜 든든하구나. 뭔가 편이 생긴 것 같아서 저 되게 힘나고 좋아요. 네, 잘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정승환 씨. 네, 네, 벌써 한 시간이 벌써 지나갔네요. 와, 시간이 무슨 이렇게 무슨 로켓 날아가듯이 무슨 어쩜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또 이게 곡을 또 소개하면은 3부가 오지만 그래도 소개해야 하니까 저는 또 로꼬 이성경의 러브 듣고. 3부에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2: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5: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6: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4: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1: 2시에 데이트 3부 시작됐고요. 저는 출산휴가 떠난 안영미 DJ를 대신해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할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임현정님, 저도 오늘부터 반짝이 할래요. 40대 후반 아줌마입니다. 앞으로의 삶이 반짝반짝 빛나시길 응원할게요. 오, 반짝이 해주신다니. 너무 감동이에요, 진짜. 반짝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반짝반짝 더 빛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금선님, 두댕이가 다 반짝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한테는 너무나 큰 영광이고 너무나 큰 선물이고 행운이고 정말 저 복 받은 것 같아요. 두대 온 게.

0: 두대가 저에게 너무 큰 선물이네요. 오수진님, 여기 오신 스페셜 DJ분들 거의 다 조롱당했는데 언니만 편히 생겼어요. 네? 조롱이요? 스페셜 DJ분들이 조롱을 당했다고요? 이렇게 사랑 가득한 메시지만 주시는데 어떤 조롱이죠? 아, 2시 데이트가 원래 격이 없는 농담으로 한낮에 조롱심터라 불렸다라는 게 사실인가요? 아니, 저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내주시는 그 문자의 그 말투나 이런 언어의 결이 너무 사랑 가득하고 상냥하고 예쁘시거든요. 반짝반짝. 근데 어떻게 한낮에 조롱심터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상상할 수 없고 상상하고 싶지도 겪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 점점 여기 있으면서 까불이가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파워 2라고만 생각하시는데 항상 말하지만 저는 사실 텐션 조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텐션이 마이너스 100이어도 이 문을 열고 이 친구들과 만났을 때 그냥 내가 텐션 200이었을 때가 모두가 행복하다. 이러면 저는 그게 제가 행복한 사람이어서 제가 ENFJ거든요. TMI 방출인데 ENFJ는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게 제가 행복한 사람이라서 얼마든지 마이너스에서 200으로도 올릴 수 있는 텐션 조절이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파워 2222 텐션만 이제 보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차분한 저의 성향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네요. 두 대에서는 되지가 않고 또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려면 화이팅 해야 되잖아요. 파이팅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셔서 정말 더 신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조금 더 친밀한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피아노 전공을 준비를 하면서 또 이렇게 취미로 댄스 동아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너무 정말 정말 좋아해요. 뭐 연주곡도 좋아하고 댄스고 뭐 장르 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함께 나눌 때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노래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공부하면서 듣고 계시는 분, 뭐 일하시는 분, 육아 중이시는 분, 뭐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어떤 노래를 듣고 싶으신지 함께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많이 틀어드릴게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종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시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Never Gonna Be Alone, 림킴, 김예림 씨의 노래 듣고 오셨고요. 7월 22일에 나온 신곡입니다. 두 대의 가족들이 지금 듣고 싶은 노래, 사연 만나볼게요. 9040님, 제가 알던 배우님 이미지와 너무 달라서 신기하고 재밌네요. 일주일 친하게 지내보아요. 신청곡은 로이킴의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아, 제 이미지가 많이 좀 새침대기 아니면 차갑거나 낯가리거나 아직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 팬분들은 제가 얼마나 또 까불이인지 얼마나 이렇게 좀 친근한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저는 또 팬분들하고만 또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이미지가 이미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너무 좋아요. 계속 그렇게 봐주세요. 도도하게. 저는 그게 실제로 없어가지고 네 고유미님. 전 여름만 되면 맘마미아 OST를 무한반복합니다. 그 중에서도 Our Last Summer 듣고 싶어요. 아, 맘마미아 OST 너무 좋죠. 저는 Thank You For The Music도 진짜 좋아하고 그래서 여행했을 때 내내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이 여행을 너무 빛나게 해줘서 마지막에 여행 마지막 날에 나 음악한테 너무 고마워. 음악이 있어줘서. 그래서 Thank You For The Music을 들었던 기억이 있고 저희 또 팬미팅 때도 이 얘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이렇게 음악을 들려줄 수 있고 그 음악이 우리를 또 이어줄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서 선곡을 했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리스 바닷가도 생각이 나고 가보진 않았지만 말이죠. 네, 3683님. 여긴 대전이고요. 둘째 딸 아윤이와 함께 듣고 있어요. 아윤이는

지금 3학년이고요. 지금 방학 숙제로 글쓰기를 하고 있어요. 아윤이가 한우로 노래를 좋아해요. 사랑하게 될 거야 신청합니다. 오, 글쓰기 숙제면은 아직 초등학생인가요? 우리 아윤이 화이팅! 아윤이 화이팅! 사랑하게 될 거야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경복님, 저는 부모님 농사 도와드리고 있어요. 저 이러면 안 되는데 도망가고 싶어요. 제가 도망가면 부모님이 더 힘드시니까 노래라도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듣고 싶네요.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러시죠. 그래도 더운 날씨에 부모님을 생각하시는 그 모습이 참 예쁘고 좋네요, 보기가. 아, 날씨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바람도 좀 선선하게 불어줬으면 좋겠고, 적당히 구름이 뜨거운 햇빛을 좀 가려줬으면 좋겠고, 네, 그래도 너무 예쁜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드리는 모습, 힘내시라고 한번 저도 한번 DJ 권한으로 다시 선물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 한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님. 대구로 출장 왔는데요. 말로만 듣던 대프리카 날씨 실감하고 있네요. 차 타고 이동 중인데 성경 씨와 함께하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빅뱅 천국 신청합니다. 어쩜 이렇게 두댕이님들은 이렇게 예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조롱잔치라는 것은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네요. 네, 상상하지 않겠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진짜 여기저기 정말 기승을 부리나 봐요. 더위가, 무더위가. 정말 여러분, 온열 질환들 조심하세요. 진짜 진짜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날씨가 더우면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해주는 이템들을 많이 이렇게 촬영할 때도 덥다 보면 촬영할 때 되게 겨울 옷을 입고 찍을 때도 있고 제가 모델 활동을 먼저 시작했는데 모델 할 때는 이 한여름에 막 장갑, 부츠, 털모자, 막 코트, 패딩 이런 걸이 시간에 태양볕 밑에서 찍었었어요. 그랬는데 뭐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름에 촬영을 하면 하루 종일 밖에 있잖아요. 이템이 많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목 뒤에 이렇게 뭐 얼음에 잠깐 10초 동안 얼음물에다 하면 얼려주는 그런 목 뒤에 하는 시원한 쿨러 같은 거라던가 요즘 선풍기도 되게 작은데 강하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티슈. 그래서 그게 이렇게 바람에 닿으면 시원해진다거나 좀 그런 이템들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 그것도 있어요. 목 뒤가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목 뒤를 좀 시원하게 대주시면 몸에 이렇게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조금 활성화돼서 좀 시원해질 수 있거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직 의사 역할을 했던 네. 이성경으로서 차은재로서 한번 살짝 살포시 얹어보도록 하게요. 네, 지금까지 나온 노래 중에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네, 신청해주신 노래가 되게 많은데요. 그래도 우리 또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두댕이에게 양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우리 아이유니가 좋아하는 노래 제가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네, Thank You for the Music, 아만다 사이프리드, 영화 마마미아 OST 수록곡이죠. 그리고 또 글쓰기 숙제 중인 아윤이가 좋아하는 노래 한로로시의 사랑하게 될 거야 듣고 오셨습니다. 김한빈님, 라디오 들으면서 화장실 청소하다가 앉아서 밖에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손디아의 어른 듣고 싶어요. 박성희님, 월요일에 출산을 하고 현재 조리원에 들어와 있는 다원이 엄마입니다. 10달 다 품어주지도 못하고 세상에 나

나오게 돼요.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고 저 혼자 조리원에 들어와 있는 게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기 없이 여기 있는 게 무슨 의미 있는가 싶고 또 죄책감도 듭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듣고 싶습니다. 아,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제가 이 사연 보고 읽어드리고 싶다고 했는데요. 정말 혼자 이렇게 계시면 얼마나 그 마음이 다 헤아릴 순 없겠지만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치만 정말 다원이가 잘그 어떤 아기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잘 자라주어서 이 순간이 분명히 추억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원아, 너가 인큐베이터 들어가서 엄마가 혼자 너무 속상했을 때 라디오 보냈는데 그거 사연에 당첨됐다? 대박이지. 그때는 너무너무 슬펐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추억이 되네. 우리 다원이 나중에 자라면서 힘들 때 언젠간 이게 추억이 될 거야 하면서 이겨내면 돼. 라고 말하실 수 있도록 제발 꼭잘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바라도록 할게요. 몸조리도 잘하셔야죠, 그쵸? 본인이 엄마가 제일 몸을 잘 챙기셔야 되고 그래야 또 우리 아기를 잘 챙겨줄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내가 가득 채워줘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잘 돌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절대로 죄책감 갖지 마시고 가장 우선으로 본인을 돌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몸조리 잘하셔야 되니까요. 두 대에 또 아주 좋은 출산용품 선물이 있다고 해서요. 가장 좋은 것들로 골라서 꾸려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원이 건강하게 나와서 빨리빨리 사용해줘. 네, 박지훈님. 오늘부터 방학이라 두대 신나게 듣고 있어요. 숙제해야 되는데 계속 놀고만 있어서 뭔가 양심에 찔려요. 성경 DJ님이 신청곡 투어스의 Lucky to be loved. 너의 모든 가능성이 되어줄게 중 하나 틀어주시면 노력해볼게요. 아, 그래도 방학인데 좀 놀고 그럴 때도 있어야죠. 잠깐 노는 건 괜찮아요. 계속 놀면 조금 찔릴 수 있고. 다 그렇죠, 뭐. 0588님. 입주 청소 업체 사장입니다. 에어컨 없는 곳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간간이 바람이 불긴 하지만 많이 덥네요. 고사장, 조금만 더 힘내자. 청소하면서 들으면 시원한 바다의 매 부탁드려요. 아, 입주 청소 너무 힘들죠. 근데 또 입주 청소 잘해주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새로 들어갈지. 뭔가 전에 있었던 흔적들을 깨끗하게 치우고 새 집처럼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을 만나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저도 입주 청소 업체 잘못 만났을 때는 이사하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찝찝하고. 근데 너무 잘해주시는 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시작이 행복하고 좋았거든요. 너무너무 훌륭하신 일을 하고 계시는데 더우신데 힘내시라고 커피 한잔 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곡들을 많이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또 막내가 등장을 했네요. 우리 아기를 위해서 박송이님이 신청해주신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들려드릴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5: 2시 데이트 4부 시작됐습니다. 지금 제가 누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출산휴가 떠난 안영미 DJ를 대신해서 이번 주 함께할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앞서서 사연 들으시고 글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박은영님, 저도 아이가 두 번이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엄청 슬펐는데요. 지금은 방문 꽝 닫고 지내는 건강한 사춘기 딸로 잘 컸어요. 김명선님, 엄마 혼자 태어나면 너무 힘들죠. 저도 딸아이 7개월 만에 출산해서 3개월이나 병원에 있다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됐어요. 김경호님도 작게 태어난 아기는 더 건강해져서 돌아오니까 걱정 말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이 진짜 많으시네요.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렸는지 다 알아야 할 텐데.

감히 바라봅니다. 진짜 항상 그 사춘기가 분명히 올 텐데 올 때마다 너 엄마가 그때 얼마나 속상해가지고 엄마가 사연 보내가지고 그 노래 들으면서 엄마가 울어서 위로받고 막 엄마가 그랬는데 너 이렇게 방문 꽝 닫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딸에게 정말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히 건강하게 남들보다 더 건강한 아이로 쑥쑥 잘 자랄 겁니다. 조금만 힘내시고 조금만 이 시간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김은경님, 블디는 모르겠지만요. 어렸을 때 김기덕 아저씨가 진행할 때는 방학마다 방학특집을 했었는데 오늘은 스페셜 DJ 오시니까 마치 그 시절 방학특집 같고 좋아요. 저도 되게 어디 놀러 온것 같고 진짜 방학은 저에게 따로 뭐 이렇게 있진 않지만 그 여러분들이 방학을 겪으시는 여러분들도 있고 하니까 저도 그 방학을 맞이한 것 같아요. 역시 좋은 건 나눠야 돼요. 슬픔도 좋은 것도 다 나눠야 이렇게 풍성해진다라는 거를 여러분 덕분에 우리 두대 덕분에 제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잊고 살았는데 참 이걸 배우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혜림님. 방학한 딸 딸아이와 떡볶이를 먹고 있어요. 너무 맛있다고 엄마 다 먹지 말라고 달걀 김말이 먼저 찜하고 가져가네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다음에는 양을 두 배로 사야겠어요. 그치. 엄마는 안 먹고 싶어. 엄마는 달걀이랑 김말이 안 좋아해. 아유, 엄마 배불러. 너다 먹어. 엄마는 너 먹어도 다 충분해. 이게 다 엄마의 마음이죠. 그래도 무럭무럭 맛있게 잘 먹고 건강해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의 마음은 가득가득하죠. 저도 뭐 부모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또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저는 반대로 딸의 입장에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뭐 여행을 모시고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식사 자리에 갔을 때 진짜 맛있게 잘 드셔주시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뭔지 알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얼만큼이시겠어요. 그쵸? 장유인님, 성경님은 왠지 부끄러움을 많이 타실 줄 알았는데 말씀을 되게 잘하시네요. 아, 제가 부끄러움이 있을 땐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두 대는 왜 없죠?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진짜 있을 때는 부끄러움을 타는 제 자신에게 굉장히 어색할 정도로 내 자신 왜 부끄러워해? 쑥스러워하는 너 자신, 나 자신 너무 어색해? 이렇게 할 정도로 부끄러워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편해서 굉장히 까불까불거리는 밝은 텐션이 나오고 보이는 라디오도 재미있게 봐주신다라는 이제 댓글들과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또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제가 이렇게 요청해 주시는 모든 거를 다 최대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을 해야죠. 또 스페셜 DJ로 왔으면 미션을 잘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성 DJ를 꿈꾸면서 감성 DJ 못 되고 까불 DJ가 되게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 두댕이 여러분들과 첫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투어스 노래 듣고 오실게요.

2시의 데이트 듣고 계십니다. 안영미 씨는 잠깐 출산휴가 떠나셨고요. 그 사이에 일주일 두댕이들과 놀러 왔어요. 저는 배우 이성경입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요. 무드 인디고 치즈 그리고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투어스 곡 듣고 오셨습니다. 3386님. 오늘 남편 생일이에요. 회사 조퇴하고 6살 첫째 아이가 아빠에게 주는 깜짝 선물과 케이크 사러 가는 중인데요. 남편 생일로 조퇴하는 저 유난일까요? 성경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와, 서프라이즈! 너무 설레죠. 서프라이즈는 누가 이렇게 열어줘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가능한 선물이

있잖아요. 저도 유난스러울 만큼 서프라이즈 선물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팬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드라마 할때 이렇게 생일 같은 거나 아니면 그냥 부모님하거나 뭐 이렇게 누구에게 작은 선물을 줄 때도 그냥 주는 게 이상하게 싫더라고요. 이렇게 행복감에 이렇게 깜짝 놀라서 그게 몇 배가 되는 그게 저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그 서프라이즈가 참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남편 생일로 조퇴하는 게 유난이면 어때요? 남편을 사랑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 가족을 위해 하는 건데요. 얼마든지 더 유난스럽게 하셔도 됩니다. 전 너무너무 공감하고 동감하고 응원합니다. 근데 6살짜리 아이가 아빠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뭘지 좀 너무 귀엽기도 하고 궁금한데요. 이진우님,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아마 학생들보다 교사인 제가 더 여름방학을 기다렸을 거예요. 방학하고 딱 하루 쉬고 도서관 자율학습 감독하러 나왔는데 너무너무 졸려서 이어폰 꽂고 라디오 듣고 있어요. 성경님이 사연도 실감나게 읽어주시고 신나는 노래까지 틀어주시니까 좋네요. 졸고 있는 학생들 깨우러 한번 둘러봐야겠어요. 선생님, 가만히 잠깐만 계셔주세요. 학생들도 좀 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참 자라날 때 식곤증도 있고 좀 피곤하고 저도 키클때 종아리가 얼마나 아팠는 줄 아세요? 그때 잠이 얼마나 필요했는 줄 선생님이 아시겠죠? 아휴, 그쵸. 학생들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방학이 필요하잖아요. 그 생각을 못했네. 우리 또 두댕이 분들 중에 선생님이 계셔서 또이 선생님들의 마음을 또 알게 되네요. 그래요. 뭐 애들 좀 졸면 어때요? 나쁘게 막 딴짓하지 않으면 좀 살짝만 저랑 놀다 가시고 사연 하나만 더 보내주시고 곡 하나 더 들어주시고 그러고 가지고 선생님 힘내시라고 저희가 그럼 커피를 한잔쏠 테니까 커피 한잔 하시고 가세요. 그리고 그 혹시 배우 이성경 좋아하냐고 한마디 이렇게 하시면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뭐 하나 틀어주시고 그럼 되죠 뭐. 그러면 이렇게 세임세임이라고 하잖아요. 2661님, 저는 목요일부터 본가 내려와서 부모님이랑 같이 일하고 있어요. 오늘 서울로 올라갑니다. 남은 시간도 시원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 부모님과 저희 세대를 통합하는 빅뱅의 붉은 노을 신청해봅니다. 와, 요즘 리메이크 곡이 나오면서 모두가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곡들이 되어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또옛 곡이 좋잖아요. 그리고 요즘 스타일로 풀어내는 것도 좋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좀 쇼츠 쇼폼 같은 걸 보다가 AI로 최근 곡들을 옛날 스타일대로 막 70, 80년대 곡으로 풀어내는 거 혹시 여러분들 보셨나요? 와, 너무 이질감 없게 잘 풀어내서 막 빅뱅 노래, 막 댄스곡 이런 거를 옛날 가요 무대에서 했을 법하게 이렇게 AI로 풀어내는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좋은 곡들이 재미있게 또 사용이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박효정님, 성경님 보기와 좀 달라요. 새침한 이미지였는데 시원시원하고 꾸밈없고 공감 능력 A++이세요. 스디를 계기로 새롭게 알아가요. 한예슬 그댄 달라요 신청이요. DJ 덕분인가 선곡도 달콤하네요. 감사합니다. 달콤한 멘트. 제가 녹겠습니다. 녹을 것 같네요. 이런 문자가 진짜 힘이 엄청 되네요. 너무너무 힘이 되네요. 0010님. 무더운 날씨에 이동 중입니다. 차가 녹는 건 아니겠죠? 시원한 음악, 올랄라 세션 아이유의 애타는 마음 듣고 싶어요. 애타는 마음. 시원한 음악인데 제목이 타네요. 죄송해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 두유, 장모님 표 마더린더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물 어듀에서 롤스크림, 안 입은 듯 찹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2: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분들이에요. 오뚜기 카레, 에어비앤비, 브람스 안마의자, 환인제약,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서울우유 협동조합,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이카운트,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저도 오늘부터 반짝이 일주일 동안 즐감할게요. 남영수님이 보내주셨네요. 아, 다들 반짝이 해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짝이는 또 저의 팬분들의 귀여운 애칭이거든요. 이렇게 반짝이는 또 우리 두댕이분들께서 반짝이가 돼주신다고 하니 너무 감동입니다. 우리 반짝이 원래 기존에 계시던 반짝이분들도 감동할 것 같은데요. 반짝이들 대동단결. 네, 2355님. 이 더위에 어떻게 농사일을 하고 있을지 가족들 생각에 마음 무거웠는데 성경님 맑음과 밝음과 애청자들 사연으로 좋네요. 성경님 늘 해오셨던 것처럼 너무 잘하시네요. 아이고 칭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5676님. 초등학교 1학년 딸의 생일맞이 호캉스 가는 길이에요. 아이가 뒷자리에서 조금 지루해하네요. 사연 읽어주면 금세 즐거워할 듯요. 우리 딸 채희야 생일 축하해. 채희야 생일 축하해. 얼마나 그 뒷자리에서 몸도 이렇게 허리 안 아프려나? 이렇게 좀 엉덩이도 아프고 막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채희 심심할 텐데 이 사연 읽어줘서 좀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응? 엄마이실까요? 아빠이실까요? 그래도 부모님이 우리 채희 생각하는 마음에 사연 보내주셨는데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다. 그치? 7490님. 제주도 출장 겸 휴가를 즐기고 서울에 막 도착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성경님 목소리 듣는데 참 좋네요. 아, 제주도 가깝긴 하지만 또 가깝다고 하기에는 또 가는 여정이 비행기를 타고 해야 되니까 많이 피곤하실 텐데 아, 그래도 좋다고 해주시니까 저도 되게 감사하네요. 네, 저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2시의 데이트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는 배우 이성경입니다. 오늘 2시의 데이트 첫 방송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미롭고 분위기 있고 이렇게 좀 차분한 그런 감성적인 DJ를 꿈꾸고 왔는데 오자마자 2시에 이렇게 졸리고 처질 때 여러분들께 에너지를 시원하게 드려야 돼서 큰 소리와 밝은 에너지를 막 드려야 된다라는 말을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미리 알려주셨으면 조금 컨셉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좀 예쁜 거를 좀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왔을 텐데 못했어요. 그치만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환영해주신 덕분에 네, 좀 부족한 모습도 많이 예쁘게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끝곡으로요. 제가 노래를 한 곡 골랐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조정석 선배님 그 이제 유튜브에 나왔어요. 저랑 엄청 오래된 친구인 나이가 동갑이진 않지만 오래된 이제 분이 원래 프로듀서인데 가수로 데뷔를 하셔서 제가 제 친구를 너무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같이 나왔고 이제 데뷔하신 지 얼마 안 된 조성혁 씨의 어니스트리 신곡인데요. 친구 찬스로 또 DJ 찬스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노래를 한 곡 추천해드리면서 저는 첫날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경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봉제산 둘레길. 동네 뒷산처럼 야트막한 봉제산을 한 바퀴 도는 길인데요. 길이 완만해서 운동삼아 가볍게 걷기 좋고요. 도심 한복판인데도 잣나무와 소나무가 짙푸르게 우거져 울창한 숲길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봉제산 둘레길은 이름처럼 담소를 나누기 좋은 담소터에서 시작되는데요. 녹음이 짙게 우거진 흙길을 따라 걸으면 소나무와 잣나무가 빽빽한 숲길이 이어지고요. 나무 그늘 아래를 천천히 걷다 보면 주황빛 삼각 지붕을 얹은 작은 책쉼터가 나타나는데요. 커다란 통창 너머로 숲이 그대로 들어와 초록 풍경을 바라보며 책을 읽기 좋다고 하네요. 숲길에선 몸이 가벼워지고 책쉼터에선 마음도 여유로워지겠네요.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7월 27일 월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 그레이시 에이브럼스의 Close to You 들으셨어요. 아주 일렉트로닉한 악기들이 너무 멋있네요. 뭔가 좀 시원한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참 날씨가 더워가지고 저도 밖에 계신 분들 참 힘드셨을 텐데 조금이라도 이런 음악 들으면서 좀 시원함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가 아주 시원하게 나오는 그레이시 에이브럼스의 Close to You 잘 들었고요. 8457 쓰시는 분이 오늘따라 업무가 너무 많았어요.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해서 싱숭생숭은 없었는데 생숭을 넣었네요. 퇴근하는 길에 라디오를 켰네요. 마음이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싱숭하다. 어떤 싱숭하다도 약간 비슷한 뜻이겠죠. 업무가 많아서 좀 힘드셨죠. 그래요. 그렇게 좀 복잡한 마음을 완벽한 하루에서 조금 편안하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83 쓰시는 분은 순디 휴가라 방송을 평일에 듣게 되었어요. 순디의 기가 막힌 선곡, 더위를 잊게 할 만한 그런 곡들 기대해봅니다. 선곡은 걱정하지 마세요. 선곡은 완벽한 하루에서는 뭐 더우면 또 더운 대로, 또 추우면 추운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아주 그날에 딱딱 맞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위기의 음악들을 잘 두 시간 동안 틀어드리니까 오늘도 제가 쓱 보니까 아주 만족할 만한 곡들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곡들이 착착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이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제가 또 틀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3일제약, 백조싱크, 유성물산교역, 브람산마의자,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그레이논, IBK 기업은행,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올품, 공무원 시험 합격 해커스,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1: 딱

0: 마스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골뱅이
3: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추천나.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네입니다.
2: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3: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2: 리센네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3: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1: 카사베르디.
0: 발효식초 광고.

프라이머리 피처링 산들의 마중 들으셨습니다. 아주 편안한 곡이네요. 여러분들 뭐 오늘 월요일이라 바쁘게 일하시고 계신데 잠깐 이렇게 편안한 곡 들으시면서 마음 좀 편안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프라이머리의 마중 같이 들었습니다. 임소희님 괜찮아요. 문자가 특별히 필요한 월요일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바쁘시니까 문자 이렇게 아니 뭐 그렇다고 뭐 보내려고 그랬는데 보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바쁘신 와중에 음악을 듣다가 음악이 좋거나 아니면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을 때 그럴 때 보내주시고요. 뭐 바쁜데 일부러 시간 내서 보낼 필요 없습니다. 편안하게 감상만 해주셔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김도윤님은 헛헛 늦었다 순하 완하 이제 출첵을 조금 늦게 하셨어. 괜찮아요. 시간 날 때 오시면 되고요.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가끔 문자 때문에 삐지잖아요. 그건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겁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일하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시기만 해도 저는 아주 너무 감사하죠. 2354 쓰시는 분 순디 순대가 생각나지만 어느 순간부터 퇴근길에 항상 들어요. 목소리가 너무 나긋나긋하고 안정적이라 마음도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늘 텐션 올릴 생각만 했는데 뭔가 지친 하루를 정리하는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것 같아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하루 듣는 이 시간만은 그래요. 저도 일부러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하려고 텐션을 높이려면 또 높이죠. 제가 뭐 못 높이겠습니까? 텐션을 높이려면 높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편안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대가 생각이 나서 제가 딱 봤더니 순대국 밀키트가 이제 없어요. 참 제가 하나 드리려고 그랬는데 2354 쓰시는 분은 제가 순대국 밀키트 대신에 김치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순대가 이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김치가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완벽한 하루 딱 들으면. 6972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순디.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 학생이에요. 요즘은 봐야 하는 시험이 많은 시기라서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는 우리 내년에 중학생이 되니까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이네요.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이렇게 바쁜데도 문자를 보는 거예요? 정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우리 6972 쓰는 이름을 좀 써주지 그랬어요. 학생에게 제가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바쁜데도 공부하느라 이렇게 바쁜데도 문자 보내주시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있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자, 이선미님은 여행 가는 길에도 4시 완화를 켰는데 시어머님도 반하신 상수님. 청취자 한 분 추가요.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어머님이 또 제 완벽한 하루에서 나온 제 목소리와 또 좋은 음악에 또 반하셨군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제가 김치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김치로 또 맛있는 또 요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좀 시어머니께 꼭 전해주시고 이선미님은 시어머니와 함께 잘 나눠서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뭐 맛있는 또 김치를 이용한 반찬을 또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노래 들을까요? 옥상 달빛의 노래입니다. 이 옥상 달빛의 노래는 항상 이렇게 뭔가 듣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있지만 참 기분이 좋아져요. 뭔가 나를 다독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서 옥상 달빛의 노래를 들으면은 참 기분이 좋아지죠. 월요일 여러분 바쁘신 월요일 우리 옥상 달빛의 다이빙 들으면서 기분을 조금 좋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상 달빛의 다이빙 들으셨습니다. 뭔가 가슴 벅찬 그런 음악이에요. 옥상 달빛의 노래. 뭐 옥상 달빛 뭐 우리 식구죠. 네. 자, 5004 쓰시는 분이 보내셨어요.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났던 중3 박지인입니다. 부끄러워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사인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방학 시작을 행운으로 시작해 주셨어요. 이상수님 잘생기셨어요. 완벽한 하루 매일 들어요. 아, 제가 금요일에 제가 이제 제 아내와 우리 지인들과 동네 이제 맥주집에 맥주 한잔 마시러 갔다가 아 거기서 이렇게 만난 우리 중3이군요. 아, 참 그래요. 반가웠어요 저도. 뭐 그렇게 부끄러워서 인사를 못했어요. 뭐, 언제나 뭐 사인 해드리는 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거기 근데 중3인데 거기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그걸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어른들하고 가니까 근데 거기가 또 음식이 맛있어. 그래서 그리고 뭐 이렇게 에이드 같은 것도 파니까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반가웠습니다. 가끔 그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마주치면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465 쓰시는 분 순디님. 저는 과학자를 꿈꾸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요. 중학교 3학년이 많이 오네요. 지구 온난화 관련 연구를 해서 지구를 지키고 싶은데 요즘 지구 온난화가 너무너무 심해지고 이상기후도 많이 일어나고 지금도 너무 더운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라고. 아, 참. 이렇게 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이렇게 걱정할 만도 합니다. 참. 왜냐하면 저도 참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이 정도로 덥진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우와 이렇게 더워도 되는 거야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데 지금 중3이면은 정말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나이죠. 당연히. 아무튼 과학자를 꼭 공부를 열심히 그쪽으로 열심히 해서 과학자가 되어서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우리 465 쓰시는 분. 제가 부탁하는 의미에서 모바일 햄버거 쿠폰 공부하다가 잠깐 배고프면 드시라고 그 보내드릴 테니까 꼭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465 쓰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중에 알려주면은 저희도 최대한 열심히 한번 우리 기후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볼랍니다. 자, 고릴라즈 피처링 데라소울의 Feel Good Inc. 이 곡 듣고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올게요.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폴 데스몬드의 Here's That Rainy Day입니다. 1953년에 만들어진 뮤지컬 곡인데요. 뮤지컬은 빨리 막을 내렸지만 음악이 묵묵히 인기를 얻으면서 연주자들에게 전해졌고 재즈 스탠다드가 됐습니다. 색소포니스트 폴 데스몬드는 이 곡을 65년에 녹음했는데요. 스튜디오와 공연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단짝처럼 지낸 기타리스트 짐 홀, 그리고 베이시스트 퍼시 히스, 드러머 코니 케이와 함께 연주했습니다. 비오는 날의 모습을 차분하게 그려낸 곡 Here's That Rainy Day 들려드리고 남부지방에 하루빨리 비 소식이 오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폴 데스몬드의 Here's That Rainy Day 였습니다. 아주 편안한 연주. 폴 데스몬드의 음악은 항상 이렇게 편안한 연주와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로 가득 찬 그런 느낌이어서 좀 들을 때마다 뭔가 마음에 안정을 주는 그런 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폴 데스몬드의 곡, 특히 폴 데스몬드, 제가 이제 보사노바 브라질 음악을 많이 연주를 하기 때문에 또 폴 데스몬드의 다른 음악을 찾아 들으시면은 정말 좋은 아름다운 음악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윤 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들어도 좋을 덕분에 머리 식히면서 평안한 휴식과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순디 멋진 곡 고마워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눈 감고 좀 뒤로 착 기대서 이렇게 들으면 마음이 참 안정되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곡들 참 많습니다. 폴 데스몬드의 곡들이. 다른 곡들도 꼭 한번 그렇게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정재현님. 구예찬님이 순디의 말,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고맙네요. 여기는 경남 진주입니다. 비가 좀 내렸으면 합니다. 아 정말 남부지방에 좀 그 장마도 마른 장마였고 비가 너무 안 와서 지금 좀 저도 이제 뉴스를 보면서 참 더워서 이런 좀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농사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물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항상 휴식을 충분히 취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건강보다 중요한 게 없으니까 정말 비 오면은 또 이 곡 한번 또 같이 비 올 때 참 감상하시면 좋은데 비가 정말 빨리 하루빨리 남부지방에도 비가 좀 적당히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취향의 공유로 9272 쓰시는 분이 사연 보내주셨어요. 취향의 공유에 툭 보냅니다. 그렇죠. 이렇게 좋아하는 음악 신청곡 이렇게 툭 보내시는 분들 아주 칭찬합니다. 제가 숀 맨데스의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이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저도 그러면 툭 이 곡 틀어드릴게요.

0: 스미스의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들으셨고요. 그 뒤로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927이 쓰시는 분 제가 상순 세트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닭가슴살 그리고 모바일 커피 쿠폰 이렇게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기준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순디님. 얼마 전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목소리 너무 좋네요 라고. 아 이렇게 또 새로 오신 우리 박기준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완벽한 하루에서 나온 이렇게 완벽한 하루를 이제 안지 얼마 안 된 거 제가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2시간 4시부터 6시까지 좋은 음악 들을 수 있는 이제 라디오를 발견하신 거예요. 박기준님 취향이 맞으시다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향이 맞으면은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그 미니 어플을 지금 박기준님도 쓰고 계신데 이렇게 미니 어플에서 보내주시는 메시지를 보다 보면은 정말 매일같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 제가 참 애정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박기준님도 그렇게 매일같이 오셔서 좋은 음악 같이 감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보아님 매번 퇴근길에 듣다가 휴가 때 들으니 또 다르네요. 저의 여유로운 시간을 더 만끽하는 기분이 들어 더 좋네요. 아 그래요.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 듣느냐 어떤 기분으로 듣느냐 에 따라서 음악도 참 다르게 들려요.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들을 때는 이런 음악들 뭐 좀 강한 음악을 들어도 너무 기분이 여유 있고 너무 편안한데 또 뭔가 어쩔 때 좀 이렇게 바쁠 때 막 들으면은 막 귀에 거슬릴 때도 있는데 아무튼 김보아님은 지금은 뭘 들어도 좋은 그렇죠? 뭘 들어도 좋은 휴가니까 휴가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월요일 여러분 일하시는데 너무 덥고 힘드시죠? 제가 6864 쓰시는 분이 이 곡을 또 때마침 신청을 해주셨어요.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이 곡 처음 탁 들을 때 이 파도 소리가 아주 너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것 같아서 이 곡 2부 끝곡으로 들어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뜻밖의 일이 일어나거나 일이 기대하던 바와 다르게 전개될 때 웬걸을 쓰죠. 예를 들면 이젠 끝났구나 했는데 웬걸 구조대가 나타났다처럼 쓰입니다. 또 웬것을 이 줄어든 말도 웬걸로 웬걸 이렇게 많이 샀어처럼 쓰이죠. 표기를 틀릴 때가 많은데요. 웬걸은 모음 우에를 씁니다. 어찌된 일을 나타내는 웬일도 모음 우에를 쓴다는 거 함께 알아두면 좋겠죠?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0: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아주 시원한 곡으로 출발했어요. 반헬런의 점프. 정말 언제 들어도 신나는 그런 곡이네요. 사운드가 아주 시원해요. 기타도 너무 좋고 다른 악기들도 너무 연주력도 좋고 보컬도 막 시원하게 올라가고 참 여러모로 시원한 곡 반헬런의 점프 들으셨습니다. 1482 쓰시는 분이 오늘은 전주에서 끝나는 곡들이 많네요. 듣자마자 전율과 캬 좋다. 야 정말 맞아요. 오늘 아까 그 2부 끝곡도 그렇고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나보다 아름답다 이것도 그렇고 뭐 전주만 들어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현숙님이 제가 보컬을 한다면 백밴드는 반헬런으로 하고 싶어요. 아, 야, 반헬런은 지금 그 기타리스트 에디 반헬런 사망했죠. 그래요.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정말 이 반헬런 밴드가 정말 그 백밴드 밴드가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면은 노래를 어떻게 해도 정말 좋게 들을 것 같아요. 최현숙님. 노래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주연님. 계속 듣다가 휴가 첫날 회원 가입합니다. 휴가에 에어컨 컬러링북 그리고 순디와 함께입니다. 아, 에어컨 컬러링북 그리고 완벽한 하루. 이거면은 됐죠. 나, 너 그리고 음악. 이만 됐듯이 그냥 그래요. 어디 지금 더워서 어디 나가도 힘들고 그냥 탁 집안에 에어컨 틀어놓고 책 보면서 컬러링북은 뭔가요? 컬러링 이렇게 뭐 그림 그리는 색칠 공부하는 색칠 공부라기보다 그런 책이군요. 아 그럼 재밌겠네. 최고죠. 그리고 거기에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주연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 쓱 보내드릴게요. 휴가 즐기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하루 항상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부에도 계속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3, 4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IS동서 빙그레 베스트 슬립 주식회사 보은컴퍼니 주식회사 해리지

0: 하보에, 노무법인 폐, 오뚜기 카레, 롯데렌탈, 프리미엄 방탄국지,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경기도청, 가마치 통닭, KB국민은행, 서울우유 협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8118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자우림의 1717 1771.

자우림의 1717177 들으셨고요. 그 뒤로 홍이삭의 Doesn't Matter 이렇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8738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아니 운동도 안 했는데 여친이 자꾸 워터파크 가자고 난리 부르시네요. 3일 후에 간다고 하루 한 끼만 먹으래서 아침부터 굶었더니 어지러워요. 퇴근하면 돼지갈비랑 물냉면, 소맥, 그리고 체리 아이스크림이랑 쥐포 이렇게 한 끼 먹으려고요. 야, 돼지갈비랑 물냉면, 소맥, 그리고 체리 아이스크림이랑 쥐포 이렇게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야, 대단하네요. 그 워터파크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뭐, 아니 사람이 세상엔 말이죠. 몸 좋고 마르고 참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냥 평범한 몸도 있고 조금 살이 붙은 몸도 있는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건데 너무 요즘 그 다들 뭐 근육질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만 모여 있으면 좀 되게 징그러울 것 같지 않나요? 8738 쓰시는 분 몸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넉넉한 분도 좀 있고 그래야지 정겨운 그런 워터파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도 가서 시원하게 즐겨야죠. 그래요. 돼지갈비랑 물냉면, 소맥, 체리 아이스크림, 쥐포 이렇게 용기 내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지만 어쨌든 용기 내서 드시기 바랍니다. 3521 쓰시는 분 순디 오늘 집에서 새치 뿌염했는데 헤어라인이 안 지워지네요. 가발 쓴 것 같아요. 저 어쩌죠? 아, 큰일이네요. 어디 뭐 나갈 일 있으세요? 아니면 뭐 내일 나가야 되는 건가? 어디 모자를 쓰고 나갈 수 없고 저는 뭐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새치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은 셋이 뿌염해서 하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해하겠죠. 김두래님이 신청하시는 곡 같이 듣겠습니다. 토이의 좋은 사람.

토이의 좋은 사람 들으셨고요. 3부 끝곡 시드의 마이 러브 준비되어 있고요. 잠시 후에는 상승 퀴즈 4부 상승 퀴즈로 돌아올 텐데 우리 제작진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수학 문제에 강한 순디를 위해 준비한 보너스 문제라고 적었으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여러분들 노래 한 곡 듣고 4부 상승 퀴즈에서 만나요.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7월 27일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다른 요일보다 유난히 피곤하게 느껴지는 날이죠. 그래서 월요병이라는 말도 생겼는데요. 올해 들어 월요일이 유독 더 피곤한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래요?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중 2026년에 가장 많은 요일은 월요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아, 이거 수학 문제 맞나요? 이거 어떻게 수학 문제냐? 그래요. 근데 1년, 그래요. 1년은 365일이죠. 365일은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로 나누면은 7호 35에다가 15면 7, 24. 그러면 하루가 남네요. 그러면은 하루가 딱 남는 요일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 그 요일이 가장 많은 요일이 되겠죠. 근데 2026년이 무슨 요일을 시작했으며 뭐가 남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 이런 문제는 말이죠. 확률 문제입니다. 그래서 봐봐요. 월요일이 가장 많다. 그거는 확률이 7분의 1이죠. 하지만 나머지 요일, 나머지 7분의 6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화수목금토일 요일이 많을 그 2026년에 가장 많을 확률이 훨씬 많죠.

그래서 저는 월요일이 가장 많을 수도 있겠지만 확률상으로는 X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는 X로 갈게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떤 확률 게임인지 한번 잘 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확률에 따라갈게요. 저는 월요일이 많을 수도 있지만 오늘은 확률 게임이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X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월화수목금토일 중 2026년에 가장 많은 요일은 월요일이다. OX.

상순 퀴즈에 이어서 스테이시 오리코의 스톡 들으셨습니다. 오늘 상순 퀴즈 수학 문제라기보다는 확률 문제였죠. 월화수목금토일 중 2026년에 가장 많은 요일은 월요일이다. 맞으면 O, 올리면 틀리면 X였는데 저는 X를 선택했습니다. 정답은 몰라요, 저도. 하지만 확률상으로는 화수목금토일 중에

한 요일이 제일 확률이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월요일은 확률이 너무 낮아요. 월요일로 단정하기에는. 그래서 저는 X를 선택했고요. 1810 쓰시는 분은 저는 X. 주말이 하나라도 많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 그러네요. 일요일이 하루라도 더 많으면은. 아, 그렇다면 우리 완벽한 하루는 나, 너, 그리고 음악이 하루 2026년에 하루 더 많이 나가는 거죠. 3824 쓰시는 분 X. 수포자여서 그냥 찍습니다. 수포자는 뭐죠? 수학을 포기한 자. 수학은 저도 포기했는데 이거는 뭐 대단한 수학이 아니잖아요. 2156 쓰시는 분이 수학 문제라고요? 우리 7살 아이가 5라고 합니다. 월요일에는 2응이 3개나 있잖아요. 정답은 5입니다. 이런 논리로 이렇게 또 푸시는 분이 저랑 비슷한 분이 계시는군요. 9716 쓰시는 분 순디 상승 퀴즈 첫 도전인데 그냥 찍습니다. 정답은 5. 그래요. 저도 그냥 찍었어요. 근데 조금 생각을 하고 찍었죠. 이제 상승 퀴즈를 이제 매일매일 이제 첫 도전이지만 이제 매일매일 들으시다 보면은 이렇게 찍더라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찍는 게 좀 재밌어요. 찍더라도. 자,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X. 야, 확률 문제가 맞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 2026년에 가장 많은 요일은 월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입니다. 오, 1년은 365일이고 일주일은 7일이죠. 7 곱하기 52는 364. 그러니까 1년은 52주 더하기 1입니다. 아, 그렇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요일이 52번, 52번 반복되고 그중 하나의 요일만 하루 더 있게 되는데요. 2026년은 그 하루가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오, 올해 1월 1일이 목요일이었고 12월 31일도 목요일입니다. 오, 그러면은 2027년은 금요일이겠네요. 금요일이 제일 많은 요일이 되고 2028년은 토요일. 야, 1년에 한 번씩 이 문제 보너스 문제로 나오면 안 되나. 자, 이제 또 자꾸 까먹으니까. 자, 오늘 정답은 X. X가 맞습니다. 당첨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공재원님이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7월 27일 오늘은 727. 727. 야, 727이 뱅뱅의 날인데요. 그래요? 기념으로 이효리 727이 뱅뱅 한번 틀어주세요. 와, 7월 27일이 727. 727이 뱅뱅. 야, 이쪽으로 이제 의식의 흐름이 이쪽으로 가는군요. 공재현님. 야, 정말 대단합니다. 이 노래 안 틀을 수가 없어요. 예. 이효리의 노래입니다. 오늘은 7월 27일 727. 727이 뱅뱅.

0: 이효리의 7272뱅뱅 들으셨고요. 그 뒤로 4893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조지의 보트 들으셨습니다. 아, 이제 7월 27일만 되면 인생은 나올 것 같아서 큰일이네요. 8148 쓰시는 분이 순디, 저 오늘부터 휴가인데 초딩 딸도 방학 시작했어요. 쉬는데 더 피곤한 건 제 기분 탓인가요? 출근하고 싶어졌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제 또 학생들, 초등학생들, 뭐 중학생들,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은 방학을 시작하면 이제 또 계속 케어를 해야 되니까.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어딘가, 시골 어딘가에 꼭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어요. 저도 이제 생각해보니까 방학, 여름방학만 되면은 우리, 제가 이제 삼형제인데, 우리 삼형제가 항상 부산에 가서 거의 한 달 동안. 아, 그때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은 뭐 하고 오셨을까? 그게 얼마나 신나게 노셨을까? 그런 생각이. 어딜 놀러 갔다 왔을 수도 있고. 아,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엔 참 그게 힘들죠. 어디 뭐 아이들이 이렇게 혼자니까 또. 혼자 있는 집만 혼자 보내기도 좀 그렇고. 참 그래요. 그래도 아이들 방학 때 좋은 추억도 만들어줘야 되니까. 아, 그래요. 8148 쓰시는 분이 조금 힘드셔도 아이들 좋은 방학. 그리고 밖에는 놀면은 좀 힘드니까 집안에서 잘 어떻게 잘 놀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9869 쓰시는 분, 친한 동생한테 완벽한 하루 추천해줬어요. 너무 좋다네요. 연숙 산촌식당 대박나고 앞으로도 쭉 들으면서 신나게 일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뭐 식당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조금 쉬시는 그런 시간일 것 같은데 그럴 때 완벽한 하루 좀 살짝 크게 틀어놓으시고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기분 좋게 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는 산촌식당인지 모르겠지만 산촌식당이란 식당은 모두 다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맛있겠죠. 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4: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7월 27일 727의 날, 네, 월요일 오늘 완벽한 하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퇴근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오늘 완벽한 하루가 끝났는데도 아직도 월요일이 있네요. 내일 화요일은 뭐 아시죠? 내일도 똑같이 우리 정통 라디오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음악과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꽉 채우는 그런 날, 내일 화요일에도 완벽한 하루 오셔가지고 시원한 음악 들으시고, 오늘 완벽한 하루가 끝나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8536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The Rose의 큐어 틀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범이, 그리고 전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진행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팀앱 대리.
2: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인간의 관계 방식을 바꾸기 시작하던 바로 그 시점. 그러니까 2010년 뉴욕 현대미술관 앞에 길고 긴 웨이팅은 퍼포먼스 아트 아티스트 이즈 프레젠트를 직관하기 위한 것. 이 작품은 미술관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이 줄을 선 기록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길래 퍼포먼스 아트의 할머니로 불리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는 매일 7시간씩 총 736시간 30분 동안 의자에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공연 내내 밥도 먹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으며 꼬박 의자에 앉은 채 그녀는 자기 앞에 앉는 관객 한 사람씩과만 눈을 마주합니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있음으로만 작품을 보여줍니다.

다 떠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냥 버티며 있기엔 이 여름이 너무 과하게 덥습니다. 21세기의 유명 퍼포먼스 작품이 말하는 것도 비슷하겠죠? 자기 앞에 사람이든 계절이든 삶이든 오래 시선을 맞추며 온전히 수용한다는 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자,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The Moody Blues, Sitting at the Wheel 들었습니다. 여기서 wheel은 아마 스티어링 휠일 겁니다. 스티어링 휠. 우리가 보통 핸들이라고 부르는 거. 예.

0: 그게 정식 명칭이 스티어링 휠이거든요. 예. 뭐 운전대에 앉아 뭐 이런 뜻 정도 되겠습니다. Sitting at the wheel. The Moody Blues. 습도가 90%입니다. 여기가 물속인가 싶어요. 와우. 시원하게 좋네요. 음악 얘기하는 거죠? 뒤에 시원하게 좋다는 얘긴. 김주원 씨. 습도가 90%나 돼요? 와우. 야. 자, 배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프리미엄 방탄 꼭지, 3일 제약, 주식회사 본 컴퍼니,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에리자보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백조싱크, 도드라만돈, IS 동서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3: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3: 방탄꼭지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 어실 원스야.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아니,

사각한. I feel for you 들었습니다. 리듬이 아주 대단하죠. 예. 녹음도 아주 잘 됐고요. 이 프로듀서가 아리프 마르딘이라는 아주 유명한 프로듀서입니다. 그리고 작품은 프린스 작품이고요. 사각한. I feel for you. 293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휴가철이 이건 휴가철인 모양인데요. 그런 문자들이 많이 왔어요. 5333번 여수 금오도로 캠핑 왔는데 아 여기

좀 시원해요. 아무 섬이니까 그렇겠죠. 예. 사진도 보내셨네. 김미경 씨는 휴가 왔다가 간사이 공항에서 백캠 듣는데 와 진짜로 기분이 다른데요. 또 오사카 쪽의 대표 공항 아니에요? 간사이 공항.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2660번으로도 와 휴가 첫날 여유가 있어서일까요? 공원 산책길에서 돈을 주었어요. 잠깐 고민 끝에 파출소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카드나 핸드폰 결제가 많은 요즘 아무래도 현금을 떨어뜨린 건 노인분이 아니실까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찾아가셨으면 좋겠네요 하고 잘하셨습니다. 예. 야 이분은 5652번 주말에 집에서 가까운 제주 이호태우 해변을 갔는데요. 사진은 평화롭지만 아주 많이 더웠어요. 멀리 보이는 흰 불빛은 오징어잡이 배의 조명입니다. 야 사진 아주 멋진데요. 잘 찍으셨네요. 5652번입니다. 고맙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6318번으로는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내셨다는데요. 1921하는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든 하루. 와, 백캠 들으면서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합니다. 해소가 되어야 할 텐데. 자, 청해 주신 음악. Daryl Hall and John Oates. She's gone.

The Horange Anotes의 She's Gone에 이어서 Roxette, Dangerous 5652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에너지 기초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체험과 일경험, 해상풍력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장마가 지나가니까 극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폭염특보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경주는 낮 기온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창원과 진주 등 남부지방 16개 시군에는 현재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건강을 정말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습하고 기온까지 높아서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올라있고요.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경북에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5에서 40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 비가 그치면 다시 후텁지근해지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름이었다. 그것도 흠뻑 반해버릴 만큼 멋진 여름.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태양은 지글지글 살갗을 태웠다. 내 등가죽은 세 번 벗어지고 이젠 완전히 새까매져 있었다. 귀 뒤까지 새까맸다. 마지막 일을 하는 날 아침, 티셔츠와 반바지, 테니스와의 선글라스를 끼고서 라이트 밴을 타고 내게 마지막이 될 정원으로 향했다. 차 라디오가 망가져 집에서 가져온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로큰롤을 들으며 운전했다. 크리던스나 그랜드 펑크였던 것 같다. 모든 것이 여름의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었다. 안자이 미즈 마루유의 경쾌하고 청량한 일러스트를 곁들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오후의 마지막 잔디는 아주 오래된 소설답게 이제는 노인이 되었을 어떤 청년의 모습을 그려 보인다. 그는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기 위해 한여름 아르바이트를 한다.

같은 일은 잔디깎기. 하지만 여자친구는 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알바할 이유가 없어져 그는 더 이상 잔디를 깎지 않겠다고 한다. 그 일주일만 더 나오면 안 될까? 아이, 그래 준다면 특별 보너스를 주지. 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자마자 돈이 들어오는 세상이라니. 아, 좋아요. 당장에 딱히 이렇다 할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일 자체가 싫지 않아서 그는 흔쾌히 수락한다. 정원에는 대부분 잔디가 길게 자라 있었다. 마치 풀숲 같다. 잔디가 길면 길수록 보람이 있었다. 일이 끝나면 정원의 인상이 확 달라지는 것이다. 이건 정말 멋진 느낌이다. 마치 두툼한 구름이 싹 걷히고 햇빛이 일대를 가득 채우는 듯한 느낌. 철수는 오늘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음악을 듣던 시대의 청춘들이 보낸 여름을 눈앞에 그려본다. 그때도 태양은 지글지글 타올랐고 여름은 견디기 어려울 만큼 뜨거웠다. 그때도 청춘 남녀는 둘이서 어딘가에 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고 혼자 있을 때는 음악을 들었다. 그때의 청춘들도 행복한 것 같기도 했고 행복하지 못한 것 같기도 했다. 돈을 쓸 데가 없어졌는데도 청년은 공들여 잔디를 깎았고 그 후로 다시는 한 번도 잔디를 깎지 않았다. 멀리 멀리 가는 게 좋았다. 먼 곳의 정원에서 먼 곳에 잔디를 깎는 게 좋았다. 던 청년. 그는 그때처럼 아직도 먼 곳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할까?

진짜 오랜만에 들었죠. 인사이드 루킹 아웃 그랜드 펑크 레일로드. 요거 짧게는 보내드린 적 한 두어 번이 있는데 풀타임으로 오랜만에 와 전곡을 다 보내드렸네. 예. 음악 들으면서 옛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아니 그 이땐 저도 청춘이었으니까 이 음악 리얼타임으로 들을 땐 그랜드 펑크 레일로드 인사이드 루킹 아웃. 그리고 또 1972년에 만 19세 때 알바했던 생각도 나고요. 예. 자, 6시 45분 46분 막 지났습니다. 3943번으로 청해 주시는 음악 Fastball The Way. Available only at the next issue. Loaded. Sir, there's no other. Okay.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8: 우리 아이 도드람
9: 나왔어.
8: 우리 남편 도드람,
10: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1: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3: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입니다. 1398번으로 청해 주신 키인의 밴드 앤 브레이크.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운동선수들은 훈련 일지를 쓰죠. 오늘은 무슨 훈련을 얼만큼 했는데 기록과 느낌이 이러저러했다. 짐 로허라는 미국의 훈련 전문가는 일반인들도 훈련 일지 방식으로 일기를 써보라고 권합니다. 말하자면 일상 속에서 뭐가 좋고 뭐가 나빴는지 데이터를 좀 내보라는 얘긴데요. 잠을 잘 못 자서 컨디션이 안 좋은 날,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던 날 등등 기록을 쭉 살피면 내가 뭘 많이 하고 뭐에 게으른지부터 나도 모르던 내 성향과 취향과 감정선까지 보인다. 해볼만 하겠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3: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0: 강진 쌀길이.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3: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엘르가든 메르미 들었습니다. 이시정 씨가 총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백설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3부 4부 음주 후엔 티맵 대리, 가마치 통닭, 빙그레, 에어비앤비, KB국민은행,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주식회사 워킷, SK케미칼, 이카운트스, 서울우유협동조합, 모빌코리아 윤활유, 주식회사 그레인원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7: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1: 영월이래요.
1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1: 영월이래요.
1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최고의 히트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6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입니다. 자,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김세윤 씨,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문자가 왔는데요.
1: 네.
0: 1905번으로.
1: 네.
0: 아, 배철수 형님, 지난주에 김세윤 작가님이 모더레이터로 나오는 영화 호프의 GV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1: 네. 네.
0: 김세윤 작가님께 고생하셨다고, 예.
1: 네.
0: 전달해드렸고요.
1: 고맙습니다.
0: 근데 이게 너무 웃기는 게 이게 뭐예요?
1: 네.
0: 왜 호프의 GV 행사인데
1: 네.
0: 김세윤 작가가 나온 건 뭐 이해가 돼요?
1: 네, 저는 진행하러 갔습니다.
0: 근데 황동혁 감독, 이정재 배우, 정호연 배우 이렇게 나오는 네. 이게 뭐야?
1: 호프의 정호연 배우를 응원하기 위해서 오징어 게임의 감독님과 주연 배우가 와서
0: 아, 요새는 이런 식으로도 합니까?
1: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정호연 배우와 함께 작업을 한 동료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와 호프의 관객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함께 나오는 거죠. 네.
0: 이게 웃기네. 있었어요. 웃기긴 웃긴다.
1: 네.
0: 아, 홍보의 한 수단이죠, 이러니까.
1: 그렇죠. 그 정호연 배우가 이번이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배우 데뷔작이었고
0: 네.
1: 호프는 영화 데뷔작이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찍은 영화인데, 그러니까 그 배우로서의 처음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와, 영화에 나오는 너를 봤는데 잘하더라. 아,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영화 얘기하는 거였어요.
0: 황동혁 감독하고 이정재 씨가 그 영화를 보고 같이 얘기하는
1: 네네네.
0: 거군요.
1: 네네.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0: 재밌게 봤대요, 둘이?
1: 네.
0: 네. 그럼 여기서 재밌게 봤다고 그러지? 아, 이번 영화는 내가 볼 때 좀 문제가 좀 많은데 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0: 영화를 연출하는 사람과 또 연기하는 사람도 입장에서
1: 아, 이게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네.
0: 예, 좀 재밌더라고. 이정재 씨 같은 경우에는 총기 액션 같은 걸 많이 또 해봤기 때문에 정호연 배우가 영화에서 들었던 그 총의 무게 같은 게 또 뭐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뭐 연기 얘기하고 예, 이런 것들이 좀 재밌었습니다. 네.
1: 아니 저는 사실 저 호프에 이제 나홍진 감독하고
0: 네.
1: 정호연 배우가 출연을 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호프의 이 후기들 뭐 얘기들 기사들 이런 걸 계속 보고 있거든요, 제가.
0: 네.
1: 어? 근데 이 저 정호연 씨 그 연기가
0: 네.
1: 대사가 좀 어색하다 뭐 이런 어색하고 네. 유치하다는 그런 평들이 있던데.
0: 그거는 감독의 의도라고
1: 의도죠 확실히
0: 여러 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1: 왜냐하면
0: 구어체도 아닌 문어체도 아닌 대사를 일부러 썼다.
1: 제가 그날 정호연 씨하고 인터뷰해 보니까
0: 네.
1: 아, 이 발음도 정확하고
0: 네.
1: 그렇게 유치하고 이상하게 대사를 칠 배우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0: 근데 저는 호프의 그 대사 톤을 되게 좋아해요.
1: 아 좋아해요?
0: 네. 구어체도 아닌 문어체도 아닌 그 이상한 대사 톤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1: 예. 아무튼 호프는 지금
0: 쾌감이 있습니다.
1: 300만 돌파했다고
0: 네네네.
1: 들은 것 같은데.
0: 네. 그래서 이제는 특히 올 여름에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다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이제 순서대로 하나하나 좀 공개가 돼요.
1: 네네네.
0: 이제 호프가 지금 먼저 공개가 됐고
1: 예.
0: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스파이더맨이 개봉을 하고
1: 스파이더맨.
0: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바로 오늘 소개할 이 영화가 개봉을 하죠.
1: 놀란 감독의
0: 오디세이라는 작품입니다.
1: 크리스토퍼 놀란.
0: 네, 이게 뭐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항상 이렇게 좀 짝꿍으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를 그린 게 일리아스.
1: 네.
0: 트로이 전쟁 끝내고 집에 오는 이야기를 그린 게 오디세이아.
1: 네.
0: 네, 아주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근데 그 앞에 해당하는 일리아스의 이야기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2004년에 트로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죠.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맡은.
1: 그거 재미나게 봤는데.
0: 네. 그 트로이라는 영화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 트로이에 나레이터가 있어요. 그 영화에. 그러니까 그 영화 속 이야기의 화자.
1: 네.
0: 그 화자가 누구냐면 오디세우스였습니다.
1: 오.
0: 네. 바로 그 트로이라는 영화의 화자로 등장했던 오디세우스가 이번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에서는 주인공이 되는 거고요.
1: 그게 맷 데이먼이죠?
0: 네. 그 뒷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원래 2004년 트로이를 만들 당시에 유력한 감독으로 크리스토퍼 놀란이 원래 거론이 됐었대요.
1: 아, 트로이라는 영화에도?
0: 네. 그래서 어쩌면 그때 트로이를 놀란이 만들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연출을 하지 않았고
1: 네네.
0: 이제 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 일리아스의 그 뒤에 해당하는 오디세이아의 내용을 영화로 옮기게 됩니다.
1: 결국 집에 오는 얘기죠?
0: 네. 그러니까 이게
1: 누가 그렇게 써놨던데 맷 데이먼이 네. 집에 가는 얘기라고.
0: 맷 데이먼은 지금까지 할리우드 영화 역사상 맷 데이먼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군분투를 해왔고 본인도 고군분투를 했거든요.
1: 네네.
0: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결국 맷 데이먼 집에 가는 얘기였고요.
1: 라이언 일병 구하기.
0: 마션에서도 결국 맷 데이먼 집에 가는
1: 얘기. 화성에서 집에 가는 얘기.
0: 사실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도 집에 가고 싶어하는 맷 데이먼이 등장하는 영화였어요.
1: 아, 그러네.
0: 네. 그래서 약간 맷 데이먼은 계속해서 어쨌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거나 집으로 실제로 돌아가는 역할을 맡았는데.
1: 근데 인터스텔라에서는 그 집에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사기 쳐가지고
0: 그죠.
1: 동료들을 사지에 빠뜨리고 막 네. 아 이거.
0: 그래서 늘 그렇게 집으로 가거나 가고 싶어하는 캐릭터였는데 이번에는 역사상 집으로 돌아가기에 정말 가장 큰 모험과 고난을 겪은 주인공을 연기하게 되는 거죠.
1: 이번 제작비도 네. 엄청나게 들었다면요.
0: 근데 이게 2억 5천만 달러인가의 제작비가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개봉을 했잖아요. 북미권은.
1: 네네.
0: 개봉 열흘 만에 손익분기를 넘었다고.
1: 아 그래요?
0: 네. 개봉 열흘 만에 제작비를 이미 회수했을 만큼 이미 미국에서는 크게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에서 이제 버는 돈은 다 이제 덤으로.
1: 덤으로.
0: 네. 이제 수익이
1: 그럼 우리도 아 호프는 미국에서 언제 개봉합니까?
0: 9월에 개봉합니다.
1: 9월.
0: 네. 그래서 아마 호프는 어쩌면 한국과는 반응이 좀 다르게 북미권에서는 오히려 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또 하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얘기를 궁금해 하시

0: 텐데 오디세이가 이게 궁금해 하기에는
1: 줄거리 뻔하잖아요, 이거.
0: 그죠. 그러니까 네? 이게
1: 집에 가는 얘기인데 뭐.
0: 영화로 설명을 드리면 2004년 브래드 피트가 나온 트로이의 속편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네. 네.
0: 그 두 편의 영화가 영화적으로 관계는 없는데 이야기상으로 보면 이제 시점이 그 트로이 전쟁에서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라는 지략으로
1: 네. 네.
0: 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이제 끝내게 되잖아요. 전쟁을 끝냈는데 그리고 나서 집에 오기까지 이제 10년이 걸렸다는 게 바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 담겨 있는 내용이죠.
1: 네.
0: 그 10년의 여정에는 뭐 온갖 고난과 이게 또 신화적인 영역의 이야기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1: 거인도 만나고 뭐 네. 바다에서도 고생하고 막 네. 이런 거 아니에요.
0: 어디 또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칼립소라는 그 캐릭터한테서는 약간의 또 기억을 잃은 채
1: 네,
0: 그 섬에 오래 또 머물게 되는데 그 순간은 약간 영화 보는데 본 아이덴티티 시리즈를 보는 느낌도 있었어요.
1: 아하.
0: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맷 데이먼이 또 잠깐 영화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그 10년에 걸친 긴 여정을 2시간 52분이라는 상영 시간에 압축을 한 게 이번 오디세이라는 작품이고요.
1: 네.
0: 아 논란은 논란이더라고요.
1: 네. 놀랐어요? 영화 보고?
0: 아 이게 우리 뭐랄까요? 그냥 제가 계속 보면서 이거 배철수 음악 캠프 가서 설명해야 되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계속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런 영화 있잖아요. 아니요. 보세요.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까요? 하는 느낌이 좀 드는 이야기였고요. 아. 무엇보다 이게 확실히 시각적인 쾌감이 굉장히 큽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영화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항상 IMAX 카메라로 촬영하는 걸로 유명하지만 영화 전체 100% IMAX로 촬영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1: 아, 처음이에요, 이번에?
0: 이게 왜냐면 IMAX 카메라의 한계가 뭐냐면 일단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그리고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그 가령 덩케르크 같은 영화를 보시면
1: 네.
0: 덩케르크를 IMAX 상영관에서 만약에 보시게 되면
1: 어.
0: 어떤 장면은 화면의 위아래가 꽉 차는데 어떤 순간은 갑자기 위아래가 잘려서 또 화면이 나와요. 특히 그 배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은
1: 네.
0: 배 위에 IMAX 카메라를 싣고 촬영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1: 어허.
0: 배에서 장면들은 대부분 IMAX 카메라가 아닌 걸로 촬영했다고 그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놀란 감독의 지금까지 영화는 IMAX 중요 장면은 IMAX 장면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일반 카메라로 촬영한 어허. 분량들이 상당히 많았던 건데
1: 네.
0: 그 사이에 이제 IMAX도 카메라를 또 개조하고 개발하고 소음도 줄이고 소음이 그 배우들에 의하면 자기 코앞에서 믹서기를 돌리는 수준의 소음이 원래 낮대요. 아, IMAX 카메라가.
1: 무지하게 크군요. 소리가. 네,
0: 그래서 그러한 좀 문제들을 좀 많이 좀 개선을 해서 이번에는 100% 2시간 52분 내내 IMAX 카메라로만 찍은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영화는 IMAX 관에서
1: 그래야 되겠는데 진짜
0: 보아야 제대로
1: 보는
0: 그
1: 거죠.
0: 촬영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일반관에서 보면 사실 위아래가 잘린 영상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1: IMAX 영화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건 뭐 어떡하라는 거야 진짜.
0: 열심히 예매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또 그 IMAX 관 중에서도 위아래 사이즈가 충분히 확보된 IMAX 관은 또 많지가 않기 때문에
1: 그러네.
0: 지금 또 이미 또 치열한 예매 전쟁이
1: 거기서 보기는 네. 또 어렵네.
0: 트로이 전쟁만큼 치열한 예매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1: 그러네. 자 음악을 한 곡 들을까요?
0: 이번에도 역시 음악은 루드빅 고란손, 뭐 루드빅 괴란손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1: 네네.
0: 그 중에 Let's Go Home. 네. 그야말로 오디세우스의 마음이죠.
1: Let's Go
0: Home이라는 네. 스코어를 먼저 준비했어요.
1: 자 집으로 가자.
0: 네.
1: Let's Go Home. 네. 듣겠습니다.

0: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 중에서 Let's Go Home 들었습니다.
1: 저는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많이 좀 생각난 놀란 감독의 전작은 저는 오펜하이머였어요.
0: 오펜하이머.
1: 네, 그게 뭐냐면 어쩌면 여정만을 보면 오디세우스가 집에 돌아오는 과정에 겪는 모험과 고난 등등 이야기만 보면 어떤 의미에서 인터스텔라가 놀란 감독이 이미 한번 오디세이를 우주에서 찍어본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은 사실 있어요. 인터스텔라도 결국 긴 여정과 고난과 모험을 지나 어쨌든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남자의 이야기였으니까요.
0: 그렇죠.
1: 그런데 그런 주인공의 마음속, 가장 큰 핵심적인 테마가 무엇일까는 오펜하이머를 저는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 오펜하이머가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개발했지만 어쩌면 자신의 발명품으로 인해서 더 큰 파멸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죄책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 네. 이야기가 오펜하이머의 핵심인데 오디세우스 역시 트로이 목마라는 작전을 통해서 10년에 걸친 트로이 전쟁을 끝낸 전쟁 영웅이지만 계속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 트로이 목마라는 작전 때문에 어쩌면 우리를 지탱해온 문명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 씨앗을 내가 뿌린 걸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처음 시작하면 제우스의 법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영화에서 반복이 되거든요.
0: 네네.
1: 그게 뭐냐면 낯선 타인에게 관대하라라고 하는 그 당시 어떤 문명의 룰 같은 거죠. 신께서 변장하고 온 것일 수 있으니 낯선 자들이 오면 환대하고 잘해줘라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좀 룰이었는데 그 룰 때문에 트로이의 목마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어쩌면 문명의 토대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죄책감이 가장 핵심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오펜하이머의 마음과 오디세우스의 마음이 많이 닮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어떤 시각적인 쾌감 말고도 그럼 정서적인 깊이까지 느껴지는 아주 멋진 영화였습니다.
0: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흥행하고 있고
1: 네. 네.
0: 우리나라는 다음 주 개봉
1: 네.
0: 영화 오디세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1: 예매권 드려야 돼요.
0: 예매권이요?
1: 네. 영화

0: 오디세이 예매권을 배철수 네. 음악 캠프에서 드리는데요. 문제를 내겠습니다.
1: 모바일 예매권.
0: 네. 네.
1: 10분 선정해서 두 장씩 드릴 거예요.
0: 네. 오디세이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1: 네.
0: 어떤 전쟁을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일까요?
1: 네. 아,
0: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1: 너무 쉬운데.
0: 네.
1: 저도 맞출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예.
0: 땡땡땡의 목마라는 말로 유명한.
1: 어허.
0: 그리고 땡땡땡 전쟁의 그 땡땡땡은 뭘까요?
1: 힌트까지 주시는 거예요?
0: 네. 2004년에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제목이기도 했던
1: 어허.
0: 그 전쟁의 이름은 뭘까요?
1: 자, 아쉽다. 정답은 휴대전화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네. 길게 보내면 100원인데 길게 보내면 오답일 거예요. 자, 정답자 중에서 10분 선정해서 두 장씩 모바일 예매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그럼 음악 들으면 마치죠.
0: 사운드 트랙 마지막 트랙이고요.
1: 어.
0: 네, When I'm Home. 그러니까 아까 들려드린 게 Let's Go Home이었잖아요. 네, When I'm Home이라는 곡인데 제임스 블레이크와 트래비스 스캇이 함께한 멋진 곡입니다.
1: 네. 자, 영화 오디세이. 네. 자,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김세윤의 영화음악 고맙습니다. 오늘도.
0: 네, 고맙습니다.

0: 시각장애인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폭염의 절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 시작인데요. 남부지방은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내일도 전국이 푹푹 찌겠습니다. 현재 강원 일부만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전남 동부와 영남에는 폭염중대경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도 야외활동을 오래 하면 온열질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소나기도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내일도 오후에 중부와 경북 북부에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이 있어서 휴가지 계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레디오헤드의 키데이 앨범에서 이디어텍 들었습니다. 332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뒤늦게 읽었습니다. 배순탁 작가님 글이 기고된 2026년 서울국제도서전 인간선언 책. 와, 아저씨는 읽어보셨나요? 글이 진짜 좋더라고요. 전 다 읽었는데 다시 한번 더 읽어보려고요. 오, 와우. 지금 3329번으로 문자 보내신 분은 두고두고 읽을 만한 부류의 명작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저는 한 번밖에 안 읽었는데 어떡하죠? 저도 또 읽어야 돼요? 계획이 없는데 또 읽을. 고맙습니다. 예, 배순탁 작가를 대신해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 부산에서도 도서전을 해요? 오, 3329번으로 청해 주신 Radiohead 키데이 앨범에서 이디어텍 들었습니다. 자, 7시 36분 37분 막 지났습니다. 2870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혹시 여기가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맞나요? 90년대 초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며 처음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알게 됐는데 와, 지금 다시 들으니 감회가 새롭네요. 아, 그러면 지금 35년 만에 들으신 거예요, 방송을? 그런 거죠? 어이구, 반갑습니다. 예. 종종 오세요. 진세은 씨는 내일 신혼여행 가신다는데요. 아저씨, 저는 내일 시드니로 신혼여행 갑니다. 시드니는 20도라는데, 와, 지금 40도에 육박하는 대구에서 갈 생각하니 너무 행복합니다. 아, 대구에 계시군요. 하긴 지금 저 시드니는 겨울이니까요. 오, 근데 겨울인데 뭐 우리처럼 추운 게 아니고 20도 정도니까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잘 다녀오시고요. 예. 아, 시차가 별로 없어가지고 호주에서는 백캠 듣기 괜찮거든요. 시간 나면은 예, 백캠 들으시고 신청곡도 남기시고요. 예. 여행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 늦었지만 결혼 축하드리고요. 자, 1934번으로 청해주신 앨런 워커, 사브리나 카펀터하고 파르코가 함께합니다. On My Way.

네, 캘빈 해리스 서머 들었습니다. 허재 역시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앨런 워커 On My Way였고요. 자, 7시 45분 54초 막 지났습니다. 0723번으로 청해 주신 해리 스타일스 Falling.

0: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카베르디 모델 리슨입니다.
1: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2: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페르디.
1: 리슨이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페르디.
2: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0: 카사베르디.
3: 발효식초 광고.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727번으로 부산 락 페스티벌에 송골매와 함께 출연하는 메가데스 곡 신청합니다. 메가데스가 은퇴를 성년해서 이번이 마지막 내한 공연이기 때문에 꼭 보러 갈 예정이에요. 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부산 락 페스티벌에 안 나갑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김상범 씨, 이면동 씨도 청해 주셨네요. 메가데스의 트러스트. 자,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어릴 땐 꿈을 꾸기만 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깨달았죠. 꿈이란 혼자서 이루는 게 아니라 그 꿈을 믿어주고 알아봐주는 옆 사람들의 응원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요. 꿈을 쫓으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던 어린 소녀가 이제는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드림 헬퍼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꿈도 기꺼이 응원하겠습니다. 잠깐.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숨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 게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한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과즙 덕분에 새콤달콤한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해주는 자두 좋아하시나요?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유기산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0: 껍질째 먹으면 영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때 우리 제철 자두 즐겨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고요의 바다라고 믿었던 심해가 실은 여러 소리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중 청음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저 11,000m에서 나는 소리들을 수집했더니 수염고래가 내는 저주파 음성, 해구 근처에서 발생하는 지진이나 해저 산사태의 진동, 그리고 높은 수압을 견디며 살아가는 무척추 동물이 뭔가 열심히 갉아먹는 소리까지 담겼대요. 저 깊은 곳에서도 실제로는 생명들이 꿈틀대고 있었던 거죠. 인간에게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뿐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먹고 숨쉬고 움직이면서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27일 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존 레전드의 Deep in the Ocean Blue였습니다. 손원웅님, 바다의 깊이는 너무 놀랍습니다. 그 안에 또 다양한 소리도 있다뇨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11,000m라니 이게 좀 가늠이 안 되지 않아요? 고요의 바다라고 부르는 심해가 실은 나름의 시끌벅적한 환경이라고. 근데 우주보다도 우주보다라고 하기에는 우주의 끝을 어디로 설정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우주만큼이나 심해가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훨씬 많은 데가 심해라고 하잖아요. 일단 둘 다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깊이라는 게 있으니까 높이에서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도 심해어 공포증 있는 분들 있으신가요? 저도 심해어들의 생김새에 썩 유쾌하진 않아요. 근데 너무 무서워하는 분들은 그들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없이 살고 있다가 어딘가에서 사진이 찍혀서 인간들에게 외모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그래서 되게 못생긴 심해어들도 조금 나름 귀엽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생긴 친구들 좀 있거든요. 그중 제 최애도 있긴 해요. 아무튼 오늘은요. 좀 오프닝에서부터 제가 좀 약간 아무 말 대잔치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엉이들이랑 두 시간 내내 수다 떨면서 듣고 싶은 노래 또 실컷 듣는 날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려 있으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이번 주에 또 뭐 할 건지 또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등등등 생각나는 노래랑 같이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영화 예매권 선물이 있는데요. 엄청난 화제작입니다, 여러분.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신들과 맞서 싸우는 대서사시 오디세이아가 이번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거치면서 블록버스터로 탄생했대요. 감독이 20년 넘게 품어온 대형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8월 5일 개봉하는 영화 오디세이 총 10분께 영화 예매권 드릴 테니까 지금 문자로 성함 적어서 신청해 주십시오. 여름에 극장이 최고죠. 별밤 1, 2부는 가마치통닭, 주식회사 워키, 오뚜기 카레, 롯데렌탈, 3일제약, 음주 후엔 티맵대리,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우유 협동조합과 함께합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4: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7: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9: 지긋지긋 무조맨.
10: 티 어실 원스야.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0: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1377 누르고 3번.
0: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1: 1377 누르고 3번.
0: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폴킴이 부른 파도 듣고 오셨습니다. 강은하님이 폭염 중대 경보라니 무서운 재난 문자를 여러 번 받은 날이에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폭염 중대 경보 지금 어디 어디? 전남, 경북, 경남, 대구 지역이래요. 아이고야, 폭염 특보 중에서도 최상이라고 여러분 가급적 외출하지 마시고요. 백진화님, 거기 계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오늘 난 한창 더운 시간에 나갔더니 길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기 대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대구 내려갔던 날도 처음 폭염경보 내린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조심하십시오. 더위라는 게 그래봤자 뭐 어떻게 되겠어 하는데 그런 일들 꽤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강운성님, 대장부 오늘 정말 중요한 원격회의 연수가 있었는데 MBC 라디오 듣다가 깜빡해버렸어요.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별밤에서 선물이 왔네요.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일까요? 나쁜 날일까요? 딱 중립의 날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였는데 깜빡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연을 보낼 만큼의 여유가 있으신 것 보니까 또 얼마든지 또 해결할 만한 능력도 있으신 것 같고요. 9479님은요, 가족들과 제주도 3박 4일 여행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쉽네요. 3박 4일이 딱좀 그래요. 저도 최장이 보통 3박 4일이거든요. 살짝 아쉬운 마음이 있는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 또 막상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 더 있으면 이제 좀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러고 나면 여행의 여운도 좀 덜하고 한것 같습니다. 조심히 돌아오시고요. 노래 듣는 동안에 사연도 보내주세요. 오마이걸의 돌핀.

오마이걸의 돌핀에 이어서 0K의 오늘 발매된 솔로 정규 2집 타이틀곡이래요. Shut the Door 듣고 왔습니다. 4891님이 저는 데이식스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우리 0K 오빠가 컴백했어요. 일하면서도 계속 신곡 뮤비 보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퇴근길에 별밤에서 함께 듣고 싶어서 0K의 Shut the Door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오늘 또 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또 신청곡 보내셨을까요? 저희 별밤에서도 함께 들었습니다. 3628님 오늘 경주는 낮 최고 기온 40도 찍었다네요. 이번 주 토요일에 사무실 이전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집에서도 멀어지거든요. 자차로 34km 에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짜 더위가 아 근데 막 실제로 어때요 우리 지금? 왜 뭔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나요 사실상? 아니면 아직 기록적으로 막 신기록 수립 이 정도는 아닌 건가? 근데 저 이게 이 더위의 길이가 길어진 건가요? 뭐 기상 이변 이래가지고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몰라가지고 기상 전문 부엉이 분명히 계실 테니까. 이 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나원일님은 여기 남해 독일 마을이 보이는 펜션인데 그렇게 덥진 않네요. 하동 광양 사천 남해 투어 중. 아 근데 일단 뭔가 남해 쪽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진짜 아름답던데 제가 가보고 싶어하는 한 곳이 있는데 거기도 남해거든요. 근데 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마음을 먹어야 돼서 한 1, 2박을 할 수 있을 때 가려고 조금 쟁여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 좀 휴가 중이거나 떠나는 분들 많아지실 것 같아요. 지금도 가 계시는 분들 많은 것 같고요. 아내라님, 폭염인데 내일 제주로 휴가 가요. 원래

걷고 싶은데 무리수인가요? 뭘 하면 좋을까요? 오마이걸 노래 들으니까 돌고래를 보고 싶긴 하네요. 폭염에 상관없이 돌고래들은 뛸까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근데 제주도는 온도가 높아도 상대적으로 좀 시원한 게 있어요. 이 건물이 많이 없으니까 열이 안 막혀서 그런 거 아닐까? 나 너무 무식한 소리 계속 하고 있나? 근데 진짜 그렇거든요. 더운데 제주도 가면 더 더울 것 같은데 막상 거기서는 바람도 좀 있고 견딜 만한 더위였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걸으시는 건 어떨지 모르겠네 진짜. 그리고 와 8439님 안녕하세요 대장부왕 전에 인사드렸던 장난감 블록 녹여서 미술 작업하는 작가입니다. 소개해 주신 덕분에 힘내서 폐어때 완판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판재를 또 만들고 왔어요. 라면서 사진 보내주셨어요. 너무 멋있어요. 이분 작품 진짜. 꽤 미디어가 큰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너무 멋있어요. 한번 검색해서 나도 봐야겠다. 우리 제작진들이 성함 알수 있으면 더좀 찾아보겠습니다. 부엉이들의 이야기랑 또 신청곡이랑 더 보내주십시오. 그룹 러브의 Tongue Tied 듣고 입으로 올게요.

0: 초록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내 친구 중에는 단 한 번도 제 시간에 나온 적 없는 지각대장이 있다. 차가 막혀서 팀장님 호출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서 늦는 이유는 매번 달랐고 항상 본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걸 들어주는 것도 피곤해서 다른 친구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또 늦겠거니 하고 넘어갔다. 사무실에 1등으로 출근하고 약속 시간보다 한참 먼저 도착해서 뜨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 안 마셔도 될 커피를 마시는 한이 있어도 일찍 나가는 나로서는 그 친구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며칠 전 약속이 있어서 그날도 일찌감치 집을 나섰는데 내가 탄 버스를 다른 차가 들이받는 바람에 1시간쯤 버스에 탄 채로 갇혀 있었다. 만날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초조해서 식은땀이 났다. 그 사이사이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최대한 빨리 가겠다고 미안함을 전했지만 얼굴은 붉어지고 뭔가에 쫓기는 기분에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렇게 약속 시간보다 30분쯤 늦게 도착했는데 어이없게도 지각대장 친구는 나보다도 늦게 와서는 아무렇지 않은데 사람들과 어울렸다. 정말 세상은 넓고 사람은 다 다르다. 지각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몸소 깨달았다.

0: Don't you dare touch that dial. Because like the song says, you are out of time. You're almost there, but don't panic. There's still more music to come before you're completely engulfed in the blissful embrace of that little light you see in the distance. Soon you'll be healed, forgiven, and refreshed, free from all trauma, pain, guilt, and shame. You may even forget your own name. But before you dwell in that house forever, here's 30 minutes of easy listening to some slow tracks on 103.5 Dawn FM.
1: 마지막에 약간 뭐 어디 주파수 돌아간 건가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위켄드의 Out of Time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안녕들 한 거에는 정준형님 사연이었어요. 뭐든 일찍 해놓는 저로서는 그날 저보다 늦는 친구를 보면 어쩜 저렇게 당당하게 지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약속 시간이 지나도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 결론은 지각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며 약속 시간에 대처하는 자세도 저마다의 스타일이 있단 거였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준영님이 장기적으로 무조건 승자입니다. 저는 시간 개념이라는 게 어른이 되면서 얼마나 중요한 거였는지 어릴 때 저도 좀 개념이 없는 편이었는데 엄마나 주변의 어른들이 굉장히 잔소리를 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걸 왜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지 했는데 그건 정말 사람의 그 신뢰도에 대한 그 제일 단순한 측정도더라고요. 예. 그 아무튼 이게 습관이에요. 그 늦는 사람들은 영원히 늦더라고요. 2021님, 와 저랑 똑같으시네요. 저는 대학생인데 강의 시작 30분 전에 미리 가서 앉아 있어요. 저도 이제 좀 나이 들면서는 미리 가서 차에서 저는 그냥 혼자 있어요. 미리 들어가 있진 않아. 왜냐면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게 또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차에서 저는 그런 차에 이렇게 혼자 앉아있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들어가곤 하는데요. 이호구님이 아까 사연 들으면서 그 친구도 참 그 친구네요. 본인이 늦는 걸 아무렇지 않아 하는 정도면 말이죠. 아 근데 늦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아무렇지 않아 하면 그래도 다른 성격이 되게 좋은가 봐요. 그 친구들 무리해서 받아들여진 건데 매번 미안해하는 것도 그런대로 짜증나요. 그러니까 매번 진심을 다해서 연기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늘 늦는데 늘 막 미안해해. 그렇게 미안하면 다음에 늦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렇게 뻔뻔한 게 나 나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 저도 어릴 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기본 한 시간에 최장 두 시간까지 기다려야 됐었거든요. 그 핸드폰이 막 그렇게 상용되어 있지 않은 시절이라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때 책을 참 많이 읽었더랬죠. 정준영님께는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안녕들 한가요에서는 안녕했거나 안녕하지 못한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블록 장난감 녹여서 작업하신다는 분 성함 여기도 될 것 같은데 공적으로 공공연하게 활동하시는 분이라 그렇겠죠? 강재준 작가님인데 여러분도 검색해서 보시면 와 되게 멋있어요. 그 장르로만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태초에는 설치미술을 하신 것 같아요.

진정한 예술가들이 하는 거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설치미술. 진짜 힙하고요, 작품들이. 약간, 가면서 지금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드는. 근데 이렇게 작품을 더 많은, 현재 지금 있는 작품들도 볼수 있는 그런 혹시 링크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더 구경하고 싶어요. 아무튼, 노래 하나 들을게요. 투빅의 요즘 바쁜가 봐.

가볼까? 투빅의 요즘 바쁜가 봐 이어서 이진아와 그레이가 함께한 런 너무 좋았어요. 듣고 왔습니다. 아, 내일 제주 가신다는 분 저의 또 멋모르는 소리 듣고 아 그냥 좀 걸어볼까 하지 마세요. 지금 제주도 지금 사는 분들이 좀 정보를 2535님 제주도 사는 1인입니다. 엄청 덥고 습한 바람 장난 아닙니다. 예전 제주도가 아니랍니다. 김상민님 대장부엉 제주도민인데 엄청 덥습니다. 바람 그게 뭔가요 하셨어요. 5901님도 대장부엉님 이 열대야는 언제 끝날까요? 제주도는 언제 비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우제라도 지내고 싶답니다. 이 가뭄에 작은 위로가 될 제니의 Less Than A Lover 신청합니다. 안 되나 봐. 안 되겠다. 올림길 걷지 마세요. 아니 진짜 제주도 맞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우리의 보루인데 아 일단 노래 듣겠습니다. 제니의 Less Than A Lover.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5289님이 오늘도 햇볕이 뜨거웠지만 별밤에서 선물도 오고 우리 강아지 아들 수영장에서 더위 식혀드리고 스파 시켜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라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녹초가 된 우리 아드님 코를 고시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면서 아드님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이건 허락을 구하고 항상 제 정중하게 허락을 구하고 인별에 올리고 싶은데 하는데 아 빨리 올리세요. 빨리 허락 안 하셔도 강제로 올려버려. 너무 폭력적으로 귀엽고요. 특히 첫 번째 튜브 위에 올라타 있는 강아지 아드님의 사진은 썩소로 날리며 인간들 힘드냐? 난 신난다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그래봤자 저렇게 목욕을 당할 때 바로 두 번째 보여준 사진. 목욕을 당할 땐 저렇게 왜 털빨이 다 없어져서 왜 생쥐의 모습이 되잖아요. 강아지 고양이 다. 저렇게 초라해질 거면서 우리를 그렇게 비웃는다고요? 정말 너무 귀여우니까 빨리 올려주세요. 아 부엉이들 이야기랑 신청곡 계속 보내주시고요. 2부 마무리하면서 모노의 넌 언제나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X의 Hot Summer 들으면서 별밤 3부 왔는데요. 아, 요 노래 이기용 님이 저번 주에 알바로 갔다가 더위를 너무 많이 먹어서 얼굴 빨개지고 어지러워 큰일 날 뻔했어요.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 해결이 안 되고 어지럽더라고요. 끝나고 집에 와서 찬물로 샤워하고 선풍기 바람도 쐬면서 더위 먹은 거 해결

0: 그랬네요. FX의 핫서머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주셔서 함께 들었는데 이 노래만큼 이 도심의 더위를 잘 표현한 곡이 있을까요? 이 사운드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저는 이게 가사가 한 5할 한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켄지 가사일 거예요. 근데 와, 이 약간 너무 더워서 이 맥락이 정확히 이어지지는 않지만 뭐, 막, 뭐가 막 어지럽고, 왜, 그 본네트에서 아지랑이 피어오르고, 갈 길은 멀고, 이럴 때 하필이면 새로 깐 아스팔트 만나서 그러면 지열이 더 심한 거 아시죠? 막 그런 길을 만나고. 아, 허소영님이 밤 산책 중인데 정말 핫서머!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여름 하면 이 노래인 것 같습니다. 남은 한 시간 부엉이들이 듣고 싶은 노래, 별밤에서 나누고 싶은 얘기들로 함께 할 거예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별밤 3, 4분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환인제약,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미분당, 이카운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월요일 별밤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들 만나고 있습니다. 2996님께서요. 오늘 새벽에 일본 여행 가는 아들을 데려다주고 왔어요. 이게 뭐 별건가 싶겠지만 초등학생 때 급성 뇌종양으로 큰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아서 커가는 동안 항상 걱정 아닌 걱정을 하던 아이였거든요. 이제 성인이 되어 알바에서 모은 걸로 스스로 계획해서 다녀오겠다 하니 부모된 마음에 걱정도 되고 기특하기도 해서 글 남겨봐요. 앞으로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글 남겨도 되겠죠? 부끄러움 많은 아저씨라 라고 보내주셨는데 너 어떡하지? 부끄러움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안 돼요. 가끔 말고 자주 남기셔야 돼. 당연히 너무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세상에 그거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수술을 할 때까지 심지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끝나고 나서도 하루하루가 어떠셨을까요? 감히 헤아려지지도 않는데 그거를 그 어린 나이에 이겨낸 아드님이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도록 강하실 겁니다. 아무튼 첫 사연에 또 용기 실어드리는 의미에서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앞으로 아드님 얘기도 좋고 2996님 본인의 아주 사소한 얘기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자주 너무 부끄러우면 가끔도 좋습니다. 전해주시고요. 백진화님.

0: 책 위에 책을 쌓고 이중으로 책을 꽂아도 더 이상 자리가 없어요. 고르고 골라 산 책들이라 버릴 것도 없는데 새로 사고 싶은 책은 많아서 고민입니다. 다들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부자 돼서 엄청 큰 서재 갖고 싶어요. 무한도전 가요제에 나왔던 오대천왕 혁오 플러스 정형돈. 네, 멋진 헛간 듣고 싶어요. 자, 다들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새 책들은 금세금세 주변에 나눠줄 수가 있는데 오래된 책들이 지금 오히려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의미가 나름 있는 거죠. 못 버리겠다는 건. 그치만 내가 과연 이거를 버렸다고 해서 내가 알아챌 것이냐. 몇권 빼고는 날 모를 거거든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이 짐이라는 건다 아집이야. 그죠? 저도 고민이에요. 안규영님, 제스비의 Shut That 신청합니다. 매미 소리가 시끄러워서 귀 막고 걸어가니 초등학교 5학년 조카가 매미처럼 저렇게 치열하게 살아봤어? 하네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야, 조카분 벌써 삶을 깨닫고 말았군요. 두분 신청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대천왕의 멋진 헛간, 제스비의 Shut That.
1: 1, 2, 3, 4.

고대 천황의 멋진 헛간 이어서 제스비의 셧데 듣고 오셨습니다. 2992님 대장부왕님의 축하와 칭찬 받고 싶어서 한 줄 문자 올립니다. 한 줄이 아닌데? 저와 결혼해 30년 넘게 알뜰살뜰하게 살림한 아내 덕분에 대출금 다 갚았어요. 아내한테 고마운 마음 그리고 홀가분하게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자 강원도 속초로 보름 살기 하러 떠나는 설렘 가득한 밤입니다. 행복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진짜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세상에. 진짜. 근데 이 갚아낸 그 자체보다요. 이구구이님. 이 날에 대한 소중함을 그 간절함을 여태 잃지 않고 이 보름 살기 하러 떠나면서 축하하려는 두 분의 마음이 그게 진짜 가장 멋진 부분이에요. 저희 별밤에서도 축하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기억 만들어서 오세요. 아, 3545님께서요. 고3 딸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오늘도 어김없이 집 앞에 있는 용마산에 오릅니다. 왜 답답한지는 말 안 해도 아시죠? 제 사연 읽고 길을 전해주세요. 혹시나 힘내라고 신청곡도 틀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고3 그리고 수험생들 힘내자. 주토피아 투어 OST 샤키라의 주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오늘 이 시간만큼은요. 지금 이 신청곡 틀어드릴 텐데 그 맨날 원래 고3 힘내세요 제일 먼저고 부모님들도 힘내세요 하지만 진짜 고3 부모님들 힘내십시오. 오직 고3 부모님들만을 응원하는 그런 멘트도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내십시오. 9586님 지난 토요일에 야구 보러 처음 인천 다녀왔어요.

마구 보기 전엔 차이나타운과 개항장 거리를 둘러보고 그 사진들을 제 SNS에 업로드했습니다. 배경 음악으로 어반자카파의 뷰티풀 데이를 택했는데 알고 보니 멤버가 모두 인천 출신이시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요즘 꽂힌 곡이기도 해서 별밤에서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야야야, 요건 아주 지금 놀라운 우연이지요. 운명적으로 느껴질만 합니다. 그러면 샤키라의 주 그리고 어반자카파의 뷰티풀 데이 이어서 듣겠습니다.

샤키라의 주 이어서 어반자카파의 뷰티풀 데이 들으셨습니다. 1983님, 언니 저 휴가지만 계획이 없었는데 내일 엄마랑 커플 팔찌하러 가요. 어디로요? 어떤 거 하세요? 엄마랑 커플 팔찌는 어떤 거를 하면 되는 걸까? 또 엄마랑 뭐 하나 하면 좋겠네. 김효선님, 별밤. 중학교 때 엄마 아빠 몰래 동생이랑 별밤에 전화 연결이 됐었어요. 거실에서 한번 울린 전화를 부모님 몰래 받고 가슴 뛰며 통화했던 기억이. 저 때는 거실과 안방 전화가 서로 연결돼 있어서 늦은 밤에는 통화하기 어려웠거든요. 이나 씨가 하는 별밤도 너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야, 진짜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애기 부엉이들은 진짜, 아유, 편한 세상 살고 있는 겁니다. 밤에 전화를 하면은, 이렇게 어른들이 제 지금 안 자고, 일단 밤에 전화하는 것 자체가 혼날 일이 없고, 마루에서 전화를 들면은 내 전화를 들을 수가 있었어, 그냥. 그래가지고, 아 진짜 그러고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내 전화 다 엿들었던 거 생각이 나네. 아이고, 왜 음흉하게 듣고 계셨던 건지, 뭘. 그냥 전화하지 말라고 빨리 얘기를 하시던가. 그쵸? 아무튼. 아, 너무 추억이 떠오릅니다. 0713님은 퇴근하고 다이어트를 위해 스피닝하러 가요. 월요일이라 힘 빠지고 더워서 귀찮음이 몰려오지만 힘내서 가보려고요. 아, 이럴 때일수록 몸을 움직여줘야 됩니다. 운동을 해서 더운 것은 그냥 더위 때문에 더워서 진이 빠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몸에 남길 거거든요. 자, 그러면 3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4부에서 부엉이들 사연과 신청곡 갖고 다시 올게요.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0: 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5289님 신청곡이었고요. 3부 끝에 별밤이랑 전화 연결했었던 추억 나눠주셨던 그 얘기 때문에 집 전화 얘기했잖아요. 신순덕님은 순덕이 집입니까? 하면은 아닌데 내 집인데 하시던 우리 아버지 보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242님은 옛날에는 PC통신만 해도 집 전화가 안 돼서 엄빠한테 등짝 맞았는데 그때 생각나네요 라고. 제가 요때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아닌데 해외도 뭐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12시 넘어서 부모님들 잠들면 동생들이 이걸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신문물을 그렇게 접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안 했는데 그거 밤새도록 컴퓨터 한다고 야단을 맞아가면서도, 아, 그 뭐지? 머드 게임이었나? 그렇게 불리는 거. 그냥 막 계속 채팅으로 하는 게임? 그때 뭐 그래픽이 그렇지도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게 막 엄청 많이들 유행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4851님, 가족끼리 일을 하는 소상공인 청취자입니다. 일 시작한 지 12년 차인데, 그중 10년 동안은 출구를 찾지 못하는 미로처럼 헤매기만 하다가, 작년부터 물꼬 트인 것처럼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바쁜 게 좋다지만, 아침 9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더니 슬슬 피곤하네요. 같이 일하는 엄마랑 동생에게 너무 수고했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참,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약간 안쓰러우면서도 미소가 번져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은 12년 차인데 10년 동안 불안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바빠지신 지 2년 차. 지금부터는 이제 아무리 행복해도 몸 관리는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 앞에서는 또 장사 없습니다. 아, 근데 너무 잘된 거죠. 잘된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정민님, 저 내일 면접 보러 춘천 가요. 진짜 엄청 떨리고 내일 춘천도 덥다 그래서 걱정이에요. 대장부왕의 응원이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다비치의 너의 편이 돼줄게 신청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부엉이들의 강력한 기운이 이정민님 뒤에서 후광이 되어 드릴 겁니다.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알겠죠? 다비치의 너의 편이 돼줄게 듣고 하나 더 들을 거예요. 세븐틴의 소용돌이.

0: 다비치의 너의 편이 돼줄게 이어서 세븐틴의 소용돌이 들었습니다. 6705님, 저 세븐틴 유닛 콘서트 보러 대만 가오슝 갔다가 입국해서 집에 가는 길인데 이렇게 세븐틴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운명적인걸요. 어때요? 대만 날씨는 어땠습니까? 거기도 좀 더웠는데 제 기억에. 아무튼 뭐 더위고 뭐고 지금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9800님은요. 안녕하세요. 배달하는 부엉입니다. 이때가 조금 지치는 시간인데 매일 별밤 들으며 힘내고 있어요. 퇴근 시간인데 차가 왜 이리 없지 싶었는데 휴가 시즌이라는 걸 라디오 들으며 알게 됐네요. 그래서인가 점심때 음식 받으려고 기다리는 동안 와이셔츠 입은 어떤 분이 서류 같은 걸 들고 전력질주하는 걸 봤어요. 멀어지는 그분 뒷모습 땀으로 흥건했어요. 이 더운 날 뭐 때문에 그렇게 뛰셔야 했을까요? 이 시즌에도 등에 발에 땀나도록 일하는 모든 분들께 화이팅 응원을 드려봅니다. 응원이 필요하신 분께서 다른 사람들 응원에 또 이렇게 마음을 전해 주시다니요. 9800님이었죠? 우리 9800님이야말로 선물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남이 힘든 걸 이렇게 눈에 담는 게요. 이게 이런 게 이제 좀 저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똑같은 모습을 봐도 아무 생각이 없거나 뭐 그것도 이 나쁜 건 아니죠. 나쁜 사람이라 그게 기억에 안 남은 건 아니지만 그냥 하루 마무리해서 생각나는 장면이 이 장면이다 하는 것은 이게 타인의 힘듦이나 이렇게 뭔가 고생하고 있음에 그만큼 쓰고 있는 에너지가 마음에도 지금 많으시다는 얘기잖아요. 9800님 선물 받아주십시오. 차지연님, 긴긴 밤을 사무실에서 홀로 보내야 합니다. 도로에서 일하는 직업인데 오늘 두 타임을 근무하게 되어 오후 2시에 출근해서 내일 아침 6시에 퇴근합니다. 어머, 퇴근까지 아직 한참 남았네요. 거기다가 밤만 되면 어쩜 이리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지. 오늘 밤 뱃속을 비우며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뱃속을 비우며요? 왜요? 채우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정이면은. 저도 밤에 식욕이 올라오는 스타일이긴 한데 저야 그러고 좀 이따 자니까 안 좋은 거지만 지연님은 밤에 열량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도로에서 일하신다니 열대야가 오면은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아무튼 지연님에게도 선물을 아니 드릴 수가 없군요. 지금 이 시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저곳 부엉이들의 소식 듣는데 여름이구나 싶으면서도 휴가철인 것 같지만 여전히 이렇게 열일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 밤입니다. 오늘 별밤도 같이 마무리하러 가볼까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안녕하세요.

0: B&B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27일 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요고님께서 이미 퇴근한 사람도 응원해줘요 하시는데, 아 그래도 드릴 수 있는 응원 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열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아무래도 조금은 더 드릴 수밖에 없는 저의 솔직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도 시원한 데에 있는 분들까지도 뭐 약은 많으니까. 그런데 더운데 막 밖에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은 진짜 어떻게 해서든 에너지를 드리고 싶어요. 655님 응원합니다. 4851님 스트릿 출신 우리 왕 고양이 메리. 저희 집 식구가 된 지도 1년이 넘었는데요. 간식 먹고 에어컨 풀 가동 중인 시원한 집이 마음에 드는지 코까지 잡고 잠드셨어요. 크러쉬 피처링 자이언트 잘자 신청합니다. 라면서 너무나 귀여운 고양이 사진 보내주셨는데 진짜 특이하네요. 눈 가리고 자는 건 고양이들 흔한 포즈거든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손을 수직으로 세워가지고 입이랑 코랑 미간을 싹 가리고 있어요. 근데 이 코트가 길 출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명품 코트 느낌이 나는 게 믹스인 것 같기도 해요. 다음에는 좀 깨어있는 사진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보고 싶네요. 자, 오늘 끝곡으로 크러쉬 피처링 자이언티의 잘자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어릴 땐 꿈을 꾸기만 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깨달았죠. 꿈이란 혼자서 이루는 게 아니라 그 꿈을 믿어주고 알아봐주는 옆 사람들의 응원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요. 꿈을 쫓으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던 어린 소녀가 이제는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드림 헬퍼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꿈도 기꺼이 응원하겠습니다. 잠깐.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한입 베어불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과즙 덕분에 새콤달콤한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해주는 자두 좋아하시나요?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유기산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자외선에 지친 피부 건강도 돕고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과식하면 안 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개 정도만 즐겨주세요. 잘 익은 자두 냉장 보관하시고요. 먹기 직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영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때 우리 제철 자두 즐겨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사셨어요? 기분이 영 꽝일 때 우리는 괜히 지갑을 열게 되죠. 타는 속까지 식혀줄 시원한 라떼 한 잔. 스트레스 싹 날려줄 뽀각뽀각 키캡 하나. 표지가 예뻐서 펼쳐보지 않아도 만족스러운 책 한 권. 어제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나의 기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계획 없이 쓰는 돈이 마냥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행복해졌다면 그게 또 꼭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주말 영수증, 거기엔 어떤 기분들이 찍혀있는지 알려주세요.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최유정입니다.

친한 친구 방송반 7월 27일 월요일 방송으로 시작했고요. 첫 곡은요. 치즈의 오늘의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친방의 스페셜 DJ 댕디 가수 최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지금 산삼파워님께서 댕디 리듬 잘 탄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보이는

0: 라디오로 보시면요, 제가 나오는 노래 리듬도 타고 팝핀도 하고 이런저런 모습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놀러오세요. 심준희님, 댕디 머리 바뀐 거 찰떡이네요. 진심 복실복실한 강아지 같아요. 라고 나름 그 붙임머리를 제거하면서 약간의 머리 기장이 짧아짐으로 인하여 약간 으른 여자 냄새가 날까 했는데 결국 전 복실복실한 강아지를 또 오늘도 들었네요. 준희님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장혜민님, 어머 댕디 너무 귀여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귀여워요? 어떻게 뭐 키워? 키울래요? 으이그 바로 데려가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들 주말 잘 보내고 오셨죠? 우리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혹은 또 홧김에 기분 전환을 위해 계획 없이 쓰는 돈이 건강한 소비 습관이 아니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지만요, 그래도요, 가끔 이런 지출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또 내가 행복해지려고 돈을 버는 거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말에 어디에 돈을 썼을까? 저는 어디에 썼을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집에 필요한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소파를 새로 샀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구조가 바뀌게 돼서 그 빈 공간을 또 제가 또 맥시멀리스트여가지고 또 채우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거를 또 그렇게 소비를 했다. 그리고 또 어제는 로제 불닭 무슨 뭐가 먹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해먹으려고 장을 봤어요. 근데 요즘 장 보는 거 왜 이렇게 장만 봐도 비싸? 그 한 7만원 나왔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잠깐만 이거 한 끼 먹는데 내가 이만큼 사도 돼? 괜찮아, 다음에 또 다른 거 해먹으면 되지 하면서 좀 이렇게 여러 두루두루 샀는데, 역시 소비는 약간 살 때는 약간 괜찮은가 싶지만 결국 그 내가 소비한 무언가를 보면 그렇게 짜릿하고 막 몇 주 몇 달까지도 기분 전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뉴 네일 아트까지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분이 손톱 볼 때마다 귀여워 이러면서 기분 좋더라고요. 네, 이런 또 효과가 있다 말씀드리고, 6116님이 댕디 손톱 자랑해주세요. 아유, 내가 또 바로 얘기해버렸어 지금. 이거 보이시죠? 네, 이번에는 제가 손톱이 부러진 관계로 짧은 손톱으로 바짝 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 유행인 스팽글 포인트까지 줬습니다, 여러분. 뭔가 고민된다 하실 때 한번 추천드려요. 또 여름이니까 스팽글까지 말씀드리고요. 2039님이 저는 주말에 옷을 제가 산 건 아니고 엄마가 사줬어요. 엄마가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엄마랑 데이트하는 거 진짜 짱! 맞아, 엄마랑 데이트하는 거 너무 좋죠. 제가 최근에도 SNS에서 그 엄마를 오래도록 보존하고 싶다라는 그런 글을 봤는데요. 댓글에 딸내미들이 내 단짝 친구 엄마라면서 그렇게 효녀들이 많아 이 세상에. 나도 분발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또 했고, 5290님은 유댕 반가워요. 제 주말 영수증은 막내딸을 위한 미용실 결제요. 단발병이 와서 레이어드 단발과 염색 해줬어요. 제 속은 쓰리지만 딸내미 광대는 승천. 제가 돈 버는 이유는 딸내미 행복을 위한 것도 있으니 이 정도 소비는 괜찮죠? 보내주셨네요. 요 앞에 읽었던 문자와 그 모녀 관계 아니시죠? 엄마랑 딸이랑 데이트하고 괜히 네, 또 한번 엮어보고요. 너무 좋죠. 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주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딸내미를 위한 돈을 벌어가지고 또 딸내미 이렇게 해줬을 때 엄마 진짜 너무 좋아, 우리 엄마 최고야,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또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네, 현명한 소비셨다 말씀드리고, 자 계속해서 오늘도 친친방은 생방송 중입니다.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지난 주말 이야기도 좋고요, 또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질문도 환영합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 무료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려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그리고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광고 한번 가볼까요? 친친방과 함께하는 광고주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3일 제약,
1: 해리즈 하보해, 공무원 시험 합격 해커스, 음주엔 티맵 대리, 미분당, GS건설, 환인제약, 경기도청. 이상 출석 체크 완료!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 어실 원스야.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봅니다. 하루 언박싱! 정예림님이요. 댕디, 저 방학인데 여름 방과후 수업 때문에 더운데도 학교에 나가고 있어요. 내일도 학교에 가야 하는데 잘 일어나서 학교에서 수업 잘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보내주셨네요. 여름에 학교 나가는 거 쉽지 않죠. 그 이제 익숙한 등교길이 유난히 더 길게만 느껴지고 막 그런 거 저도 너무 압니다. 그치만 또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집에서 수박을 이제 썰어가지고 이제 통에다가 담아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고 그러면 뭔가 원래 다니던 매일 가던 그 교실이 괜히 좀 특별하게 뭔가 소풍 온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느낌 한번 추천드려요. 맛있는 과일 싸가서 나눠 먹기? 그럼 또 다른 추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예림님 아자아자 화이팅. 내일 안전히 잘 등교하시고요. 7553님 저는 오늘 오랜만에 쇼핑을 하고 왔어요. 오, 금요일에 유정언니 보러 팬사인회에 가는데 언니한테 잘 보이려고 옷을 잔뜩 샀습니다. 예쁘게 하고 가야죠. 옷장에 옷이 충분히 많은데 왜 막상 입을 옷은 없을까요? 유정언니도 공감하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너무 공감해요. 왜 이래? 진짜 옷을 사도 끝이 없어. 어쩜 좋아. 맨날 입을 옷이 없어요. 제가 오늘도 옷을 거의 한 3, 40분 고른 것 같아요. 뭐 입어야 될지. 근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입었던 것도 입었어요. 그 입는 것만 계속 입는 것 같아. 희한하게. 그러니까 계속 사지. 저도 너무 공감하고 오늘 저도 쇼핑을 하려고 그 매장을 싹 갔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일단 제 자신을 못 믿어가지고요. 한 번 더 고민하고 사야지 하고 나왔어요. 어떤 예쁜 옷 입고 올지 기대해볼게요. 곧 만나요. 4354님 오늘 건강검진 하고 왔어요. 사실 좀 긴장했는데 검사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온다네요. 행운의 의미로 위키미키의 스테이 윗 미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건강검진 아이고 잘했다. 4354님 너무 잘하셨어요. 병원이랑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 들수록 더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이제 주변 인생 선배님들께서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저도 자극을 좀 받네요. 네, 저도 한 3, 4년 전에 마지막을 받았던 것 같은데 부디 결과가 네, 좋게 잘 나오기를 기도할게요. 네, 그리고 저희 노래까지 또 여름

노래 Stay With Me 듣고 싶다고 알겠습니다. 자,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가겠습니다. 우리 4354님의 신청곡 위킴키의 Stay With Me.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4354님의 신청곡 위키미키의 Stay With Me 듣고 왔습니다. 김다미님이요. 와, 이 노래 너무 오랜만인데. 저 지금 19살로 돌아갔어요. 제 학창 시절과 20대는 댕디로 가득해서 너무 행복해요. 보내주셨어요. 지금 이 이름을 보니까 제가 아는 분 같아요. 저도 이제 10년이 되면서 데뷔한 지 10년이 되면서 좀 오래 본 팬분들을 보면은 뭔가 되게 팬과 가수 이상의 어떤 뭔가가 느껴져요. 같이 이제 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되게 응원하는 마음, 또 더 아끼는 마음이 많이 드네요. 네, 저도 방금 노래 듣는데 추억여행 제대로 했습니다. 우리 다미 씨도 그랬길 바라고요. 자, 하루 언박싱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식품에서 36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 드립니다. 자, 그러면

0: 는 실시간 문자 한번 또 만나봐야죠. 박배성 님이 댕디 오늘의 추금이 뭔가요?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이제 붙임머리 제거를 하면서 약간 머리에 볼륨감을 더 주면서 너무 볼륨이 있었는데 약간 방금 조금 사자 같았다. 네,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약간 어른 여자 하고 싶었는데 약간 실패한 것 같아요. 앞서 오프닝쯤에 이제 또 저한테 복슬복슬 강아지라고 얘기를 또 들었기 때문에 완벽히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네, 그리고 3609님 댕디 머리 한쪽 귀 뒤로 넘겨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른 여자 완성. 아 진짜 나 어른 여자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넘겨 그냥. 어떻게 왼쪽 이렇게 넘겨? 어때요? 저 어른 여자 같아요? 나도 어른 여자 하고 싶다. 어떤데 어떤데.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시죠?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김바다님, 최유정씨 오늘 여자의 악마 인정해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포즈 한번 해주세요. 해주셨는데 뭐하지? 어떻게 이렇게 귀도 넘겼겠다. 약간 왼쪽 얼굴. 전 또 외널사기 때문에 약간 왼쪽 얼굴 이렇게 싹. 어떻게 뭐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좋은 하루 보냈고? 잘 잘 거지? 무슨 말이야? 잘 잘 거지? 네, 이렇게 어른 여자 실패. 6486님. 댕디는 그래도 기억력 좋잖아요. 전 지난주 기억도 잘 안 나요. 요즘에는 폰으로 다 메모해놔서 아이디 비번 이런 거 폰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댕디는 아이디 비번 잘 기억하세요? 어우 전혀 못해요. 진짜 미치겠어요. 그래서 그 로그인할 때 열쇠 모양 누르면 그 자동 저장되는 그거 뭔지 아세요? 자동으로 해주는 거? 근데 그게 왜 틀리는지 모르겠어. 분명 저장이 됐을 거라서 그걸 믿고 나는 다시 로그인을 하는데 틀렸대요 계속.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부터는 메모를 해두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핸드폰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근데 누구나 폰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네, 김선희님. 댕댕이도 어른이 있잖아요. 어른 여자 댕댕이. 이거 조금 마음에 드는데 어른 여자 댕댕이 좀 마음에 들어요. 약간 위로가 좀 된다. 위로가 돼. 막 이래. 어른 여자 댕댕이 키워드 하나 네 제가 좀 가져갈게요. 감사합니다 선희님. 9629님 와 최어른이라고 제가 또 최콩알이라는 별명이 또 있는데 최어른이라고 또 키워드를 붙여주신 것 같아요. 가끔 한번 사용해 볼게요. 최어른 좋습니다. 유화승님은 댕디 지난 주말은 토요일이 중복이라서 저는 삼계탕 먹었는데 유정님은 삼계탕 먹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삼계탕은 먹지 못했는데요. 제가 이제 뉴 네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 네일아트 해주시는 언니가 저랑 10년 봤어요. 이제 아이오아이 데뷔할 때 그때 이제 샵에서 만난 이제 언니인데 좀 많이 친해졌거든요. 아무래도 10년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제가 간 날 그 전복죽을 끓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에 담아서 이제 아버지가 보내주신 김치랑 언니가 한 뭐 겉절이 같은 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챙겨줬더라고요. 집에 가서 먹으라고. 그래서 언니 덕분에 네 샤라웃 하겠습니다. 하늘 언니. 네 내일 하늘. 하늘 언니. 네. 덕분에 네 아주 몸보신 제대로 중복 잘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감사 인사 드리고요. 문자 주신 분들도 모두 모두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오늘의 전학생이죠. 루네이트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환영 인사와 질문들 요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킥플립의 처음 불러보는 노래 그리고 투어스의 헤이 헤이!
1: 그러니까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게 뒷문인데?
1: 뒷문이구나.
0: 콩아리의 학교에 K-POP 루키의 등장이라 호기롭게 뒷문을 활짝 열고 들어온 전학생 모셔봅니다. 신발끈 꽉 묶고 다시 나타난 청춘의 대표 아이콘 루네이트 어서오세요.
2: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러비더스 안녕하세요 루네이트입니다.
0: 루네이트 환영합니다. 그러면 각자 소개도 한번 가볼게요. 근데 우리 자기소개는 반말로 해볼 건데요. 네, 오늘 어떤 친구가 되어줄 건지 한마디씩 이제 붙여서 소개를 해주면 돼. 얘들아, 알겠지? 좋다. 그래, 그래, 좋다. 좋아, 좋아. 그러면 우리 리더 진수부터 한번 가볼게.
2: 안녕. 나는 너희들의 삶에 자유를 찾아줄 친구가 되어줄 진수라고 해. 잘 부탁해. 반가워, 진수.
0: 좋아요.
4: 나는 너희들 일본 선생님 돼줄게. 유마입니다. 유마야.
0: 좋아 좋아.
5: 안녕. 나는 너희들이 추울 때 겉옷을 덮어줄 수 있는 따뜻한 친구가 되어줄게.
6: 괜찮아, 더워.
2: 땀 냄새 좀 날 것 같아.
0: 카엘이야. 좋아요. 그리고 오케이.
7: 안녕. 나는 웃는 게 예쁜 타쿠마라고 해. 잘 부탁해.
6: 고마워. 안녕. 너희들의 미소를 찾아줄 준호라고 해.
0: 준우.
8: 예쁘다. 안녕, 너희들과 같이 함께 축구를 할 이안이라고 해.
6: 괜찮아.
8: 잘 부탁해.
0: 축구해주는 친구 좋다. 여러분, 아니, 다들 반가워. 반가워. 근데 우리는 사실 친구이기 전에 또 같은 회사 식구잖아. 그치. 또 이걸 내가 안 물어볼 수가 없다고. 평소에 너희에게 나는 어떤 친구였는지 물어보고 싶어.
1: 정말 좋은.
0: 혹시 추운 거 아니지?
1: 아니야. 겉옷 좀 있어?
0: 겉옷 덮어주면 될 것 같아, 카엘이가.
5: 어떤 친구였냐면 일단 굉장히 나보다 더 따뜻한 그런 친구.
6: 왜 너의 빗대?
0: 너가 따뜻한 친구인데 너보다도 더 따뜻하다.
5: 그럼 그럼. 나보다 더 따뜻하고 우리보다 웃는 것도 훨씬 더 이쁘고 그런 아주 밝은
6: 천사 같은
5: 않을까, 천사 같은 친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0: 너 진짜 따뜻하긴 하다.
5: 그럼 그럼.
0: 온도가 높다. 고마워 얘들아. 자, 이제 루네이트 친구들과 반말은 여기까지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네. 이제 편하게 환영 문자를 또 먼저 만나봐야죠. 우리 진수 씨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 남매지호님께서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선배가 제일 좋은 선배라던데 댕디는 루네이트 멤버들이 순살치킨에 우동살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사줬나요? 제시맹. 근데 먹고 싶은 건 맨날 바뀌니까 혹시 멤버들 요즘 또 푹 빠진 음식 업데이트 됐으면 이 자리에서 속닥속닥 말해주세요.
0: 좋다 좋다. 일단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화이팅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간식을 조그맣게 이렇게 사갔는데 이제 뭘 좋아하는지 내가 모르니까 검색했어요. 그래서 그 트리 위키 그 트리 키위에 나와 있는 정보를 한 명 한 명 다 읽어가지고 좀 이렇게 감동이었네. 해서 사다 줬어요. 또 잘 먹어야 되니까.
8: 와, 근데 여기 순살치킨에 우동살이라고 했는데 피자까지 사줬습니다.
6: 맞습니다.
2: 엄청 많이 사줬어요.
6: 기가 막힌.
0: 또 피자도 챙겨주는 거예요?
8: 네, 그렇죠.
0: 고마워.
5: 진짜 감동이었는데.
0: 그리고 또 푹 빠진 음식 업데이트 된 거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새로 생긴 거 있나요, 멤버들?
5: 요즘엔 또 준우가 새우장에 빠져가지고요. 뭐만 하면 새우장 먹자고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9: 이제는 새우장. 새우장도 좋은데 지금 활동 중이라 바빠서 차 안에서 새우장을 못 먹으니까.
0: 그죠.
9: 요즘은 약간 그래도 뭔가 햄버거? 근데 약간 햄버거인데 약간 촉촉한 햄버거를 좀 좋아하는 느낌.
0: 촉촉한 햄버거. 안 뻑뻑한.
9: 약간 물기 살짝 있는.
0: 촉촉한 햄버거 물기가 살짝 있는 어떤 물기일까요?
6: 약간 기름기가 아니에요?
9: 기름기야. 그 패티랑 거. 약간 그 야채랑 그 소스가 살짝 좀 약간 잘 어우러지게 있으면 그게 한 입에 물어 쫙 나오는 그 느낌.
6: 채수가 나오는
9: 육즙도 나오고 약간 한 번에 쫙 나온 느낌 있단 말이지.
5: 너 중에 역시 준호.
0: 좋다 좋다. 맛잘알이다. 또 말씀드리고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님 그 문자 한번 카엘 씨 읽어주세요.
5: 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카엘님 드라마 김부장 너무 잘 봤어요. 솔직히 그 전

0: 지금까지 카일님도 루네이트도 몰랐는데 너무 잘생겨서 찾아보고 루네이트 노래도 찾아듣게 되고 이렇게 라디오 댓글까지 남기게 됐습니다. 드라마 끝나고 소지섭님이 배우들이랑 스태프들한테 금, 골드를 선물했다던데 카일님도 받으셨나요? 촬영 너무 고생 많았고 활동 끝까지 잘 지켜볼게요. 루네이트 파이팅!
1: 장 본인에게 이제 문자를 한번
0: 너무
1: 이렇게
0: 감사하네요.
1: 해봤는데 어때요? 어때요?
0: 솔직히 너무 이렇게 댓글까지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솔직히 영광이고 아직까지 믿기지 않습니다.
1: 저희 엄마도 집에서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드라마를.
0: 네.
1: 근데 딱 카일 씨가 나올 타이밍에 제가 엄마, 저 친구 우리 회사야.
0: 아유,
1: 잘생겼지?
0: 감사합니다.
1: 이러면서 아,
0: 부끄럽네요.
1: 그 친구 맞네 맞네. 지금 보니까 또그 화면에서 보니까 또 다른가 봐요.
0: 아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1: 그래서
0: 다르다.
1: 맞아 맞아. 그래서 겐실이 또 뿌듯했고, 그리고 골드 혹시 받았나요? 물어보시는데.
0: 제가 생각했을 때 선배님께서 이제 마지막 씬 촬영 끝나고 거기 계신 분들한테 다 드렸던 것 같은데 스태프분들은
1: 아,
0: 항상
1: 그치 그치
0: 계시니까요.
1: 맞죠.
0: 제가 이제 막차할 때는 제가 없었어가지고
1: 오, 그럴 수 있죠.
0: 저는 아마 저희 회사로 전달을 해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1: 네네.
0: 저는 그때 없어서 직접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1: 그러면 어땠어요? 촬영할 때 선배님이랑 호흡이 어땠나요? 잘 챙겨주셨나요?
0: 솔직히 금이랑은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값진 시간이었죠. 그게 정말 제 인생에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었는데 막상 선배님이랑 호흡도 하고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선배님과 함께 있으면 꿈꾸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로.
1: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또 드라마 속 대사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때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죠? 네, 아주 가슴과 얼굴이 뜨거워진다. 그러면은 멤버들 중에 민지 역할을 해줄 멤버가
2: 제가
1: 필요한데.
2: 사실 형하고
1: 네.
2: 한번 연습한 적
1: 아,
2: 있어가지고
1: 진짜?
2: 네,
1: 리딩을 또 해줬구나, 같이.
2: 또 찍고 다음날 언제 또 제가 한번 저희끼리 논적 있어가지고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은 준우 씨가 민지 역할 해주시고요. 새우장을 좋아하는 민지 씨. 자, 준비되셨나요?
0: 네.
1: 자, 그럼 가볼게요. 레디, 액션!
0: 아, 체육복 그냥 자리에 놓고 가도 되는데.
3: 어?
0: 나 찾았다며.
3: 아, 고맙다고 말해주려고.
0: 말로만?
3: 그럼 이거라도.
0: 야, 내가 애냐? 딸기 우유를 먹게.
1: 목소리 너무 좋다. 민지도 나문이도 둘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
4: 자, 잘못됐어.
1: 네, 지금 잘못됐나요? 네. 자, 지금 문님이 너무 귀여운데 크크크크크 보내줬어요. 아, 너무 좋다. 민지 씨. 아, 민지 씨래. 준우 씨. 준우 씨.
2: 네.
1: 그때 읽을 때도 이렇게 읽어줬어요?
2: 아니요, 그때는 제 목소리로
1: 아,
2: 그냥.
1: 그랬어요?
2: 네.
1: 오늘 특별한 이벤트. 두 분의 호흡 너무 좋네요.
2: 아, 감사합니다.
1: 어디선가 볼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7044님도 민지 변성기 왔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2: 지금 왔습니다.
1: 변성기가 왔다. 네. 그리고 2381님. 잠깐만요. 준우 오빠 옷을 도대체 어떻게 입으신 거예요? 완전 패셔니스타 같네 보내주셨네요. 옷 설명 한번 해주세요.
2: 아, 이게 사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춤 추시는 분들
1: 그쵸,
2: 보면은
1: 그쵸.
2: 가끔 이렇게 옷에 후드티 같은 걸 이렇게 어깨 걸치시고 춤 추시는 게좀 스타일인데
1: 네.
2: 저희가 이번에 팬사인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팬분들이 저한테 옷을 왜다안 입었을까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1: 네.
2: 많아서 제가 이거 스타일이니까 그만 물어봐 줄래라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1: 아, 그런 얘기가 또
2: 네.
1: 에피소드가 있었구나.
2: 네네.
1: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한쪽은 좀 시원하게 한번 이렇게 싹 이렇게 몸 라인 여기 좀 보이게 떨어지는 느낌 해가지고 조금 패션이 스타 같은 느낌으로
0: 멋있다요.
1: 입어줬다. 네, 좋습니다. 자, 요렇게 어떤 문자든 바로바로 소개해드리니까요. 루네이트에게 궁금한 질문, 원하는 요청.

0: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 어디로 보낼까요, 이한 씨?
1: 네, 문자 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전학생이 들고 온 소식도 소개해볼게요. 루네이트가 미니 4집 오프 더 그리드를 발매했습니다. 자, 10개월 만에 컴백이죠. 이번 앨범 소개부터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2: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2: 이번에 10개월 만에 돌아왔는데요. 정해진 기준과 틀을 벗어나 저희만의 출발선은 새롭게 그리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프 더 그리드 전 4곡 수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오, 자, 잘한다. 박수!
3: 아, 우리 잘한다.
0: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러면은 이어서 타이틀곡 스니커즈 소개도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1: 네, 타이틀곡 스니커즈는요. 저희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넘치는 가사와 뭐였죠 또?
4: 자유로운 무대.
1: 아, 자유로운 무대 어우러지면 또 시원하게 터지는 후렴은 그렇지. 청량한 해방감과 강한 중독성이 이 곡의 매력을 한층 더 극대화시켰습니다.
2: 아, 그렇지, 그렇지.
0: 잘했다. 너무 잘했다. 맞아요. 진짜 여름에 아주 찰떡콩떡인 청량한 무드로 돌아왔잖아요. 그 전 앨범하고는 컨셉도 좀 많이 다른데 그 이번 노래에서 가장 신경 쓴 포인트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각자 어떤 건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5: 일단 저는 미소를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0: 미소.
5: 네. 왜냐하면 저희가 또 데뷔 때 좀 청량적인 무대를 했었는데
0: 그쵸.
5: 그때는 좀 억지로 약간 웃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0: 이쁘게 웃으려고. 있으니까.
5: 네, 긴장도 하고 이쁘게 웃어야 되고 카메라에 약간 어떻게 나올지도 막 걱정되고 하니까 일부러 막 어떤 거 막 여기 경련도 일어나고 네네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되겠다 하고 웃는 걸 되게 많이 연습을 했는데 그 연습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무대에서 행복해서 자연스럽게 나온 웃음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아,
6: 좋은데요?
0: 제가 그래서 느꼈나 봐요. 제가 아까 잠깐 노래 나갈 때 멤버들한테 멤버들 웃는 게 너무 예쁘더라 이번 무대 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딱 이렇게 느껴졌나 보다.
5: 아, 감사합니다.
0: 그러면 카이씨 혹시 예전 미소와 이번 활동 미소 비교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2: 와?
5: 네. 예전 미소는
0: 네.
6: 뭔가 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꾸미고 뭔가 정해진 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진짜 많았는데
0: 그럴 수 있죠.
6: 이번에는 그냥 제작할 때부터 다 내려놨어요. 모든 거야.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그냥 재밌게 하자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아까 형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좋은 뭔가 방향으로 가서 표정도 더 자연스러워지고 뭔가 그냥 좀 더 편하게 무대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좀 발전하는 부분.
0: 오, 근데 제가 이제 컴백 전에 같이 챌린지 촬영하면서 머리색 너무 예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너무 찰떡이고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뭔가 그 느낌이 저도 느껴졌어요. 쿠마 씨가 뭔가 무대 위에서 좀 전보다 덜 긴장하고 조금 여유가 나오는 느낌?
6: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6: 저는 칭찬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가지고
0: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6: 감사합니다.
0: 너무 너무 좋다. 또 혹시 한 명 더 있나요? 신경 쓴 포인트?
7: 아, 이게 또 저희가 이번에 자유로운 거를 되게 추구했는데 네. 약간 모순이긴 한데 그 속에서도 저희가 사실 합을 맞추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0: 오, 네네네.
7: 그래서 저희가 이 자유롭게 하면서 합까지 맞추는 걸 하기 위해서 사실 이건 시간이 답인 것 같다 해서 네. 그냥 최대한 시간을 오래 들여서 공을 들여서 자유롭게 다 하고 합이 맞을 때까지 그냥 해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던
0: 그러니까.
7: 그래서 좀 합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0: 합을 정말 꼭 맞춰야 되긴 하겠더라고요. 우리 준우 씨가 진수 씨를 번쩍 이렇게 펄쩍 뛰어서 앉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무대 위에서.
8: 그쵸. 네. 와, 오늘 한 6번 들었던 것 같은데.
7: 와, 그치.
0: 와, 네. 많이 했네. 근데 진짜 한 번에 착 감기는 게 아, 연습 정말 많이 했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정말로.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 도착했거든요. 준우야 사랑해님이 준우랑 이안이랑 타쿠마 셋이 안무 만들 때 있었던 재밌는 비하인드 있나요? 보내주셨는데 세 분이 안무 제작에 참여를 또 하셨구나.
9: 네, 맞습니다.
0: 오,

0: 후렴 포인트 안무를 만들었죠.
1: 아, 후렴 포인트 안무. 네네. 그 어떤 부분, 어떤 느낌이죠?
0: 어, 약간
1: 네, 살짝
2: 스니커즈면은 저희가 후렴 때 발을 한번 가리키고 이렇게 돌거든요.
1: 어, 네네네.
2: 이 부분도 저희가 만들었고요.
1: 어, 네네.
2: 그리고 신발 이렇게 터는 것도 어, 저희가 네. 또 만들었고요.
1: 이야.
2: 또 마지막에 발을 이렇게 돌려서 한번 탁 하고 이 신발을 자랑하는 것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1: 오.
2: 네.
1: 딱 포인트 되는 부분 너무 잘 짚어서 만들었다.
0: 오,
1: 역시 역시 네 다재다능하다.
0: 야.
1: 그러면 혹시 제작할 때 그 비하인드 있어요? 만들 때 어떻게 하다가 뭔가 재밌게 나왔나 뭐 이런 거?
3: 어, 그 비하인드라고 하면
1: 네.
3: 처음에는 막 어렵게 시작했는데 뭔가 좀 잘 돼야 되니까 그만큼 뭔가 힘을 좀 많이 줘서 했는데
1: 네.
3: 안 돼서 좀 뭔가 쉬고 있었어요.
1: 네.
3: 그냥 놀면서. 근데 거기서 나왔던 게 이거 어때 하면서 그냥 심플하게
1: 심플하게 심플하게 오 아 그 네, 멈춰서 아
3: 이게 약간 좀 캐치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0: 어떻게 이게 뭔가 끝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1: 약간 아 진짜 아이디어는 마음 편하게 막 장난칠 때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4: 맞아요.
1: 여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구나.
3: 네. 셋이 빈빈 돌아가는 게 너무 웃겼어요.
1: 저는. 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뭔가 정지해서 같이 움직이는 느낌.
5: 맞아요, 맞아요.
6: 귀엽다.
1: 그거 무대에서 보니까 진짜 같더라고. 진짜 갑자기 이렇게 멈춘 것 같더라고.
0: 다행히 말씀하셨습니다.
1: 역시 합에 신경 많이 썼다. 또 말씀드리고 또 신곡 활동하면서 팬 콘서트 준비도 하고 계시잖아요.
4: 맞습니다.
1: 네, 너무 바쁠 것 같은데 컨디션 어때요, 다들?
5: 아, 아주 괜찮습니다.
6: 너무 좋죠.
1: 너무 괜찮아. 어, 지금 준우 씨 미간이 말해주고 있어. 와. 너무 좋대요.
5: 너무 좋죠.
1: 네,
5: 파이팅.
1: 너무 네. 좋아, 너무 좋아. 진짜 괜찮죠,
6: 그럼요,
1: 여러분?
6: 그럼요, 물론이죠.
1: 네, 건강 잘 챙겨야 됩니다.
0: 네네.
1: 그러면은 첫 번째 팬 콘서트예요. 심지어 직접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7: 네, 2026년 8월 8일 오후 5시 ES24 라이브홀에서 진행되는 루네이트의 오프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1: 네, 좋습니다. 웅장하다. 빰빰 빠라밤 웅장하고.
0: 기가 막히다.
1: 그럼. 이 콘서트가요 주목을 받는 이유가 또 있어요, 여러분. 바로 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6: 예.
1: 와, 진짜. 아니 근데 이게 멤버들이 예전부터 생각해 온 거라고.
5: 맞습니다.
0: 맞죠, 맞죠.
1: 오,
5: 저희가
1: 진짜?
5: 옛날부터 네. 장난반 진단반으로 그냥 콘서트를 처음에 열면 무료로 하면 어떨까 이거를 계속 저희끼리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저희 유튜브로 막 작건 찍고 할 때도 이걸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이게 반영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또 무료로 열게 되었습니다.
1: 팬들이 너무 감동했을 것 같아요.
5: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1: 네. 저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그냥 그 시간을 써주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인데
0: 맞죠.
1: 그런 느낌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너무너무 잘했다.
5: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잘했다. 그리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님이 루네이트 팬콘 스포 하나만 해주세요 보내주셨어요.
0: 와.
1: 어떻게 스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0: 살짝 해보자면
1: 네.
0: 러베이트가 못 보셨을 안무도 새롭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과연 하늘까?
1: 하늘까?
0: 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1: 아니면은 포즈 되는 그 아 스포 되는 포즈 하나
3: 각자 하나씩
1: 어때요?
5: 각자 하나씩 하면 너무 스포니까
0: 아 근데 모르잖아. 아 그래?
4: 아니야 너무
1: 그냥 회의하지 마. 그냥 딱 떠오르는 거 하나 딱 하고 쿨하게 우리
0: 오케이.
1: 어때요?
0: 하자 우리 쿨하게 하자. 아 우리 여기 끝나 뭐 하지 말고
5: 오케이. 나 진짜 해. 나는 혼나도 몰라.
0: 봐도 모르죠.
1: 자 이거 뭐 혼나면 뭐 내 탓하세요. 자 그러면은
0: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부탁했습니다.
1: 제가 하나 둘 셋 외칠게요.
0: 네
1: 하나 둘 셋. 어 뭐야 다들 현란해. 근데 좀
5: 아 유명은 다르네 우리랑
1: 느낌도 있고. 어 잠깐만 이한 씨 하고 계신 거예요?
4: 하고 있습니다.
1: 아 진짜?
0: 잠깐만
4: 뭔데? 난 알 것 같아.
5: 뭔데 저 몰라.
4: 알 것 같아?
5: 야 우리도 모르는데.
4: 무슨 말이야? 서 있어야 되는 거야.
1: 진짜 궁금해. 아 약간 서 있어야 돼요.
4: 아 알겠어.
1: 이한 씨. 아 약간 그런 느낌. 좋습니다.
0: 뭐지?
1: 자 해석은 우리 러베이트 분들에게 맡겨보고요. 루네이트의 첫 팬 콘서트 분위기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신곡 스니커즈를 또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해요. 와! 예! Yeah, 너무너무 좋네요. 그러면 우리 멤버들 모두 라이브 자리로 살짝 한번 이동 부탁드려볼게요.
6: 네.
1: 네. 좋습니다. 물도 한 잔 마시고 하면서 네, 준비 잘 해주시고요. 또 우리 친친방 친구들은 루네이트 라이브 들으면서 노래에 대한 감상이

0: 이나 또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 무료입니다, 여러분. 자, 좋아요 좋아요 우리 멤버들. 자, 이제 헤드셋도 쫙 착용해 주시고 마이크 딱 챙겨 주시고 어때요? 준비됐나요?
1: 기가 막힌다.
0: 아유, 기가 막힌다. 그러면은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그 파이팅 구호 있나요? 저희 뭐 아이오아이 같은 경우는 앙앙앙 화이팅 이거 하거든요. 오, 있어요?
2: 되게
3: 뭘 우리 뭐 아까
4: 왕왕왕 화이팅.
5: 아이 그게 똑같잖아.
2: 그렇죠.
0: 아, 아 원래 오늘만, 없구나.
2: 오늘만
0: 됐어. 그러면 어. 그러면 어떤 거?
2: 준호 방금 말한 거.
3: 왕왕왕.
0: 룬룬룬 어때요?
5: 룬룬룬. 오케이, 오늘부터.
2: 오케이.
3: 네. 룬룬룬.
0: 와, 좋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볼게요. 룬에이트의 라이브입니다. 스니커즈.
2: Let's go.

라이브까지 잘하면 어떡해요 정말. 아유, 너무너무 잘한다. 자, 루네이트의 스니커즈 라이브였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얘기 더 나눠볼게요.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친한 친구 방송반 루네이트의 스니커즈 라이브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 장혜민님께서 늦은 밤인데 루네이트가 또 CD를 씹어 먹었다 반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반하셨대. 어떡합니까.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어떻게 그 반하셨으면 또 8월 8일날 시간 되시면 또 한번 또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1: 오시겠죠.
0: 네, 4998님은 즐기는 게 목소리에서 느껴져서 진짜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 저도 아까 보니까 유독 신나신 분 한 분 계시더라고요.
3: 누구야?
0: 너. 네, 준우씨. 너무 보기 좋았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네, 아주 좋았고. 김선희님 문자 한번 이한 씨가 읽어주실래요?
4: 아, 카이님 라이브 중간에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신 건지 궁금해요. 키키키키키.
3: 아, 제가 이제 왼쪽 얼굴 보여주려고 이쪽을 네. 보면서 이제 노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이크 헤드 하나 날라오더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0: 누구 거야? 누구 거였어요?
3: 구멍 건데. 표정이 너무 웃겼어요. 그래가지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5: 제가 너무 신난 나머지 네. 춤을 추는데.
0: 진짜.
3: 하필 내 파트여가지고.
0: 좋아 좋아요. 아유 텐션 너무 좋다. 또 말씀드리고. 자, 오늘의 전학생 루네이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에요 타이틀곡만큼 좋은 수록곡도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곡 나의 가장 아름다운 세상 듣고 올 건데요. 이 노래 어떤 곡인가요 여러분?
3: 네, 이 노래는 어른이 돼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 아버지의 시간과 사랑을 발라드로 쓴 노래인데요. 이 곡이 정말 사실 들으면 좀 슬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정말 감정적인,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이제 가사를 담았는데 듣다 보시면 이제 조금 눈물 훔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예.
0: 네, 좋습니다. 여러분 휴지 한 장씩 준비 같이 해주시고요. 그럼 루네이트의 나의 가장 아름다운 세상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나가.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최유정이고요. 오늘의 전학생

0: 좋아요.
1: 네,
0: 너무
1: 저도
0: 좋아요.
1: 너무 좋아요. 우리 정현님 문자 한번 진수 씨 읽어주세요.
2: 이 정현님께서 루네이트 분들 긴장감 풀려서 댕댕미가 느껴지는데요.
1: 오, 댕댕미 기운 올라온다. 네, 저도 라이브 때 잔뜩 느꼈어요. 이 친구들 정말 댕댕이구나 또 싶었고 LH8님 문자 한번 우마 씨 읽어주실래요?
3: 네, LH8님 오늘 공개된 댕디 텐디
1: 댕디랑
3: 루네이트 스니커즈 챌린지 비하인드가 있다면 뭘까요? 달롤라 너무 웃기더라고요.
1: 잘했다 잘했다.
3: 봐주세요.
1: 그 챌린지 오늘 올라간 거 저도 봤어요. 어. 그게 사실 진짜 저희 아버지가 신발 사주신 건데 그 하필 또 챌린지가 왜 갑자기 팔을 끼우시는 거죠?
4: 아, 얘 그냥 이렇게 초고성
1: 아, 초고성?
4: 어, 막혀져 있네?
1: 좋아요 좋아요. 그 근데 이제 챌린지가 그 선배님 신발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하면은 아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은 아니요 제 신발이요 이렇게 하는 챌린지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하필 또 아버지 신발을 신어가지고 아이고. 아버지가 사준 신발을 신어서
5: 예쁘시더라고요.
1: 네, 우리 준우 씨가 너무 당황했다.
0: 진짜 웃겼는데 그때.
4: 아, 나 그래도 많이 당황한 적 없어.
1: 네 맞아요 맞아요.
4: 굉장하신데요. 네.
1: 많이 당황하셨나요 혹시?
4: 아우 처음 봤을 때 너와 왜 이렇게 예쁜 신발이라고.
1: 능청스러워 능청스러워. 멤버들 웃음소리 다 들어간 게 또 너무 그 분위기가 잘 담겨서 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아빠 사랑해요. 네, 그리고 염소님 준호 오빠한테 질문 있어요. 진수 오빠를 드는 안무를 할 때 어떤 생각하시나요? 무대 볼 때마다 얼굴이 살짝씩 일그러지던데 많이 무겁나요? 보내주셨는데 어때요 준호씨?
0: 지금도 일그러졌네 참. 얼굴이 좀.
6: 아, 이게 참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요.
1: 네.
6: 그러니까 이게 들잖아요. 그럼 솔직히 저는 저랑 진수가 안 잡아주실 줄 알거든요.
1: 네.
6: 근데 지미지 캠이 이렇게 여기 앞까지 오시는 거 제가 힘든데 표정을 또 못 숨기겠고 웃어야 네. 되니까 표정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1: 진짜.
6: 또 전날 야식을 먹고 오면은 무게감이 느껴져요. 오늘 마냥 뭐 많이 먹었네 하고 이제 좀 가볍다 싶으면 오늘 좀 굶었나 하고 생각이 드는 이제. 네.
1: 아 그렇구나. 진수 씨. 야식 그 줄일 생각이 있나요?
2: 제가 원래는 야식을 안 먹는데 활동기에 근데 이번에 활동하는데 살이 엄청 확 빠져가지고 아 이러면은 준호 운동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루 날 잡고 야식을 왕창 먹은 날이 있었는데
1: 아,
2: 그날 또 느껴졌더라고요 준호가 고맙게도
1: 그날 이게 딱 먹으면 바로 그게 딱 이렇게 느껴지나 보다.
2: 네, 제가 좀 많이 먹긴 했습니다.
6: 점프를 해서 저한테 착실하니까 살짝 원래 약간 같으면 약간 오! 4분? 근데 원래 같으면 갑자기 그날 먹은 날 약간 덜컹 느낌.
0: 와 약간 김치전이랑 우동이랑
2: 김치 열장에 라면 두 봉지를 제가
4: 대박이 용이를 막 싹 먹고 잤어.
0: 근데 그래도 1시간 반 동안 혼자 먹고 있잖아.
6: 그러니까 10분 하는데 자고 있는데 먹고 있었어.
1: 진짜 잘 먹나 보다.
2: 네,
1: 부러워 부러워. 네, 줄 생각 없다 말씀드리고 타리님 문자 이한 씨 한번 읽어주세요.
7: 네, 타리님께서 이젠 하다하다 역조공으로 리얼 스니커즈까지 주는 우리 효자돌 루네이트 사랑해야만. 만약에 멤버들이 그 선물 받은 스니커즈 신고 스니커즈 들으면서 멤버 중 한 명만 선택해서 단둘이 로드트립을 떠나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할 건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낭만 있다. 어떻게 할래요? 스니커즈 신고 스니커즈를 들으면서 단둘이 로드트립. 난 누구랑 가고 싶다.
8: 스니커즈 진짜
1: 고민에 빠진.
8: 네. 물집이 너무 많이 잡힐 것 같은데.
1: 진짜. 물집이 너무 잡혀.
4: 낭만이 없네 이거.
1: S예요 S MBTI. 아니.
7: S예요.
2: 완전 S. 타리님한테 사과드려.
1: 그러네 그러네. 아무도 없다 그러면.
0: 전 준우. 준우 하겠습니다.
1: 카이 씨 준우.
4: 힘들려고 하라고?
1: 왜요?
0: 힘들면 뭐 짐도 들어주고. 가끔 뭐 업히기도 하고 그러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준우를 골랐습니다.
1: 또 이제 진수 씨를 통해서 단련이 되어 있을 테니.
0: 아, 그럼요.
1: 한번 맡겨보겠다. 네. 그러면 준우 씨는요? 준우 씨는요?
6: 저는.
1: 네.
6: 아 저는 그러면. 이한이랑 가겠습니다.
1: 오!
0: 왜지? 짐들게 하려고.
6: 아 그게 아니라 요즘 이렇게 조금 뭐지? 오늘 약간 또 뭐 스케줄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약간 은근슬쩍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한이가 좀 약간 또 관심이 필요한 건 나한테? 해가지고 이제 아 오케이 로드트립 오케이 너를 해줄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1: 보답으로? 좋습니다. 그럼 이한 씨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죠. 누구랑 가고 싶어요?
4: 말해봐라.
7: 저는 그러면 구마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4: 그럴 수 있지?
1: 이유 간단하게 얘기해줄 수 있어요?
7: 아 구마랑 일단 룸메기도 하고 저는 구마랑

0: 성격이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만한 로드트립을 가면은 되게 재밌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구만을 골랐습니다.
1: 잘 맞네.
2: 튕겨줘야 좀 재밌긴 하잖아요. 이렇게.
1: 좋아요. 그러면 쿠마 씨는요?
3: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1: 네.
3: 저는
2: 우마 아닌 거지.
3: 그러면 일단 저는 그 유마형 일단.
4: 그럼 유마형.
3: 아 저 유마. 아니 나 유마형 아니라.
4: 아 유마형 좋아하잖아.
3: 유마형이 굉장히 웃기거든요. 진짜 이상해요.
1: 진짜.
3: 진짜 이상한 그 매력이 있어가지고.
2: 맞아.
3: 뭔가 그 로드 트립이 진짜 신기한 경험이지 않을까.
5: 그래. 근데 이 형이랑 가면 너 끌고 다녀야 돼.
3: 그치.
5: 귀찮다고 안 간다고 막 그럴 걸.
3: 아 그렇긴 해.
1: 완전 집돌이구나.
4: 맞아요.
1: 완전. 그렇구나. 그럼 집돌이 우마 씨 누구랑 가고 싶어요?
4: 저는 진수죠.
2: 아,
5: 진짜 얼마 전 분위기.
1: 또 멤버들 착하다 착해. 이유가 뭐예요?
4: 그냥 순서 마지막이었지만 그냥 첫 번째로 말씀드렸어도 진수를 골랐을 걸요.
1: 진짜
4: 많이 옆에 있으면 든든하고.
5: 그렇지.
4: 그렇지. 뭔가 MBTI도 너 J인가?
6: J죠.
4: 그렇지. 제가 완전 P이기 때문에 기획적으로 해주는 것 같아서 진수를 뽑았습니다.
1: 그렇구나. 그럼 진수.
6: 좋겠다 분위기.
1: 진수 누구랑 가고 싶어요?
6: 저는 그러면은.
4: 누가 있나?
3: 아, 누가?
6: 저는 유마 형하고 이렇게.
4: 그치.
6: 유마 형도 정말 좋지.
5: 아 그치.
1: 자, 어떤 한 사람이 그저 생수를 들이키고 있습니다. 아, 자 저, 생수를 들이키는 카일 씨 소감이 어떠신지 심정이 어떠신지.
5: 아, 저는 사실 몰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선택을 안 해주니까 좀 조금 속상하긴 하네요. 아, 나를 선택을 안 한다.
6: 뭐야 그 뭐야?
5: 그거 속상하네요 진짜.
1: 그렇지만
5: 믿었는데.
1: 우리 모두 다 카이 씨랑 가고 싶죠 사실은?
6: 아, 그쵸 농담이었죠.
2: 그쵸 농담이죠.
6: 다 모두와 가도
4: 당연.
1: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카이 사랑해 하는 거예요.
2: 아,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1: 하나 둘 셋. 마무리까지 너무 좋아요. 마무리까지.
5: 아 슬프네 이게.
1: 네, 이런 걸 바라면 아니겠지만은 네 훈훈한 마무리를 또 선배로 선택해봤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스니커즈 듣고 족저 근막염 완치됐어요 님이 스니커즈 발매하자마자 완전 제 취향 청량곡 1등 먹었어요. 멤버들이 컨셉을 찰떡으로 받아 먹어서 더 신남. 우린 이렇게 루네이트 무대로 시원한 여름을 나고 있는데 멤버들은 이 무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나요? 여름을 잘 보내려면 요거 꼭 해야 된다, 꼭 먹어야 된다 요런 거 있나요?
5: 일단 무조건 수영장 가야 되고요.
1: 아~
5: 그리고 수박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박이 진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는데 맞아. 수박이 수분을 정말 많이 재워준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5: 그래가지고 수박을 추천드리고요.
1: 네.
5: 워터파크
1: 네.
5: 정말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워터파크를 가고 싶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시간이 되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워터파크 가서 또 멤버들 요즘 유행하는 그 참참참 해가지고 물 빠뜨리는 거 그것도 한번 찍어주고 하면서 네, 워 이거 해주고 컨텐츠에 녹여가지고 또 얼마나 또 재밌는 영상이 나올까. 네, 듣고 계시면 please 부탁드리고요. 도망가자님이 저는 투더문이란 노래가 너무 좋아요. 이 노래 제목처럼 달이나 우주 여행 떠날 기회가 있다면 바로 가실 건가요? 그리고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때요 멤버들? 뭐 달이나 우주 여행 떠날 기회가 있으면은 오케이 나 바로 간다 하는 사람 손.
5: 바로 가지.
1: 잠깐만 지금 진수 씨, 카엘 씨 그리고 쿠마 씨 이렇게 손 들어주셨는데 쿠마 씨 왜요? 왜 바로 가고 싶어요?
3: 저는 인생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고민 없이 바로
1: 경험을 위해 또 특별하다. 네. 그리고 카일 씨는요?
5: 저는 절대 지루한 삶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1: 네. 도전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그렇구나. 진수 씨는요?
6: 저는 뭐 학생 때부터도 이 약간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됐을까 상상하면서 그림 그렸을 때 저는 항상 우주 여행 이거 무조건 그렸거든요. 전 지금 제가 원래 같았으면 어디 달 같은데 여행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떠날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가야죠.
1: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외계인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손.
5: 무조건 있죠.
6: 무조건 있을 거예요.
5: 무조건 생각합니다.
1: 오, 모든 멤버가 손을 들어줬어요.
6: 네.
1: 외계인을 나는 정말 관심이 있다. 외계인에. 오, 준우 씨.
7: 정말 관심 있다 생각하는데.
1: 진짜.
8: 네. 지금 저희가 그렇구나. 사는 우주가요.
1: 네.
8: 지금 진짜 이 조그만한 먼지만큼 작아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1: 그쵸.
8: 완전 은하계가 엄청 많단 말이죠. 근데 이 은하계 우리만 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 UFO 사진이 괜히 찍혔겠습니까? 아닙니다. 찍힌 사진들이 굉장히 증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계인은 무조건 있습니다.
1: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분명 무언가 그 우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곳에 무언가 살고 있을 것이다라고 100% 생각하는데요. 네. 저랑 생각하시는 게 좀 네, 비슷한 네, 것 같네요. 네,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외계인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의 전학생 루네이트와 함께 하고 있고요. 잠깐 우리 노래 듣고서 이어갈게요. 방금 얘기 나온 노래죠. 루네이트의 To the Moon.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친한 친구 방송반, 루네이트의 To The Moon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4998님, 투더문 무대 언제 볼 수 있나요? 빨리 보고 싶어요. 보내주셨어요. 팬분들이 아직 기다리고 계시네요. 혹시 네, 볼 기회가 네, 있을까요?
1: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 근데 저희 또 이제 음악 방송을 보시다 보면은
3: 어? 이걸?
2: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까 네.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네. 계속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네, 우리 루네이트가 언제 또 깜짝으로 보여줄지 모르니까 네,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네, 따라와 주시고요. S7B님, 진수 혼자 아이인가요? 노래 나올 때 옆엔 난리인데 혼자 차분하네요. 성격이 달라서 발생했던 에피소드 있다면 말해주세요. 혹시 있나요?
4: 아, 사실 제가 이번에 가만히 있던 거는 또 이유가 있는데 말씀을 지금 또 이렇게 드릴 수가 없는.

0: 아 그거야?
1: 어 그렇게 될까봐. 이거 잘못될까봐 살짝 지금 제가 혼자서 스스로 억제하고 있었어요.
0: 아 그거네. 아 그거야.
2: 아 뭔데 뭔데? 뭐였지?
0: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지금.
2: 아 뭔데? 진짜 뭐 아,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네.
3: 그거야 뭐야?
2: 네 아이인 이유도 있나요?
4: 아이인 이유.
2: 이것은 아닌 걸로. 네 한번.
1: 이죠.
2: 네, 또
3: 제가 아이입니다.
2: 아, 그쵸, 그쵸. 예?
3: 예? 난 진짜 아이야.
2: 진짜요?
1: 진짜 나이.
3: 너 그때 아이, 봤잖아 갔을 때.
4: 나밖에 없잖아요. 아이.
1: 응원할게요.
5: 아니, 나도 아이인데.
1: 형의 아이를 응원할게요.
0: 그래.
3: 네, 형의 죽음이를 응원할게요.
0: 응원하겠습니다.
2: 네, 카일 씨의 죽음이 아이였다. 또 말씀드리고 우리 또 다음 순서 넘어가 봐야죠. 룬에이트의 반짱 선거. 좋아요. 전학생들과 함께할 시간이 이제 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우리 팀에서 어떤 분야의 짱인지 정하는 반짱 선거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친구 설정으로 들어갈 거야 얘들아. 반말 모드 알지?
0: 그럼.
3: 알지.
2: 좋아 좋아 잘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우리 팀에 무슨 무슨 짱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또 어필해주면 돼. 우리 리더 진수 준비됐지?
1: 그럼.
2: 그래 그럼 진수 한번 가보자.
1: 나 같은 경우는 노래짱이야. 메인 보컬이거든.
2: 오케이 노래짱 진수. 그리고
6: 나 같은 경우는
3: 돈으로 몰아가지 마.
6: 나 같은 경우는 걸스토크 짱이야.
2: 걸스토크짱 우마. 그리고
3: 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멋짱 멋.
2: 오 멋짱
1: 멋짱
3: 멋짱
2: 멋짱 멋있다 할 때 멋
3: 멋짱.
2: 오케이 멋짱 카엘. 그리고
3: 멋짱
7: 저는 아 나는 완전 F 반장이야.
2: F짱이야. F짱.
7: F짱. 공감짱이지.
2: 오케이 공감짱 F짱. 쿠마. 그리고
8: 나는 열정짱이야.
2: 오 열정짱이야. 열정짱이야.
3: 열정짱구.
2: 열정짱이지.
6: 열정짱.
2: 좋아 좋아. 열정짱.
8: 열정. 아우 발이 안 되네.
2: 좋았어. 열정짱 준우. 그리고
4: 나는
5: 축구짱?
4: 아니지. 나는 패션짱이야.
0: 아니야.
2: 패션짱.
3: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0: 맨날 따라했잖아.
2: 이한이까지 또 들어봤는데 멤버들이 뭔가 공감을 못 해주는 것 같아. 이한이는.
4: 그냥 장난치는 겁니다.
8: 아니, 아니요.
0: 아, 진심이야.
8: 진심이야.
0: 색조합이 안 맞아서
8: 의심해.
3: 색조합도 그렇고.
2: 그러면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한이부터 왜 패션짱이라고 했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
4: 일단 나는 공항 패션부터 해서 일단 뭐 우리 이제 쇼폼에 올라온 그런 것들을 봐도 거기서 내가 제일 잘 입거든.
2: 진짜?
4: 그래서 난 내가 패션짱이라고 생각해.
2: 좋아 좋아. 그럼 이에 대한 멤버들의 의견도 살짝 들어볼까?
8: 근데 자기 세상에 빠질 수는 있어.
3: 그치 그럴 수 있지.
0: 개꺼나가 안 될 수 있지.
8: 그래
3: 개꺼나가 안 될 수 있어.
8: 솔직히 난 옷을 뭐 잘 입는다 이렇게 말은 못 하겠거든. 근데 아닌 것도 아니라 말을 하니까.
3: 그치 근데 맨날 따라 입으니까 뭐
2: 진짜? 그럼 멤버들이 보기에 이한이의 패션 어떤 스타일이야? 요즘 무슨 무슨 룩 이렇게 말하잖아.
3: 카피룩?
2: 카피룩?
8: 아니 내가 존날 입었던 옷을 그저 따라 입고 오니까 이상해 기분이.
2: 진짜?
8: 그러니까
0: 누가 뭔지
3: 카피룩.
8: 내가
2: 그렇게 약간 참고하는 그런 경향도 있구나.
4: 내가 많이 알려줬어.
2: 아, 이한이가 알려줬구나.
4: 나한테 많이 배웠어.
2: 지금 파워님이 패션짱 어라라 싶다.
8: 봐봐, 다 알잖아 지금.
3: 그래. 너 스스로 빠졌다니까.
2: 호망님은 이한아 비니만 쓰잖아.
8: 비니만 쓰면 다 모자란 거야.
3: 너 무슨 패션짱이야.
2: 근데 사실 나도 이한이가 그 비니 많이 쓰는 거 연습실에서 본 것 같긴 해. 엄청 큰 이니셜 그려진 뭔가 본 것 같기도 하고.
4: 우리 엄마가 사줬는데 골무라고?
2: 너무 예쁘잖아.
8: 나 진짜
2: 연습실 열고 들어가서 물어볼 뻔했어.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빛나.
4: 진짜
2: 너무 좋다. 그리고 준우. 준우는 열정짱이라고 했잖아. 이유가 뭐야?
8: 나는 일단 솔직히 말하면 뭐 헬스장을 루네이터가 다 가긴 하지만 나는 솔직히 유산소가 좀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
2: 그래.
8: 근데 이제 거기 천국의 계단이라는 게 있는데
2: 알지.
8: 사실 5분만 타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드는데 5분만 더 타자 해가지고 활동하기 전까지 하루에 한 시간씩 꼭 탔던 것 같아.
2: 진짜?
8: 그래서 땀이 진짜 좔좔 흐른 상태에서 딱 출근을 하는.
2: 너무 좋다. 그럼 또 붓기도 쫙 빠지고.
8: 완전 쫙 빠지고.
2: 이렇게. 맞아 맞아. 근데 진수 드는 거는 힘들어?
8: 근육도 같이 쫙 빠졌나 봐. 같이 빠졌나 봐. 만들어낼 것 같아.
2: 오늘 준우 요게 좋네. 이게 말이 좋네요. 멘트가 너무 재밌다. 좋았어 좋았어. 그러면은

0: F짱 공감짱 했는데
1: 맞아 맞아.
0: 어 이유가 뭐야?
1: 일단 나는 어떤 고민이든 진짜 다정하게 받아들이고 다 약간 위로를 줄 수 있어.
0: 진짜.
1: 그 뭔가.
2: 아 맞긴 해.
3: 근데
1: 진짜로
3: 피드백은 못 받아들이는 거야?
4: 엄마야? 내 말 잘 들어.
5: 말 잘 들어주는데.
2: 쿠마 말 잘 들어. 이현이만 싫어하냐?
4: 아 진짜 너무한다.
5: 이게 재밌어. 아니 그 괜찮아. 좀 몰리나.
2: 너무 감정적이네.
0: 그러면은 쿠마야 이한이의 패션장에도 공감을 혹시 해줄 수 있나?
1: 맞아. 이한이가 그 옷을 잘 입고 싶은 마음이 뭔지 알겠거든. 근데 그 살짝 하나만 좀 뭔가 좀 조언을 주자면 그 준우를 너무 좋아하지는 말고 살짝 그거를 좀 섞어서 자기만의 멋을 조금 그래. 다듬으면 더 멋있지 않아?
2: 본인만의 멋을 추구해라.
3: 아, 그런 준우를 모르겠네.
5: 아니, 뭘 아는 모르겠...
0: 아는 개성을 담아서
1: 자신을 주면
3: 모르겠네.
1: 더 너의 스타일 맞아.
3: 야, 고마워.
0: 근데 뭔가 스타일이 T 같긴 하다.
2: 어?
1: 아니야.
0: 지금 표정이 약간 상처 받은 느낌이야.
1: 아니야, 완전
2: 티 아니야. 완전 티네.
0: 여기는 또 추구미가 F구나. 완벽하게.
2: 완전 티쿠.
0: 그래, 그러면은 나도 언젠가 한번 고민 상담하러 쿠마를 찾을게.
1: 잘했어. 준비하고.
0: 갑자기 바뀌었어. 그러면 이제 카이리로 가볼게. 멋장이라고 해줬는데 이유가 뭐야?
2: 멤버들이 멋을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려줄 때가 굉장히 많아.
0: 아 진짜. 예를 들면 어떤 멋이 있을까?
2: 예를 들면은 뭔가 뭐랄까 그냥 평소에 평소에 애티튜드 그렇고 그냥 되게 멋이 없을 때가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좀 이게 멋이야 하는데 자기들은 아니다 그러는데 결국엔 뭐 선생님이 오시거나 뭐 했을 때 그게 맞아 라고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
0: 진짜? 그러면 이한이한테도 카이리가 알려준 거 거야?
4: 아니야.
2: 그 근데 이한이한테는 아, 알려주고 아니야. 싶지가 않은 게 너무 카피만 하다 보니까 카피하는 사람한테 솔직히 아니, 알려줘도
4: 멋을 안 해.
2: 그래.
4: 그래 안
2: 우리 멋쟁이 차잖아.
4: 아, 그래, 뭐,
2: 솔직히 멋을 인정하는 사람 준우, 진수 이렇게는 좀 진짜. 그래도 내 멋을 좀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
0: 아 그래 그래.
2: 쿠마는 멋을 아직까진 좀 멀었어.
4: 아, 좀
2: 살짝 멀었어.
4: 것 같아.
0: 오케이 오케이. 이한이 오늘 집에 와서 우는 거 아니지?
3: 괜찮아.
0: 눈물 흘리지 말고.
3: 괜찮아.
0: 그러면 우리 카이리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멋있었던 순간 한번 얘기해 볼래?
6: 내가 했냐?
3: 나 이거는 어깨?
2: 난 그래도 멤버들이 정말 멋있다고 해줬던 때가 그때 배구 예능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제 결승전에서 아주 활약을 하고 나서 멤버들이 단체로 진심 어린 눈으로 멋있다고 해줬는데 아, 그게 진짜 기억에 남고 또 아육대 1등 했을 때
4: 아 인정
2: 그때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0: 그때 또 엄청 또 멤버들 보면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한 네.
2: 진짜 뿌듯하고 자랑스러워.
4: 진짜.
0: 그치 그치 맞아 그럴 수 있겠다.
6: 우리 형.
0: 그럼 이제 우마 얘기 들어봐야지. 걸스 토크 짱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걸 얘기해줬어.
7: 아 진짜?
0: 어떤 거야?
7: 우리 애들 일단 진짜 남학생 같고 뭔가 우리 팬들이랑 얘기했을 때도 뭔가 염색하거나 그 새로운 화장품 쓰거나 그럴 때 있는데 못 알아봐 다들 나랑 알아봐
0: 아~
7: 그걸 얘기해주면은 이엄마 진짜 걸스토크 진짜 잘한다 이렇게 해주고
0: 맞지 맞지
7: 내 체가 못 알아봐 어떻게 이엄마만 알아봐
0: 아 진짜
7: 그렇게 하더라
0: 아 진짜 그래서 아니 근데 우마가 오늘 머리가 컬이 너무 잘 나왔다
7: 아 역시 역시 우리 애들 진짜 안 해주거든 역시 예.
0: 이게 진짜로 조금 뭔가 약간 일정하게만 꼬불거리면 재미없거든 알지? 약간 여러 각도로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뻗친 포인트 이거 뻗쳐있는 거 계산해서 하는 거잖아
7: 그 계산해서 하는 거지 당연히
0: 맞아 맞아 그러니까
2: 형 아까 분명히 자던데 받을 때.
4: 그래서 계산이 안 된 거야 지금 이쁘잖아
7: 아니 자면 더 예쁘게 나와
2: 쌤한테 고마워해요
0: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뻐, 예뻐. 그러면 우마야 우마야 나 머리 어때? 내 머리는 어때 오늘?
7: 완전 예쁜데 아니 그 머리가 아니더라도 예쁜데 오늘 짱이야 진짜
0: 짱이야?
7: 블러셔도 너무 예뻐
0: 블러셔? 내가 블러셔 좋아하거든
7: 나도 블러셔 했어
0: 너 쿨톤인가봐
7: 맞아 맞아 너 웜톤이야?
0: 맞아 맞아
7: 그치 그치 색깔 보면 알지
0: 그니까 딱 알잖아
2: 왜 뭐야
0: 잠깐만요 잠깐만요 너무 잘한다
3: 와 지와 다르네
0: 우리 다음에 또 걸스토크 하자 너무 재밌다
7: 화장품 사러 가자
0: 완벽한 엔딩까지
2: 아, 이거 못해 나 못해
4: 인정
2: 와, 대박이다
0: 와,
2: 진짜
0: 좋아요 좋아요 우리 이제 진수씨 얘기도 들어야죠 아 진수 얘기도 들어야지
4: 그치
0: 노래 짱이잖아
3: 노래 짱이지 나
0: 한번 어필 좀 해봐봐
3: 아 바로 부르겠습니다 아 바로 부를게

0: 곡인데 뭐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불러주면 돼.
1: 예이다.
2: Oh, I hope I stay with you. Oh, I hope I stay with you. 오랫동안 바랬던 널. 아, 여기까지 할게요.
1: 어,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0: 대박! 내가 불렀던 노래잖아. OST로.
2: 호흡이 떠가지고 제대로 안 불러지. 나중에 또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려볼게.
0: 진짜? 완전 센스 뭐야 뭐야.
1: 센스쟁이네.
0: 그냥 뒤집어져.
2: 뒤집어져 진짜.
0: 진짜 뒤집어져.
1: 불러줘 너무 예뻐 오늘.
0: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부르자. 같이 영상 하나 남기자.
1: 예, 찐이다 진짜 좋아.
0: 고마워 진수. 그럼 우리 모두 진수 노래짱까지 인정하는 거지?
1: 아, 인정 인정. 성철이 빼곤 다 인정받았네.
0: 좋아 좋아. 성철이 아쉽지만 멤버들과 한번 만만한 합의 보기를 바라고
2: 그렇게 할게요.
0: 그러면 우린 이제 여기서 반말 모드를 한번 뜨든 종료해볼게.
3: 네 맛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0: 좋아 돌아와서 이렇게 재밌게 떠들다 보니까요 여러분 아쉽지만 벌써 하교할 시간이에요. 예. 우리 밤늦게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과 팬분들에게 우리 진수씨가 대표로 간단하게 끝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2: 네, 진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루네이트의 매력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아이고. 정말 편하고 즐거운 라디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가야만 하지만 가고 싶지 않은 그냥 지금 이렇게 라디오 종료돼도 그냥 이렇게 같이 놀고 싶은 느낌인데 또 이렇게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된다면은 네. 저희 함께 또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멋있는 모습, 성장한 모습 꼭 보여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길 바랍니다.
0: 네, 그러면 진수 씨는 가지 마시고요.
1: 와, 네, 저도 안 갈래요.
0: 아, 우리 회사에서 또 한번 좀 재밌게 이렇게 좀 편하게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4: 아, 좋습니다.
0: 그럼 저도 조금은 혹시 날 어려워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조심스러운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1: 아, 저희가 네. 사실 아까 컨디션이 좀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네. 컨디션이 방금까지 정말 안 좋았거든요 사실.
0: 진짜로.
1: 근데 진짜 선배님 만나고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진심으로.
0: 진짜로. 좋아요. 너무 고마워요. 그럼 우리 진짜 한번 또 재밌는 시간을 우리끼리 또 보내보도록 하고 다들 우리 너무 고맙습니다. 루네이트. 그러면은 끝곡 루네이트의 백 들으면서 친구들 보내드릴게요. 우리 또 만나요. 안녕.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내 미래보다 뚜렷한 요정이 이목구비?
1: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네, 좀 늘었죠? 어때요? 괜찮나요? 좋습니다. 오늘의 학교 바로바로 여기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광주 서석고등학교. 자자, 또 어떤 맛있는 급식들이 친친을 침침으로 만들지 급식력 퀴즈 바로 가볼까요? 7월 28일 화요일, 내일이죠. 광주 서석고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0: 김치 볶음밥, 감자 된장국, 명란 떡갈비 조림, 왕만두구이, 깍두기, 바나나 우유인데요.
1: 어우, 또 침침.
0: 아, 침침 됐다. 너무 맛있겠다.
1: 사실 이 메뉴는 학생들 모두 먹는 점심은 아니라고 해요. 특히 또 요즘 모든 학교가 이 기간이잖아요. 서석고에서는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이 기간에도 학생들이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따로 신청을 받아서 급식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이 기간은 여름에 한창 더울 때 일정 기간 수업을 쉬는 일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무엇보다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었죠. 과연 이 기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소풍, 2번 여름방학. 정답 보낼 곳 문자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아,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예요.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음료 여러 잔 시켜드실 수 있는 금액권 보내드리니까요.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꼭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을게요.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영케이의 Shut the Door.

내일 급식 뭐더라? 에 이어서 영케이의 Shut the Door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저녁 6시에 막 공개된 곡입니다. 영케이 씨가요, 2년 10개월 만에 정규 2집 영게스트로 돌아왔습니다. 총 15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전곡 작사 작곡에 또 참여를 하셨대요. 그 중에 또 타이틀곡은 무려 30분 만에 완성된 곡이라고 하고요. 일기를 쓰듯이 영케이 씨의 솔직한 마음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밖에서 상처받고 치일 때마다 집에 돌아와서 방문을 닫고 게임을 하면 그때야 자유를 느꼈대요. 그런 감정이 모티브가 돼서 나온 역설적인 곡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죠? 자, 그러면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한번 확인해 봐야죠. 오늘 퀴즈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번 여름방학이었습니다. 띵동댕동. 내일 광주 서석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김치볶음밥, 감자된장국, 명란 떡갈비 조림, 왕만두 구이, 깍두기, 바나나 우유. 오, 요 조합 너무 좋다. 일단 밥이 그냥 밥 아니고 김치볶음밥이죠? 너무 괜찮고. 그리고 떡갈비 조림 그냥 아니고 명란까지. 명란 떡갈비. 아우, 침 나와. 미치겠어요. 힘들어요. 침침. 그리고 바나나 우유. 저의 뭐랄까 소울 음료였거든요. 연습생 때 제가 힘들 때면 바나나 우유를 꼭 사 먹고 했었는데, 어떻게 내일 진짜 가야 되나. 광주 서석고 한번 들러서 밥만 먹고 가도 될까요 혹시? 그리고 뭔가 여름방학 얘기 나오니까 또 저의 여름방학 추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희 어머니가 그 금곡인가 그쪽에서 그 식당을 잠깐 하셨었어요. 근데 거기가 한옥이었어서 그 이렇게 마당이 있었거든요. 그 마루가 이렇게 네모로 공간이 있으면 가운데 연못 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있으면서 뭐 막 제비가 갑자기 와서 애기 나면은 막 잘 있나 맨날 확인하고, 또 뭐 앞에 햇볕 쨍쨍 찌는데 엄마랑 그 앞에 밭 그 비닐하우스가 또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서 막 이것저것 뭐 재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런 뭐랄까 약간 짱구스러운 여름방학 느낌? 그런 추억이 있어서 여름방학 하면 종종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좀 그립고 그렇다. 아, 그리고 또 여름방학 하면 숙제를 빼놓을 수 없죠. 이 방학에 숙제가 있잖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그게 그 여름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숙제 중에 저희 아빠가 대신해 주신 숙제가 있어요. 이게 만들기 숙제가 있었는데, 네, 선생님 죄송해요. 28살 돼서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만들기 숙제였는데 재활용품 만들기였다. 그때 근데 이제 나무젓가락 있잖아요. 그거를 쓴 거를 잘 씻습니다. 여러 개를 막 모아서 잘 씻어서 그거를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네모를 그리면서 계속 이렇게 이렇게 쌓으면 이게 이렇게 뭔가 그 발이라고 하나? 뭔가 이렇게 간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이렇게 집 모양으로, 지붕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전구를 넣고 선을 이렇게 빼서 하면 뭔가 이렇게 빛이 그 그림자, 그 젓가락의 그림자와 함께 되게 예쁜 그런 느낌으로 조명이 완성돼요. 그래서 진짜 선생님이 진지하게, 유정아 너가 만든 거야?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 기억에 나를 뭔가 캐스팅하려는 그 사람이 나의, 그 선생님이 나의 어떤 꿈을 이쪽으로 뭔가 좀 이렇게 밀어주려는 그런 느낌? 날 알아봐주는 그런 느낌? 근데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셨어요. 저희 아버지. 네, 아빠 덕분에 정말 엄청난 방학 숙제 결과물로 또 학교에서 아주 핫했다. 그때 초등학교 때. 네, 아버지 땡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퀴즈 맞춰주신 분들 중에 행운의 당첨자 뽑아볼까요?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요, 바로 9056님 축하합니다. 예! Yes, congratulations. 정답과 함께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2번입니다. 자영업자인데 저희도 방학이 그리워요. 어릴 땐

정확하게 한 달 전부터 놀 계획만 짰는데 그립습니다. 직원들이랑 여름휴가 못 가는 대신 선물 받으면 같이 맛난 거 먹으면서 시간 보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우, 당첨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카페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더위를 팍팍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문자도 좀만 더 보고 갈게요. 임세희 님이 아유 귀여워 정말. 목소리만 듣다가 보라 켰더니 웬 어른 여자 사자가 있네요. 뒤에 사자 맞죠? 네. 어른 여자까지만 하면 안 될까? 약간 어른 여자 댕댕이에 이어서 어른 여자 사자까지. 그럼 어떻게 스펙트럼이 약간 그 애완견부터 해가지고 그 밀림의 왕까지 가도 되는 건가요? 저 약간 그렇게 좀 넓다라고 얘기하고 다녀도 될까요? 세인님 감사합니다. 4788님 아까 입으로 덥다는 유정씨 말에 연예인도 다 똑같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유정님은 옷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입으로 덥지만 옷은 많잖아요. 이럴 때 옷 버리는 기준이 있나요? 라고. 약간 정말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진짜 안 입는다 싶은 거 그런 건 버립니다. 아니면 이거 너무 오래 입었고 약간 애착이지만 이거 목 너무 늘어났어. 이거 너무 구멍 났어. 뭐 얼룩졌어. 네, 그런 거 있거든요. 저는 잘 안 버려요. 사실 저도. 그래서 날 잡고 진짜 얘는 솔직히 약간 제 뭔가 저를 제 3자로 보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 이거 진짜 입을 거야? 안 입을 거잖아. 솔직히 난 너가 안 입는 거 다 알아.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아, 맞아. 나 진짜 안 입어. 나 진짜 좀 심해. 이거 좀 심해. 하면 버립니다. 네. 좀 버려야 또 새로운 옷도 드리고 할 수 있답니다. 네. 응원해요. 옷 정리. 우리 같이 파이팅 해보자구요. 그러면 우리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저는 노래 신인류의 정면 돌파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일기로 돌아올게요.

나는 실패가 두려운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걸 계획하기 시작했다. 하다못해 매일 타는 8시 13분 출근길 지하철을 놓치고 다음 지하철을 타게 될 변수에 대비한 계획까지 머릿속에 촘촘하다. 이번 휴가도 마찬가지였다. 쉼을 핑계로 이 먼 제주도까지 왔으면서도 스마트폰에는 어김없이 빽빽한 동선과 맛집 리스트가 가득했다. 그런데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오래된 휴대폰도 비를 좀 맞더니 정신을 놓고 말았다. 그렇게 완벽했던 계획표가 무너졌다. 처음엔 내 맘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겁이 났고 또 화도 났다. 그러다 일단 비라도 피하자는 생각에 눈앞에 보이는 카페로 무작정 뛰어들어갔다. 아무런 정보도 없는 곳이었지만 우연히 시킨 말차라떼 한 잔은 감동이었다. 게다가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소리까지 더해지니 낯선 해방감이 밀려왔다. 매일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던 나에게 비 내리는 제주는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앞으로 내 일상에도 계획 대신 조금의 빈칸을 남겨둬 볼까? 그 빈칸으로 오늘처럼 기분 좋은 우연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게.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0: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문 듣고 왔습니다. 오늘 교환 일기를 남겨주신 분은 0015님이었는데요. 평소에 계획형 인간으로 살다가 요번 휴가에 살짝 무계획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신 것 같아요. 저도 J예요. MBTI가 J인데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엔 P였다가 J로 바뀐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서 약간 그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좋아였는데 뭔가 약속이 취소되거나 계획이 바뀌면 약간 힘 빠지는 느낌을 살짝 경험을 했어요. 이번에 제의가 되면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약간 힘이 살짝 빠지긴 하는데 근데 뭐 어떡해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렇게 빨리 그 아쉬움을 끊어내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그 감정을 또 오래 가지고 있다가 나머지 계획이나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던 이 상황이 더 안 좋게 그 기분마저 안 좋아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금방 그 감정들을 끊어내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즉흥적으로 한번 갔어요. 제가 23살 때 그때였나? 22살인가? 그때 갑자기 태국 여행을 갑니다. 한 3일 전에 티켓을 끊어가지고 무작정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바로 갔어요. 혼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혼자 막 돌아다니고 그 택시 타고 막 2시간 걸리는 곳도 막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갑자기 떠났지만 너무 좋았어요. 제 휴대폰에 남아있는 그때 당시의 영상들도 보면 진짜 행복해 보여요. 막 혼자 아침에 8시에 원래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일어나겠다고 어떻게든 막 졸린 눈 비비고 8시에 혼자 옥상 가가지고 그 수영장, 루프탑 수영장에서 막 혼자 잠수해갖고 막 수영하고 심지어 그것도 가져왔다요. 그 방수팩, 그 휴대폰 넣는 거. 그거를 계단에 그 수영장 들어가는 계단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그렇게 거치를 해놓고 물속에서 영상을 막 찍고 이랬어요. 진짜 즉흥적으로 갔던 건데 너무 성공적이었어서 되게 좋은 기억으로 저한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떠나고 싶기는 해요. 그리고 또 저도 제주도에서 혼자 여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뒤에 일정이 있었는데 저도 비록 그 일정을 취소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그 우연히 제가 예전에 갔었던 책방하고 가까워서 갔었는데 책을 사서 읽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 났던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그냥 지금이 갑자기 너무 좋아서 내가 즉흥적인 선택으로 다음 일정을 취소하고 여기를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0015님과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서 저의 기억도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이 나네요. 고맙습니다. 저 같은 이 뭔가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응원합니다. 네, 우리 같은 제이로서 잘 살아가 봅시다. 아자아자 제이팅 말씀드리고 오늘 사연 보내주신 0015님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사연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또 광고 듣고 돌아와서 우리 끝인사 나눠볼게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0: 친구 방송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댕디와 함께하는 함께 마무리하는 월요일 밤 어떠신가요 여러분? 좋다 그러신다. 네, 다 들려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이제 갈 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조금 더 친밀해진 느낌으로 하고 싶다. 근데 오늘 너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 바람이 성공적으로 또 이렇게 마무리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뭔가 저번 주에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이제 왔는데 여전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또 오늘 저희 회사 식구들 루네이트와 또 함께 하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도 너무 행복했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쳐볼게요. 지금까지 기술의 윤가영, 김유린,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저는 DJ 최유정이었습니다. MBC FM for you.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리 제임스의 노래죠. 슈퍼 프릭. 영화 미스 리틀 선샤인에 그 노래가 나오는 그 유명한 장면 그대로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꼬마 아이가 이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죠. 춤을 추는데 아이가 어른의 춤을 춰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민망해 하는데 이 꼬마 아이의 가족만큼은 마지막까지 지지를 하고 응원을 하고 공연을 중단시키려는 사람들에 맞서서 다 같이 무대로 뛰어 올라갑니다. 바로 미스 리틀 선샤인에서 우리 모두를 웃으면서 울게 만들었던 입꼬리는 분명히 올라가 있거든요. 입으로는 웃고 있는데 눈에서는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웃음과 감동이 한 장면에 담기는 게 이렇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미스 리틀 선샤인이 그랬었죠. 노란색 자동차를 타고 미국을 가로지르는 한 가족의 이야기. 미스 리틀 선샤인. 영화로 오늘 시작한 이유는 박미리 씨의 사연 때문입니다. 작가님은 처음으로 작가님이라는 호칭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저는 최근 첫 사진전을 열면서 처음으로 저에게 작가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오, 사진전을 여셨어요? 와, 저희 로망 가운데 하나인데. 네, 사진작가 너무 멋있잖아요. 아니, 저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네요. 저야 그냥 마땅히 불러줄 게 없으니 사람들이 작가님이라고 이름을 뒤에 붙이는 거죠, 호칭을.

0: 와, 사진전을 여신 거면 진짜 작가님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이 이어집니다. 저는 5살, 6살 연년생 형제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기록해온 시간들로 첫 사진전을 열게 되었어요. 육아를 하면서 전시를 준비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에야 비로소 저의 시간이 시작되었고 새벽에 혼자 사진을 고르고 글을 쓰며 전시를 준비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 시간 동안 FM영화 음악을 들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노동요 덕분에 외로운 새벽이 따뜻해졌고 조금은 긴장되던 그 시간도 버틸 수 있었어요. 이제 주말이면 거의 한 달 동안 이어졌던 전시도 막을 내립니다. 처음 전시를 해보니 관람객들이 좋은 감상을 들려주실 때마다 정말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움직이는 감상은 아끼지 말고 꼭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니까요. 네. 사연 주셔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아셨군요. 네, 용기를 내어 FM영화음악에도 그동안의 좋은 감상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이은선 기자님은 그 성함을 검색해서 다시 따로 찾아 들을 정도로 특히 애정하고 있습니다. 저의 새벽을 풍요롭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음악도 한 곡 신청하려고요. 힘들 때마다 떠올리는 제 인생 영화는 미스 리틀 선샤인입니다.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이면 마지막 무대 위에서 마음껏 춤을 추던 올리브, 그 꼬마 아이를 떠올립니다. 그래, 조금 못하면 어때?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다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속 올리브가 춤추던 장면에 나오던 릭 제임스의 슈퍼프릭을 신청합니다.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장면이에요. 앞으로도 좋은 영화, 좋은 음악 마구마구 소개해 주세요. 매일 밤 방송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자, 일단 축하. 네, 축하. 생애 첫 사진전을 여신 작가님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와, 이번 전시회에 냈던 사진 한두 장 같이 좀 보내주시지 그러셨어요.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FM영화음악으로 파일을 주셔도 되고요. 뭐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와, 저에게도 인생 영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스 리틀 선샤인이. 작가님이라는 호칭을 처음 들으셨을 때 기분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 호칭을 듣게 된 게 라디오 작가를 하면서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출발 비디오 여행 작가를 200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꽤 오래 작가라는 호칭이 따라붙긴 했지만 그때는 제가 그 호칭보다는 기자라는 호칭이 더 익숙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잡지사 그만두고 라디오 작가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쭉 작가라는 호칭이 이제 따라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가라는 호칭에 익숙해진 게 바로 라디오를 시작하면서부터인데 그게 2006년 10월 부터였단 말이죠. 근데 이 영화가 2006년 12월인가 개봉한 영화예요. 저도 너무 재밌게 봤고 그 무렵부터 이런 영화들을 저도 좀 찾아보기 시작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 시네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영화 그냥 남들 다 보는 영화, 그리고 기자할 때는 제가 담당하는 영화 그 정도만 챙겨보고 이렇게 작은 영화, 또 흔히 말하는 예술 영화, 독립 영화, 인디 영화 이런 거 막 찾아보던 관객이 원래 아니었어요. 근데 라디오 일을 하면서 일 때문에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하다가 뒤늦게 저의 취향을 발견한 거죠. 나 이런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었네. 그런데 바로 저의 취향을 발견하게 해준 그 첫 번째 영화가 미스 리틀 선샤인이었어요. 이거 보면서 와, 이거 뭐야, 완전 내 취향이잖아 하면서 그때부터 흔히 말하는 인디 영화 그리고 예술 영화로까지 이렇게 쭉쭉쭉 저의 취향이 넓어지는 그 시작이 미스 리틀 선샤인이었기 때문에 저도 정말 사랑하고 영화에게 저도 또 고마워하고 이런 작품이거든요. 박미리 씨께도 이 작품이 아주 의미 있는 영화라니까 반갑기도 하고 저도 좋아하는 그 올리브 춤추는 장면 또 오랜만에 다시 떠올리고 싶어서 오늘 오프닝으로 골라봤습니다. 첫 사진전 무사히 마무리한 거 축하드립니다. 다음 사진전 하게 되면 또 소식 주세요. 물론 그 전에도 평소에도 소식은 주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막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주느냐? 문자번호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0: 지금 무조맨
1: 티 어실 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 어실 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 어실 원스야
0: 무조맨
1: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요즘 젊은 애들 갈 데가 없어. 록 그룹 실업자제. 이 둘을 미팅 시켜주면은 여러분들 대박 외다.
2: 그럼 이 기자는 바라는 게 뭐예요?
1: 나요? 이 밤이긴 너무 조용해. 좀 시끄러웠으면 좋겠어.
3: 밤이 너무 조용할 때 저도 가끔 시끄러웠으면 좋겠더라고요. 센 음악이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때로는 시끄럽습니다.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기묘한 이야기 시즌5에 나왔던 아이언메이든의 더 트루퍼 신청합니다 라고 5400번 쓰시는 분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뭐 계속 방송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언메이든을 좋아하기 때문에 틈틈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한테는 시끄러운 노래 아닙니다. 아이언메이든이면 뭐 이지 리스닝? 네. 제 기준에서는 더 트루퍼? 이지 리스닝 락?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나영 씨가 방학을 맞아 밤새 놀고 싶다는 9살 아들이랑 종이 접기하며 듣는데 새벽에도 생방송을 한다고 하니 깜짝 놀라네요. 좋은 음악과 영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럴 때마다 좀 고민이 되긴 해요. 네. 우리의 BTS라고 그러죠. 네, BTS가 방탄소년단을 뜻하는 말이기 이전에 오래전부터 영화에서는 BTS란 용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Behind the Scene, 네, 약자거든요. BTS. 이 Behind the Scene이 뭐냐면 어떤 영화를 어떻게 촬영했는지 이제 뭐 메이킹 장면이나 그 뒷이야기나 뭐 이런 걸 이제 BTS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궁금해서 그걸 알아보았을 때 차라리 모를 걸 하는 생각을 하신 적 없으세요? 제가 라이프 오브 파이의 BTS를 찾아보다가 그 호랑이 있잖아요. 그 호랑이가 나중에 아파서 주인공 파이의 무릎을 베고 잠깐 이렇게 쓰러져 있는 장면이 있었나? 뭐 하여튼 그래요. 그거의 실제 촬영 영상을 봤더니 그냥 파란색 인형 하나가 그 배우 무릎에 있는 거 보고 영화 보면서 흘렸던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아, 보지 말걸.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장면 볼 때마다 자꾸 그 파란 인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이죠. 그래서 9살 아이라면 9살 아이가 네, 믿는 게 진실이죠. 그죠? 새벽에도 생방송 합니다. 왜 코가 늘어나는 것 같지? 네. 아니, 이건 제가

제가 그냥 코가 간지러운 거고요. 권나영 씨 아드님. 네. 새벽에도 생방송 합니다. 네. 제가 하고 있어요. 네. 지킬 건 지켜줍시다. 우리 어른들이. 제가 예전에 배철수 음악 캠프에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산타클로스에 대한 얘기를 그냥 지나가듯이 툭 해버렸어요. 아 이제 뭐 어른들은 알잖아요. 산타클로스가 네, 지금도 할 뻔했네요. 게시판에 항의가 지금 애들이랑 듣고 있는데 애가 운다 막 이러면서 제가 어떡하지 이거를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지킬 건 지켜줘야죠. FM영화음악은 매일 새벽 생방송을 합니다. 자, 3027번 방학인 요즘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엎드려 누워 메모 같은 것을 끄적이다가 FM영화음악 듣고 잠드는 게 하루의 루틴이자 휴식 사치입니다. 8월까지 이 행복감을 만끽하겠어요. 귀한 방학 잘 보내야죠 라고 하셨어요. 이거 좀 약올리는 사연이죠. 전 방학이 없는데 예전엔 몰랐단 말이에요. 어른이 된다는 건 방학이 사라지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왜 아무도 안 해주었나요 나한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할 때 그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근데 그 얘기 해줬어도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때는 방학이 그렇게 귀한 걸 몰랐거든요. 방학 빨리 끝나고 그냥 학교 가서 애들하고 노는 게 더 재밌겠다. 방학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생각했던 시간들이었는데 지나고 나니 그 방학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아 그 시간 너무 아깝다. 김시표류기에 보면 정재영 씨가 밤섬에 고립된 뒤에 그 짜장면 한 그릇을 너무 먹고 싶어서 과거에 자신이 짜장면을 소홀히 대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며 막 오열하며 후회하잖아요. 과거에 자신에게 막 욕을 퍼붓고 그 짜장면 왜 남겼냐 그걸 먹어야지 이러는 장면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방학이 귀한 걸 그땐 모르고 그 방학을 허비하다니. 방학 있을 때 알차게 즐기십시오. 방학 사라지고 나면 그것처럼 아까운 게 없습디다. 방학을 맞아 밤새 놀고 싶어하는 권나영 씨의 9살 아드님도 그리고 아마도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3027번 쓰시는 분도 이 방학 만끽하시길 바라며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스파이더맨이 여름방학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죠.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에서 고고스의 Vacation 준비했습니다.

스파이더맨 Far From Home에서 Vacation, 고고스의 노래에 이어서 스파이더맨 No Way Home에서 Native New Yorker, 오디세이의 노래였습니다. 보통 홈커밍 트릴로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파이더맨 홈커밍, Far From Home, No Way Home, 네, 홈 시리즈. 그 챕터가 마무리되고 이제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개봉을 합니다. 저 이제 오늘 언론 시사회에 있어서 저 조금 이따 보러 가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아, 볼 거 많다. 그죠? 여러분은 그 네이티브 뉴요커라는 곡을 제가 그냥 우연히 선곡했다고 생각하시죠? 오디세이의 노래를 선곡한 게 우연이겠습니까? 스파이더맨에서 오디세이로 이어지는 이 개봉 흐름을 짚어보려는 저의 이 깊은 고심 끝에 나온 그 수많은 삽입곡 가운데 오디세이의 곡을 고른 이유는 바로 이거죠. 호프에 이어 스파이더맨과 오디세이로 이어지는 올여름 이 대작들의 흐름을 제가 한번 짚어보려고 오디세이 곡을 고른 거죠. 볼 거 많죠, 올여름에. 그죠? 일단 호프부터 빨리 보시고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호프. 아, 물론 호프를 봤는데 취향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모든 영화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금은 한데 아, 뭐 이렇게 말들이 많아. 그냥 나중에 그냥 뭐 집에서 볼까? 이렇게 하셨다가 집에서 나중에 봤는데 이거 극장에서 봤어야 되는 영화네?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예. 그래서 별로 안 땡기면은 상관이 없는데 뭔가 땡기기는 마음이 조금은 있고 일단 무엇보다 궁금하다 싶으면 저는 언제나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극장에서 보고 별로인 것이 차라리 나중에 집에서 보고 극장에서 볼 걸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기회가 없거든요. 예. 저는 영화에 대해서만큼은 경험주의자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쪽이라. 호프 빨리 보시고 오디세이 놓치지 마시고. 아, 오디세이는 근데 이거 IMAX인데 IMAX도 그냥 IMAX가 아니라 위아래 길이가 충분히 확보된 관이 아마 가장 최적의 상영관이긴 할 겁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큰 영화들 챙겨보기에 좋은 여름. 하지만 방학이 없는 어른의 삶은 김기택 씨. 오늘은 출장 갔다가 근무 서고 바쁜 하루였네요. 어서 여유가 생겨서 영화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 왜 눈물 나죠? 진짜 지금 약간 울 뻔했어. 영화를 보고 싶어도 영화를 볼 수 있는 짬이 쉽게 나지 않는 방학이 없는 모든 어른들 파이팅! 저는 이게 직업이라 보지만 직업이 아니어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분들

힘내세요. 하지만 어떻게든 짬을 내서 극장에서 보아야 제대로 보는 영화들은 극장에서 악착같이 챙겨보시는 걸 응원합니다. 네, 제가 추천합니다라고 말해가지고 민망해서 좀 죄송해서 그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큰 영화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극장에서 보아야 제대로 내 마음에 와서 박히는 내 온몸을 피감는 그런 멋진 영화들 지금 또 함께 개봉하고 있어요. 3008 쓰시는 분, 브라질 영화 시크릿 에이전트. 김신의 음반가게에서 음악들을 쭉 듣다 보니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신히 상영관을 찾아서 보았습니다. 정말 1977년에 그 주인공 마르셀로가 살고 있는 브라질의 색감은 참 아름답고요. 거기에 팝송부터 보사노바, 브라질 토속음악까지 정말 잘 어울리는 음악이 영화와 참잘 어울리는 좋은 영화였어요.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찾아보는데 근처에 상영관을 찾기 힘들어서 좀 멀리 가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슬퍼요. 하시고 또 바로 문자를 주셨습니다. 한번 더 보셨대요. 마침내. 와, 축하드립니다. 한번 더 보고 싶어서 좀 멀리 있는 상영관 찾아가서 보셨답니다. 너무 좋았다고. 지난번 상영관보다 조금 더큰 관을 가서 더큰 사이즈의 화면과 더 좋은 사운드로 감상했더니 더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크릿 에이전트 삽입곡 다시 듣고 싶다고 하셔서 제 기억에 이게 아마 엔딩곡이었던 것 같아요. Now am I stand for. 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라는 뜻.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크릿 에이전트를 극장에서 볼수 있는 시간, 또 파리의 사생활을 극장에서 볼수 있는 시간.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며 안젤라 마리아의 노래 Now am I stand for 듣겠습니다.

노래 세 곡 이어들었습니다. 시크릿 에이전트에서 나와 마이 스탬포, 안젤라 마리아의 노래, 그리고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 하이힐 사운드 트랙에서 피엔사 인 미, 루스 카살의 노래, 그리고 지금 끝난 노래는 저는 영화 하트비트에 쓰인 걸로 기억하는 곡, 달리다의 뱅뱅. 그래서 첫 곡은 브라질, 네, 포르투갈어, 두 번째는 스페인어, 그리고 지금 끝난 노래는 이탈리아어로 부른, 달리다가 이탈리아어로 부른 뱅뱅이었습니다. 유럽 여행 잠시 해보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극장은 큰 화면과 좋은 사운드 때문에만 가는 곳은 아닙니다. 극장은 완벽한 어둠을 찾아가는 곳입니다. 완벽한 어둠 속에서 2시간 안팎의 시간 동안 온전히 몰두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극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크릿 에이전트 같은 영화, 뭐 이거 나중에 뭐 집에 OTT로 넘어오면 보지 뭐.

하실 텐데, 물론 당연히 그러시면 되죠. 그러셔도 되는데, 극장에서 보면 다릅니다. 완벽한 어둠 속에 스스로를 빠뜨리는 행위는 집에서는 내가 누릴 수 없는 완벽한 몰입을 가능하게 해주거든요. 완벽한 어둠 속에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세계에 몰입을 하게 되면 제 경험으로는 흔히 말하는 개연성이라는 것에 관대해져요. 조금.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말이 돼? 아, 저게 뭐야? 하는 생각들을 원래 제가 잘안 하는 성격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참 편리하기도 한데, 극장에서는 특히 그런 관용도가 더좀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이 되면 말로 했지, 영화로 만들었을까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말이 되면 말로 했겠죠. 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영화로 만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즐기는 저 같은 헐렁한 관객에게는 세상에 몰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서 참 편합니다. 행복합니다. 프라 그런가? 티인 분들은 좀더 그게 좀 힘드신가요? 뭐 그게 뭐 MBTI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쩌다 시간이 항상 월요일에는 제가 괜히 말이 좀 많아요. 죄송합니다. 또 떠들다가 이제 한곡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어떤 노래가 이거 오랜만에 이거 들을까요? 김경원 씨가 신청하신 곡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 이게 영화 음악인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러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경찰의 이야기이고 마약 수사를 담당하다가 그 수사 과정에서 업무의 연장으로 마약이 어떻게 손을 댔는데 그게 마약 중독이 되어버려서 힘들어하는 경찰의 이야기. 저 어릴 때 비디오로 재밌게 보았던 그 영화의 주제가이기도 합니다.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 영화 러쉬 사운드 트랙에서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하라고 너보다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란다고 너도 다른 남자랑 똑같아 날 사랑한다 말했던 언제고 솔직히 나 네가 잘 되는 거 싫어 나보다 예쁜 여자 만난 행복하게 잘 살면 어떡해 그러다 날 정말 잊어버리면 어떡해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Tennessee Waltz. Ooh, yeah. An old friend.

0: Malaysia.
1: My head, it won't change me. Who cares? Who cares?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도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복풍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0: 메디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최근 들어서 포모라는 말을 많이 쓰죠. 포모는 영어 Fear of Missing Out의 머리 글자를 딴 말인데요. 대세에서 소외되거나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통 투자나 소비 심리를 이야기할 때 자주 쓰지만 요즘 같은 휴가철에도 이 포모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떠날 생각이 없다가도 나만 여행을 못 가면 소외감이 느껴질 것 같아서 짐을 싸는 경우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쉬기 위해 떠나는 것인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 떠나는 것인가? 7월 28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최신 노래는요, 멜로우가 피처링한 에픽하이의 따라해였어요. 이 포모 온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죠. 근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신조어라고 해야 하나요? 이 신조어, 어쨌든 이 말이 생기고 나서 더 뭔가 민감해지고 심해진 느낌이에요. 내가 이 유행 안 따라가면은 나 정말 크게 뒤처지는 사람이야. 그런 불안감이 더 생기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끌려가는 것인지. 끌려갔다가 잘못되면은 남 탓도 못하고 후회만 더 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별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야죠.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화요일은 그달의 노래에 있는 날이죠. 이 시간엔 오래전 7월에 참 많이 들었던 노래들 함께 할 텐데요.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예요. 그때 7월 나는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지 그것도 같이 추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9: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1: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애 날뛸 때,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애 날뛸 때,
1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7331번님, 용산에 사는데 김포로 출근합니다.

8월까지 근무한 후 퇴사할 예정인데요. 마음이 시원섭섭하네요. 매일 왕복한 거리를 합치면 하루에 100km 가까이 운전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도 안녕입니다. 오, 그러면 한 달 좀 넘게 남았네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퇴사 이후에 인생도 응원하겠고요. 하루에 100km 정말 먼데요? 아, 이것도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잘 버티시고요. 파이팅입니다. 홍경호님, 광명에서 동탄으로 이사 왔는데요. 상암으로 출근을 해야 돼서 새벽 6시에 출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도착할 때까지 잘 듣겠습니다. 광명에서 상암은 꽤 가까운데 동탄에서 상암이요? 굉장히 많이 멀어지셨네요. 뭐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출근 잘하시고요. 그럼 앞으로 우리 자주 만날 수 있는 거죠? 출근 잘하세요. 김광일님, 매일 아침 러닝하려고 일찍 일어나는데 7월은 유독 힘드네요. 덥고 습하고 날씨 때문에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이제 출발해볼게요. 아, 의지가 약해지셨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누구나 의지가 약해질 수 있는 기간인데 그것도 다 무시하고 일어나셨잖아요. 대단하십니다. 특히 아침에 러닝하시고 나서 일상 보내시는 거잖아요. 오, 정말 체력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힘찬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김은숙님, 영디, 저도 출근했어요. 부가세 신고 마감 때문에 이번 달엔 정말 정신없이 일만 한 느낌입니다. 노래 한 곡 신청해도 될까요? 야키다의 I Saw You Dancing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부가세 신고 기간이 어제까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고생하셨네요 정말. 이렇게 저는 세무나 회계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신기해요. 저는 숫자에 정말 약하거든요.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하루도 잘 보내세요.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야키다의 I Saw You Dancing 함께 하시죠.

야키다의 I Saw You Dancing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김명선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분도 똑같네요. 영디 부가세 신고 기간 때문에 최근에 계속 새벽까지 일을 했더니 몸이 힘드네요. 예전에는 밤을 새워가며 해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50대 중반이 되어서 그런가 봅니다.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싶어서 자자 에버스 안에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맞아. 이분 기억나네요. 얼마 전에 막내 직원이랑 둘이서 밤샘 근무하고 국밥 먹고 집에 가고 있다고. 다시 또 출근을 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게 부가세 신고 때문이었군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8월부터는 좀 여유가 있으신 건가요? 네, 제발 그랬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자의 버스 안에서까지 신나게 듣고 왔어요.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공경호님, 김광일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박애숙님. 여긴 서울 동대문구고요. 일반 주택가인데요. 얼마 전부터 저녁마다 귀뚜라미가 요란스레 울고 있어요. 예년보다 일주일 열흘 정도 더 빨리 귀뚜라미가 나온 것 같네요. 그 소리 들으면 이제 여름도 곧 지나가겠구나 싶어서 너무너무 반갑답니다. 하셨는데 귀뚜라미요? 서울 동대문구 서울 한가운데 귀뚜라미가 그렇게 우나요? 저희 집은 요즘 매미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이 친구들 안쓰럽기는 해요. 밤에는 자야 되는데 이 친구들도 지금 비 때문에 계속

깨 있는 거라고 신지 작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제 잠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한두 번씩 깨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아, 맞아요. 여름에 한가운데 와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3099번님도요. 제주 사는 청년 농부인데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계절에 더 민감해서 그런지 최근에 잠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오랜만이네 반갑다라고 인사도 했네요. 크크크. 영기도 최근에 잠자리 본적 있으신가요? 하셨어요. 저도 잠자리 봤어요. 마침 딱 어제 만났거든요. 퇴근하는 길에 잠자리 한 마리가 후리릭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 잠자리 진짜 반갑다. 저도 딱그 생각했습니다. 통했네요. 3099번님. 김규준님, 영디, 저희 아내가 울어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의 방학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유유. 그래서 힘을 실어주고 싶어 사연 남깁니다. 힘내, 여보. 그래도 이번 방학은 3주래. 3주만 잘 버텨보자. 지금 많은 부모님께서 아주 큰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들은 방학이지만 엄마는 개학이다. 또 아이들이 개학을 하면 엄마는 방학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유, 3주 그래도 눈딱 감고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버티시면은 잘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아이와 함께 계획 잘 짜보시고요. 부디 무탈하게 잘 지나갔으면 합니다. 2433번님, 매일 열심히 잘 듣고 있어요. 여긴 경북 김천입니다.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면서 신청곡 남겨주셨습니다. 같이 바로 듣고 올게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장마는 공식 종료됐지만 폭염은 8월 초까지 강도가 계속해서 더 심해질 거라고 하는데요. 현재 전남, 광양과 영남 지방 곳곳으로 폭염 중대경보 계속되고 있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의 열대야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6.7도, 대구 28도, 체감온도가 이보다 2도가량 더 높아 아침부터 푹푹 찌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33도, 부산, 광주 35도, 대구는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중부 내륙지방과 경북 북부로는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이 무더운 날씨만 이어지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시간을 잠시 24년 전인 2002년으로 돌려볼까요? 2002 한일 월드컵 당시에 붉은 악마가 보여준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카드 섹션 문구는 가장 사랑받는 광고 카피이자 유행어가 됐고요. 그 무렵 초고속 인터넷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하고 덩달아 미니홈피 문화도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겨울 연가가 우리나라를 넘어 일본에서도 큰 사랑을 받으면서 욘사마 지우힘의 열풍이 분 것도 바로 이때였는데요. 그 무렵 우리는 어떤 음악을 듣고 또 따라 불렀을까요? 2026년의 7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흘러간 7월의 노래를 다시 들어봅니다. 그 달의 노래. 그 달의 노래는 추억 속 어느 날 7월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들었나 기억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24년 전인 2002년 7월의 노래들 만나보려고 합니다. 2002년 하면 맞아요. 한일 월드컵을 빼놓을 수가 없죠. 월드컵은 5월에서 6월 이때 열렸던 것 같은데 저도 응원했던 기억이 남거든요. 진짜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이렇게 소리 질러서 응원한 게 저는 이 기억이 최초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축구가 뭔지 뭐 다른 올림픽이 뭔지 이런 거는 잘 몰랐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겨울 연가도 너무나 재밌게 봤죠. 저는 이때 감성을 잘 모르긴 했지만 그 특유의 아련함 그리고 그 잔잔한 느낌이 뭔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지호 씨가 너무나 아름답게 나왔잖아요.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 달의 노래 바로 시작해볼게요.

노래가 흘러나오자마자 마음이 말랑말랑해진 분들 많으시죠?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신화의 5집에 수록된 I Pray For You인데요.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이때 타이틀곡이 퍼펙트맨이었어요. 스탠드 마이크를 이용한 칼군무를 선보였는데 카리스마가 엄청났죠? 그런데 그런 거친 매력을 뽐내던 신화가 후속곡인 I Pray For You에서는 180도 다른 다정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많은 팬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죠. 뿐만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를

때 신화 멤버들은 정해진 안무를 칼같이 맞추기보다는 무대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관객들과 눈을 맞추고 장난을 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노래가 더 기억에 남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네요.

보아에게도 2002년 7월은 잊지 못할 순간이지 아니었을까 싶어요. 당시에 2집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메가 히트곡인 넘버원에 이어서 지금 흐르고 있는 마이 스위티까지 큰 인기를 모았죠. 이 노래 가사를 자세히 들어보면 참 귀여워요. 아직은 어린 나지만 언젠가는 그대 앞에서 멋진 여자가 되고 싶다라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곡을 녹음할 때 보아 씨의 나이가 16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특유의 맑고 청량한 음색이 이 곡의 매력을 더 살려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2002년 여름에도 대세는 역시나 쿨이었습니다. 그해 7월에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인 진실이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진실의 가사를 잘 들어보면요. 서로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진짜 모습을 숨긴 채 멋진 척, 예쁜 척, 허세를 부리던 연인이 결국 나중엔 서로에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얘긴데요. 단순히 이게 신나는 댄스곡이 아니라 연애할 때 누구나 느껴봤을 법한 감정을 유쾌하게 풀어내서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방금 함께한 세곡 중에서 한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텐데요. 그동안 새 아침에서 쿨 노래가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이 노래는 한 번도 함께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신나게 바로 같이 즐겨보겠습니다. 쿨의 진실 듣고 오시죠.

0: 전철도 좋아.
1: 다시는 친구 차 빌리지도 마.
2: 쿨의 진실 듣고 오셨고요. 그달의 노래 이번 주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2002년 7월 어딜 가나 울려 퍼졌던 7월의 노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만나보시죠.

지금 흐르고 있는 박정현이 꿈에라는 노래를 발표한 것도 2002년 여름이었습니다. 015B의 정석원 씨가 만든 곡인데 곡의 구조가 우리가 흔히 듣던 가요와는 조금 달랐죠? 마치 오페라나 뮤지컬에 등장하는 노래처럼 서서히 감정을 고조시키다가 드라마틱하게 몰아치는데요. 박정현 씨가 보여주는 기교가 정말 압권이었죠. 애절한 듯한 진성으로 시작해서 맑은 가성을 넘나들다가 후반부에는 폭발적인 고음과 화려한 애드리브를 쏟아내는데요. 그래서 이 당시에 못 모르고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선곡했다가 중간에 조용히 취소 버튼을 누른 분들 정말 많았죠.

박정현의 꿈에라는 곡이 당시에 노래방에서 수많은 여성들의 목을 쉬게 만들었다면 남성들의 목을 쉬게 만든 건 이 곡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바로 지금 흐르고 있는 휘성의 안 되나요인데요. 휘성 씨는 이 노래로 큰 주목을 받으면서 최고의 R&B 보컬리스트로 자리매김했죠. 특히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면 이 부분이 너무 절절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엔 부제가 있는데요. 바로 화양연화였어요.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시절을 의미하는 이 말처럼 휘성 씨는 안 되나요를 부르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죠.

여름만 되면 라디오에서 정말 자주 흘러나오는 노래죠.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Sea of Love가 발표된 것도 2002년 7월이었습니다. 이 곡은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매력이 가장 극대화된 노래로 꼽히는데요. 호소력 짙은 환희의 동굴 저음에 맑고 세련된 브라이언의 미성이 만나서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냈죠. 멜로디는 참 신나는데 이 곡의 가사를 가만히 따라가 보면 참 슬퍼요. 사랑했던 사람이 떠난 뒤에도 추억이 깃든 바다를 참아 떠나지 못한 채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엔 가사에 집중해서 노래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방금 함께한 세곡 중에서 한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할 텐데요. 저이 노래 정말 자주 들었는데 작년에 또한번이 노래가 핫했던 적이 있어요. 이유는 뭐였는지 사실 기억이 잘안 나네요. 근데 워낙에 명곡이라 같이 또 들어보겠습니다.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듣고 오시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써서 간다 장까지 가나.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9: 오뚜기.
7: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6: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원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4086번님. 새로운 아침이 밝았네요. 지난주에 사무실에서 체육대회가 있어서 축구를 했는데요. 50대 나이에 열심히 뛰었더니 아직도 몸이 뻐근하네요. 하지만 오랜만에 뛰고 달리고 에너지를 분출해서 그런지 뭔가 기분은 한결 좋아진 느낌입니다. 역시 사람은 활기차게 살아야 하나 봅니다. 그래서 활기찬 노래 한 곡 예약합니다.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체육대회가 있었군요. 맞아요. 이런 거 왜 해? 막 싶다가도 막상 하고 나면은 정말 신나고 재밌죠. 또 리프레시도 되고 몸도 막 개운하고요. 물론 뻐근하지만 그 정신적인 젊음이 충족되는 그런 느낌일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저도 기쁘네요. 4086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끝곡으로 역시 바다와 관련된 노래 두 곡 연달아 듣게 되겠네요.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름이라 여러분 많이 지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활기찬 하루 시작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1: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킴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여름철 최고의 논쟁거리 바로 에어컨 희망 온도가 아닐까요? 26도가 딱이야. 아, 아니야. 21도는 돼야지. 이게 같은 공간에 있어도 사람마다 희망하는 온도가 참 다르죠. 온도 올려. 아니야, 내려. 아니, 내리지 말고 다시 올려. 무슨 천기백기 게임도 아니고, 그죠?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에어컨 리모컨도 고생일 텐데요. 배터리가 다 닳기도 전에 서로의 희망 온도에서 1도씩만 딱 양보를 해볼까요? 에어컨 희망 온도와 함께 사람 사이의 배려 온도도 잘 맞춰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고생 중인 에어컨 리모컨에게 조금이나마 덜 바쁜 하루를 만들어 줍시다.

0: 너무 좋네요. 넌 언제나 데이브레이크 버전으로 첫 곡 함께 들으셨어요. 7월 28일 화요일 굿모닝 FM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화모닝 컨디션들 어떠세요? 환영합니다. 9174번님이 오늘 오프닝 우리 집 얘기예요. 남편과 저의 온도차가 딱 5도. 절대 매워지지 않아요. 양보도 안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체감으로 느끼는 더위가 너무 다르면은 그러니까 아 온도 맞추기 쉽지가 않아. 저희 집에도 부모님 온도가 많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리고 저랑 저 친동생, 남동생 있는데 같이 살 때도 온도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 저는 좀 추위 약해졌고 동생은 더위 약해요. 그러면은 이거 참 조율하기 쉽지 않은데 뭐 한 사람이 옷을 더 껴입거나 벗거나 해야죠 뭐. 2457번님 테디 뮤지컬 헬스키친 시작해서 바쁘시죠? 저도 보고 왔어요. 테디 보고 너무 멋있어서 완전 그대로 얼음 듣지 뭐예요? 하셨는데 오 감사합니다. 헬스키친이라는 뮤지컬을 제가 지난주에 예, 시작을 했는데 또 와주신 분들 중에 굿모닝 FM 청취자분들이 또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더워서 시원한 곳으로 피서 떠나시는 분들 예, 어떤 장소로 가는 것도 좋은데 그 환경이 좋은 자연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뉴욕으로 오시는 거 어때요? 가까운 데 있어요. 역삼 쪽으로 오면 뉴욕이 펼쳐집니다. 제가 하고 있는 뮤지컬 헬스키친 엘리샤 키스라는 뮤지션의 일대기가 담겨있는 헬스키친 예, 오세요. 주방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동네 이름이 헬스키친이에요. 엄청 무서운 동네 예, 이야기인데 그곳에서 자란 친구들, 사람들이 슬픔과 아픔을 음악으로 이겨내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이야기니까 특히 딸, 엄마 이야기라 거기에 저는 이제 빌런 역할 아, 사실 빌런 아닌데 제 입장에선 아빠 역할입니다. 집에 잘 안 들어오는 아빠 역할이에요. 많이들 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시간 여러분들 응원 제가 드립니다.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소영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화요일 4부 그 어떤 고민도 박살내드리는 고민 박살 허안나 개그우먼 허안나 씨와 함께합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음주의엔 티맵 대리, KB국민은행, GS건설, SK케미칼, 이카운트,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경기도청, 3일제약, 키움증권, 에어비앤비, 유엔 난민기구,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0: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1: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3: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 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7시 12분 36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4: 네, 테디의 헬스키친도 막이 올랐고 장마가 끝나고 진정한 여름의 뜨거운 맛 막이 올랐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밤에도 폭염이 막을 내리지 않는다는 건데요.
3: 네.
4: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생얼입니다. 전국의 평균 열대야 일수가 기상 관측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열대야 주의보 계속되고 있고요. 제주는 21일째, 여수는 17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이 27도, 부산 대구 28도의 체감 온도가 이보다 2도가량 더 높습니다. 낮 더위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구가 38도, 부산, 광주 35도, 서울은 33도가 예상되고요. 영남 지방으로는 폭염 중대 경보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극단적인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동부, 충북 등 중부 내륙 지방 곳곳으로는 최고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폭염은 갈수록 더 심해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마음 집중력이 화르르 타오르는 화요일에 함께할 퀴즈. 짧은 음성 속에 숨은 주인공을 찾아라. 너의 목소리가 들려. 지금부터 어떤 인물의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목소리 들으시고 이 사람 누구다. 예, 그 사람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려야죠. 신의 영역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문제 나갈 거거든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누군지 맞히는 거예요. 민영 PD 준비됐죠?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1: 2015년 1월 7일 오후 10시 정가. 내가 너한테 반한 시간.
2: 넥타이.
3: 몸매.
4: 얼른 매. 여기 회사야?
3: 몸매.
4: 매.
3: 몸매 치워.
4: 안 치워 매.
3: 몸매 치워.
4: 안 치워 매.
3: 몸매 치워.
4: 안 치워 매.
3: 몸매 치워.
4: 안 치워 매.
3: 몸매 치워. 안 치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0: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진짜. 1등 참도차 나왔습니다. 문자에서 나왔어요. 문자가 가장 빨랐습니다. 문자 번호 4628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선착순만 선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더 뽑을 거예요.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요거트 스무디 준비할게요. 선물로.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음성컷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MBC 드라마였죠. 킬미 힐미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정답자가 다중인격자 캐릭터로 나와가지고 무려 1인 7역을 소화를 했거든요. 와, 대단했죠. 자, 누군지 아시겠죠? 정답 받는 동안 이분이 출연했던 또 다른 MBC 드라마 OST 들려드립니다. 판사 이한영 주제곡 Close Your Eyes, I Got It 듣고 올게요.

0: Close Your Eyes의 I Got It 듣고 오셨습니다. 정답 발표할게요. 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맞추는 퀴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정답은 바로 배우 지성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넥타이.
2: 몸매.
3: 얼른 매. 여기 회사야?
1: 몸매.
3: 네.
1: 몸매 치워.
3: 안 쳐매.
1: 몸매 치워.
3: 안 쳐매.
1: 몸매 치워.
3: 안 쳐매.
1: 몸매 치워.
3: 안 쳐매.
1: 몸매 치워. 몸매 치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0: 진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너무 재밌는 씬이죠?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김연수님이 정답 지성. 저는 요즘 지성씨 나오는 드라마 아파트 엄청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아파트가 또 핫한가요? 봐야 되나 또? 3878번님이 늦게 맞춰 지성합니다. 정답 지성. 예. 하하하하. 아, 이런 건 이제 웃어드려야 되는데. 아, 이런 반응이 저희가 늦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하하하. 다섯 분께,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요거트 스무디 준비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 끝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1: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0: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How am I going? 범범범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0119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일본의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68세의 나이로 별세한 거 보셨어요? 중학생 때 용의자 X의 헌신을 처음 읽고 너무 좋아서 한동안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에 빠져 있었어요. 추리소설의 재미를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평안하세요. 예, 히가시노

0: K5는 용의자 X의 헌신,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갈릴레오 시리즈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탄생시킨 이번의 작가이시죠. 대장암 투병을 하셨어요. 그래서 향년 68세의 나이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다음 달 5일에 신작 영원한 기억 출간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팬들이 더욱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 작가님의 작품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공 하나하나 9번님 에너지바 드립니다. 6595번님 워터밤 무대 봄 키스 오브 라이프 비비 라이즈 박진영 박재범 카리나 등 핫한 분들이 총출동했더라고요. 테디도 배드 챌린지 보니까 워터밤 나가도 되겠던데 안 나가시나요?
1: 불러줘야 가죠. 제가 혼자 그냥 갑자기 나갈 수가 없잖아요.
0: 불러주시면 그냥 가죠. 탕탈하고 발라드 하죠. 저도 부를 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질러봅니다. 예, 나가면 하죠. 아이, 하지. 핫팬츠에 상탈하지. 누가 좋은 걸까요? 제가 그렇게 하면. 자, 워터밤은 관객과 아티스트가 물총 싸움을 막 하면서 공연을 즐기는 음악 페스티벌이죠. 매년 아티스트 분들의 핫한 무대가 또 이때만 볼 수 있는 무대가 또 화제가 되는데 속초와 부산에서도 곧 워터밤이 열린다고 합니다. 어떤 무대들이 펼쳐질지 또 기대가 되네요. 6595번님 매운맛 과자 드립니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에스파의 슈퍼노바 듣고 올게요. I'm like...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에스파 슈퍼노바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의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3908번님이 축구선수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거 봄? 유창한 스페인어로 어제 첫 인사를 남겼는데요. 등번호는 7번을 받았대요. 스페인 여행 가면 이강인 선수 경기

꺼내야겠어요. 후후후. 또 다른 멋진 행보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3908번님 메론맛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7656번님 요즘 반려동물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 많아진 거 봄? 이혼이나 이별을 할 때 반려동물 소유권을 가지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동물이 누구랑 있을 때 더 행복한지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가 없어서 누가 더 돈을 많이 썼는지 등을 따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솔로몬의 선택도 아니고 씁쓸하네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아 이게 진짜 큰 문제이기는 해요. 제 주변에도 많고 근데 그 누가 누구랑 있을 때 더 행복한지는 나름 책정 가능한데 동물도 예 티네요. 아 근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 거니까. 7656번님 우동맛 라면 드립니다. 이정원님 로버트 태권브이 기념 우표가 나온대요. 7월 29일 수요일부터 판매한대요. 어릴 때 진짜 재밌게 보고 노래도 따라 불렀는데 추억이 됐네요. 후후후. 태권브이가 벌써 50주년이래요. 이번에 한번 사봐야겠어요. 태권브이. 아, 저 나라라나라 태권브이. 저 알죠. 근데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 한국 애니메이션의 효과음은 거의 두 개 정도 있었던 거 알아요? 확황 이거랑 이 두 개밖에 없었어. 아, 진짜로. 그래서 어릴 때 많이 따라했어요. 넘어져도 푸치크, 때릴 때도 푸치크. 예. 어릴 때는 저는 글쎄요. 아, 일요일 아침에 하는 이제 디지땡 만화동산도 많이 봤고, 글쎄요. 텔레비전 브라운관 TV로 봤던 틀어준 애니메이션 많이 봤죠. 뭐 찾아서 볼 있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이티 마우스 같은 게 더 기억이 남습니다. 그 생진대 슈퍼맨 같은 거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어떤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애니메이션 이야기해도 진짜 할 거 많은데 추억 얘기. 마이티 마우스 가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마이티 마우스 애니메이션 보고 마이티 마우스라고 정한 거예요. 예. 생진대 슈퍼맨 같은 생지가 있어. 이정은님 버섯 모장 버섯 모장이래. 버섯 모양 초코 과자 드립니다. 간식 여기까지입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올게요.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7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테디. 저는 피구왕 통키요.
5: 아, 좋다. 명작이죠.
6: 그리고 슈.
5: 아, 아버지 안 죽었어요. 통키 아버지 안 죽었어요.
6: 아, 그래요? 예. 네. 공에다 이렇게 손 모양 그려가지고.
5: 맞아. 네.
6: 아, 이번 주는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방학인 곳들이 많아서 낮에도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어제 10시 넘기면서 확 밀렸거든요. 낮에 이동하실 분들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사고 있어서 밀립니다. 행주대교에서 영창나들목까지 30분 가까이 걸리고 있고요.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까지도 지체입니다. 강변북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0분 정도 소요되고 있고 반대강 서쪽으로 두 길 다 잠실에서 반포까지 지체입니다.

내부순환로 양방향 홍은동 일대로 밀려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도 월릉에서 신내 사이로, 동부간선도로는 도봉지하차도에서 성수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듣다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그 통키
1: 네.
0: 아빠 얘기했더니 와, 한국 버전에서는 죽은 걸로.
1: 맞아요.
0: 근데 결말이 또 안 죽은 게 있거든요.
1: 몰랐어요. 저는.
0: 마지막에 등장하는 버전도 있는데.
1: 오.
0: 근데 대부분은 이제 선발 봐서 죽으셨다고. 이런 얘기들이 많네. 예, 알겠습니다.
1: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0: 네, 아유 재밌잖아요. 귀엽잖아.
1: 맞아, 맞아.
0: 에어컨을 안 틀고 살기 참 힘들 정도로 덥습니다 요새.
1: 진짜 더워요.
0: 재영 리포터 집에는 누가 에어컨 주도해요?
1: 말해 뭐합니까? 저죠.
0: 아 역시 몇 도 맞춰요 대구?
1: 저희는 처음에 24도로 빠르게 내렸다가 거의 26도로 맞춰서 살고 있어요.
0: 현명하게 하고 계시네요.
1: 네네.
0: 처음에 원래 좀 세게 했다가 뒤에 슥 낮춰서 오랫동안 트는 게 전기세 감면 저 아끼는데 좀 좋다고 그러던데.
1: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0: 감당 안 돼요. 계속 틀면. 그래 틀어야 돼요. 지금 너무 더우니까.
1: 네.
0: 건강하게 지냅시다.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예상치 못한 잔금 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0: 아, 이런 어려움도 좀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죠?
1: 네, 입주 예정자들은 분양 당시만 해도 이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자금 계획을 세웠는데요. 최근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사업장별 집단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잔금 대출도 사실상 선착순 경쟁으로 바뀌었고요. 이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0: 아, 잔금 대출 선착순으로 받아야 한다. 문제가 큽니다, 이게. 대출을 못 받게 돼. 그러면은 입주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입주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요. 연체 이자가 발생을 하고요. 이후에 중도금 대출 상환까지 지연이 되면 추가 연체 부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제기가 됐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잔금 대출뿐 아니라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등 집단 대출을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간 1.5%의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치는 수정하지 않고요.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할 방침입니다.
0: 그래도 이 불안한 것들 좀 개선이 되니까 다행인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달걀 약 1,900만 개를 자발적으로 리콜했습니다.
0: 너무 많은데 1,900만 개요? 우리나라는 영향이 없을까요?
1: 다행이요. 이번 리콜 대상은 텍사스 등 미국 남부 지역에 유통된 제품으로 현재까지 국내 수입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여름철에는 살모넬라 식중독이 급증하는 만큼 달걀 보관과 조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살모넬라균이 노로바이러스를 제치고 국내 식중독 원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0: 예.
1: 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달걀을 먹으면 복통과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0: 아, 무섭다 무서워. 여름철에 이 달걀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안전할까요?
1: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숙보다는 완숙으로 먹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중심 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대부분 사멸하기 때문인데요. 또 껍데기가 깨진 달걀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구입한 뒤에는 가능한 빨리 냉장 보관 해야 합니다. 특히 달걀은 미리 씻어서 보관하기보다는 조리 직전에 세척하는 것이 더 안전한데요. 이 껍데기에 천연 보호막이 손상이 되면 세균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달걀을 만진 뒤에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요. 칼과 도마는 식재료별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도 꼭 지켜주시길 바랄게요.
0: 예, 여름철에는 진짜 혹시 모르니까 반숙 말고 완숙으로 우리 건강하게 먹자고요.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대만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 여행객들 사이에서 부산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0: 예전에 어그범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부산 여행 이제 다녀온 뒤에 부산이 계속 생각나는 증상을 말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이 부산병은 부산 여행을 다녀온 뒤 계속 그리워하면서 다시 찾고 싶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올해 1분기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02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카페 방문이 크게 늘었는데요. 지난해 부산 지역 카페에서의 외국인 카드 사용액은 전년 보다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부산, 야 좋죠. 대표 음식도 많은데 커피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여행 코스가 됐네요.
1: 네, 부산시는요 이런 흐름에 맞춰서 커피 도시 부산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2022년 전국 최초로 커피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이 부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커피를 마신 기록이 남아 있는 도시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0: 어허.
1: 흔히 고종이 처음 커피를 마신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1884년 부산에서 이미 커피를 대접받았다는 내용이 남아있다고 해요.
0: 아, 기록이 있었군요. 자, 혹시 부산병 앓고 계신 분들 여름 휴가 때 부산 한번 다시 가보는 건 어떨까요?
1: 네, 이수키님이요. 아는 지인도 입주를 해야 하는데 대출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유유, 보완책이 잘 마련되면 좋겠네요.
0: 네, 지금 뭐 많은 수정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토론들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정은정님이 달걀 만지고 나면 꼭 손도 씻어야 돼요. 깨질까 조심하고 균 옮길까 조심하고 의외로 까다로운 달걀, 맛있는 달걀. 그러니까요. 예전에 이거 어떻게 생으로 계속 목 푼다고 막 이렇게 드시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1: 맞아요.
0: 이제 그러면 안 돼요.
1: 안 됩니다. 이석윤님, 부산병이라니 요즘 진짜 기차에 외국인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0: 아, 그렇구나. 이게 또 국내에서도 이제 부산으로 가는 외국인까지도 많아지는 거
1: 맞아요, 맞아요.
0: 같아요.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발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들으면서 민정 리포터 보내드립니다. 내일 또 보자요.
1: 내일 또.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밤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반반. 특별한 사연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오늘의 신청 사연 바로 소개합니다. 서울에서 101번 시내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는 38살 박장원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마을버스로 이 일을 시작해서 올해 시내버스 회사로 이직을 하고 이제 4개월 차에 들어섰습니다.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운전을 하다 보니 라디오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에서 굿모닝 FM은 처음부터 늘 고정이었어요. 태희형 꼭 통화하고 싶어요. 저 진짜 옆 동네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하시면서 요 정말인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2: 안 넘고 치킨 넘었자 바라바라 바라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101번 시내버스 운전하고 있는 박장원이라고 합니다.
1: 아유, 아, 목소리 너무 학생 같으신데요, 지금?
2: 감사합니다.
1: 라디오가 진짜 늘 좋은 친구가 되고 있나 봐요.
2: 맞아요. 라디오 없이는 이 일을 못해요. 네.
1: 아니, 그 많은 라디오 중에 굿모닝 FM은 네. 꼭 고정을 하는 거예요, 진짜?
2: 이 시간은 항상 고정이에요.
1: 그럼 다른 시간대는 네. 솔직히 왔다 갔다를 좀 했죠?
2: 다른 시간대는 이제 좀 저한테 취향 맞는 방송들 막 여러 군데 막 돌아다니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7시랑 2시는 항상 고정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굿모닝 FM 테이미다는 왜 좋아요?
2: 일단은 프로그램들이 다 너무 재밌고요.
1: 예.
2: 그리고 제가 태희 형 진짜 너무 팬이어가지고.
1: 아, 진짜로?
2: 네.
1: 아, 이제 장원 씨 일로 오세요. 한번 안읍시다. 덥석. 이직한 회사는 좀 어때요?
2: 이제 이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너무 잘해주시고 또 일하는 것도 적성에 잘 맞고 그래서 지금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1: 아, 너무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에요.
2: 네.
1: 아, 목소리에서 약간 뭐 씩씩한 게 느껴져요. 이 회사가 잘 맞는지. 자, 아, 이제... 이거 성공까지 하면 오늘 완전 기분 좋은 하루가 시작되는 건데 어때요? 좀 자신 있으세요?
2: 사실 이게 원래 오전에 일을 하면서 방송에 듣고 시간 맞을 때 이제 최근 며칠 방송을 들은 다음에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1: 네.
2: 제가 하필이면 어제 쉬는 날이어가지고 어제 방송을 못 들었어요.
1: 아하.

0: 그래도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1: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그 정도 못 들은 걸 가지고. 아니, 고아라님이 101번 쌍문역에서 제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버스예요. 항상 감사합니다, 기사님. 하시면서.
0: 아유, 감사합니다.
1: 또 고객님이 또 이렇게 반겨주시는, 예, 응원 주시는 문자까지 주셨어요. 자, 이제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은 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0: 화이팅!
1: 좋습니다. 제한 시간, 행운의 시간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는 빨리 패스하세요. 그래야 다시 풀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0: 네.
1: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나누기를 하자. 42 나누기 3은?
0: 14.
1: 사자성어입니다. 서로 형, 아우하고 부름. 호형?
0: 호세.
1: 우리나라 만원 지폐에 그려져 있는 인물은?
0: 세종대왕.
1: 이 노래를 부른 가수. Some people want it all, but I don't.
0: 엘리샤 키스?
1: 속담을 이어주세요. 자기 자리가 사람을?
0: 만든다.
1: 판사를 영어로 하면?
0: 어, 다시 한 번만요.
1: 판사. 판사를 영어로 하면?
0: 아, 패스, 패스.
1: 이석훈, 이준, 딘딘이 MC로 함께하는 MBC 예능의 제목. 플레이리스트?
0: 209.
1: 아, 아니에요. 하나만
0: 아...
1: 더.
0: 아유.
1: 첫 번째 숫자만
0: 109?
1: 김연아 선수의 마지막 올림픽은 2014년 이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이 도시는?
0: 소치.
1: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이 대사가 유명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SF 영화는?
0: 디스커버리?
1: 아니야, 아니야.
0: 아, 이거 뭐였지?
1: 아, 우주로 가는 거.
0: 패스, 패스.
1: 최근 유네스코가 우리나라 여수, 고흥, 무안, 서산에 있는 이것을 세계 자연유산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0: 갯벌.
1: 아, 정답. 여기까지 정답. 와, 문제 잘 푸시네요, 근데.
0: 아.
1: 오, 잘 푸셨어. 결과 발표합니다. 10문제 중에 어마어마해요. 무려 8문제만 있어서 성공하셨습니다.
0: 아.
1: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 앤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와.
0: 아, 감사합니다.
1: 차분하게 잘 푸시네요, 문제를.
0: 아, 그 틀린 문제 두 개도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는데.
1: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 안 날 때 있어. 판사를 네. 영어로 하면 저지였고요.
0: 아, 맞아요. 네.
1: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나온 크리스토퍼 놀란의 감독 SF 영화는 인터스텔라.
0: 아, 인터스텔라.
1: 아, 인터스텔라였어요. 어려운 문제였는데 오, 그래도 다 잘 풀어주셔가지고 성공하셨습니다. 장원님.
0: 아, 네.
1: 멋졌고요.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0: 어, 항상 방송 너무 잘 듣고 있고요.
1: 감사합니다.
0: 제가 앞으로 정년이 한 20년 정도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덜도 말고 더도 말고 20년만 방송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 어, 소박하게 20년만.
0: 네, 한 딱 그 정도만.
1: 아유, 감사합니다. 이 마음 제가 고이고이 간직하면서 늘 진행하겠습니다. 장원님.
0: 네.
1: 안전운행 하시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아침마다 우리 맨날 만나는 거죠?
0: 네, 아, 그럼요.
1: 그럼 내일 또 뵐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1: 안녕.
0: 안녕.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유네스코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조선의 궁궐인 이 궁궐은요, 대한민국 궁궐 가운데 유일하게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조선 5대 궁궐 중 하나로 역대 왕들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정사를 펼쳤던 이 궁궐 어딜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창덕궁, 2번 동궁, 3번 일어궁 저러궁. 정답 보내주세요. 어렵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다섯 분 추첨해서 화장품 세트 준비할게요. 정답은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하겠습니다. 정답과는 상관이 하나도 없는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AOA의 심궁해 아니죠? 예, 심쿵해 듣고 올게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대한민국 궁궐 가운데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궁궐, 정답은 바로 1번 창덕궁이었습니다. 다들 오늘 아재 개그에 엄청나게 지금 몰입 중이신 것 같은데, 박효정님이 정답 창덕궁, 전생에 살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크크크 하셨는데, 어머 거기서 그렇게 또 열심히 일을 하셨군요. 예, 그렇게 많이 살았죠, 거기에. 1687번님이 1번 창덕궁, 아침부터 너무 덥궁, 배도 고프궁, 그러네요 하셨는데 궁 많이 나왔습니다. 예. 7701번님이 또 1번 창덕궁 하시면서 궁에 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은 궁시렁, 궁시렁. 하지만 표준어는 구시렁이래요. 예, 조금 귀여웠어, 조금. 궁시렁. 세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화장품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이따가 3부에서 다시 만나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이안 감독은 베를린 영화제 최고상의 브로크백 마운틴으로 아시아인 최초의 아카데미 감독상 라이프 오브 파이로 오스카 트로피를 받았지요. 그런 그도 영화 학교를 졸업한 뒤 감독 데뷔를 하기 전까지 6년이나 백수 생활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생계를 꾸려가고 자신은 육아와 가사를 담당했다. 물론 꾸준히 시나리오 작업도 했고요. 그렇다면 그 6년을 과연 백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흔히 무심코 경제활동을 안 하면 놀았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걸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4: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체험과 일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5: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안녕하세요. 의류 판매점에서 일하고 있는 이경아라고 합니다. 9시 반까지 출근해서 청소하고 옷 정리하고. 저희는 일단 가격이 저렴해서 오시는 분들이 알아서 구매하시는 편이고, 그 대신 이제 저희 시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이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조언을 해드려요. 흔히들 이제 생각하시면 겨울철 옷의 단가가 높기 때문에 더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여름에 옷이 얇고 부담이 없어서 간편한 옷 위주로 많이 가져가세요. 제가 엄마 아빠를 못 뵌 지가 좀 돼서요. 다음 주 정도 찾아뵐 예정이거든요. 가서 맛있는 것도 제가 좀 해드리고 그러고 싶어요. 아, 오늘 날씨도 덥고 아무래도 그렇고 조금 짜증나고 그런 손님들이 있어도 친절하게 제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have a good day.
0: 가게에서 일하시는 이경아님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을 했습니다. 아, 진짜 많이 사람들도 대하셔야 되는데, 옷 장사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늘 친절하고 늘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다 사지는 않으니까. 안 해봐서, 경험 안 해봐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 다스리기가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마음 다스리는 게 또 목표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고된지 좀 느껴집니다. 화이팅입니다. 사이즈 정도만 조언해 주시는 편이라고 하셨는데, 옷 가게 이제 직원분들 중에 완전히 그림자처럼 이제 쓱 옆에서 계속 와 주셔가지고 추천해 주시려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또 손님마다 취향도 타요. 그런 분이 편한 분이 있고, 아니면 그냥 편하게 내가 그냥 보다가 얘기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건 또 어떻게 가려서 대하시는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이 있어요. 그곳에서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걸 오시면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운 마음과 목소리 저희가 곱게 담아 볼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하루 쉬었더니 좀 좋아졌네. 이유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0: 어제 출근 몇 시 했어요, 그러면?
2: 어제 그러면 정시에 똑같이 이제 9시로 했죠.
0: 야,
2: 좀 미뤄졌죠.
0: 약간 한 1시간 반 정도 그러면.
2: 네, 더 잤어요.
0: 더 잔 거죠.
2: 네.
0: 확실히 좋죠.
2: 너무 좋아요.
0: 아, 그럼 이제 그만할까요?
2: 아, 어? 그러면 또 서운할 수도 있어요.
0: 이게 참 그렇다니까요.
2: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다.
0: 장단점이 너무 극명해, 아침 라디오는. 너무 힘든데 또 안 하면 너무 서운해.
2: 맞아요. 또 찾아주시니까 또.
0: 우리 굿모닝 가족들은 엄청 찾았어요.
2: 아, 감사합니다. 우리 제작진들은 찾았어. 너무 안 찾은 것 같더라고요.
0: 제작진들은 찾을 리가 없죠. 내가 이희준, 아는데.
2: 얘기 안 하고 이준 씨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이준 씨가 또 인물이 좋더라고요. 또.
2: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예.
2: 이준 씨.
0: 탄탄하더라 몸이.
2: 이준 씨.
0: 진짜 테토로 우리는 봤잖아요.
2: 아, 그래요?
0: 테토 호선암 말고.
2: 이준.
0: 자, 이준님과 함께.
2: 네, 이준. 네.
0: 이 시간에 희준 씨가 있어야죠. 아, 희준 아나운서 없으면 못해요. 언어 유의 시작해볼까요? 네.
2: 자,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유의해야 할 외래어 표기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2: 어머니, 좋았어요.
3: 어희야, 희준이 왔나?
2: 네, 아유. 아이고. 아, 근데 빈손으로 왔네. 아우, 미안해 엄마. 아우.
3: 아유, 됐다 마. 괜찮다.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라.
2: 아이, 또 엄마가 또 괜찮다고 하시니까 또 저도 마음이 한결.
3: 아니, 저 읍내에 아울렛이 하나 생겼대 요새. 그가 그래 예쁜 옷이 많다 그러네. 아유, 난 괜찮다. 그냥 그렇다 하더라. 신경 쓰지 마라.
2: 아, 그 아울렛.
3: 그 아웃렛 신상이 많다 카데 괜찮다 마 신경 쓰지 마라 아이고 괜찮다 그 또 표정 그러지 마 네 마음만 내가 받으면 되지 그잖아
2: 마음 역시 마음만 역시 우리 엄마 내가 다음에는 꼭
3: 그래 마음만 받을 테니까 네 혹시 뭐 돈 좀 있으면 계좌로 보내도 되고 어? 모닝은행 어? 자 받아 적으라 9135013땡땡544
2: 예. 아니 저기 엄마
3: 왜 왔나 그래 이제 아웃렛 가서 또 뭐 일 봐야 되니까 바쁘니까 가라잉
2: 아니 저 3시간 걸려서 왔는데 엄마? 엄마?

0: 어려운데?
1: 오늘 어려워요. 자, 오늘 상황에서 엄마 태순이 아울렛이 생겼다고 하자 아들 휘준은 아웃렛이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정답은?
0: 정답은?
1: 아웃렛이 표기법으로 맞습니다. 아웃이에요. 아웃.
0: 거짓말하지 마요.
1: 나왔다 나왔다.
0: 아,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네. 발음만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냐 해서 이제 검색을 지금 해봤거든요.
1: 네.
0: 단 한 곳도 네. 아웃렛 표기한 데가 없습니다.
1: 다 아울이라고 쓰시죠, 그죠?
0: 그냥 예 그렇게 기재리가 되어 있어요.
1: 하지만 아웃렛이 맞다는 거. 네, 재고품이나 2월 상품을 한 곳에 모아 싸게 판매하는 곳을 주로 의미하는데요. 아웃렛이라는 게 그 영어 아웃렛 합성어예요. 네,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각각 따로 쓰이는 영어 단어가 합쳐진 말은 각 단어의 표기를 그대로 살려 적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웃에다가 렛 한 거니까 아웃렛 이렇게 쓰는 거예요.
0: 이게 쓰는 게 맞네.
1: 원래는 그래요. 근데 아웃렛 진짜 많이 말하기도 하고 평소에 엄청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제 한 기사에서 이런 분석을 했어요. 여러 유통업체에 따르면 아웃렛 이게 발음하기 너무 어렵고 야구에서 아웃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아울렛을 쓰게 된 거라는 말도 있어요.
0: 그렇게까지 분석을 했어요. 네. 그냥 쓴 건데. 네.
1: 근데 또 이제 발음도 아울이 더 부드러우니까 예. 더 이제 많이 쓰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0: 그게 제일 맞죠, 뭐. 아웃렛 발음을
1: 어렵잖아요.
0: 처음 해봅니다. 처음.
1: 하지만 예. 표기법상
0: 표기법상은 그게 맞네. 아웃과 렛이 합성하니까
1: 네, 아웃렛. 아웃렛.
0: 예. 아울렛.
1: 아웃렛.
0: 아웃렛. 모르겠다. 제효령님이 네. 와 오늘 진짜 충격적이네요. 뭐야 200땡 2001 아울렛 생각하면 당연히 아울렛인 줄. 이게 뭐지? 2001 아울렛이 뭐예요?
1: 어떤 상표가 있나요? 백화점 이름이에요?
0: 예전에 백화점 이름이 있었어.
1: 테디도 모르는.
0: 너네만 아는 걸 이렇게 적어서 진행자가 헷갈리게 하면 어떡해요.
1: 이게 뭐죠? 저도 처음 들었네. 아니면 이게 서울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건가?
0: 전혀 모르죠. 이거 봐. 휘준하는 몰라요?
1: 저 서울 사람인데 처음 듣는데요? 있대요.
0: 뭐야, 어디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에요?
1: 어느 지역이에요? 신기하네. 안양.
0: 지금 안양 분당 이렇게 있다고. 예전에 많았다고.
1: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0: 예. 이게 아니더라도 네. 그냥 당연히 뭐 아울렛이라고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 검색하면 다 아울렛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1: 맞아요. 그건 또 그래.
0: 그래서 우리는 좀 기억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아웃렛 네. 네, 합성어이다.
1: 네.
0: 고생하셨습니다. 롱샷의 Never Let Go 띄워드리면서 휘준 아나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1: 안녕.

0: 롱샷 네버 렛고 듣고 오셨습니다. 오, 그 2000땡 아울렛 모른다고 다들 엄청 놀라시네요. 다들 알고 계시네. 아, 이게 보니까 땡랜드 그룹이 만든 거라고 다들 또 30년 전부터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르는 걸, 저는 이제 그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모를 수 있었는데 휘준이 왜 모르는 거예요? 휘준이를 왜 모르는 거야? 그래요. 백화점만 다니시냐고 막 그러시는데 전 백화점도 안 가거든요. 예, 어쨌든 덕분에 하나 배웠습니다. 아웃렛. 잠시 후에는 MBC 양수현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4부 고민박살 허안나, 안나씨는 알려나? 그리고 뭐 허안나씨와 함께 여러분들 고민 시원하게 박살 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가마치 통닭,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동서,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유니베라, 음주유엔 팀앱 대리, 빙그레,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대자동차, 서울우유협동조합, 주식회사 워킷,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참나.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8시 15분 4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다음 주 대구의 기온을 보니까요. 일주일 내내 3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1: 안 돼. 너무 덥다.
2: 어떡해요.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는 폭염의 강도가 조금 더 심해지겠는데요.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영남지방 중심으로는 오늘도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면서 폭염 중대경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도 쉼없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강원산지, 제주산지로는 특보가 없습니다. 휴가는 이쪽 산지 쪽으로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서울의 기온 28도, 지금 체감온도가 30도를 넘었고요. 낮에는 서울, 춘천 33도, 광주, 부산 35도, 대구, 경주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 동부, 강원도, 충북, 경북 일부 지방으로는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수현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네. 아웃렛.
1: 아웃렛.
2: 네.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된대요.
1: 아, 그럼요.
2: 알고 계셨던 것처럼. 야.
1: 어, 알고 있었죠.
2: 아, 정말로? 아직 캐묻지 않을게요.
1: 감사합니다.
2: 예, 오늘 키워드 뉴스 바로 갑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을까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당선 무효형, 두 번째 키워드 최영중, 마지막 키워드는 폭염입니다.
2: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당선 무효형입니다.
2: 어제 다뤘던 소식 이어가는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아왔습니다.
1: 네, 4년 전이죠.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8.56%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예. 그러나 이후 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혐의, 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아왔는데요.
2: 예, 선거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게 있다라는 건데 네. 어떤 내용이에요?
1: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후보 시절 윤 전 대통령은 자신과 친했던 후배 검사의 형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약 석 달 앞두고 한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당시 윤석열 후보는 소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는데요.
2: 예, 후배 검사의 형에게 네.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네. 이 발언 하나가 있고 네, 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뭐예요?
1: 네, 대통령 선거를 약 두 달 앞두고 나온 발언이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에게 무속인 전성배 씨 를 소개받았고 전 씨가 선거 캠프에서 이른바 실세로 통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2: 예, 있었죠.
1: 네, 이 보도에 대해 당시 윤 후보는 무속인을 만난 적 없고 부인 김 씨와 함께 만난 것도 아니란 취지로 얘기했었거든요.
2: 이 두 가지 발언이 이제 네. 사실인지 법원 판단이 어제 나온 건데 1심 선고 어땠어요?
1: 네, 법원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앞선 두 발언이 모두 허위,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그러면서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2: 예, 징역 1년 6개월에 네. 집행유예 3년. 네. 이게 이제 당선 무효형인 거죠?
1: 그렇습니다. 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어제 1심 선고가 확정된다 면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은 무효가 되는 건데요.
2: 그런데 이미 뭐 탄핵된 네. 대통령이 당선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네, 우리 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이 최종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는 형에 해당하죠.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탄핵이 돼서요.
2: 예.
1: 이 사건 결론이 어떻든 예우의 변동은 없습니다. 예우 못 받습니다.
2: 윤 전 대통령의 소속 정당 국민의힘은 400억 가까운 돈을 토해내야 한다고요?
1: 네, 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율을 얻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줍니다.
2: 예.
1: 하지만 이후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결국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겁니다.
2: 국민의힘 반응은 어때요?
1: 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의 준비는 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1심 판결이 항소 또 상고심에서 바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판결에 대해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

0: 자격이 없었다는 게 증명됐다며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판결이 매우 유감이라면서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1: 예,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 최영중입니다.
1: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 네. 그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0: 네, 최영중 전 청주 발음이 어렵네요. 전 청주시 네. 의원 아동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제 그러니까 26일 오후 2시쯤 청주 청원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고요. 다음 날이죠. 27일 새벽 5시가 넘어서 조사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1: 네, 아동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혐의.
0: 그렇습니다. 최 전 시 의원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0대 중학생을 상대로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성매매하고 신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 또 피해 중학생에게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1: 지난 6.3 지방선거로 청주시 의회에 입성한 인물이죠.
0: 네, 최 전 시 의원은 지난달 3일 치러진 6.3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청주시 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최근 사건이 공론화하자 시 의원직을 사퇴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제명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제 경찰 조사가 첫 조사는 아니었거든요.
1: 첫 경찰 조사 언제였어요?
0: 6.3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이었습니다. 5월 1차 조사에서 최 씨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던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던 걸로 알려졌고요. 그러니까 이미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출마하고 당선까지 된 건데요. 최 전 시 의원은 어제 새벽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수사 중인데도 공천받은 거냐 이런 기자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1: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마지막 키워드 폭염입니다.
1: 정부가 폭염 위기 경보를 끌어올렸습니다.
0: 네. 네, 행정안전부는 어제 오후 3시를 기해 폭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고요. 특히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야외 작업장 등 더위에 취약한 사업장에서 안전수칙 잘 지켜지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1: 네, 더위가 심각하죠.
0: 그렇습니다. 어제 낮 최고 기온 오늘도 높다는데 예. 어제 낮 최고 기온이 대구 시남동 39.2도, 경북 경주 39.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자꾸 느는데 사망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같은 무더위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고 해요. 유아차에 탄 아이, 낮은 자세의 어르신들, 또 앉은 자세로 바깥에서 일하는 분들 이렇게 지면에 가까울수록 훨씬 위험하다고 합니다. 제발. 태양이 뜨거운 한낮엔 야외 활동 중단하고 통풍 또 수분 공급 등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핵심 한 줄 전해주시죠.
0: 네, 오늘 핵심 한 줄 정말 무시무시한 극단적인 폭염입니다.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제발요.
1: 진짜 제발요.
0: 제발요.
1: 양희선 기자님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0: 아, 네, 다들 건강하십시오.
1: 예, 네. 저희는 또 목요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목요일로 뵙겠습니다.
1: 보내드리면서 글래스 애니멀스의 힛 웨이브스 띄워드리고 고민박사 화나 안나 씨와 함께 돌아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8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안 밀리는 편입니다. 전 시간에는 사고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 시내는 사고 구간도 거의 없이 지나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0분 정도 걸리고 있고,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까지 지체입니다. 반대 공항 방향은 두 길 다 올림픽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지체입니다. 시내길들도 많이 밀리진 않고 있는데요. 통일로는 홍은동에서 독립문 쪽으로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신갈 부근에 사고가 있어서 혼잡합니다. 3, 4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신갈 일대로 5km가 정체고요. 오산에서 남사까지도 밀리고 서울 쪽은 기흥에서 수원, 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려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일찍에서 금천까지, 목포 쪽은 안산에서 팔곡까지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Ladies and gentlemen, the Posse is your energy and the way you feel. Let me hear you say.
1: Posse!
2: Posse!
1: Posse!
2: Posse!
1: Come in, Mozu!
2: Posse! La!
1: Hoa! Na! Come in, Posse! Hoa! Na!
0: Posse! Posse! Posse! Everybody say! Posse!
3: 와, 진짜 에너지 역해요.
1: 아!
3: 왜 또 오늘 닭이 됐어? 조정 박살 모드로 고민 먹며 세상의 모든 고민 걱정 확실하게 박살내 드립니다. 방송계, 영화계, 연극계 뭐 어디든 열정으로 갑니다.
2: 네.
3: 열정의 아이콘 코미디언 허하나 씨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환영합니다. 연극 이제 8월 달에 네. 하나 하시네요.
2: 네네.
3: 작품에 들어가셔가지고 연습 들어가셨나요?
2: 어유 지금 맹렬하게 예, 맹렬하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3: 아 네. 좋네요. 좋아. 제목이 뭐예요?
2: 이혼하고 싶은 남자.
3: 어? 왜 이혼하고 싶어요?
2: 그거는 이제 약간 또 반전이어가지고 아. 예, 그 이유는 뒤에 나오고 예, 예. 제가 이제 이혼을 하고 싶은 여자인 거죠. 이 남자가 이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접니다. 네, 저희 남편이 그랬었나요? 네.
3: 아, 무슨 소리야?
2: 네.
3: 아 이게 공연이 근데 이제 8월 27일에서 30일까지. 짧게 네. 예, 하게 되는데
2: 서울이 아니라 대전에서 이제 하거든요.
3: 이게 이제 서울에 올 수도 있는 공연이겠네요.
2: 서울에서는 12월 달에.
3: 아 12월에
2: 네.
3: 예정이 되어 있어요.
2: 예, 되어 있습니다.
3: 그렇구나. 네. 그럼 먼저 이제 선보이는 느낌으로 대전에서 여는 건데.
2: 네.
3: 아 대전에 유명 빵집 있잖아요.
2: 네.
3: 성심땡.
2: 그래서 지금 거기를
3: 그 근처라고요?
2: 뭐 거기는 아니더라도 가지 않겠어요?
3: 오 예. 좋은데
2: 네네 그리고 또 목금 이렇게 연달아 저기여서 어. 대전에서 자야 돼요.
3: 아 좋다.
2: 네 그러면 뭐 오전에 가서
3: 네. 살찌겠네. 우리 안나 살쪄오겠네.
2: 어서 그런 말씀하세요.
3: 아니 저는
2: 아침부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3: 저는 여기 튀김 소보를 못 참아요.
2: 아 못 몇 개 정도.
3: 아 그냥 주는 대로 다 먹어요 전 진짜.
2: 아 그럼 그 뒤에 오빠 때문에 다 못 받아가는 거예요?
3: 아니요 그거 난 사러 간 적은 없고 누가 이제 대전 다녀오시거나 근데, 사시는 분들이 오실 때
2: 맞아.
3: 선물로 주시잖아요.
2: 에, 에.
3: 그럼 이렇게 이제 한 다스처럼 이렇게
2: 맞아 박스를 가지고
3: 박스로
2: 오시잖아요.
3: 주시잖아요. 아 저 그거 다 먹어요.
2: 한 박스 다 드세요?
3: 몰라요 두 박스면 두 박스도 먹어.
2: 아 뭐 오빠 저는 사실은 오빠 그때 그 막창이 몇 인분이었죠? 42인분이었나요?
3: 42인분.
2: 네 그때 이후로는 놀라지 않습니다.
3: 어쨌든
2: 근데 거기가 무슨 메론?
3: 아 빙수 같은 거.
2: 메론빵 안에 뭐 크림 들어있나 봐요.
3: 아 있죠 빵.
2: 그것도 되게
3: 있지.
2: 유명한데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3: 아니, 빵이 다 맛있대요.
2: 제가 그거를 안 먹어봐서 그거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3: 이거 봐 얼마나 지금 신났어.
2: 네 저 빵을 사실 잘 안 먹는데 그래도 이제 또 줄 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3: 있지.
2: 네, 완전
3: 증량해서 오시겠네요 또.
2: 아,
3: 알았어. 알았어 또.
2: 아 지금 몇 시야 지금?
3: 고민 박살 허안나
2: 34분에 할 말이에요 오빠.
3: 본격적으로
2: 네,
3: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3: 참여 안내 부탁드려요.
2: 여러분이 가진 고민들 저 허안나에게 다 털어놔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고민 박살 내드릴게요. 사연 보내실 곳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미니는 무료고요. 굿모닝 F 홈페이지 게시판 고민 박살 허안나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긴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녹용 홍삼 선물 세트를 짧은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3: 예, 정문주님이 안나님 튀김 소보로 사오라는 얘기예요.
2: 어?
3: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다
2: 있잖아.
3: 아이다.
2: 사람 심리를 파악을 잘 못해.
3: 아이다 내 그런 의미 전혀 없다.
2: 그래 죄송한데 그럼 제가 오빠 거 한 박스 사오고
3: 예.
2: 우리 제작진 분들 거 한 또 두 박스 사오고.
3: 아 무슨 소리예요?
2: 요렇게 될 것 같은데.
3: 한 박스로 저희 나눠 먹을 수 있어요.
2: 어? 에이, 다들 눈치 볼 것 같은데.
3: 아니 저희 그걸로 배치할 일이 없어. 아니 그거를 다 주면은 누구 나누어 먹을 수 없으니까 제가 다 먹는다는 얘기였어요.
2: 아 그런 거.
3: 나눠 먹으면 딱 좋지.
2: 오케이 알겠습니다.
3: 예, 배치하고 싶진 않아. 예,
2: 근데 또 안 사오라고는 말 안 하네.
3: 아이다. 괜찮다마.
2: 나눠 먹겠다고 얘기하네요 또.
3: 아니 혹시나 아, 혹시나 오케이. 사오신다면.
2: 좋습니다.
3: 예. 네. 아 두근두근. 자, 긴 고민 얼른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오늘 고민은요. 닉네임 모델 지망생 님이 보내 주셨어요.
3: Let's go.
2: 제 남자친구는요. 하루 24시간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진 매니아예요. 식당을 가도
4: 로제 파스타랑 수비드 스테이크

0: 코타치즈 샐러드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1: 아,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자기 얼른 먹자.
2: 잠깐만. 사진 먼저 찍어야지.
1: 알겠어. 얼른 찍어.
2: 아, 이 각도가 이게 아닌데. 접시를 살짝 돌려봐. 살짝만 돌려봐.
1: 뭐 이렇게
2: 돌려서 이렇게. 좋았어. 자, 빛이 좀 아쉬운데. 플래시를 켜서 찍어야겠다. 플래시 켜서. 아, 그렇지.
1: 이제 먹어도 돼?
2: 아, 잠깐만. 카메라를 위로 좀 들게. 위로? 잠깐만.
1: 이제 됐어?
2: 오케이.
1: 자기가 마음에 들 때까지 셔터를 누릅니다. 덕분에 음식은 따끈따끈할 때 못 먹고요. 항상 식고 나서 먹게 되죠. 남친의 찍사 본능은 길을 걸을 때도 발휘돼서요.
2: 잠깐만 쓰다 멈춰봐.
1: 왜?
2: 지금 여기서 하늘 진짜 예쁘다. 여기 사진을 남겨야지. 자, 하늘도 웃나? 웃어봐, 치즈.
1: 하늘을 무슨 여친 사진 찍어주듯이 정성껏 찍어주는데요. 서운한 건 세상 모든 걸 사진으로 기록하면서 정작 제 사진은 잘 안 찍어준다는 거예요.
2: 최악이다.
1: 풀 메이크업을 하고 예쁘게 입고 간 날에만
2: 오, 자기야 오늘 진짜 너무 예쁘다. 저기 벤치에 한번 앉아봐봐.
1: 웬일이야. 사진도 찍어주고 이렇게 앉으면 돼?
2: 그리고 햇살이 눈부시다는데 이렇게 손으로 살짝 가려. 좋다. 자, 그렇지. 찍습니다. 하나, 둘, 셋.
1: 이렇게 사진 몇 장 찍어주는 게 다고요. 평범한 체림으로 만난 날엔 제가 찍어달라고 해도 이렇게 거절합니다.
2: 오늘은 안 찍는 게 나을 것 같아.
1: 여자친구가 아니라 남친 인별그램 피드 심사에서 탈락한 지원자가 된 기분이라니까요. 세상 모든 순간은 기록하면서 왜 여자친구의 평범한 하루는 기록해주지 않는 걸까요?
2: 평범한 건 아닌 것 같아.
1: 아니, 이런 남자친구 제가 이해해줘야 되는 건지 고민이에요.
2: 성격 좋으시네. 성격 좋으셔.
1: 오늘은 안 찍는 게 나을 것 같아.
2: 예, 오늘 안 찍는 게 나을 것 같아. 모델 지망생님, 저희가 녹용홍삼 선물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사연은 남자친구가 사진을 너무 찍는 걸 좋아해요. 예, 너무
1: 음식도
2: 좋아하는데,
1: 찍어요.
2: 음식도 찍고 하늘도 찍고
1: 예.
2: 자연도 찍고 하는데 내 사진은 잘 안 찍어줘. 찍어달라고 해도 오늘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네. 약간 고민이라는 사연이 있는데 경주 씨는 이제 남편분은 사진을 찍어달라면 찍어주죠.
1: 그렇죠.
2: 찍어달라면.
1: 예.
2: 근데 평소에 막 찍고 다니진 않잖아.
1: 아, 근데 제가 어디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여행 가서 사진 안 찍거든요.
2: 예.
1: 왜냐하면 그 사진을 보면 기분이 더러워져요.
2: 그래서 없다니요.
1: 아, 죄송해요. 아침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져요.
2: 사진을 잘 못 찍으신다.
1: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일본에 갔다가 그 포장마차 거리 있잖아요.
2: 예.
1: 그 강 옆에 있는.
2: 거기.
1: 거기서 좀 사진 찍어달라고 했어요.
2: 봤는데. 웬만하면 예쁜데 웬만하면.
1: 봤는데 그냥 그 대학로 포장마차야.
2: 왜 그럴까?
1: 그리고 그 밑에 그 좀 그 간격 없이 발끝을 좀 맞춰가지고
2: 그렇지
1: 그렇게 제가 1000번 정도 얘기했는데
2: 네.
1: 정 가운데에 제가 있어요.
2: 아
1: 그러니까 공중부양하는 것처럼
2: 거기는 그러면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사격을 한 거네요.
1: 사격을
2: 정조준을 가운데다가 맞추고
1: 그래서 여행을 갔는데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사진 안 찍고 여행을 즐기자. 그 정도로 못 찍어요.
2: 아 그건 뭐 근데 사실 그 이제 재능이 없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1: 근데 일부러 노력하지도 않아요.
2: 그건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1: 어떻게 테디 오빠는 잘 찍어주시죠?
2: 저는 잘 찍죠.
1: 아, 그럴 것 같아. 약간 또 센스가 있어가지고.
2: 근데 뭐 사진을 저는 막 찍고 다니진 않습니다.
1: 아 그래도 네. 찍어줘 하면은.
2: 아 찍어줘 하면 찍죠. 그럼 잘 찍지.
1: 근데
2: 그 말 하기 전까지 찍지는 않아요.
1: 그거 좀 서운하긴 한데.
2: 그러니까.
1: 그래도 결과물이 좋은 게 어디야.
2: 그러니까요. 기록은 남길
1: 형수님이 줄 알죠. 만족하세요?
2: 형수님이 네. 왜 형수님이 됐어? 만족합니다. 예.
1: 그래 이게 엄청 부러워요.
2: 예. 아 이수키님이 에이 남친이 인물 사진을 잘 못 찍나 보죠라고 생각합시다. 아 이런 분들이 또 있어.
1: 누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음 편한 거 모르냐고요.
2: 아니 실제로 자연광에 자연은 진짜 잘 담는데 인물로 들어가면 사진이 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1: 그러니까 저는 언제 더 기분이 상했냐면요. 이효리 언니가 그러셨잖아요. 이상순 씨가 자기를 찍을 때 사진이 제일 예쁘게 나온다고.
2: 아.
1: 이 사진은 그 남자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그렇게 예쁘게 나온다고. 넌 사랑하니? 네, 그래서 넌 날 사랑하는 거 맞아 경주야? 이렇게 보이니 네 눈에는?
2: 그 이효리 선배가 가끔 그렇게 공공이 적이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사랑하는 마음하고 상관없이 재능이 없다니까. 재능이 없는 사람은
1: 마음의 창처럼 사진이 나와.

0: 내 마음이 참 그렇게 찍어도 너무 예쁜 걸.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1: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한텐 이런 게 귀여운 구석이라 이렇게
0: 그래.
1: 찍는다는 거는.
0: 사랑하는 포인트가 다를 수도 있고 사랑의 눈이 다를 수도 있지.
1: 네. 노숙하시는 분처럼.
0: 자, 예, 여러분들 반응 조금 더 보겠습니다.
1: 네, 이숙힌, 아, 정문주님, 여친은 눈에 담으려는 거 아닐까요?
0: 여러분들 많이 애쓰시고 계시네요. 우리
1: 착하다.
0: 지금 청취자분들도
1: 착해.
0: 정확한 지금 해결 방안이 안 나오고 애쓰고 계시네요. 지금.
1: 어떻게 해야 되지?
0: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1: 근데 사실 오늘은 안 찍는 게 나을 것 같은데라는 말은 사실 이거는 좀 약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그런 말 하면 약간 섭섭하다.
0: 아, 그거는 좀 섭섭할 것 같아. 그 너무 팩트.
1: 그쵸? 팩트요?
0: 팩트라고
1: 했어, 오빠?
0: 팩트라도. 팩트였어도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지.
1: 아, 그쵸.
0: 팩트였어도.
1: 아, 사진은 찍어주고 그럼 뭐 남자친구 피드에는 안 올리고 하면 되는 거잖아.
0: 아니, 뭐 어떻게 하래. 그냥 찍어주면 기록으로 남는 거지.
1: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보내주면 여자친구 또 인스 저기다 올리면 되는데.
0: 그 포인트가 이제 그 효리 선배가 말한 거랑 똑같나 보다.
1: 어떤 거요?
0: 이 모습도 사랑스러우니까 남겨두고 싶다라는 마음이 표현되면 좋은데.
1: 그치?
0: 이걸 그냥 하나의 평가처럼.
1: 네. 진짜 심사위원 같잖아요.
0: 오늘 아닌 것 같아.
1: 그 왜 월말 평가하는 것처럼. 그래, 그래. 아이돌들.
0: 그래 그래.
1: 아, 오늘은 이번 달은 너 안 되겠다.
0: 그래.
1: 이런 심사하는 느낌이잖아요.
0: 오늘은 웬만하면 참는 게 낫겠다. 이런 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1: 아, 그럼.
0: 이 방송을 한번 들려주세요. 저희가 또 뭐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사진 마니아 남친이 세상 모든 걸 다 담는데 내 얼굴만 잘 안 담아주는 남친이 있는 우리 분께 오늘 라디오를 꼭 들려주십시오. 사진이 소개됐으니까 이만한 게 또 없어.
1: 아니 근데 아마 티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0: 아니야, 티들도 따뜻한 티가 있어요.
1: 따티가 있나요?
0: 따티 있지.
1: 알겠습니다.
0: 예. 따뜻함과 다정함은 나중에 배우는 예, 그런 후천적인 재능이니까 오늘 봤는데 상태가 정 아니더라도
1: 네.
0: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있지.
1: 아, 근데 좀 예쁘게 내추럴하게 찍고 싶을 때 있단 말이야, 우리들도.
0: 있지, 있지.
1: 예, 그런 거로. 꼭 빡세게, 아이고 죄송해요. 꼭 완벽하게 예쁘게 꾸민 날만 하면은 그날만 예쁘고 그럼 나는 내추럴하게 나온 날 안 예쁘다는 거야?
0: 아니지, 예쁜데 작품으로 남기고 싶은 거지. 이분은 제가 볼 때 평소에 이런 것보다 작품으로 내 사진을 좀 남기고 싶다. 아마추어일 때 이 마음이 있잖아요. 한 장이라도 좀 예쁜 걸 좀 찍어서 내 컬렉션 만들고 싶다. 이런 느낌인 거지.
1: 그래도 너무 팩트를 너무 꽂았어요.
0: 자, 그렇습니다. 오늘 라디오 꼭 들려주세요. 남자친구분 네.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야 돼. 큰일 난다 진짜.
1: 놀랬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에 대해서.
0: 아름다운 자연 담다가 나의 가장 아름다운 한 사람 잃는다 진짜.
1: 안 아름답다는 거잖아 나는.
0: 아니 아름다운데.
1: 그 해장국보다 못하다는 거잖아요.
0: 표현을 잘못해서 그래. 표현을 잘못해서. 마음은 아니라고.
1: 선지 해장국보다 못하다는 거 아니야.
0: 제가 이렇게 남친분 제가 이렇게 편들을 드렸어요. 네. 정신 차려야 돼요.
1: 네.
0: 자, 여러분들 경험담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1: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나의 연인이 절대 안 해주는 것. 방금 사연의 주인공 모델 지망생님은 남친이 내 사진만 안 찍어줘서 고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는 남편, 아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안 해준다 하는 게 있나요? 남친이 쇼핑을 절대 같이 안 가져요. 여친한테 커플룩, 커플 신발 맞추자고 해도 절대 싫대요. 이런 것도 좋고요. 저희 아빠는 엄마가 수염을 좀 깎으라고 해도 절대 안 깎아요. 이렇게 부모님의 일화를 제보해 주셔도 좋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이런 경험들 뭐 있나요? 안나 씨는?
1: 아, 저는 이제 그 제가 놀이동산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놀이동산을 몇 번 이제 같이 데려갔는데 한 번은 안 웃어요.
0: 아.
1: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0: 티가 나는구나.
1: 너무너무 웃네요.
0: 아.
1: 진짜 그 줄 서 있는데 얼굴이 점점 썩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지금 싫은 거야? 그럼 왜 따라왔어? 왜 간다고 했어? 그러니까 안 나가자고 해서 갔지.
0: 사랑이네, 사랑이야.
1: 근데 한 번을 얼굴을 계속
0: 사랑이네.
1: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가자는 말 안 해요.
0: 예.
1: 왜 또 가서 기분이
0: 안 좋을 거야. 거기서 또 사진까지 찍어달라면 이제
1: 네.
0: 얼굴 반쯤만 찍는다.
1: 그러니까 제가 대각선으로 있어요 이렇게 사진을 보면.
0: 아, 그냥 진짜 찍어만 주네.
1: 그러니까 땅을 일직선으로 맞다 찍어야 되는데 예, 그게 예.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찍어요.
0: 정말 왔다는 거 기록용으로 찍네. 예. 기록용으로.
1: 제가 기분이 예.
0: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름다운 네. 부부의 사연도 있는데 네, 여러분들 사연 네. 어떤지 문자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 모든 분들 아메리카노 선물로 바로 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아, 우리 경진 씨 포함 남성분들 이러면 안 돼.
1: 안 돼.
0: 에이핑크. No, no, no.

0: 에이핑크 노노노 듣고 왔습니다. 안나 씨와 함께 고민박살 화왔나 계속 이어갑니다. 나만 그랬어 하는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 나의 연인이 절대 안 해주는 것.
1: 네.
0: 이었는데 막 절대 안 해주는 게 맞네요.
1: 맞네. 난리 났어요. 지금 3위 대대장이. 예,
0: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 3219님. 남편이 다른 건 전부 다 해주는데 남친일 때부터 곱창은 절대 먹으러 안 가줘요.
0: 아,
1: 곱창 어떡해. 소울푸드인데.
0: 남편이 술을 안 드시나 보다.
1: 오빠도 근데
0: 저도 이런
1: 막창을
0: 쪽으로...
1: 원래 안 드셨었잖아요.
0: 그러니까 전 몰랐죠.
1: 네, 그렇게 맛있는 건지 모르고.
0: 몰랐지. 술 안주류 음식은 그러니까 배고파서 식당을 가지 술 먹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잘 경험을 못 해봤어.
1: 근데 갔는데 너무 맛있어서 42인분을.
0: 너무 맛있어.
1: 네.
0: 아니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지.
1: 너무 고소하잖아요.
0: 예. 그러니까 돼지, 소, 뭐 곱창들이
1: 그치,
0: 이렇게
1: 내장류가 최고죠. 알죠? 아 아니에요.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왜?
1: 그 육식 동물이 사냥하면 내장부터
0: 그렇지,
1: 먹잖아요.
0: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1: 맛있어서.
0: 그렇네, 그렇네.
1: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았겠죠?
0: 예, 예. 아니요, 괜찮은데요. 빨리 넘어가야지. 김성재님이 아 우리 아내는 상피 세포 손톱에 낀다고 등을 안 긁어줘요.
1: 법의학자. 느낌이 좀 사뭇 나시네요.
0: 예, 예. 또 위생에 굉장히 예민하신.
1: 근데 있잖아. 남자분들이 등 긁어주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0: 아니, 그 속담에도 있고, 옛말에도 있잖아. 나이 들면 등 긁어줄 사람은 내 옆에 있는 부부.
1: 그래, 그래.
0: 아내 남편밖에 없다. 등 긁어주는 게 그만큼.

0: 그만큼 큰 의미가 있고.
1: 맞아요.
0: 아 그것만큼 또 시원한 게 없는데 이걸 안 해준다고?
1: 이제 효자 손으로 예 긁으셔야죠 뭐.
0: 서운하네.
1: 상피세포. 예. 효자 손에 그 다 껴있겠네요. 상피세포가.
0: 또 보죠.
1: 7451. 저는 제주도 여행 가고 싶은데요. 절대 같이 안 가져요. 군 생활을 제주도에서 했대요.
0: 아이고. 에이 정말.
1: 아니 그러면 좋은 추억으로 좀 덮어야지.
0: 아니 뭐 군대 가자요. 군대를 같이 가자고 했어?
1: 그치.
0: 아유,
1: 누구 면회 가는 게 아니잖아요.
0: 이런 건 또 아무리 내가 남자를 또 남자 편을 못 들겠네.
1: 아 이거는 좀
0: 고집이 어마어마하시네요.
1: 그러네.
0: 네.
1: 아 좋은 게 얼마나 많아 제주도에 또.
0: 제주도 얼마 좋은데. 무조건 못 가서 난리인데. 어쨌든 0453번님이 여친은 제가 하는 아재 개그에 절대 안 웃어줘요. 아. 분명 입꼬리가 올라간 것 같은데 이 악물고 꾹 참아요. 웃어주면 벌은 나빠진대요. 아 이거 확실해요. 입꼬리가 올라간 것 같은 건.
1: 그냥 약간
0: 이 악물고 꾹
1: 참는 거 보신 거 아니에요?
0: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아재 개그에 많이 못 웃어가지고.
1: 아 근데 이게 약간 좀 시원하게 웃는 웃음이랑. 좀 찜찜하게 웃는 웃음이 웃으면서도 좀
0: 그래.
1: 본인의 기분이 좀 그렇거든 여자친구는.
0: 하, 애매한 건 잘라버리는 게 낫다는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1: 혹시 그냥 여자친구분의 취향 개그를 좀 연구해보시는 게 어때요? 아재 개그 연구할 시간에.
0: 아 그게 또 아재 개그 하시는 분은 네. 한 웃음만 팝니다. 예.
1: 아.
0: 사연 소개된 분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고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4: 닥터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글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9: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 유리명가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5: 굿모닝 FM 태입니다. 고민 박사 허한 안나 씨와 이제 함께 했는데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6: 네.
5: 요 소개 좀 해주시죠.
6: 9874님, 연인이 절대 나타나 주질 않아요. 어디 있는 거니? 태어나긴 한 거니?
5: 있어 있어.
6: 저기요.
5: 근데 연인이 절대 안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 앞에 안 나타나기.
6: 어 작가님이 보내신 건가요? 그렇죠? 작가님이 갑자기 눈물을.
5: 아 이게 다 같은 마음이다.
6: 유유유유.
5: 근데 작가님들은.
6: 예. 아니 근데 셋. 없, 지금
5: 셋다 없어요.
6: 부재 중이죠.
5: 작가님들은 예. 미모가 아깝죠.
6: 예. 아니 예. 뭐 정말.

0: 신기합니다. 세 분 다 뭐 결의를 하신 건지 세 분이 우리 만나지 말자 진짜 이렇게 하신 건지 오랫동안 지금 예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1: 그래요. 봐요. 아, 저 표정들 봐요. 얼마나
0: 난 괜찮아라는 표정이 오히려 더
1: 표독스럽죠. 표독스러워. 고집이 생겼어 이제.
0: 괜찮대 자기는. 예,
1: 급하게 빨리 인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혼날 것 같으니까. 고생했어요.
0: 네.
1: 해버 끝행.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주 화요일은 저희 청취자 한 분 아침 가족에게 커피 한 잔을 보내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7801번님이에요. 제가요 블로그 레시피를 보고 소고기 메추리알 장조림을 했는데요. 간장 60ml 넣어야 되는 걸 600ml로 잘못 보고 넣었어요. 어쩐지 어제 산 간장 한 병이 거의 다 들어가길래 놀라면서도 계속 부었거든요. 그랬더니 시커먼 탄광에서 온 장조림 같아서 다시 찾아봤더니 제가 10배나 더 넣은 거 있죠. 예, 전문가들께서는 이럴 땐 그냥 간장을 따라내고 다시 물을 좀 넣어서 끓이면 짠기가 빠지면서 어느 정도 먹을 수